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얻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문자인데요. 점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쓰는지 평가하는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국립국어원이 7월 26일 군장대학교 영등포센터에서 점자 실력을 확인하는 시범시험을 실시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식 시행될 시험에 앞서 문항의 적정성과 난이도, 시험 운영 방식은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시험은 초급과 중급, 고급 등 3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요. 한글 점자는 물론 수학과 영어, 과학, 음악 점자까지 읽고 쓰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점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응시할 수 있고요. 응시원서는 점자 능력 검정시험 누리집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시범 시행인 만큼 합격에 따른 별도의 자격은 부여되지 않지만 점자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첫걸음이어서 의미가 큰데요. 이번 시범 시험이 점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문화를 더 넓히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돌봄 부담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함께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각 단체는 위기 가구를 찾아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적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부모 상담과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 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습니다. 포상은 모두 22명에게 수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과 특허청장 표창을 하는데요. 신청은 7월 31일까지 공적 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플랫폼 사업을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올해부터는 안산시, 대전, 파주, 진천에 이어서 광주와 제주가 새롭게 참여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복지관,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도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중에 말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언어치료 교육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 교육을 많이 받겠지만 가장 많은 어려움은 의사소통이겠죠?
1: 맞습니다. 의사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료교육기관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요. 한 번 갈 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집중 시간이 있기 때문에 3, 4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언어 능력을 높이고 싶은 그런 부모인 경우에는 A기관에 주 2회, B기관에 주 2, 3회 이렇게 해서 거의 매일 언어 자극을 주려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 입장에서는 매일 언어 치료 교육을 받게 되니까 언어 능력을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0: 예, 일상에서 부모나 자주 함께 있는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아이의 의사소통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1: 네,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할 핵심 내용은요. 아동의 행동, 감정, 의도를 간단한 말로 반영해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의도를 해설자처럼, 나레이터처럼 해주면 됩니다. 해설자 역할인데요. 해설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단어 수준이거나 주어, 동사처럼 이어질 수준이 또 우리 아이에게 맞다 싶으면 가장 적절합니다. 좀 더 이해력이 높아지고 행동이 길어지고 한다면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좀 더 길게 해설해주는 것이 또 길이를 또 그때 또 조절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세 발달 장애 아동이고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이 그냥 정상 발달 1, 2세 발달 수준이라고 합시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진단 다니니 언어적 자극을 많이 주세요라는 코멘트를 보호자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 민수가 배고프구나 그래서 울었구나 우리 빨리 밥 먹으면 되겠다 이 긴 말을 들려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수의 심정은 이해받을 수 있고 뭔가 위로가 되는 뉘앙스 이게 전달이 될 수 있지만 느낌은 전달이 되지만 이 긴 말 속에 민수는 이제

0: 엄마, 물, 과자 주세요. 이런 수준이라면 이렇게 긴 어절의 말 속에서 따라서 배우고 모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해주면 어떨까요? 상황은 엄마가 여기저기 볼일을 보러 다니다가 식사 때가 지나서 아이가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짜증이 많이 나는 겁니다. 칭얼거리는 상황이죠. 그러면 문장 길이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아이 감정에 딱 맞는 쉬운 단어 얘기해 줍니다. 민수가 배고파 끊고요. 다리도 아파 끊고요. 우리 빨리 밥 먹자. 뭐 또 우리 빨리 안 해도 되죠. 뭐 밥 먹자. 이렇게 핵심 단어가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될 때 우리 민수가 늘 들어왔던 그 짧은 말을 모방하기 쉽습니다. 배고파, 다리 아파, 밥 먹어. 이런 말은 민수가 모방하기에 딱 좋은 말이거든요.
1: 예, 외국어를 배울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초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복잡한 고급 과정 언어를 사용하면 이해도 어렵고요. 모방해서 말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상대방의 이해 수준, 표현 수준에 맞게 해주는 게 좋겠죠.
0: 맞습니다. 딱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아이의 그 행동 반영하는 말, 감정 반영하는 말, 아직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의도, 뭐뭐 하고 싶은 이런 의도를 반영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반영해 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행동 일어난 다음에 너무 늦게 반영해 주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행동한 거를 해설해 준다고 하면 지금 행동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거의 동시에 표현해 준다고 하면 핵심입니다. 이 부분도 언어학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먹고 싶은 음료수의 병뚜껑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열려요. 근데 좀 짜증도 나고요. 그러면 아유 뚜껑이 안 열려 힘 주고 있을 때요. 세게. 그래도 또 안 열려, 안 열리잖아. 그러면, 아우, 그래도 안 열려. 거의 동시에 이제 반영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가 이해력도 늘어나서 바로 뱉을 수 있는 표현력은 좀 더 늦게 발달하더라도 뚜껑 안 열릴 때 이런 말을 따라 할 수 있죠. 뚜껑, 열어줘. 불명확한 발음이지만 열어주라는 말을 열어줘.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해 줄 때 아이 입장에서는요.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민수야 뚜껑이 안 열리니? 내가 열어줄까가 아니고 안 열려. 뭐 힘들어. 이런 말을 아이 입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그대로 따라해도 내 말인 것처럼 배울 수 있게요. 그래서 안 열려서 아이가 만약에 짜증을 낸다면 이때는 행동이 아니라 이제 감정이나 그런 부분이죠. 힘들어. 짜증나. 이런 말을 하면 위로도 되고요. 그런데 짜증나니? 힘들구나 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힘들 때도 힘들구나 라고 따라합니다. 반향어처럼요. 그래서 경험하는 그 아이, 경험하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줍니다. 아이 입장에서요. 잘 안 돼. 아우 힘들어. 속상해. 이런 방식으로요.
1: 치료 교육 시간이 아닌 일상에서 배워야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를 배울 수 있겠죠?
0: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요.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배워야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좀 뭐라 그래요? 당황스럽지만 아 그렇겠다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언어 치료를 받는 아이의 부모님이 제게 전해준 이야기 하나입니다. 선생님, 제가 아이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요, 언어 치료 다니는 아이의 말은 언어는 티가 나요. 뭔가 글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라고 합니다. 그 왜냐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네 타고 싶은 아이가 우리 보통 이러면 되죠. 엄마 그네 엄마 나도 그네 탈래 이렇게 말하면 되는 아이인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그네 타요 이렇게 하고요. 그네 타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아이가 자기를 이름 부르잖아요. 민수 그네 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언어치료실 치료받으러 다닐 아이일 확률이 높다고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배우기보다는 치료실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영상이나 그 다음에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네 타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왔을

0: 배우면 그네그네 하면 다 소통이 되는데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렇잖아요. 갑자기 물이나 국물을 쏟으면 다급하게 아이고 휴지 휴지 휴지 이렇게 하면 누군가 휴지를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묻게 되는데 치료실에 국물을 갑자기 쏟을 일이 뭐가 있으며 치료실에서 갑자기 뭐 물을 쏟을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문어체 표현을 배우게 되고요. 물을 쏟았어요. 쏟아서 당황스러운 영상을 보여주고 이때 필요한 언어를 또 배우는 거죠. 휴지로 닦아요. 이렇게 배우다 보니 자연스러운 말을 배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종합해보건데요. 이렇게 보더라도 아이와 치료 교육 시간을 당연히 다녀야 되죠.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 시간 이외에 제외한 나머지 시간 가장 많이 보내는 어른은 부모이기도 하고 또 뭐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어른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단어 문장을 사용해서 잘 반응해 주는 게 얼마나 큰 배움이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 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0: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감각을 안정시키는 워밍업입니다. 보통 준비운동이라고 하면 몸을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인 건가요?
2: 맞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시간을 준비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운동이 단순히 근육을 푸는 시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몸에게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천천히 알려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자신의 몸 상태에 민감하신 분들일수록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함께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몸이 지금부터 어떤 움직임을 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이 준비되면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몸이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도 목적지와 이동 경로를 알고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운동도 비슷합니다. 오늘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몇 번 정도 반복하는지, 언제쯤 마무리되는지를 미리 알고 시작하면 몸도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전증이 있는 분들처럼 컨디션에 따라 몸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분들에게는 이런 예측 가능한 진행이 운동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필요한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몸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운동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운동은 정해진 계획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이 운동을 바꾼 경험이 있을까요?
2: 어떤 회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긴장한 모습이셨습니다. 제가 자 시작해볼까요 하고 말씀드리자 몸이 먼저 굳어버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부터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순서를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호흡을 세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을 움직이고 어깨를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미리 예고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회원분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동 중에도 이제 다음은 어깨 차례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동작입니다. 하고 알려드리면 자연스럽게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몸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안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 예,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자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 저는 운동을 설명하기보다 꼭 먼저 예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운동을 지도할 때 동작을 얼마나 잘 알려줄지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예측할 수 있는 운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운동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2: 몸이 편안함을 느끼려면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럼 오늘은 운동도 그런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볼까요?
2: 네. 오늘은 모두 다섯 가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을 천천히 움직여보고 그리고 어깨를 움직이고 마지막엔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하며 몸을 편안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보겠습니다. 양발은 편안하게 바닥을 딛고 허리는 살짝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을 감거나 편안한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몸이 조급하게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시작해서 괜찮다 하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천천히 호흡을 하니까 몸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다음 동작은 어떤 동작인가요?
2: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두 번째 순서는 목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억지로 많이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편안한 만큼만 움직여주세요.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천천히 돌아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오른쪽, 가운데, 왼쪽, 가운데. 자, 이번에는 어깨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더 이어가 볼까요? 올리고 숨을 내쉬며 툭 내려놓습니다. 이때 큰 움직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몸에게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몸을 천천히 준비시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2: 우리는 준비 운동이라고 하면 몸을 빨리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빨리 움직이는 것보단 일정한 순서와 익숙한 리듬이 훨씬 큰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진행할 때 다음 순서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천천히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의자 앞에 편안하게 서보겠습니다. 발은 내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는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의자에 가볍게 앉아보겠습니다. 완전히 앉으셔도 괜찮아요. 잠시 숨을 한번 쉬고 천천히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한 번 더 이어가 볼까요? 천천히 앉고 잠시 쉬었다가 발바닥 지그시 지면을 밀어내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몇 번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 속도로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 예, 같은 스쿼트인데도 훨씬 부담이 덜한 느낌인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2: 우리는 준비 운동을 몸을 풀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 운동은 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시작할 거야. 괜찮아? 급하지 않아. 자, 운동은요, 잘하는 것보다 오래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 내 몸에게 말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천천히 시작해보자. 그 한마디가 하루의 움직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1: 예, 오늘도 천천히 시작해보자. 저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그림 한 점에는 작가의 생각과 시선이 담겨 있다고 하죠. 서울 종로구 마루아트센터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10명이 참여한 특별한 전시가 열려서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 제목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10개의 자리, 10개의 세계입니다. 이 저마다 다른 색과 표현으로 완성한 작품 속에 각자의 개성은 물론이고 예술가로 성장해온 시간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2: 작품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파란색 계열의 글에다가 아주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꽃과 자신을 그린 것 같아요. 작품들이 점점 예뻐지고 또 자기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꽃작가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그리는 우리 김다영 작가, 우리 박수로 한번 힘내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가로 한번 넘어갈까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조현준 작가는 창문만 노랗게 그리는 작가였거든요. 노랗게 그리고 계단을 그려내서 창문 작가라는 별명을 제가 드렸던 작가예요. 근데 이제 성장해서 멋진 풍경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육 지원을 받고 나서 우리 선생님께서 와 갑자기 그림을 잘 그려 이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되게 새로운 작품을 그렸는데요. 한번 소개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인사합니다.

0: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방개가 많으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1: 네.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던 건가요?
2: 네. 관람객들이 작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작가들의 개성만큼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모두 미랄복지재단이 발굴하고 교육하고 나서 KS 한국고용정보에 소속돼서 활동한 작가들입니다. 이 미랄복지재단에서 작가를 발굴해서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맡으면 기업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업들은 작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랄문화예술센터 정규태 센터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3: 이번 전시는요, KS 한국고용정보에서 10명의 발달장애인 작가가 고용이 되었어요. 2년 전에요. 그런데 이 작가들이 이제 1년마다 이런 작품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퇴사하면서 이들이

0: 2년 동안 했던 작품들 중에 가장 베스트한 작품들을 좀 뽑아서 이들의 성장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취업되었던 10명의 작가는 사실 프로 작가이기보다는 사회로 처음 나왔던 작가들이 많았거든요. 되게 불안하죠. 그런데 안정적으로 2년 동안 일하면서 작품을 내면서 저희 미랄복지재단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에도 똑같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교육지원을 받으면서 고용도 되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놀랍게 성장했고 이들의 작품이 팔리기도 하고 또 개인전도 열리기도 하면서 되게 많은 변화를 이뤄냈죠. 특별히 자신감도 되게 많이 얻어서 이 작가들이 요즘은 너무 고맙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처음에는 전혀 자신의 이야기를 못하던 작가들이 이번 전시회 때는 뭐 자신 있게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성장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전시는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성장도 엿볼 수 있는 자리였군요.
2: 맞습니다. 이 미술 교육을 거치면서 이 작가들의 표현력과 작품성이 꾸준히 성장해왔고요. 이제는 저마다 뚜렷한 작품 세계를 갖춘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에서 10명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눈길을 끈 2명의 작가를 만났습니다. 먼저 이번 전시를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작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임이정 작가입니다. 임이정 작가와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담아왔습니다.
3: 이거는 물방울은 비가 내리는 거고 청록색은 바다고 하늘색은 하늘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생면추상 작가 임이정입니다.
5: 부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생면추상 작가 임이정 작가의 보좌 안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기업에서 전시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오늘도 엄청 좋은 이런 좋은 공간에서 이제 전시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산에서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고용돼서 2년간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용이 끝났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담아서 왔습니다. 계속 좋은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취업과 이제 연계해서 같이 뭐 작업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고 또 임이정 개인적으로도 항상 이제 그림 축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활동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잘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제 몫인 것 같습니다.
1: 예, 먼저 생명추상화를 그리는 임이정 작가를 만나보셨군요.
2: 네, 임이정 작가는 이 생명의 에너지를 추상화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예,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수십 개의 원으로 이 가득 채운 강렬한 색감이 눈에 띄었고요. 이 작가만의 시선을 담아냈습니다. 임이정 작가의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표현하는 아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또 다른 작가도 만나봤는데요. 바로 김민석 작가입니다. 김민석 작가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듀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저도 듀공이라는 생물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이 동물은 해양오염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듀공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작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6: 바닷속 친구들인데요. 주공이 외로움과 멸종위기에 처해짐마자 다른 해달과 같은 상냥한 동물 친구들이 주공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고 위로해줍니다. 주공은 원래 매너티와 같은 동물인데 먹이를 찾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자연이 변화하자마자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도와주고 사라지지 않게 위로해 주는 마음을 온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 그린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동물들과 마음을 이어주고 저는 노을진 바다를 그리면서 마음이 마치 느긋함과 같은 그런 맑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위해 행복을 나눠주고 상상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1: 예, 작품에 담긴 메시지가 참 인상적인데요.
2: 네, 그렇죠. 이번 전시를 위해서 김민석 작가의 어머니도 대구에서 올라왔는데요.

0: 공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들어해서 지금은 잠시 휴학 중이고, 어릴 때부터 뭐 공룡이나 멸종동물 그런 책 백과사전 같은 걸 많이 보고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고, 지금은 뭐 다른 쪽으로 캐릭터 작업 연구도 많이 하고 나중에 커서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많이 힘이 들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어디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일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조금만 손을 내밀어주고 이런 기회를 많이 주신다면 열심히 작품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사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회가 남달랐겠는데요.
2: 그렇죠. 이 전시장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들만큼 이렇게 작가들의 작품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술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그 재능을 직업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미랄복 복지재단의 교육과 기업의 고용이 만나서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작가들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넓혀가고 있었는데요.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가는 10명의 작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회와 기업이 관심을 줄 때 그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전시였습니다.
1: 예, 오늘은 저마다의 자리 에서 10개의 자리, 10개의 세계 전시 현장 소식 함께했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코요테의 순정.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시나요?
2: 예,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점술로서 이름을 떨친 맹인 홍괴관이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홍괴관이라는 인물은 점을 너무 잘 쳐서 신복, 신이 내린 점술가라는 그런 뭐 별칭으로도 일컬어졌던 인물입니다.
1: 예, 어느 시대를 살았던 인물인가요?
2: 우리 최근에 그 흥행했던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바로 이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잖아요.
1: 예.
2: 이때 이 계유정난 때 적극적으로 이 세조의 쿠데타에 참여해서 정승까지 지낸 홍윤송과 관련된 일화가 이 홍괴관하고 있는 것으로 와 세조 때를 살아간 인물 같은데 또 연료실 기술과 같은 기록을 보면 명종 때의 정승인 상진과 일화도 전해져서 사실은 시대는 좀 불명하지만 점을 잘 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1: 예.
2: 그 홍윤성과 관해서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홍윤성이 젊을 때 아주 좀 불우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서울에 들어와 바로 이 홍괴관이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운명을 물어보니까 홍괴관이 딱 이러는 거요. 아, 나리께서는 그 지극히 귀해지는 운명,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고 실제 홍윤성이 세조 때 정승까지 올랐으니까 딱 맞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나리께서 어느 해에 형조판서가 될 거다. 요즘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죠.
1: 예.
2: 그런데 그때 제 자식이 반드시 죄를 지어가지고 옥에 갇혀 죽을 것인데 이때 아마 이 나리께서 이 우리 자식을 살려줄 것입니다. 딱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홍윤성이 깜짝 놀라면서 뭐 정말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 했는데 실제로 10년 후에 형조판서 홍괴관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 법무부 장관으로 제수가 됐던 거죠.
1: 자신의 자식이 죄를 지을 거라고 예언을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요. 홍윤성이 이를 살려줄 거라고 예언을 했군요.
2: 그렇죠. 그 실제 형조판서가 됐잖아요.
1: 예.
2: 그리고 실제 그 홍윤성이 큰 옥사를 공문하는데 한 제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홍괴관의 자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옛날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했다는 이야기가 진이 속고라는 기록에 등장하는데 아마 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2주 전인가요? 제가 이한견문록 소개했잖아요. 그 이한견문록과 같이 중인층 이하의 인물 441명에 대한 정기자료를 모은 책이에요. 이 책. 그래서 이 진이 속고에 바로 이런 그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 예. 홍괴관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정말 뛰어난 점술가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군요.
2: 예. 그래서 이 연료실 기술 바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그 뭐 야사를 잘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점쟁이 홍괴관이 그 상진이라는 그 정승의 일생을 점쳐보니 기룡화복이 조금도 끝나지 않고 죽는 해까지도 말하였다. 공이 지난 일이 다 맞았으므로 그의 미리 초상에 쓸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워낙 이 사람 잘 맞추니까 어느 시점쯤에 돌아가실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홍괴관이 마침 일이 있어 호남에 가 있으면서 서울에서 오는 이를 만나면 꼭 그 상진이라는 그 정승의 안부를 물었는데 1년이 다 지나도 이제 그 뭐 상진이 특별한 탈이 없으니까 이 홍괴관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서울에 가서 그 상진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상진이 내가 자네의 점을 믿고 그 올해는 내가 다 죽는지 알았는데 이거는 왜 못 맞췄냐 꼬딱 이야기하니까 대감의 그런 명수 수명을

0: 보면 이게 분명히 이때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예전 사람이 음독으로 수명을 연장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 대관께서는 바로 이런 일이 있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1: 겁니다. 상진은 홍계관의 점을 믿고 초상 준비까지 다 했는데 결국 수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예. 결과적으로는 홍계관의 점이 빗나간 건 아닌가요?
0: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상진이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가라고 이제 홍계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내가 이제 수천 홍문관 수천이라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좀 하위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노상에 붉은 보자기가 있어 이걸 주워보니까 순금잔 한 상이라서 이거를 이제 가만히 간직해 두고 이거 잃어버린 사람 찾아오라 하니까 이튿날 어떤 사람이 와서 소인이 수락감 별감인데 친척의 혼인에서 몰래 이 금잔을 빌려왔다가 잃어버려서 죽을 죄를 지금 범하고 정말 이거 탈론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감이 이거를 딱 얻어가지고 지금 공군했잖아요. 찾아가시오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어줘서 홍계관이 딱 말하기를 대감 수명이 연장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실제 상진은 그 후 15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1: 좋은 일을 해서 15년의 수명이 연장이 됐군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서 수명이 연장됐다는 일화가 참 인상적인데요. 저도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오주연문 장전상구라는 책에도 보면 이 뭐 그야말로 요즘 표현을 하면 조선을 빛낸 맹인들 중에 홍계관, 윤태, 함순명 그리고 이 합천맹인 이런 사람들을 맹인 점장의 시조로 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홍계관이라는 인물은 뭐 조선 후기 여러 야사 기록에 꼭 나타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정말 흥미로운 기록이 홍계관은 쥐 한 마리를 다섯 마리라고 이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너 왜 이 잘못 이야기하냐 하면서
1: 왜 그랬을까요?
0: 그래서 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무렵에 이 주의배를 갈라보니까 이제 새끼 네 마리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을 신복이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1: 한
0: 기록.
1: 한 마리가 아니라 배를 갈라봤더니
0: 새끼 네 마리가 있었다.
1: 이야. 홍계관은 정말 뛰어난 맹인 점술가였군요.
0: 그래서 이 당시 아예 서울 안에 홍계관리라는 지명도 생겨요. 우리도 유명한 인물 있으면 그 지명 생기잖아요. 뭐 예전에 뭐 송해 선생님 송해로 뭐 또 우리 보면 지금 사실은 뭐 퇴계로 율곡로 이런 것도 다 우리 역사 속
1: 그렇죠.
0: 인물이잖아요.
1: 충무로, 예.
0: 그래서 이 바로 이 국초의 맹인 점장이 홍계관이 살던 마을이다. 워낙 점을 잘 쳐가지고 그대로 마을의 이름을 삼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역시 대동약승에 적혀 있습니다.
1: 예. 자,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오늘은 맹인점술과 홍계관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동영상 크리에이터이자 KBS의 장애인 앵커였던 허우령 씨 기억하시죠? 지금은 우령의 UDO라는 채널로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높은 영상 중에 하나로 시각장애인이 화장하는 영상이 꼽힌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여러 화장품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화장을 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거겠죠. 짐작하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은 화장품 용기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 몇몇 화장품에 점자와 음성 안내로 연결되는 QR코드 표시를 해왔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QR코드 표시를 더 많은 화장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업계와 논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점자 스티커를 붙인 제품과 점자 태그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화장품에서 점자와 음성 안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하나를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을 더욱 자유롭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변화일 텐데요. 앞으로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에서도 이런 반가운 변화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7월 22일 수요일 우리 나은 가족 첫 곡은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우리나라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일단 꼭 1년 전 여름인 작년 7월에 출간됐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2권이 나왔습니다. 와, 1권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겠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탐구해서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조작하는 기술에 대해 쓴 책이라는데요. 자, 이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조금은 의외이기도 한데요. 잠시 뒤에 지상진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에서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어울리는 영화 역시 공포 영화죠. 자, 오늘 함께 감상할 영화 김민아 감독의 독립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입니다. 제목이 독특하죠. 무서운 학교 괴담을 다룬 공포영화인데 곳곳에 또 웃음과 재미를 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미디 영화라고 해도 좋을 작품이라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저스틴 비버가 부릅니다. Off My Face.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상진 씨는 독서 모임을 주최하고 계시고, 그죠?
1: 맞아요.
0: 네, 얼마나 하셨나요?
1: 지금 한 3년 넘게 하고 있네요.
0: 3년 넘게. 네.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1: 네, 책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얻거나 몰랐던 좋은 책을 소개받는 매력이 있어요.

0: 혼자라면 고르지 않았을 책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는 별 감흥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관점을 나누다 보면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책 자체보다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가 훨씬 더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책 속에 숨은 보물을 함께 찾아내는 순간 모임의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 있죠. 특히 제가 추천한 주제도서로 회원분들이 그런 재미를 느끼는 장면을 목격할 때면 리더로서의 보람이 또 배가 되곤 해요.
1: 그럼 어떻게 최근에도 그런 보람을 느꼈나요?
0: 네. 지난 5월 말에 독서 모임 주제도서가 딱 그랬습니다. 보통 모임을 시작할 때 완독한 분들께 읽은 소감을 여쭤보는데요. 읽기 불편했다던 분도 계시고 기대와 다른 매력에 당황했다던 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평이 박했습니다.
1: 그랬네요. 네.
0: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지 못하고 참여한 회원분도 처음에는 별 흥미가 없어 보였었죠. 하지만 토론이 끝날 때쯤 되자 그분도 한 번쯤 읽어봐야겠다라고 다짐하더라고요.
1: 책 평가가 안 좋았는데
0: 안 좋았었는데
1: 토론 이후에 좋아져서 나 읽어볼래요 이랬다고요?
0: 맞아요. 아까 전에 책보다 독서 모임이 더 재미있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그 감상은 당초에 평가가 박했던 분이 소감이었었어요. 오늘은 이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선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떤 책입니까?
0: 바로 다크사이드 프로젝트가 익명으로 출간한
1: 잠깐만요. 다크사이드 프로젝트.
0: 책 제목이 다크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타인의 교묘한 심리 조작과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기술을 폭로한 생존 지침서인데요.
1: 야, 이거는 잠깐만요. 이게 설명 한 줄 들었는데 지금 확 끌립니다. 일단 더 가주세요. 네. 예, 더 해주세요.
0: 현대인들의 필수 방패로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20만 부 이상 팔렸었고 네. 그리고 1년 만에 다임 시리즈인 다크심리학 2까지 출간되었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상대의 표정이나 눈빛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보기 힘든 데다가 또 아무래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선한 얼굴로 다가오는 타인의 배려에 진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할 때도 많고요. 이 책을 독서 모임의 주제도서로 추천했었던 이유입니다.
1: 네. 근데 이게 다크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출간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면은 저자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0: 네. 두 명인데요. 베일에 쌓인 필명 같지만 알고 보면 SNS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고유한 거물급 인플루언서들입니다. 박용남 씨와 주원 씨 두 작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박용남 작가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분입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한국인의 정서와 현실 관계에 맞게 다크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재해석해낸 책인데요. 진짜 이름을 숨기고 뭉친 만큼 흔한 위로 대신 매운맛 가득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비밀들을 거침없이 파헤치고 있죠.
1: 근데 이 책이 당황스럽고 좀 불편했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어두운 거 아닙니까 혹시?
0: 아니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또 네. 책이 재미없다는 의미도 또 아니었어요. 일상에서 사람의 심리를 따져야 한다는 생각에 피로감을 토로한 분이 많았던 거죠. 책 속에 사람을 조종하는 구체적인 행동 패턴과 대처법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내 주변의 인물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또 바라보기 쉬워지거든요. 게다가 이 책 안에 등장하는 인간의 본성은 있는지도 몰랐던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적나라하게 밝히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어두운 본성을 파헤치는 관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대부분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다크 심리학이라는 건 원래 미국의 마케팅 용어였는데요. 한국적 정서에 맞게 풀어내서 평단에서 원류를 넘어섰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1: 아동 심리. 네. 범죄자 심리 네. 뭐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다크 심리학은 사실 전 처음 듣는데 네. 다크 심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0: 네. 다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세 가지 축 그러니까 다크 트라이어드로 분류합니다. 과도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나르시시즘 그리고 교묘하게 타인을 조종하는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성향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러한 성향들을 결합 하면 타인을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내는데요. 네. 어떤 사람 자체를 악인으로 낙인찍기보다 그들의 행동에

0: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를 도구처럼 이용하거나 기망을 일삼는 행동들이죠. 타인의 상처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에 주저없이 심리적인 칼을 휘두릅니다.
1: 아, 이런 내용 너무 좋아요. 네. 저 진짜 그 뭐죠? 그 너튜브에서 막 그 나르시시스트들 저 한 100번 봤거든요.
0: 그렇죠.
1: 예, 너무 많고
0: 너무 많아 세상에.
1: 그 독서 모임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오갔어요?
0: 일단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책에서는 죄책감을 유발해 상대를 통제하거나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 사람을 고립시키는 예시들을 보여주는데요. 모임에서 한 회원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주변 지인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도록 이간질을 했다더군요.
1: 네. 네,
0: 그 말을 믿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는 고립되고 끝내 이간질한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되겠죠.
1: 네,
0: 다행히 회원분은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1: 다행히, 네. 네.
0: 이 외에도 이 책에서 등장하는 여러 심리조종 행동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장하는데요. 독서 모임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1: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아까 방패라고
0: 네
1: 그렇게 들었는데 무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예, 예.
0: 상대의 급소와 또 검수를 알려주면서 강력한 칼 한 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칼을 남을 공격하는 데 쓸지 나를 지키는 방패로 쓸지겠죠. 그 정답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찾을 수 있었어요.
1: 그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방패를 세게 휘두르면 무기가
0: 그럼 웹소설이 있었던 거겠냐고.
1: 네.
0: 어쨌든 그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요.
1: 네.
0: 이 책을 공격용으로만 쓴다면 결국 그 사람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모임에서 한 분이 공유해 준 대처법이 마음에 남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까지만 말하고
1: 네.
0: 내가 도움받을 영역을 확실히 해두자고요. 칼을 들고 검수를 익혔다고 해서 허투루 쓴다면 이러한 소중한 조언도 얻지 못했었겠죠.
1: 네. 자,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 어떤 건가요?
0: 네, 통제되지 않은 힘은 파괴가 된다. 하지만 그 힘을 길들일 수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을 만든다.
1: 잠깐만요. 이거 슈퍼맨이 지구인 엄마가 슈퍼맨한테 해준 얘기 같은데.
0: 큰 힘에는 큰 책임이 있다는
1: 거 그 스파이더맨 삼촌도 스파이더맨에게 해준 얘기.
0: 비슷한 거죠.
1: 예.
0: 내 마음에 어두운 본성을 다스리고선 타인의 기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일은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홀로 그 무서운 칼을 길들이고 다루기가 버겁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재련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1: 네네.
0: 이 책을 통해서 나를 지키는 단단한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1: 다크사이드 프로젝트가 집필한 다크 심리학.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0: 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에서 음성 도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추천곡은요?
0: 네, 스텔라 장이 부르는 빌런 함께 듣고 싶어요.
1: 아니, 너무 찰떡이라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0: 안녕하세요. 관악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심규철입니다. 지금 한 10여 년 동안 댄스 스포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종목에서 파서도블레 빼고 9개 종목을 접하고 음악에 따라서 출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30대 초반 한 10여 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해야 된다 하기에 어떤 운동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재밌는 거 찾다가 댄스 스포츠를 찾게 됐습니다. 뭐 선택은 쉬웠는데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도 싶었는데 되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흥미롭고 동작이 변화하기 때문에 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동작구에서 예, 학원을 운영하시는 저희 원장님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를 계속 채찍질 해주신 것 같네요. 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예, 미션을 주셨어요. 포메이션이라고 단체 루틴도 있고 제가 개인 루틴이 뭐 좀 부족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단체 루틴으로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동작구 댄스 스포츠 대회가 8월 말에 있어서 예, 제 목표는 이제 파트너하고 잘 맞춰가지고 실수 없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 관악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심규철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댄스 스포츠를 시작을 했는데 자, 총 10개 종목 중에 9개를 출 수 있다고요. 와, 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원장님 덕분에 학원 원장님이죠. 잘 배울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야, 댄스 스포츠 종목이 그렇게 많았나요? 10종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9종목, 대단합니다. 이거는 뭐 축구로 말하면 거의 메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춤을 즐기시면서 많은 분들께 신나는 에너지를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8월에 대회 있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성적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BTS가 부릅니다. Permission to Dance.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오늘도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공포 영화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2024년에 개봉한 코미디 공포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이라는 영화인데요.
0: 아, 제목이 좀 기네요.
1: 네. 아, 수능을 앞둔 여고생 4명이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학교에서 본 뒤로 기이한 현상을 겪고 학교 괴담을 알게 되는데요. 지연 역은 김도연, 은별 역은 손주연, 현정 역은 강신희, 민주 역은 정하담이 연기했어요.
0: 이게 학교에 전해지는 괴담을 소재로 한 건가요?
1: 맞습니다. 네. 그 괴담은 1998년 세강 여고에서 찍힌 캠코더 영상이 시작되면서 바로 밝혀지는데요. 개교 기념일 밤에 귀신과의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수능 만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0: 이거
1: 대박이죠.
0: 네, 대박이네요.
1: 네. 네. 수능을 앞둔 여고생 3명은 손톱을 잘라서 인형 안에 넣고 자기 이름을 말하더니 세면대 물 속에 그 인형을 넣고 가위로 찌르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네, 어느새 복도 천장에는 올가미 3개가 달리고 여고생들이 계단을 다급히 뛰어내려가는 장면에서 영상은 끊어지죠.
0: 그 귀신과의 숨바꼭질을 한 거죠?
1: 맞습니다.
0: 근데 결과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1: 네,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요. 네. 2024년이 되고 영화 감독을 꿈꾸는 지연,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 은별, 촬영 감독이 되고 싶은 현정이 강당에서 영화를 찍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성적이 엉망이라서 대학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꿈에 대한 열정은 넘치는데요. 어느 날 지연은 방송실에서 1998년 귀신 숨바꼭질 그 비디오 테이프를 호기심에 재생을 해보는데 그 뒤로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을 보게 돼요.
0: 네,
1: 결국 영상 속에 여고생 중에 한 명인 박수경의 생활기록부와 졸업 앨범을 찾아보는데요. 성적이 양 아니면 가였지만
0: 최하.
1: 맞아요. 예. 수능을 만점을 그때 받았고 네, 그해 수능 만점자가 세강여고에서 3명이나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0: 와,
1: 그래서 이제 지연은 졸업 앨범 연락처를 보고 현봉사라는 절을 찾아가는데요. 박수경은 졸업을 하고 비구니 스님이 돼 있었어요.
0: 예. 점점 궁금해집니다. 자, 화면 해설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유인선, 안영미, 김환성우의 해설과 더빙입니다.
2: 우리 학교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3: 전설이요?
2: 개교 기념일에 귀신 숨바꼭질에 이기면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었어요.
3: 귀신 숨바꼭질?
2: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정에 시작되는 숨바꼭질은 도무뜨기 전까지 진행됩니다. 소금물을 머금고 꼭꼭 숨어 있어야 했어요. 그때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참여한 사람 모두가 수능에 답을 할 수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꼭꼭 숨어 있어서 이길 수 있었어요. 제가 잡히지 않아 저와 제 친구들은 수능에 답을 알 수 있었답니다.
3: 축하드립니다.
2: 지금 그게 중요해요?
3: 아니요.
2: 저희도 선배 누군가가 찍어둔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참여했었죠.
3: 그런데 모두 잡히면요?
2: 참여한 사람이 전부 잡히면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진답니다.
3: 사라진다고요?
2: 네. 저도 그 정도만 알고 더 자세히는 몰라요. 또 저희가 했던 1998년 개교기념일 이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98년 이후 우리 학교에 수능 만점자가 없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숨바꼭질에 참여했다가 이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 그렇겠군요.
2: 후배님, 저주의 테이프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남겨두는 것이 귀신과의 약속이었어요. 그걸 본 사람은 무조건 귀신과의 숨바꼭질을 해야 한답니다.
3: 안 하면요?
2: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귀신이 따라다닌답니다.
4: 비구니 스님 박수경이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내민다.
3: 이게 뭐죠?
2: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귀신 숨바꼭질하는 방법과 준비물을 적어뒀어요. 다가오는 개교 기념일 밤 12시에 그 종이에 적힌 대로 의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금물을 머금고 꼭꼭 숨으세요.
3: 네.
2: 그리고 이거.
4: 박수경이 수능 만점 기원 염주를 건넨다. 지연이 학교 방송실에서 비닐 포장된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바라보고 있다. 현정과 은별이 들어온다.
5: 은별이의 브이로그. 우리 번쩍이들, 내일은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은별이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려고요. 인서울 방송연예과 아자아자.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안녕.
4: 은별이 휴대폰 카메라를 끈다.
6: 근데 너 구독자 26명이잖아. 그중 2명은 나랑 지연이고.
5: 야, 이렇게 미리 셀럽의 삶을 준비하는 거야.
4: 현정이 은별을 보며 입을 삐죽거린다.
5: 근데 지연아, 너 아까부터 왜 그래? 갑자기 어디 다녀온 건데? 어디 아파?
3: 얘들아.
4: 세 사람이 바닥에 놓인 비디오 테이프 주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5: 그러니까 이 비디오가 수능 만점을 맞게 해준다는 저질 테이프라고?
4: 현정은 말도 안 된다는 듯 바라본다.
3: 진짜야. 이걸 본 뒤로 귀신이 계속 따라다녀.
5: 지금도?
4: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3: 어디 있는데?
4: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을 보고 현정과 은별도 돌아본다.
5: 나 연기하고 가야 해서 먼저 갈게.
3: 나도 야자 하러 간다.
4: 은별과 현정이 일어서고 은별이 방송실 문을 연다.
5: 이야!
4: 지연이 현정, 은별을 따라 나가다가 방송실을 본다. 긴 머리 귀신이 기괴하게 웃다가 다가오자 지연이 얼른 문을 닫는다.
0: 친구들은 믿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귀신이 쫓아다닌다는데 지연이는 혼자서라도 숨바꼭질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1: 네. 근데 은별과 현정은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표에서도 8등급을 받으면서 좌절하고요. 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결국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둘은 학교에서 참을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면서 덜덜 떨고 네. 결국 귀신을 보게 되죠. 지연은 괜히 자기 때문이라면서 사과를 하는데 은별은 우리가 이겨서 수능 만점을 받자며 들떠하고요. 현정은 우리끼리는 위험하니까 용병으로 종교부 2학년 민주를 설득하자고 합니다.
0: 아, 이게 종교부 동아리라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그 동아리는 뭔가 귀신에 대해서 잘 아나 봐요.
1: 그게 1인 동아리이기는 하지만 네.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일본의 신을 만나서 일본어 시험만 1등급을 찍는 학생이에요. 민주는 종교부 시를 신당처럼 꾸며놓고 기도를 하다가 소녀들에게 설득당해서 귀신 숨바꼭질 영상을 보고 기절을 하고 맙니다.
0: 네.
1: 네, 결국 4명의 소녀는 개교 기념일 밤에 모여서 각자 손톱과 머리카락을 인형 안에 넣고 귀신 숨바꼭질에 참여하죠. 지연은 비구니가 준 염주 팔찌를, 그리고 은별은 카톨릭 신자라서 묵주 팔찌를 해요. 현정이 캠코더로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은별은 수시로 자기 브이로그를 찍어댑니다.
0: 네, 화면 해설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4: 소녀들이 화장실에 와 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세면대에 저주 인형이 둥둥 떠 있다.
2: 이제 숨바꼭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두 번씩 말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민주. 내 이름은 민주. 이런 식으로요. 내 이름은
7: 잠시 잠깐만요.
3: 왜?
2: 그 전에 인형의 이름을 정해줘야 합니다.
3: 아, 맞네. 테이프에서도 봤어. 박말숙인가 뭐라 했는데.
5: 박말숙?
3: 그럼 뭐가 좋을까?
5: 윌리민키?
3: 윌리민키? 그게 더 구린데?
2: 남자관계가 복잡해 보입니다.
4: 은별은 시무룩한 얼굴이 된다.
3: 왜? 뭔데?
5: 내 데뷔 활동명.
8: 내 이름은 지연. 내 이름은 지연.
9: 내 이름은 현정. 내 이름은 현정.
10: 내 이름은 은별. 내 이름은 은별.
11: 내 이름은 민주. 내 이름은 민주.
12: 네 이름은 윌리민키. 네 이름은 윌리민키.
13: 순례는 윌리민키.
4: 민주가 가위로 저주 인형의 배를 찌른다. 소녀들이 화장실에서 나와 어깨를 웅크리고 복도를 걸어온다.
5: 아, 괜히 벌써 무섭네. 이제 어떻게 해?
2: 이제 이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숨어야 합니다. 절대 삼키거나 뱉으면 안 돼요.
4: 민주가 보온병에 담아온 소금물을 네 명의 소녀들이 차례로 나누어 입에 머금는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입에 머금은 현정이 민주에게 보온병을 돌려준다. 지연이 우우거리며 약속했던 곳으로 흩어지자고 한다. 지연과 현정, 은별과 민주가 짝이 되어 각자 달려간다. 지연과 현정이 컴컴한 교실로 들어온다. 지연이 TV를 켠다. 현정이 우우거리며 TV는 왜 켜냐고 묻고 지연도 우우거리며 귀신이 나타나면 이상현상이 먼저 감지될 거다. 영화에서 봤다고 대답한다. 현정은 지연이 시네필이라고 감탄한다.
14: 세강영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상이 3학년 한별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세강영화 토크인데요.
4: 은별과 민주는 음악실의 그랜드 피아노 밑에 숨어있다. 이 와중에도 은별은

0: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자 놀란 지영과 현정이 소금물을 뱉는다.
1: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테이프에서 들었던 저주의 종소리잖아. 저것 좀 봐.
0: TV 화면이 지직거리며 리포터 은별의 얼굴이 뭉개지고 있다.
1: 뭐지?
0: TV 화면이 음악실 CCTV로 바뀐다. 음악실의 피아노 위에 귀신이 있다. 음악실 피아노 밑에 은별과 민주가 숨어있는데 피아노 밑으로 누군가의 머리칼이 서서히 내려온다. 민주가 가위로 머리칼을 자르자 머리칼이 멈춘다. 지영과 현정이 뛰어들어오고 그 소리에 놀란 은별과 민주가 머금고 있던 소금물을 삼킨다. 무대로 달려온 지연은 손전등으로 사방을 비춰본다.
1: CCTV가 없어. 우리가 본 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피아노 위에 누가 있었는데?
2: 민주가 자른 거 혹시 귀신 머리카락 아니었나요?
3: 맞아요. 네, 은별은 잘린 머리카락을 쥐고 있었고 무서워진 소녀들은 우선 숨바꼭질을 멈추기로 하고 그 저주 인형에게 소금을 뿌립니다. 근데 저주의 종소리가 또 들려오고 휴대폰에는 통화권을 이탈했다는 알림이 뜨는 거예요. 사실 민주가 일본에서 직구로 산 소금이 저염식 소금이라서 효과가 약했던 거였는데요. 마침 지연이가 전화를 받는데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소녀들은 혼비백산하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근데 계단을 내려가도 내려가도 같은 층이 계속 반복되고 말아요.
2: 하필이면 저염식 소금이라. 공포 영화의 흔한 장면이죠. 네. 계단에 무한 계단에 갇힌 거군요.
3: 맞아요. 네. 그 사이에 은별이 실종되고 지연, 현정, 민주는 소금을 찾아보자며 캄캄한 급식실로 갑니다.
2: 그게 더 무서워.
3: 네, 냉장고를 연 네. 현정이 저주 인형과 귀신을 보자마자 문을 닫아서 귀신과 힘싸움을 하고요. 지연과 민주가 염화칼슘을 찾으러 창고에 간 사이에
2: 딴 데로 갔군요. 소금 찾으러.
3: 네. 현정은 냉장고 안에서 들리는 은별이의 목소리에 속아서 문을 열고 귀신에게 잡혀 들어가고 말아요. 한편 은별은 교무실에 숨어서 브이로그를 찍다가 현정으로 위장한 귀신에 깜빡 속고 복도로 나가서 지연과 민주를 만납니다. 그렇게 세 소녀는 천장에 달린 올가미 4개를 발견하고 해체를 하다가 현정이 생각에 급식실로 뛰어가지만 네네.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어요. 창고로 가던 세 소녀는 귀신 소리가 가까워지니까 민주의 교실로 숨기로 합니다.
2: 네. 화면 해설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2학년 2반 교실로 와서 민주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다. 지연이 교탁에서 숨을 고르는 사이 은별은 교실 게시판을 본다.
1: 2학년 2반? 여기가 민준의 교실이구나. 좋을 때다.
0: 학급 단체 사진 속 얼굴이 모두 민주다.
1: 어?
0: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은별이 지연에게 손짓한다.
1: 왜? 이거 봐.
0: 지연도 단체 사진을 본다.
1: 왜 다 민주지? 그리고 여기 봐봐.
0: 학생 명단에서 성민주의 X표가 되어 있다.
1: 빨간색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 뭐가? 혼자 버려진 종교 부에 있던 것도 이 숨바꼭질 연기에 참여한 것도 그리고 소금을 잘못 가지고 온 것도 민주야. 2학년 2반 98년도 테이프에도 2학년 2반이 나왔어. 그럼 민주가
0: 지연이 캠코더의 적외선 모드로 교실을 비춰본다. 어둠 속에서 민주가 걸어온다.
1: 거기서 얘기!
4: 이것 좀 봐요.
1: 거기서 말해!
4: 이것 좀 보라니까.
1: 안 돼.
0: 민주가

0: 저주 인형을 들고 있다. 지영과 은별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모퉁이를 돌아 복도로 달려온다. 그런데 귀신이 소녀들이 해체해둔 올가미를 다시 천장에 달고 있다. 지영과 은별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귀신이 소녀들과 눈이 마주치자 미간을 찡그린다. 지영과 은별이 책상 옆으로 뛰어 귀신을 지나 창고로 달려간다. 달려오던 민주가 지영과 은별을 쫓아간다.
1: 언니들!
0: 민주가 귀신을 보고 잠시 멈춰서지만 다시 달려간다.
1: 언니들!
0: 지영과 은별이 창고로 들어온다. 민주가 쫓아 들어오려고 하지만 지연이 문을 붙잡고 있다. 염화칼슘을 찾아낸 은별이 문으로 달려와서 민주 얼굴에 염화칼슘을 뿌린다. 울음을 터뜨리는 민주를 보고 지연과 은별이 당황한다. 창고에 앉아있는 세 사람.
2: 그랬구나. 미안해 민주야. 언니들은 네가 왕딴지 몰랐어.
3: 아니 그럼 교실 사진도 판 애들이 그렇게 해둔 거야?
4: 이 창고에 염화칼슘 있는 것도 애들이 여기서 괴롭힐 때 알았어요.
2: 듣고 보니까 종교부에 혼자 있는 게 편했겠구나.
4: 그래도 언니들이랑 며칠 알고 지내면서 처음으로 학교에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3: 얘, 너는 무슨 그 죽으래처럼 멘트가 슬퍼.
0: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운다.
5: 아, 어쨌든 민주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다 같이 살아서 나가야 할 텐데 이제 염화칼슘으로 의식만 치르면 되겠어요.
6: 근데 민주가 저주 인형을 교실에 버리고 와서 지연은 교실에 가보고요. 은별은 물고리 엉망인 민주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씻겨주고 서거하는 의미로 묵주팔찌를 줍니다. 하느님도 일본의 신도 너를 지켜줄 거라면서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위로를 해주죠. 근데 이건 사실 은별이가 셀프 미담 영상을 몰래 찍으려고 한 말인데요. 그래서 혼자 변기칸에 들어간 은별은 그 영상이 잘 찍혔나 보다가 귀신에게 잡히고
5: 잘 잡혔다.
6: 뒤늦게 온 민주와 지연이 염화칼슘을 뿌려보지만 은별은 변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라지죠. 민주가 슬프게 우는데 지연은 민주가 목에 두른 땀에 젖은 손수건을 보고 살짝 맛을 보더니 짜다면서 과학실에 가서 추출해보자고 해요.
5: 맞네요. 땀에 염분이 섞여 있으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가열해가지고 소금 만들 수 있겠어요.
6: 그러니까요. 가는 도중에 마주친 귀신이 빠르게 점프하듯이 다가오는 점프스케어 기술을 보여주자 지연과 민주는 벽에 착 붙어서 피하고 과학실에 가는 데 성공합니다. 소금을 기다리는 사이에 두 사람은 자기 때문이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지연은 민주에게 염주 팔찌를 주면서 꼭 살아서 나가자고 해요. 둘은 깜빡 졸고 마는데 먼저 깬 지연은

0: 그 와중에 손가락 욕을.
1: 네. 네. 분노한 귀신이 지영과의 신랑이 끝에 문을 열고 이제 민주가 소금을 뿌릴 타이밍을 놓치면서 지연도 결국 잡히고 말아요. 민주가 울면서 눈물이 염주와 묵주에 떨어지는데요. 어머. 네, 그 순간 성모 마리아와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0: 나타나셨어요.
1: 네, 네. 용기의 말을 해주고 이렇게 영적 능력을 부여받은 민주는 눈에서 강렬한 빛을 내뿜으면서 귀신을 찾아갑니다.
0: 자, 여러분, 이 영화 마블 영화 아닙니다. 네, 화면 해설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2: 복도를 걷던 귀신이 뒤를 돌아본다. 복도 끝에 있는 민주의 양손에서 불꽃이 일렁이고 있다. 귀신이 민주를 바라보며 비웃는다.
3: 지금 저 귀신의 거리를 좁힐 방법은 점프스퀘어밖에 없어. 점프스퀘어.
2: 갑자기 민주의 모습이 사라졌다가 귀신의 코앞에 나타나 불사대기를 날린다.
4: 너가 믿는 일본의 신도 내가 믿는 하느님도 널 지켜주실 거야. 소중한 존재야. 꼭 기억해야 해.
5: 힘내라, 힘내라.
2: 석가모니와 마리아가 응원하고 결국 귀신이 도망친다. 귀신이 창고로 허겁지겁 들어간다. 귀신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묵주와 염주를 낀 민주가 나타나고 귀신이 다시 도망친다. 귀신이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계단에 석가모니와 마리아가 있다. 귀신이 급식실 냉장고에 숨으려는데 안에 민주가 있다.
4: 느려.
2: 귀신이 복도를 따라 달려오는데 모퉁이에서 민주가 나타난다.
4: 느리다니까.
2: 귀신이 혼비백산 도망친다. 민주는 양손에 불을 붙이고 귀신의 뒤를 쫓는다. 민주가 불이 일렁이는 팔을 휘두르는데 귀신의 손에 부딪히며 염주가 끊어지고 구슬이 바닥에 나뒹군다.
6: 어머나, 이걸 어쩐다.
5: 어.
2: 귀신이 눈을 부릅뜬 채 민주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다. 민망한 민주가 어색하게 웃어 보인다.

0: 승리를 뜻하는 영어 빅토리가 뜬다. 캄캄한 곳에서 민주가 눈을 뜬다. 민주가 가쁜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본다.
1: 여기가 어디지?
0: 민주가 뒤를 돌아본다. 민주가 돌아서서 걸어온다. 지연, 현정, 은별이 등을 보이며 의자에 앉아있다.
1: 언니.
0: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1: 언니.
0: 세 명이 동시에 돌아보는데 눈을 감고 뭔가 빠르게 중얼거린다. 민주가 뒷걸음질 치다가 귀신과 부딪힌다.
1: 네?
2: 어서 앉아. 우리가 귀신 말을 알아듣는단 설정이야.
0: 귀신이 빨리 앉으라고 한다.
1: 네.
0: 민주가 세 사람 옆에 가서 앉는다. 책상에 놓인 종이에 숫자가 가득 적혀있다.
1: 이게 뭐예요?
2: 올해 수능의 답.
3: 너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민주야. 고마워.
1: 근데 저는 2학년이라 필요가 없는데.
4: 그럼 찍어야지.
5: 그런 거 규칙이 없었어요. 저희가 이겼잖아요.
4: 인정한다.
5: 저희는 졸업해도 민주가 남아서 우리가 찍은 비디오 편집할 거예요.
3: 그렇지, 민주야.
0: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귀신이 민주의 머리를 한 대 때린다.
3: 왜 그래요?
4: 내가 X 맞았어.
6: 귀신이 나름 인정도 있고 인간미가 넘치네요. 매력이 있네요.
7: 맞아요. 네, 지연은 귀신에게 이런 숨바꼭질을 왜 하는 거냐고 묻는데요. 귀신은 재밌잖아 라고 답을 하고 자기 이름을 윌리 민키라고 지은 은별에게는 구리다고

0: 박병을 쏟습니다. 네, 출구로 나가던 지연이 귀신을 딱 돌아보니까 귀신은 중지를 들어서 안갚음을 또 해주죠.
1: 네.
0: 네, 그렇게 지연, 은별, 현정은 수능 만점자가 되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요. 민주는 숨바꼭질 영상 편집을 마치면서 귀신과의 약속을 지켜내죠.
1: 아, 그렇군요. 근데 민주도 고3이 되면 수능을 볼 텐데 이 방법을 아는데 지금 만점의 길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거 그냥 지나칠까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1년 뒤가 개교기념일이 찾아오고요. 아니나 다를까 민주는 묵주와 염주의 힘으로 다시 초능력자가 돼서 귀신 숨바꼭질에 참여합니다. 귀신은 민주가 데려온 성모 마리아와 석가모니를 보고 당황해서 도망을 치는데요. 민주가 불러온 고3 여고생들이 수능 정답을 알려달라면서 우르르 몰려들고 어머나. 이제 귀신이 공포의 비명을 지르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1: 아, 재밌습니다. 이게 약간 삐끗감 성이 있고 그죠.
0: 맞아요.
1: 굉장히 색다른 공포 영화인 것 같은데 감독이 궁금해요. 감독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0: 그러니까요. 비디오 테이프가 촬영된 1998년은 영화 여고괴담의 개봉 연도에 맞춰서 기념비적으로 설정한 거라고 해요. 세강 여고의 개교 기념일은 10월 26일인데
1: 네네.
0: 공포 영화 곤지암에서 정신병원의 폐원일과 또 같다고 합니다. 그 김민아 감독은 성적을 기관에서 생을 마감한 학생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걸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에 관한 단편작이 호응을 받아서 장편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지난 5월에 얼마 전에 후속작 영화 교생실습이 개봉을 했는데요. 흑마술 동아리에 얽힌 비밀을 푸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 네.
0: 기관 영화에서 언젠가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1: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1: 아직 감독님이 학교에 계시는군요. 자,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이념일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이예준이 부르는 같은 시간 속에 넣어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새 집 가까운 나뭇가지에 앉아 안에 벌레를 넣어주려던 순간 구렁이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임을 멈추고 플라스틱

통쪽을 응시했다. 그리고 어렵게 잡아온 애벌레가 부모새의 부리에서 툭 떨어지고 말았다. 손에 땀을 쥐고 관찰하고 있자니 부모새는 매우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트르르르르 하고 울기 시작했다. 아까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다 라고 생각한 순간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파닥 파닥 파닥. 세상에, 부모새가 트르르르르 하고 운 직후 새끼 새들이 새 집에서 잇따라 날아오르는 게 아닌가. 10여 초에 불과했지만 10마리 정도 있던 새끼가 모두 새 집 밖으로 나왔다. 새끼 박새의 경우는 한나절에서 하루에 걸쳐 한 마리씩 둥지를 떠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모두가 튀어나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교감신경이 한껏 활성화되고 심장은 쿵쾅댔다. 명문 모를 땀까지 배어나고 팔뚝에는 소름이 돋았다. 내 몸 안의 변화를 정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감각은 처음이다. 나는 알아버렸다. 새끼 새들에게 숨어있던 비밀스러운 힘을. 구렁이는 새집에 침입해 새끼들을 습격한다. 새집에 남아있는다면 구렁이는 분명 새끼들을 한 입에 꿀꺽 삼킬 것이다. 새끼들이 뱀에게서 도망치려면 새집 밖으로 날아오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 새의 트르르르 소리를 듣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날아오른 것이다. 부모 박새는 새집 주변에서 다양한 소리로 지적이고 있다. 쯔쯔삐 쯔쯔삐처럼 들리는 소리, 삐쯔삐 같은 경계의 소리, 동료를 부르는 치지지지 등 그야말로 다양하다. 새끼 새들은 그 다양한 소리들 가운데 뱀을 의미하는 트르르르를 확실히 구분하고 새집 밖으로 나왔다. 일제히 날아오른 새끼들은 다시 새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부모새와 함께 무리를 이루어 숲속으로 사라져 갔다. 어쩌면 새끼 박새들은 부화 후 17일째에는 이미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되는가 보다. 트르르르르 소리를 듣고 새집 밖으로 날아오르는 행동은 둥지를 떠나기 직전의 새끼들만의 평생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긴급 옵션일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본 36번 새집의 새끼들도 절반이 새집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 녀석들은 부화한 지 15일째로 21번 새집의 새끼들보다 조금 어리다. 아마 성장이 빨랐던 몇 마리는 부모 새의 트르르르르 소리에 반응해 둥지를 떠났음이 틀림없다.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그 새집에서도 분명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굉장한 발견이다. 어떻게 하면 이 새끼 새의 대단함을 알릴 수 있을까? 물론 트르르르르 소리에 둥지를 떠나는 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새끼가 부모새가 내는 소리를 구분한다는 점이다. 이전에 새집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 상황을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새끼들이 부모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아닐까 싶은 때가 있었다. 큰부리 까마귀가 새집에 접근했을 때였다. 어미새는 삐쯔삐 경계음을 냈고 이 소리에 새집 안의 새끼들이 일제히 몸을 웅크렸던 것이다. 큰부리 까마귀는 새집 입구로 부리를 쑤셔놓고 새끼를 끄집어내 잡아먹는다. 삐쯔삐 소리에 몸을 웅크리는 것은 까마귀의 공격을 피하는 데 효과적이다. 바꿔 말하면 새끼 박새들은 새집 바깥에서 나는 어미새의 소리를 알아듣고서 까마귀인 경우에는 웅크리고 뱀인 경우에는 새집 바깥으로 날아오르는 등 대조적으로 행동하여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관찰을 과학 논문으로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어떤 부모 박새든 까마귀와 뱀에 대해 각각 다른 울음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천적이 새끼를 습격하러 오는 장면을 몇 번이나 관찰하기는 어렵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집

집을 순회해도 1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다. 그러니 관찰 횟수를 늘리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새 집 앞에 까마귀와 뱀을 두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음 해에 할 실험 준비를 시작했다. 몇몇 지자체의 문의에 해조로 지정되어 구제된 큰부리 까마귀의 사체를 입수해 박제를 만들었다. 뱀은 박제로 만들면 탈색이 되고 실험을 위해 죽이는 것도 불쌍하다. 그래서 구렁이는 산채로 투명한 아크릴통에 넣어 보여주기로 했다. 가루이자와와 도쿄도 내에서 구렁이 4마리를 포획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나는 3개의 큰부리 까마귀 박제와 4마리의 구렁이를 이끌고 가루이자와의 숲으로 되돌아왔다. 그 해의 번식은 대단히 순조로웠다. 5월 말이 되자 독립을 눈앞에 둔 새끼의 수도 늘어났다. 새끼 박새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영양이 가장 적을 걸로 예상되는 부화 후 17일째에 실험을 하기로 했다. 실험은 새 집 하나당 한 번씩, 새 집 10개에는 뱀을, 11개에는 까마귀 박제를 출현시키기로 했다. 새 집 천장에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새끼의 상태를 확인했다. 우선 아크릴통에 담긴 구렁이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작년에 봤던 대로 부모 새는 츠르르르르 울면서 구렁이의 접근에 날개를 펴고 위협했다. 바로 소형 카메라의 모니터를 확인하자 츠르르르르 소리를 들은 새끼들은 부모한테 먹이를 조르던 것도 멈추고 머리를 움직여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초 후 날개를 파닥이며 날기 시작했다. 이번 실험은 재현성이 높은 것 같다. 다음은 다른 새 집 앞에 큰부리 까마귀의 박제를 전시했다. 그러자 부모 새는 삐쯔삐 소리를 내며 울었고 새끼들은 새 집 안에서 재빨리 웅크렸다. 이쪽의 반응도 예상한 대로였다.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100대 0, 일목요연하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뱀을 보여준 10개의 새 집 모두 부모 새는 트르르르르 하고 울었고 새끼들은 새 집을 탈출해 날아올랐다. 한편 까마귀를 보여준 실험에서는 11개의 새 집 모두 부모 새는 삐쯔삐 하고 울었고 새끼들은 새 집 안에서 웅크렸다. 모든 새끼가 소리를 구분할 줄 안다면 그건 아마도 본능적인 능력일 것이다. 애초에 새 집 안에서 밖에 천적은 볼 수 없고 천적 대책에서 실패는 용인되지 않는다. 만약 반대로 행동했다가는 큰일이다. 뱀이 왔을 때 새 집 안에서 웅크리고 있다가는 침입한 뱀한테 잡아먹힐 것이고 까마귀가 왔을 때 새 집 밖으로 나오면 쉽게 잡히고 말 것이다. 새끼들은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부모 새의 소리를 구분해서 듣고 천적의 종류에 따라 대조적인 대책을 취하는 본능을 갖추게 되었다. 아, 가공할 만한 박세어의 세계요. 나는 실험을 마치자마자 바로 성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투고했다. 투고한 곳은 커런트 바이올러지. 심사가 까다롭고 게재되기 어렵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 학술지다. 내 논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물한 개구리. 박새에게는 언어가 있다. 연구를 시작하고 5, 6년 지났을 무렵에는 자연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에 매가 나타나면 삐삐삐 하고 울고 뱀을 발견하면 트르르르르 하고 운다. 동료를 부를 때는 치지지지 울고 경계하라고 재촉할 때는 삐쯔삐 하고 운다.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매년 6개월 이상 혼자 숲에 틀어박혀 아침부터 밤

전까지 새들과 함께 살았다. 새들이 이 정도의 말을 이해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숲속에서는 언제 어디서 천적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고 겨울에는 굶어 죽을 위험도 있다. 자연계는 어묵하다. 어느새 나는 박새어를 단초로 매나 뱀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울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새들의 행동이나 무리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박새들에게도 언어가 있다. 나에게는 당연한 얘기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뿐이다 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다른 책과 논문을 살펴봤는데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동물의 울음소리는 기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전달할 뿐이다 라든가 단어를 조합하는 힘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라는 내용이 수두룩한 게 아닌가. 내가 읽은 것이 언어학 책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만약 동물학자였다면 분명 나와 생각이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펼친 것은 오스트리아의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의 솔로몬의 반지였다. 동물학의 뜻을 둔 사람들의 바이블이다. 로렌츠는 동물행동학을 확립한 학자 중 한 명이며 1873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가 인정한 위인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마법의 반지 따위 없어도 동물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내용은 조금 달랐다. 로렌츠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동물들의 기분이었다. 로렌츠도 주류의 음성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본능적인 것이며 생리적인 감정 변화를 나타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찰스 다윈의 의견은 어떨까? 다윈하면 진화론을 제창한 인물. 생물은 공통 조상에서 서서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종류로 분기했다고 최초로 주장한 학자다. 다윈은 인간과 원숭이가 진화적으로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둘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윈이라면 언어를 인간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윈의 저작물도 읽어나갔으나 그의 견해도 다른 학자들과 다름없었다. 다윈은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언어의 기원에 대해 고찰했는데 언어는 인간 고유의 성질이며 원숭이를 비롯해 다른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몇 종의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었다. 내가 숲에서 봐온 것들과 너무 달랐다. 학자들 모두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아무튼 다른 문헌들도 찾아보았다. 대체 언제부터 인간은 동물들과

마르크스가 저술한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었다.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책에서 동물의 울음소리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나타내는 데 불과하고 인간의 언어처럼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무슨 말인가? 기원전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어를 지닌 생물은 인간뿐이며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감정 표현이라고 단정해온 것이다. 내가 존경에 마지 않는 학자들인 로렌츠나 다윈마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스에게도 이렇게나 다양한 말이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나는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인류는 우물한 개구리 신세라고. 다른 동물들의 언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언어를 갖는 특별한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구리를 좋아해서 인류가 개구리라는 사실에는 특별히 문제점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물 안은 큰 문제다. 개구리는 벌레를 먹기 때문에 우물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멸종하고 만다. 우물 안에 있어도 괜찮은 것은 올챙이 때까지뿐. 서둘러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왜 애초에 이런 상황이 된 걸까? 냉정히 생각해보니 동물학자의 책임도 크다. 동물의 울음소리가 언어인지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문이나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와 관련해 결정적인 연구 성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버빗 원숭이라는 아프리카의 초원에 서식하는 긴꼬리 원숭이의 일종에 대해서는 언어의 존재를 시사하는 연구가 있었다. 연구의 내용은 그들이 우연히 만난 천적의 종류에 따라 경계음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뱀에 대해서는 기깃, 매에 대해서는 고고처럼 각기 다른 울음소리를 낸다고 한다. 일부 연구자는 이들이 뱀이나 매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버빗 원숭이 연구에 대해 중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것은 기깃이나 고곡 같은 울음소리는 뱀이나 매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뱀에 대해서는 적대심, 매에 대해서는 공포심과 같은 각기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하는 내용이었다. 침착하게 생각해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분명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설명을 믿어야 좋을까? 이런 경우 가능한 한 적은 가정으로 현상을 설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학의 철칙이다. 소위 말하는 사고절약 원칙 혹은 오컴의 면도날이다. 이 원리 덕분에 과학적 탐구는 대단히 엄격하게 발전하고 근거 없는 취향에 따른 해석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고절약 원칙에 따르면 유감스럽지만 버빗 원숭이의 울음소리도 언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뱀이나 매와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 아니라 다른 감정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무슨 인색한 원칙이냐 싶겠지만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과학의 철칙이다. 이런 연유로 동물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동물의 울음소리가 그저 감정의 표현인지 인간의 말처럼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다. 만약 사고절약 원칙에 따라 생각해도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밖에 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동물에게도 언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해낸 사람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다. 나는 동물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2000년 이상에 걸친 역사상 최대의 오해를 풀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아이들이 자라는 한 달, 두 달, 열 달, 열두 달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10년, 20년도 그럴 테지만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다. 아니, 모른 채 지나가고 싶어한다.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을, 그 안에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0: 저 진짜 안 취했어요.
1: 알아요. 그래서 안 붙잡아주잖아요. 약간 비틀거려도.
0: 근데 닉네임

0: 무슨 패스 추리인가?
1: 템페스트.
0: 아, 맞다. 저 진짜 안 취했죠?
2: 서울 올라온 지 얼마나 됐어요?
0: 와, 이제 1년 넘어가요. 글 쓰겠다고 왔는데 카페 알바로 인생 중 치게 생겼어요.
2: 아! 조심하면서 살면 인생 길게 살 수 있어요.
0: 태펜스트님은?
2: 아, 상철이라고 불러요. 박상철. 아.
0: 어? 우리 형부도 박신데?
2: 어, 그래요? 언니가 있어요?
0: 네. 펜테스트님은 그러면은 대학원생?
2: 아니, 상철이 학부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었는데 문학 공부하고 싶어서 국문과 대학원을 다시 갔어요. 아, 그런데 잘못 온 것 같아요.
0: 왜요?
2: 여긴 창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맨 이론만 가르쳐요.
0: 아, 맨 이론.
2: 그 버스 타기 전에 잠깐 앉았다 갈까요? 버스 타면 속 울렁거릴 것 같은데.
0: 어, 저 진짜 안 취했는데.
2: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0: 이제 그만 가시죠. 은수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야, 너 모르는 남자가 데려다 준다고 집 앞까지 같이 가면.
1: 야, 너 모르는 사이 아니야. 하이텔 문학 동호회 네가 알려줬잖아.
2: 오늘 만났다며?
1: 그치, 그치. 근데 그치만 온라인에서는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지.
3: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
1: 친구예요.
0: 보호자?
1: 아니 보호자가 아니고 그냥 아는.
0: 뭐?
1: 팬페스티님, 제가요 이 친구 고향에서 이웃 살던 친구인데요. 예. 오빠기도 한데요. 서울에서는 제 보호자이기도 해요.
0: 그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우리 사이가.
3: 전 이만 가볼게요. 그 고향 친구이자 서울에서 보호자인 오빠분 만나서 반가웠어요.
1: 네, 네 고마워요.
3: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1: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왜?
0: 야, 넌 서울이 어떤 곳인 줄 알고 밤길을 낯선 사람이랑 같이 갈 생각을 해?
1: 네가 알려줬잖아. 이런데도 나가보라고.
0: 갈 땐 나한테 말을 하고 가야지. 은수야, 세상엔 선의를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 혹시 어떤 놈이 나쁜 짓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1: 혹시 강도도 만났었는데 뭐.
0: 서울이 그런 곳이라고. 대낮에 카페 강도가 들어도.
1: 혹시 대낮 아니고 오전에.
0: 조심하라고.
1: 알았어. 고맙다. 걱정해줘서. 이제 가.
0: 어? 혹시 나랑은 안 놀아주냐?
1: 됐어. 야, 근데 너 아까 어디 가던 길이었어?
0: 어?
1: 아까 신촌에서.
0: 아이씨, 미친. 아, 나 지금. 야, 연락할게.
1: 비팅?

0: 혹시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
1: 저는 에밀리 브론테요. 템페스트님은요?
0: 전 김승옥 좋아합니다. 무진기행 같은 소설이요. 세계문학도 좋은데 소설로 등단하고 싶으면 한국 소설 많이 읽으셔야 돼요.
1: 작가로 활동하려면 등단하는 길은 순문예밖에 없을까요?
0: 순문학은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작가가 등용할 수 있는 문은 넓어요. 작가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인데, 만약 글 써서 돈 버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작가로 둔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많죠. 잡지사에 글을 투고할 수도 있고.
1: 템페스트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0: 저요? 전 여기 동호회에 글 올리는 걸로도 너무 재밌어요. 제 글을 읽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거든요.
1: 아, 저도 읽어볼게요.
0: 핸디캣님도 작품 보여주세요.
1: 제 거요? 점점점 이제 쓰려고요?
0: 아, 핸디캣님 작품 보고 싶네요. 써서 꼭 보여주세요.
1: 네.

내 작품을 기다리는 첫 번째 독자가 생겼다. 채팅방에 한 번 들어가면 두세 시간. 작품을 쓰는 시간보다 문학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그래서 한 달 전화비가 월세보다 더 나왔지만 같은 생각?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비대면 온기를 나눌 수 있어 외롭지 않았던 시절.

0: 자매들과 지내다 보면 심심할 새가 없거든. 아, 옆집 살던 오빠가 자주 놀러오긴 했다.
1: 오빠?
0: 그 오빠네도 거의 가족 같았는데 그 오빠도 서울로 대학 가버려서 이 골목이 텅 빈 것 같아.
2: 아, 이렇게 말 잘하는 애가 몇 달간 어떻게 말

0: 한마디도 안 하고 지냈냐?
1: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0: 어? 우와, 집에 전축이 다 있네?
1: 어? 어.
0: 요즘은 다들 CD 듣잖아. 가수 누구 좋아해?
1: 어, 가수? 어, 글쎄. 어, 언니들이 집안에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있어서 예전부터 영화음악 OST랑 팝송은 많이 들었는데.
0: 어, LP도 많은데?
1: 어, 어.
0: 이 중에서 네가 좋아하는 음반은 뭐야?
1: 어, 글쎄. 어, 아, 카펜터즈는 우리 큰언니가 자주 듣던 건데. 어, 옛년 음반은 둘째 언니가 자주 듣던 거.
0: 지수야.
1: 어.
0: 언니들 얘기 그만하고 너 뭐 좋아하냐고.
1: 나? 아, 피아노. 내 방 가자.
0: 네 방에?
1: 내 봄을 이뤄. 옆집 회장님이 주신 거야. 그 아까 그 친한 오빠의 할아버지.
0: 아, 그 오빠?
1: 난 악보 모으는 게 취미였어. 그 악보들 다 어디 있을 텐데. 기다려봐.
0: 넌 되게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는데 정말 그렇네.

0: 자매들과 공유하던 것을 친구와 나누기 시작했다.
1: 야, 너 말 잘한다, 지수야.
0: 어린 시절의 추억, 내가 좋아하는 악보, 내가 돌보던 고양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친구의 고민, 친구의 꿈을 알게 되었다.
1: 야, 저게 참새 무덤 그거야?
0: 끝도 없는 수다와 함께 먹은 떡볶이로 자매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던 시간.
1: 피아노도 잘 치네.

0: 정말 화가가 될 생각은 아니지? 그림은 취미다. 절대 직업이 될 수 없어. 더구나 여자가 예술적 감각을 갖춘 여자들을 소개받고 싶어하는 그룹도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추선해주마.
1: 정말 그럴까? 그림이 좋아서 그렸고 내 그림이 갤러리에 걸렸으면 좋겠지만, 난 화가가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영화 속 멋있는 한 장면처럼 살고 싶은 걸까?
2: 헤이수! 여기!
3: 아, 프레디! 일찍 와 계셨네요.
2: 아틀리에에서 오는 길인가 봐요? 아,
3: 네, 오늘은 수업이 좀 늦게 끝나서요.
2: 아, 뭐 드실래요? 아, 일단 주문해요. 아,
3: 네.
2: 여름 내내 와이너리에서 보내고 나면 몸 녹초 돼요. 그럼 가을에 영국 가요? 가서 별장에서 여우 사냥해요.
3: 아, 여우 사냥이라니. 지수 언니가 들으면 끔찍해하겠네.
2: 옛날엔 여우가 마을 내려와서 like some chicken and duck 가축들 잡아먹었어요. 그 피해 막으려고 시작했어요. 한때 영국 귀족들 스포츠 되었다가 지금은 뭐 찬반 말이 많지만 anyway 형식적으로라도 즐기는 사람들 everywhere 있어요.
1: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나 내 꿈이 궁금하기나 할까?
2: 말도 20마리? 사냥개도 20마리 정도 있어야 아주 근사하게 여우몰이 할 수 있어요? 뭐 여우몰이 하는 거 주로 개몰이꾼이나 하인들 하는 거예요? 귀족들 actually 말 위에서 구경만 해요.
3: 전 동물을 사랑하는 자매들 사이에서 커서요. 여우를 잡아서 어쩌자는 건지.
2: 그냥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3: 그니까 왜 죽여야 하는 건지.
2: 놀이라니까요. Just fun.
3: 한 생명체를 죽이는 게 어떻게 놀이가 될 수 있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2: 아,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거 전통 스포츠 같은 거예요.
1: 아, 말이 안 통하네. 소화도 안 되고 아, 너무 매스꺼워.
0: 그쪽에서 마음에 들어하니 좀 진득하니 왔나 봐. 응? 여기서 넌 신기한 동양 여자일 뿐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잖니. 타지에서 뿌리 내리고 살려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보호자가 필요해.
1: 이 남자와 내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이 남자와 함께하는 미래가 잘 안 그려져. 언니들은 어떻게 말할까? 정혜수, 네 상상력을 발휘해봐. 아, 내 편지는 집에 잘 도착하고 있는 거야? 왜 아무도 답장이 없어?
2: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4: 인성 씨, 애들 좀 봐줘.
2: 치고 있어.
4: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 애들 무슨 일인데 좀 봐봐.
2: 아이, 언제 책상부터 고쳐달라면서.
4: 음식을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5: 참. 아,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
4: 그 돌잔치 꼭 해야 돼.
5: 아, 이미 잡아놓은 건데 어떻게 취소하냐.
4: 그냥 올라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좀 좋아.
5: 동네 분들한테 손주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알잖아.
4: 음식 20인분을 여기서 해서 가져가야 하니까 그렇지.
5: 아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4: 안 하면 그럼 어머니 혼자 해? 허리도 아프신 분이?
5: 아, 참 답답해. 답답하다 답답.
4: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애들 좀 봐달라고 TV 보여주지 말고.
5: 아, 어머니 소원이라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냐?
4: 아, 죽네. 형도. 언제 왔어?
6: 방금.
4: 어디서부터 들었니?
6: 나와봐, 내가 할게.
4: 아니야, 넌 애들 좀 봐줘.
6: 뭐 하면 돼? 잡채? 잡채는 버무리기만 하면 되고. 아, 만두도 예쁘게 빚었네. 언니 그냥 시장에서 사지.
4: 그냥 애들이나 좀 봐.
7: 우리 순둥이들, 이모가 서울에서 뭐 사왔게.

0: 넌 서울에서 잘 사니?
1: 뭐 그렇지.
0: 아, 근사하게 저녁상 차려주려고 했는데.
1: 아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내려올 걸 그랬네.
0: 음식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1: 언니가 예전에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있는데,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0: 내가 그랬나? 기억도 안 난다.
1: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형부랑 짐을 나눠줘.
0: 애들 아빠도 짐이 무겁겠지. 원하던 직장도 아니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모가 되는 것도 쉽지 않다.
1: 언니는 예전부터 어른 같았는데 우리한텐 늘 어른이었지.
0: 어른이 뭘까?
1: 글쎄, 인생을 좀 더 앞서 산 사람? 그래서 배울 것도 있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
0: 그럼 나 같은 어른은 되지 마.
1: 괜찮은 거지?
0: 그럼 괜찮아. 가끔은 힘들지. 근데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
1: 그럼 됐네. 괜히 걱정했네. 언니가 이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어 할까봐, 멀리 도망가 버릴까봐.
0: 나 엄마잖아.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먼저야.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1번째

0: 포장을 뜯지도 않은 수술용 실과 바늘인 봉합사를 불길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어 수술용 옷과 장갑, 그리고 마스크. 이건 조근우가 특별히 청한 물건이었다.
1: 아니, 응?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0: 귀신의 겉으로 보이는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 의료용품을 태우는데 승범은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귀신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해 감염될 일이 있을 리가 없자는가.
2: 의사의 하얀 가운처럼

0: 다시 봐도 놀라운 광경이었다.
1: 첫 번째 실험은 성공적이군요.
0: 조근우가 중얼거렸다. 그걸 본 승범이 상자에 있는 것들을 쏟았다. 불길 속에서 메스와 겸자, 가위, 솜, 헤드라이트 등이 타올랐다. 밤공기에 섞인 장작을 태운 냄새가 옅어졌다. 옥상 계단에서 내려온 승범은 2층 유리문을 밀었다. 한의원 문에 단 종이 울렸다. 조심히 문을 잠그고 스위치를 켜자 전류가 도는 소리와 함께 한의원에 불이 켜졌다. 승범은 복도를 지나 침구실로 향했다. 길게 쳐진 커튼을 젖히자 침대 위에서 배를 까고 누워있는 공실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있다. 승범의 뒤로 조근우가 나타났다. 불에 태워보낸 온갖 장비를 찬 의사 귀신이 수술복까지 갖춰입고 침구실 안으로 들어왔다. 공실의 옆에서 기도하던 조근우는 길게 심호흡을 하고 눈을 떴다. 그가 승범을 봤다. 마주보던 승범이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0: 결연하게 조근우가 말하자 공실이 눈을 번쩍 뜨고 다리 밑에 선 승범을 봤다.
2: 다 죽어서 수술이 뭐야? 아, 이걸 꼭 해야 해?
3: 내가 아줌마 한 다 풀어줄게. 그러니 나만 믿고, 아니 이 의사 귀신 선생님까지 믿고 가만히 누워 있으세요.
0: 승범의 말에 조근우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래요, 공실 귀신 환자분, 저만 믿으세요. 자, 개복하겠습니다.
0: 공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미 째진 배를 뭘 또 개복한다는 건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으나 조근우는 공실의 이마를 눌러 눕게 했다. 그는 배를 열어 고정하고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기 시작했다.
1: 된다. 한의사님, 이걸로 두 번째 실험, 아니 성공!
0: 정말 이게 될까? 의심했던 조근우가 소리쳤다. 승범은 그 모습을 보고 해벌쭉 웃었다.
4: 나는 역시 천재다.
3: 아줌마, 뭐 먹고 싶다 그랬지? 짜장면, 짬뽕, 갈비? 말만 해요. 내가 다 사줄게요.
2: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다 사준대.
3: 아이, 걱정하지 마요. 땡 잡았으니까.
0: 승범은 수술에 열중하고 있는 조근우를 정말 사랑스럽게 쳐다봤다. 이제까지 귀신을 보면서 사지가 멀쩡한 귀신보다 멀쩡하지 않은 귀신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펼쳐질 이 아이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귀신들이 사람 환자를 끌고 몰려올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했다. 입술로 실실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웃음이 새어나왔다. 게다가 이제 무엇을 먹어도 흘리지 않을 공실은 오랜만에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1: 공실 귀신 환자분, 아프세요?
0: 조근우가 해진 배를 꿰매며 물었다.
2: 그럼 귀신이 아니게.
0: 낯선 말이었지만 괜스레 불안해진 공실은 고개를 들어 입술을 삐죽였다. 갑자기 부르더니 웬 의사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배를 꿰매겠단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고.
2: 괜히 이걸로 내 한 들어준 거라며 나와의 약속을 모르쇠로 하는 건 아니겠지?
0: 승범이 소라 엄마의 한을 풀어주자 귀신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소문이 빨리 돌았다. 수정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니 공실과 승범이 예견했던 것처럼 한의원에도 귀신 환자가 치료를 위해 대기할 정도였다. 그가 더 바빠지기 전에 공실은 승범이 자신의 한을 풀어주길 바랐다. 날이 지날수록 수정의 병세는 깊어졌다. 그런 수정을 보며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서 기대하느니 이제 하루라도 더 빨리 승범이 유골단지를 남편에게서 가져와야 했다. 그런 공실의 마음도 모르고

0: 12. 공실의 한. 태풍이 지나갔다. 거센 바람과 비에 숨죽이고만 있던 매미가 울어댔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는 게 참으로 그악스러울 정도다. 정민은 청소가 끝나자마자 창문을 닫았다. 먼지가 바람결에 쓸려나가는 대신 후끈한 여름의 열기가 밀려들어 대기심이 찜통이었다. 이중창이 닫히자 매미의 울음도 아득히 멀어졌다. 그녀는 에어컨을 작동시켰다.
1: 오늘도 앞집 가실 거예요?
0: 정미가 신문이 흩어지지 않게 가운데에 스테이플러로 심을 박으며 물었다. 진료실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묶고 있던 승범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에 신문을 접던 정미가 그를 봤다.
1: 뭐예요? 그 한숨은?
0: 서울에 다녀온 뒤로 얼굴이 꼽힌 것처럼 화나더니 요 며칠 또 기운이 없다. 본인 손으로 고치지 못해서 자존심이라도 상했나 살펴도 전혀 그런 내색은 없었다. 병원에 간 소라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한 번은 승범과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어딘가 아프진 않은지 밥은 잘 먹는지 등 사사로운 대화를 했다. 그 순간만큼은 온갖 짐을 다 내려놓은 듯 경쾌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죽상이다.
2: 혹시 가서 자리 없나 알아봤다가 까였어요?
3: 공과 사는 명확하시더라고요.
2: 물어는 봤네.
0: 승범은 팔짱을 꼈다. 신문을 멀찍이 밀어놓고 정민은 데스크에 턱을 괴었다.
1: 왜 그러는데요?
0: 천장을 보던 승범은 다시 한숨을 쉬었다.
3: 여자들은 왜 그래요?
1: 왜요? 한약방 사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귀신 아줌마?
0: 아무렇지 않게 묻는 정미의 말에 의자에서 미끄러진 승범은 자세를 고쳐잡았다. 그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가끔 정미는 승범의 머릿속을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굴었고 그때마다 그는 놀랐다.
3: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혹시 내가 속에 사는 말을 입 밖으로 냈나?
1: 원장님한테 여자라고 해봤자 그분들밖에 더 있어요. 왜요? 또 뭘 잘못했는데요?
3: 몰라서 그게 문제예요. 사장님이 치료해달라고 해서 했고 서울로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2: 그런데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쌀쌀 맞으시다.
0: 정미가 팔짱을 끼며 승범의 말을 이어 말했다. 승범이 의자를 붙잡고 하소연했다.
3: 공실 아줌마도 그렇다니까요. 뭔가 대면대면해. 나한테 막 귀신 환자도 소개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비록 내가 고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재수탱이 송기훈한테 설설 기고 원장 앞에서 무릎까지
1: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지 모가지가 날아가는 순간에도 그 존심 때문에 고개 빳빳이 들던 인간이 뭐가 어쨌다고?
0: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정미 앞에서 승범은 입을 꾹 다물었다.
3: 그건 됐고요. 아무튼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둘 다 나한테 찬바람을 날리다 못해 냉기를 흘리고
0: 얘기는 끝났다는 듯 승범은 의자에 몸을 구겼다. 이 말을 짚은 정민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뇌물을 먹튀하고 자르기까지 한 원장에게 승범 스스로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을 했다니 너무 충격이었다.
1: 저렇게 자존심 강한 인간이 아무리 환자 때문이라지만 갑자기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정말 돈 때문만일까? 아니라면 뭔데?
0: 거기까지 생각하던 정민은 다시 늘어진 승범을 힐끗거렸다. 그리고 이야기에 전염이라도 된 듯 승범처럼 한숨을 쉬었다. 11시 30분 예약 환자인 이불집 사장님이었다.
2: 오셨어요?
0: 정미의 인사에 승범도 인사했다.
3: 두통은 좀 어떠세요?
2: 통증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아파요.
3: 이쪽으로 오세요. 침부터 맞으시죠.
2: 근데 머리에 사혈하면 괜찮아요? 내가 당뇨라서 염증 생길까봐.
3: 표피 자극이라 괜찮습니다.
0: 환자들은 점점 많아졌다. 정미의 홍보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번에 소라의 일까지 소문이 나서 안 좋은 이미지를 잊고 제 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다. 9시엔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남은 쌀집 아줌마, 10시엔 수선으로 어깨와 손목이 아픈 수선집 사장님. 시간마다 예약 환자들이 다 찼다. 분명 즐거워야 하는데 승범은 가슴 한 구석이 모관한 것처럼 꺼끌꺼끌 거슬렸다.
4: 왜 그런지 궁금해요?
0: 침을 놓고 나온 그에게 정미가 대뜸 물었다. 승범은 천장을 봤다. 수정은 거의 맨날 자신을 쌀쌀맞게 대했으니 그렇다 치고 공실까지 갑자기 화난 듯 행동했다. 어서 찝찝한 이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4: 그럼 물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런지, 왜 화가 났는지 들어보고 잘못했으면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이렇게 끙끙 앓기만 해선 답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 알아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유일지도.
0: 그럴듯 했다. 만약 사소한 이유가 아니면 사과하면 된다. 정미의 말에 용기를 얻은 그는 구겨진 가운을 벗었다.
3: 모르면 물어보라. 오케이, 좋았어.
0: 머리를 한번 쓸어 올리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공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가서 물어보자 다짐하고 문으로 가는데,
4: 잠깐!
0: 정미가 팔을 뻗어 그를 세웠다.
3: 왜요?
4: 또 막 재수없게 굴지 말고 숨 크게 들이쉬고, 들이셔요. 내쉬고 릴렉스하면서

0: 저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1: 한약방에 갑자기 들이닥친 승범은 사람들이 없는 대기실 지정석에 앉아있는 공실의 앞에 서서 물었다. 정미가 일러준 대로 숨 쉬고 내쉬다가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어서는 호흡이 엉켜 숨도 쉬지 못하고 내뱉은 말은 쏘아붙이는 말이 되고 말았다. 재방영이 되는 드라마를 보고 있던 공실의 눈이 화등짝만큼 커졌다.
0: 아니, 서울에서 돌아온 후로 저한테 막 쌀쌀맞게 대한다? 냉정하게 대한다? 무시한다? 뭐지?
1: 뒤에 할 말을 고르다가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울컥거렸다.
0: 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2: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1: 목소리가 떨렸다. 허리에 두 손을 올리고 심호흡을 했다. 뒤늦게서야 마음이 차분해지자 빈손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0: 아이씨, 과자도 안 가지고 왔네.
3: 승범이, 일은 이제 좀 할만해?
0: 할만하긴요. 이 시간에 여기 온 거 보면 모르세요?
3: 소라 엄마 한도 풀어주고 소라 생명도 구했잖아. 아니,
0: 그건 그렇죠. 그건 할만했죠.
1: 급간 무릎이 모 대수라고 승범은 공실에 옆에 앉았다. 잠시 한약방은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속 대화들로 수선스러웠다.
2: 아, 엄마가 너랑 잠깐 들으려는데.
1: 그러나 침묵이 불편한 승범은 공실을 흘끽거리며 손톱으로 바지를 긁어댔다. 계속 화가 난 공실이 갑자기 귀신 환자 소개를 하기 싫다고 할지도 몰랐다.
0: 아, 이젠 내 꼴도 보기 싫다고 할지도 모르지. 아, 그렇다면 대체 무슨 핑계를 대고 한약방에 온다지?
1: 그 생각만으로 모든 게 다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직 돈도 못 벌었고
0: 아직 난 혼잔데.
1: 마지막으로 든 생각에 승범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야? 급히 고개를 내저었다.
3: 이제 내 한도 들어줘. 내배 꿰맨 게 다는 아니잖아.
1: 승범은 고개를 들어 공실을 봤다.
0: 그거예요?
3: 할만하다며.
0: 아니, 안 들어줄까 봐 화나신 거예요?
3: 들어줄 거야?
1: 모든 게 정미 말대로였다. 듣고 보니 정말이지.
0: 당연하죠. 아, 좀 그거라면 말만 했으면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내요? 내가 다른 귀신들은 몰라도 아줌마 한은 꼭 풀어준다.
3: 아, 뭐 범죄라서 싫다며.
0: 아줌마 거라면서요. 주인 찾아주는 거지 뭐. 꼭 갖다 줄 테니 이제 화내면 안 돼요.
4: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큰 불이 났던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잔불 정리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화재 현장인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은 지난 18일에 시작됐고 소방은 61시간 만인 그제 저녁 8시쯤 초기 진화를 완료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오늘 완전 진화를 목표로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현장 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연구 지원에 나섭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코스피 지수의 바닥 근접을 시사하며 목표치 9000선을 유지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현지 시각 20일 발표한 한국시장 전략 보고서에서 최근 조정이 깊긴 하지만 기술적 약세장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며 여러 지표가 코스피의 바닥 근접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오는 24일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함께 만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이른바 AI 피크아웃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홍해 봉쇄를 위협하면서 홍해 입구 해협에서 유조선들의 회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외통신은 현지 시각 21일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 경고를 발령한 데 따라 최근 24시간 동안 선박 6척이 회항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원칙을 재확인하자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권력의 불편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오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픈 AI의 최신 AI 모델들이 통제를 벗어나 외부 사이트를 해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픈 AI는 GPT 5.6 솔과 일부 미공개 AI 모델이 내부 평가 도중 통제를 벗어나 개방형 AI 공유 플랫폼 허깅 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델은 허깅 페이스에 접속해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해당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80mm 이상, 충청권은 최대 100mm 이상, 영호남 최대 60mm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잦은 비로 습도가 높아져 오늘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 광주는 33도, 동해시는 34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장맛비가 내리는 날이면 괜히 여행 생각이 더 납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만 보고 있으면 푸른 바다도 생각나고 시원한 계곡도 생각나고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도 그리워집니다. 사실은 이 여행은 떠나는 날보다 떠나기 전이 더 설레기도 하죠. 여행지를 정하고 맛집도 검색해보고 어떤 옷을 입을지 또 누구랑 함께 갈지 고민도 되면서 우리의 여행은 일찌감치 시작됩니다. 자, 오늘 하루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한 여행도 꿈꾸고 다가올 휴가의 설렘도 마음껏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여행처럼 기분 좋은 노래 선물 오늘도 가득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곡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여행.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지만 마음만큼은 벌써 여행지에 도착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휴가는 날짜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더 행복할 때가 많은데요. 어디로 떠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함께 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기도 하죠. 자, 오늘은 노래로 먼저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자, 매주 수요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멋진 공연, 뜨거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 하시면서 그 뜨거운 라이브, 생생한 라이브 분위기에 푹 빠져보시죠.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악뮤가 부르는 소문. 악뮤가 부르는 소문의 낙원, 이 노래 듣고 뜨거운 라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0: 나른한 점심시간을 활기찬 라이브로 깨워주는 세 남자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 송봉주, 김영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오늘 장맛빛 예보가 있는데 오시는 길 비 많이 내렸나요?
1: 네, 왔어요.
2: 듬뿍 맞고 왔습니다.
0: 듬뿍. 와, 투투투투투 막 이렇게 쏟아지죠.
3: 어디?
2: 아까 제가 볼 때는 우산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0: 아, 앞뒤로 막 휘몰아쳤나?
2: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도 외출을 했었는데 네. 어제는 제가 실내에 있을 때 비가 오고 밖에 나온 비가 멎더라고요. 아하. 참 운 좋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반대야. 아, 실내에 있으면 비가 멎고 밖에 나온 비가 와요.
1: 그렇다니까.
0: 비 오는 날 생각나는 노래들 많죠?
1: 아유 많죠. 아,
0: 일단은 비가 내리고
2: 음악이 흐르면?
0: 음악이 흐르면. 근데 그 노래 그 비처럼 음악처럼 노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러브송이 아니더라고요.
2: 많은 노래들이 그래요, 사실은.
0: 그렇죠. 그 노래 예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 씨가 출연하셔가지고 그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 알려드렸는데 그 곡 만든 분이 그 키보드 치시는 이름이
1: 박성신 씨.
0: 박성신 씨가 군대 있을 때 여자친구가 우리 속된 말로 이제 편한
1: 고무신.
0: 고무신 이렇게 돌려 신는 바람에 좀 많이 슬퍼서 했고 또 선임들한테 좀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비 오는 날 진짜 먼지 나도록 맞았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을 하루를 그냥 보내요. 그 하루를 그냥 보낸다는 게 왜 알잖아요. 거기 안에 있으면 아 여자친구는 뭘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참 그런 뭔가 좀

0: 상처의 노래가 멜로디로 만들어지고 가사가 붙여지고 또 우리에겐 또 다른 기억으로 맞아요. 다른 러브스토리로 또 만들어진다.
1: 같은 노래도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맞아요. 어떤 느낌이 저희 너에게는 나에게는 같은 경우도
2: 아 얘기하지 마세요.
0: 왜요?
1: 아니, 어떤 분은 그 노래 들으면서 막 우시는 분도 계시고 이 노래 들으면서 왜 우실까? 근데 그분은 사연이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각자 사연이 다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또 노래 들으면서 물론 작곡가라든가 작사 그의 그 스토리하고 다르지만 이 얘기는 내 얘기야. 아 비가 오니까 이 노래를 들어야지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1: 작자의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2: 아 저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 작자의 의도를 제가 아, 안 들었으면 좋겠어.
0: 작자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우리만 해석을 한다.
3: 그러니까 그림도 그래. 그림도
0: 아, 그림도
3: 네 그 이제 설명 듣기 전에 이제 전시회 같은 데 가면 이제 보기 전에 볼 때 상상할 때가 저
0: 아, 예쁘다는데 그 얘기 들으면
3: 거기에 국한되는 거예요. 이제 못 벗어나는
1: 한계를 딱 주는 거죠.
0: 그러니까 아. 참 이게 뭔가 이 감성이 좀 더 풍부해지는 게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상처를 받고
1: 꽃가을이 나는가요?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꽃길을 삼킨 뱀인가? 같은 그림을 보고 누군 중절모라 그러고 누구는 코끼리를 삼킨 뱀.
0: 아. 그 빗자루 보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빗자루를 보면 이걸 타고 어디를 날아갈까 하는데 우리는 빗자루 보면 이게 얼마지? 이게 잘 쓸리나?
2: 눈 잘 치울 수 있나?
0: 그렇죠. 아무튼 비가 내리는 날 하지만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7월 이제 중순 넘어가지고 7말 8초 휴가철이란 말이죠.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비가 내려도 물론 휴가를 어떻게 떠날까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 많잖아요. 또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여행을 떠나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 좀 더 마음이 가라앉기 전에 뭔가 좀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기분을 풀어보자. 아, 업 시켜보자 라는 뜻으로 여행을 떠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겠습니다. 세 분은 여행을 떠나면 계획 꼼꼼히 세우시나요? 아니면 야 그냥 떠나자! 이게 즉흥적인 마음이 더 많으신가? 송문규 씨 어떠세요?
3: 일단 교통편하고 네. 숙박만 해놓고는 그냥 가죠.
0: 아,
3: 네, 그거는 가서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0: 그럼 반반이네 어느 정도?
3: 그렇죠.
0: 아 반반보다는 한 8대 2? 이 정도만 그냥 준비를 하고 팔은 나머지 가서
3: 해결할. 이제 뭘 찾고 그러는 또 그 재미가 있어요.
0: 맞아요. 네,
3: 다 너무
0: 너무 완벽하게 짜놓으면 좀 약간 그렇지 않나?
3: 지쳐. 그러면 이제 다 해놓고 진짜 지쳐. 갔다 온 것 같죠.
0: 계획표처럼.
3: 벌써 갔다 왔죠.
0: 강인모 씨는 어떠세요?
1: 저는 좀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버스는 뭘 타야 되며 뭐 몇 호실에서 타야 되고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다
0: 꼼꼼하게
1: 챙기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요즘은 그 자체가 피곤하더라고요. 가서 뭐 차 한 대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지.
0: 아 여유가 좀 생겼나?
1: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가까운 거리를 길게 가는 여행. 먼 거리를 빨리 가는 여행이라 천천히 길게 가는 여행.
0: 그렇죠. 계획 세우면 좀 더 빨리 이렇게 해야 좀 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무조건 무리가 와요.
0: 그렇죠. 김항섭 씨는 어떻습니까? 꼼꼼히 일단, 계획을 세우나요?
2: 일단 아니면? 숙소편 잡고 그다음에 주변에 맛집 약간 검색하고 요즘 보면은 맛집 가잖아요. 다 웨이팅 걸려요. 그리고 예약을 할 수 있으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헛걸음 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여행이 또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맛집은 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웨이팅 없이 예. 아, 저는 요즘 여행은 먹는 맛집 찾아
0: 먹는 재미로
1: 예. 중요한 거죠.
0: 예전에는 먹는 재미로 갔었나?
1: 먹는 재미도 크죠.
0: 저는 아직도 먹는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러나?
1: 뭐든지 잘 드시지.
0: 잘 먹어서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먹었기 때문에 귀한 걸 못 먹어서 그러나? 아니 안 먹어봐서 그러나? 자주 먹어서
1: 저 같은 경우에도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 갔다가 맛이 없으면 예. 화가 나더라고요.
2: 아, 그럴 때 많아요.
0: 저는
2: 사실은.
0: 화는 안 나요.
2: 아, 화 나, 나는.
0: 안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인데.
2: 아, 그럴 때가 있어, 그래, 진짜.
0: 아무튼 오늘은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하나씩 노래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을 떠나요에 어울리는 첫 곡. 어떤 곡인지 강인목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 여행은 혼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춘천 가는 기차.
0: 한 번도 못 타봤네.
3: 어, 진짜?
0: 네.
3: 그쪽에 많이들 가죠. 가평, 춘천,
1: 대성리.
3: 대성리
2: 저는 있죠. 원래는
0: 기차를

0: 이 당시 저기 춘천 가는 기차 그 비둘기호 이런 거 있었을 그렇죠. 때는 지금 나이트를 많이 가가지고 거기 살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기차, 기차 안 탔을 것 같아.
1: 형님 생각해보세요. 기차 타고 나이트 가는 친구 봤어요? 자 오늘 나이트 가자. 그래. 야 어디서 만날래? 청량리 여기서 몇 시 기차 타야지 돼.
2: 요즘 테마 기차들 많던데.
1: 아 테마 기차는 근데 그게
2: 아, 한 칸을 나이트 칸으로 만들어서
1: 저는 기차를
2: 좋아하시는 분들
1: 처음 타본 게 군대에서.
0: 아 군대.
1: 군대에서 이제 그 뭐 자대 배치 받을 때 그때 기차를
0: TMO라 그러나.
1: 아, 예. 그거 처음 타봤고 그 전까지는 지하철만 몇 번 타봤지. 근데 춘천 가는 기차가 이게 김현철 씨 말로는 춘천까지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3: 못 갔다는.
1: 강촌인가 어디쯤에 예, 내려가지고
3: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0: 아 보통 거기 거기 가려고 내려 강촌이나. 아. 저기
3: 남이섬,
1: 가평, 가평,
0: 예. 뭐 이렇게 또 대성,
3: 청평, 예.
1: 청평, 예. 청평 맞다.
3: 그 라인으로 좀 뭐야 목고지라든가 이런 거 많이 라인을 갔었어.
0: 춘천까지 끝까지 안 가요? 중간에 다 내릴 때가 많아가지고.
1: 야, 춘천의 닭갈비도 유명하고 막국수도 유명하고 아무튼 지금은 잊어버린 길 같아. 우리가 좀 많이. 예전에는 춘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양양고속도로 때문에 춘천 가는 거리면 양양 가겠다 속초 가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3: 그래도 춘천에 가는 지금 기차는 아니고 전철이죠. 네. 네. 주말이나 이럴 때는 늘 자리가 없습니다.
0: 그래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뭐 하기 좋은
3: 그렇죠. 하루 왔다 가기 좋고
0: 네네.
1: 그래요. 예전에 춘천에 갔을 때 구봉산인가 쪽에 올라가가지고 이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팔봉산인지 구봉산인지.
0: 팔봉산.
1: 팔봉산인가? 아, 팔봉산은
3: 홍천이랑 춘천 사이.
1: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 올라가서 딱 보는데 뭐 강이 쫙 있더라고요. 아, 이거 예. 한강인가 그랬더니 아니 소양강입니다 그러더라고. 소양강형 춘천에 있어요.
0: 그렇죠.
1: 그 소양강 천하가 춘천 사람이라니까. 몰랐어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 여행 가야지 안 되니까.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만나보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녁은 뭐가 좋습니까? 또 현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그래요. 자 춘천 탄 춘천 가는 기차 타고 춘천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김현철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0: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춘천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춘천 가는 기차 들으면서 우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한강이 나오네. 아까 소양강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한강 가지고 북한강이냐 남한강이냐 가위바위보 하고 있었어요. 네, 북한강.
1: 예.
2: 춘천 가는
0: 그러니까 양평 이쪽은
1: 양평 북한강. 양수리 이쪽이 네. 남한강에서 쭉 올라가면서 가평 네. 대성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북한강이 되는 거죠.
0: 그 남한강은 태백에서 충주, 여주, 양평까지 이렇게 흐르는
1: 그러니까 아, 줄기가 또 달라?
0: 그러니까 줄기가 달라죠. 그걸 만나는 데가 어디라고요?
2: 드물머리.
0: 드물머리. 그러니까 아, 태백에서 내려와가지고 양평으로 오는 거는 남한강 물이고
1: 아.
0: 이 한강에서 춘천 쪽으로 가는 물은 북한강이고 야 이거 이런 거 여행을 떠나야지 알지 이거를 우리끼리
1: 어렵다.
0: 또 가서 현지인들 또 얘기를 들어봐야지 돼. 야 진짜 근데 또 막상 현지인들을 가가지고 그 뭐랄까 우리가 춘천 가가지고 또 닭갈비 먹으러 갔는데 또 거기서 닭갈비 파는 아저씨가 저 울산 아저씨 막 이러면 또 약간 기분이 그래요. 그렇죠? 현지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자, 춘천으로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을 떠날지 이번에 떠나 여행을 떠나요와 잘 어울리는 노래 김영섭 씨가 소개하고 불러주신답니다.
1: 예, 여름 휴가철이면은 뭐 라디오 그리고 고속도로 해변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송입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0: 아 오늘 주제하고 딱 제목하고 딱 맞네요.
1: 그렇습니다. 1985년 발매 당시에도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여행과 그리고 휴가를 상징하는 국민 애창곡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후배 가수 이승기, 뭐 SM타운 등 다양한 버전으로 다시 불리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아주 그쵸. 익숙한 노래가 됐죠. 조용필 씨는 이 노래를 통해서 어디론가 떠나는 기분, 자유를 만끽하는 설렘을 담고 싶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노래만 들으면은 마음만큼은 이미 휴가지에 도착한 듯한 설레는 기분을 전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러네요. 이 여행은 춘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계곡으로 떠나네요. 이야 그래요. 자 발표된 지 건 한 4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이 리메이크가 됐다라는 거. 자 그 노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아유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유 그냥 막 떠나는 기분, 막 짐 싸고 배낭 메고. 야,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비치보이스의 코코모가 있죠. 네, 노래로 해외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요. 영화 칵테일 OST에서 아주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이 코코모는 사실 지도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걱정을 잊고 쉴 수 있는 가상의 낙원을 뜻한다고 합니다.
2: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1: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은 꿈의 공간. 여기 나오는 도시들 보면 이제 아루바, 자메이카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카리브의 에메랄드빛 그 바다, 네 개의 고향이고요. 버뮤다, 바하마도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핑크 그렇죠. 핑크빛 모래사장과 여유로운 리조트의 천국이고요. 또 키라르고도 있는데, 이건 플로리다 그 제도 입구에 유명한 다이빙 그 휴양소죠. 스팟이기도 하고요.
2: 카보베르데 안 나와요?
0: 근데 예전에
1: 거긴 없네요.
0: 예전에 저와 어떤 그 유명 가수 CF를 찍으러 자메이카를 간 적 있어요. 근데 코코모 그 칵테일 영화를 보고 아 저기 괜찮다 그래서 이제 사전 조사를 안 하고 갔는데 거기가 자메이카가 아니었대요.
1: 어, 그래요?
0: 그러니까 풀샷은 자메이카인데 잘라 찍는 곳은 호주에서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취소를 하고 야 정말 갔더니 자 아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 검색을 잘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어디 바닷가를 할 때

0: 막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지만 막상 가면 사람들 가득 차 있고 식당도 딱 가면 아, 야, 요 좋네. 그런데 가보면 막 줄 서 있고 북적북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이 노래만 들어도 괜히 막 뭔가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그렇죠?
1: 좋은 데는 다 간 거. 다 있어요. 그렇죠. 지명에.
0: 아, 다들 뭐 수영복 입고 아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그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비치보이스입니다. 코코모.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여행을 떠나요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예, 바다 시원하게 갔다 왔으니까 산도 한번 가죠 뭐.
0: 그래요. 계곡도 가봤고.
1: 남궁옥순 씨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설악산.
0: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2: 네.
0: 사랑 누가 말했나.
1: 그 노래도 있고.
0: 네.
1: 설악산이라는 아주 경쾌한 노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야, 설악산으로 요즘 여행 떠나나?
2: 아, 많이 가죠.
0: 그래요?
2: 일단 속초랑 가깝고, 그 설악산 가면은 바다도 있죠.
1: 산도 있죠.
2: 그리고 맛집도 있죠.
0: 근데 요즘 이렇게 뭐 너튜브라든가 그런 거 보면 경주하고 설악산에 좀 약간 그 우리 예전에 수학여행 같은 그런 그 휴양지들이 많이 좀 이렇게
2: 훼손됐다고요?
0: 아, 훼손됐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1: 그 흔들바위 같은 경우에도 요즘
0: 흔들바위 아직 있나요?
1: 근처에 못 가게 할 걸요.
3: 아, 떨어졌어요?
0: 모르겠네.
3: 또
0: 흔들바위가 떨어지면 안 되지. 떨어진

0: 통일성이 뭔가 있어야 된다.
1: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주 갔을 때, 제주도 갔을 때도 뭔가 이렇게 바다하고 잘 어울리는 그 뭐랄까 돌, 제주에는 뭐 돌도 많고 하루방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50층짜리 막, 막 100층짜리 막 그런 거 있으면
2: 특히 낙산 쪽이 좀 힘들더라고요.
1: 낙산? 어, 대학로에 낙산파 하세요?
2: 아니 그 낙산 대학로 말고
1: 그래요?
0: 고깃집 아니에요?
1: 아니 거기 낙산 그 산 이름이 낙산이야 거기 뒤에.
2: 아. 그러니까 그 낙산사 절이 있고 왜 낙산 해수욕장 그 해변 있잖아요. 그 지나는데 그 안 보이던 호텔이 네 개인가 섰는데
1: 낯설다
2: 힘들더라고 진짜.
1: 맞아, 낯설다.
2: 어떻게 저렇게 전화지?
0: 그런 거 질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건물 다 모양은 다 다르게 짓겠지만 지붕만큼은 기화를 이용해서 다 모든 건물을 해놓으면 통일성이 어느 한 구석은 보이면서 왜 외국 가면은 그 벽 색깔이나 아니면 지붕 모양이나 이런 게 색깔이 같거든요. 되게 이쁘거든요. 사실 기화를 이용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1: 그래 아무튼
0: 적인 거에 따라.
1: 아무튼 발전은 하지만 그래도 설악산 간다는 그 기분 자체가 아까도 자탄풍 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즐길 수 있는 그곳. 자, 설악산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남궁옥분의 노래, 이 노래 강인봉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이야, 설악산. 이거 아는데 맞네요. 한계령, 한계령.
1: 그렇죠.
0: 그 신가천장의 노래도 있었던 한계령. 거기도 있고 오색엽서도 지나고. 야, 백담사가 있었네.
1: 요즘은 좀 길이 편해지긴 했는데 네.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있어요.
2: 국도 이쁘죠, 국도들이.
1: 그러니까 옛날에 이뻤어요. 강원도 간다면 대관령 넘어야 되고 미시령 넘어야 되고.
0: 맞아요. 한계령.
1: 그 미시령 휴게소에 감자전 되게 맛있었는데.
0: 아, 감자전은 끝내주죠.
2: 지금 국도변 아주 이쁘다고 합니다. 아주 정리들 예쁘게
0: 그래요. 우리가 많이 좀 가야 돼요. 우리 해외여행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 설악산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곳. 그리고 흔들바위가 아직도 있는지 여러분 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여행을 떠나요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3: 여수로 씨가. 가겠습니다.
0: 아, 여수 좋다.
3: 버스커 버스커. 2012년에 발표된 버스커 버스커 1집의 수록곡이죠. 싱어송라이터 장범준이 직접 작사 작곡한 대표곡입니다.
1: 정말 한때는 여수에 숙박업소 들어가면 그 로봇이 인사하거든요.
3: 네.
1: 문틱틱띵하면 여수밤바다. 어디 있을까? 다른 식당 들어가면 여수밤바다.
0: 진짜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여수의 관광객들이 배로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아마 장범준 씨가 그 여수

0: 시 홍보 대사일 걸요?
1: 아 그래요? 예. 가면 뭐 무료로 먹을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0: 그렇대요?
1: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장범준 씨가 얘기했던 그 밤바다 쪽이 약간 우범 지역이었대요. 근데 이 노래가 히트하고 나서 아주 깨끗하게
2: 정비가 됐군요.
1: 정비가 되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왕 이렇게 잘 된 거 우리가 좀 더 또 노력해서 더 이쁜 도시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노력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2: 노력하는 영향이 참 대단한 거죠.
1: 그래요. 자 이제 여수로 한번 여행 가보겠습니다. 버스크버스크의 노래 만나봅니다. 여수 밤바다.

0: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지 송봉주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뭐 여행 BGM의 대명사죠. 이 노래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입니다.
0: 그래요. 네. 제주도.

또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야, 춘천 갔다가 또 자메이카 갔다가 여수 갔다가 제주도 갔다. 아우, 힘들다.
1: 전국 다 다녀왔네요. 힘들다.
0: 그래도 또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자, 마지막 곡 소개해 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강인복 씨, 어떤 곡으로 마무리할까요?
2: 캠핑에 좀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2: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0: 이 별이 진다네 요 앞에 인트로에 개소리 강아지
1: 개구리
2: 소리 나오다가
0: 개구리 소리 나오고 나오고 그래요. 자, 여행 스케치가 부르는 별이 진다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탄 풍경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너무 좋고요.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꽁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냈어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시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또는 각종 복지증명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온 앱에서 복지 대상 자격을 확인하면 공공시설 요금을 감면받는 복지 분야 모바일 자격 확인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서울 온은 누적 방문자 110만 명을 기록한 서울시 모바일 행정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정보를 보유했음에도 복지카드나 증명서를 제시해야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요. 이제부터는 모바일 가입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서울대공원이나 서울식물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등의 공공시설 요금에 적용됩니다. 이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온 앱으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언타이틀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책임져.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언타이틀의 책임져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점자 학습을 도와주는 디지털 점자 학습기 소개해드리고요. 화제 집중에서는 안정적인 특수교사를 그만두고 신경다양성 아이들을 위해 치료센터를 만든 푸른숲속 아동청소년발달센터 이은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스포츠에서는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컬링대회에서 남자부 우승과 여자부 준우승을 차지한 서울시 농아인컬링팀과 북중미 월드컵 결승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어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저희가 청각장애인분들도 여기서 직업훈련을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업통역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일상생활으로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그런 통역도 해드리고 있어요. 용어가 수어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저한테도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없는 용어는 일단 지화를 쓰고 그 청각장애인 훈련생들이랑 좀 협의를 해서 수어를 만들거나 서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통역을 하게 될 때는 그래서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배우는 통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알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통역은 제가 그 기본 지식이 없으면 어려울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청각장애인 분이 의사소통이 같은 반 훈련생들하고 잘 안 돼가지고 약간 혼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수어 통역을 하면은 이렇게 혼자 있다가 통역을 해주면 그때부터 대화를 같은 반 훈련생들이랑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반에 익숙해지고 서로 뭐 안부도 묻고 조금 더 외롭지 않게 조금 더 그럼 교육도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는 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통역이 없으면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통역하면서 자기 의견도 자유롭게 내고 의견 피드백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같은 훈련생들과 선생님과 의사소통이 잘 진행될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는데 같이 어쨌든 통역 받으면서 좀 학습을 익히고 뭐 자격증을 따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좀 보람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입니다.

0: 매주 수요일엔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점자 학습기 준비하셨다고요?
1: 오늘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점자 학습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점자를 처음 배우는 학생은 물론 중도에 시각장애를 갖게 되어 새롭게 점자를 익혀야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점자를 학습할 수 있고 음성 안내와 촉각을 함께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점자를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품의 주요 기능과 사용방법,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선 그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어떤 보조기기인가요?
1: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이름 그대로 점자를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자식 점자 교육 보조기기입니다. 기존 종이책처럼 한번 제작하면 내용을 바꾸기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전자식 점자 셀을 통해 다양한 학습 내용을 반복해서 익힐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점자를 손끝으로 직접 읽고 입력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고 음성 안내도 함께 제공되어서 점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연동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혼자서도 단계별 학습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학생뿐만 아니라 중도의

0: 시각장애를 갖게 되어 점자를 새롭게 배우는 성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1: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0: 해당 보조기기는 가장 먼저 점자를 처음 배우는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입니다. 점자를 손끝으로 직접 읽고 입력하면서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어서 기초를 익히기에 적합한데요. 또 사고나 질환 등으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되어 새롭게 점자를 배워야 하는 성인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복지관처럼 점자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도 교육용 보조기기로 활용하기에 적합한데요. 보호자나 교사도 함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어서 점자를 처음 배우는 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디지털 점자 학습기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0: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휴대용 기기인데요. 크기는 손바닥 두 개를 나란히 붙인 정도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는 크기입니다. 보조기기 가운데에는 손끝으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전자식 점자셀이 자리하고 있고 윗부분에는 둥근 버튼 8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이용해 점자를 입력하거나 학습 기능을 조작할 수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처럼 생긴 버튼이 하나 있어 학습 중 필요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그럼 처음 사용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0: 보조기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먼저 왼쪽 측면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위쪽으로 올려 전원을 켜고요. 전원이 켜지면 전원이 켜졌습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파란색 LED 표시등이 깜빡이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후 스마트폰에서 전용 앱을 실행한 뒤 블루투스로 기기와 연결하면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기와 스마트폰 연결이 완료되면 앱에서 원하는 학습 과정을 선택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점자를 읽고 직접 입력하면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점자를 어떻게 배우는 거죠?
0: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손끝으로 읽고 직접 입력하면서 익히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에서 학습 내용을 선택하면 기기의 가운데 점자 셀에 점자가 표시되고 사용자는 손끝으로 점자를 읽은 뒤 상단 버튼을 이용해 같은 점자를 직접 입력해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내용이 맞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틀린 경우에는 음성 안내를 통해 다시 연습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이 가능한데요. 처음에는 점 하나하나의 위치를 익히는 기초 과정부터 시작하고 이후에는 글자와 단어, 문장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해당 보조기기는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뒤 블루투스로 연결해 점자 학습 과정을 선택하고 단계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학습 내용을 선택하면 점자 셀에 내용이 표시되고 음성 안내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보호자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 연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연결해두면 이후에는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음성 안내 기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0: 디지털 점자 학습기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성 안내 기능인데요. 전원을 켜거나 끌 때는 물론이고 학습 과정에서도 필요한 안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점자를 처음 배우는 분이라면 손끝의 감각만으로 익히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음성 안내가 함께 제공되면 현재 학습 상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입력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혼자서도 보다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0: 퀴즈형 자기주도 학습 기능, 이건 또 어떤 기능일까요?
1: 전용 앱에는 배운 점자를 문제로 풀어볼 수 있는 퀴즈형 학습 기능이 있는데요. 앱에서 글자나 단어가 제시되면 사용자가 점자 학습기의 버튼을 눌러 정답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입력한 답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틀린 경우에는 음성 안내를 들으며 다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교사나 보호자가 계속 옆에서 문제를 내주지 않아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혼자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또 자신이 어려워하는 글자나 자주 틀리는 내용을 여러 번 연습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점자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0: 네, 학습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네, 전용 앱에서는 사용자의 학습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언제 어떤 학습을 했는지와 현재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꾸준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기록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복습하거나 잘 익힌 내용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등 자신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요. 보호자나 교사도 학습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부분을 지도하거나 격려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그 보호자나 교사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1: 네,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교사도 함께 활용하기 좋은 보조기기인데요. 전용 앱에서 학습 과정과 학습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학습자의 진도나 반복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퀴즈형 학습 기능을 활용하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나 복지관처럼 점자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도 교육용 보조기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고요. 학습자가 혼자 연습한 뒤 보호자나 교사가 학습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인 점자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 SOS 기능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1: 네, 점자 학습기에는 SOS 기능을 활용한 원격 학습 지원 기능도 제공되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원격지에 있는 점자 교사와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점자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교사가 함께 확인하면서 필요한 설명과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어 혼자 학습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점자를 익힐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기능은 모든 사용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격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교사와의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원격 점자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교육기관을 통해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끝으로 이 보조기기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관리 방법이나 주의사항 있을까요?
1: 네, 디지털 점자 학습기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리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전자식 점자 셀이 적용된 제품인 만큼 너무 강한 힘으로 누르거나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 중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받으면 제품이 파손되거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과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도록 평소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충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나 습기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제품을 보다 오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부품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리인이 부릅니다. 사랑했잖아.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공립학교 특수교사라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벗어나 아이들의 실제 삶과 자립을 위해 발달장애 치료센터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화제에 집중해서는 푸른 숲속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이은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그 푸른 숲속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민 대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푸른 숲속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이름이 참 좋네요. 우리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 센터인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저희 푸른 숲속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느린 학습자, 또는 또 심리적인 또 사회성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느끼는 다양한 학습자들이 맞춤형 수업을 들으려고 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을 이제 푸른 숲속이라고 지은 이유가 조금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 제가 약간 그 다양한 나무들이 원래 이렇게 모여서 숲속을 이루는 모습이 약간 우리 사회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약간 이런 아이들이 가진 장애나 어려움 같은 게 뭐 문제라던가 틀리다던가 막 이런 거다기보다는 좀 다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서 약간 우리가 뭐 얼굴 색깔이 다르거나 뭐 머리 길이가 다르거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앞서 제가 그 대표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공립학교의 특수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센터를 만들게 되셨습니까?
1: 아, 네. 제가 원래 한 5년 정도 이제 특수학교에도 있었고, 또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있었는데, 또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굉장히 즐겁게 이제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네. 가끔씩은 좀 아이들이랑 뭔가 살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보다는 좀 행정적인 업무에 많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치.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간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실생활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 다양한 거 도전하고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학교 말고 좀 다른 공간에서 좀 마음껏 이렇게 좀 실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푸른 숲속을 열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학교에 계실 때도 그 아이들의 외부 활동을 밀어붙이는 선생님이셨다면서요.
1: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재직하던 당시에 그 교감, 교장 선생님께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MG 같은 모습을 되게 허락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예. 약간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뭐 친구들이랑 뭐 마을버스를 타거나 뭐 지하철 타서 뭐 그 기사님들이랑 뭐 승객들한테 뭔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막 하차벨을 눌러보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뭐 실전에 대한 부분들 연습도 해보고, 또 뭐 이제 방학 때 그 제자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뭐 탑건이라는 영화를 같이 본 적도 있고
0: 예, 네. 예.
1: 그 영화가 너무 친구들이 이제 비행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막 보면서 애들이 막 소리를 이제 막 지르는 거야 신나니까 근데 거기서는 떠들면 안 되잖아요 영화관에서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가르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제 차 이제 막 끌고 같이 운전해서 가가지고 뭐 동물원에서 막 사육사 진로 체험 같은 것도 막 해보기도 해보고 예. 사실 이걸 누가 뭐 학교 관계자분이 누군가 들으시면 이거 안전 뭐 책임
0: 그러니까요.
1: 뭐 누가 차 끌고 가고 막 이런 거 진짜 뭐 수학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0: 네네네.
1: 그 부분을 진짜로 교감 교장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한 게 많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0: 예.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사회 안에서의 그렇게 경험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1: 사실 저희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끝나게 되는 부분을
0: 그렇죠.
1: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다가 갑자기 사회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약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특수 학교 같은 경우는 막 전공과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제 그 성인 이후의 삶으로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0: 네네.
1: 약간 일반 학교 다니는 발달장애 친구들이나 뭐 경계성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 조금 방임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진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해서 뭐 사회 안에서의 사실 경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경제교육, 뭐 시간 관리하는 거,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거, 뭐 체력 관리하고 취업 준비하고 직업 훈련하고 디지털 기기도 뭐 이용하고 뭐 개인정보 교육도 있고 정말 많은 뭐 나중에는 진짜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부분, 삶을 꾸려나가는 부분들까지 예. 지금 나열한 거 말고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론으로 사실 배우는 건 아이들이 많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부딪혀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 센터에서의 활동도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긴 한데 약간 아기 정말 몇 개월 아기부터 이제 성인분들까지 아무래도 좀 그런 되게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발달장애 친구들 말고도 또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회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특수교육 하시는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정말 너무 미미한 존재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학부에서 또 막 특수교육학 전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언어, 뭐 감각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분야에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 다 다루다 보니까 네네. 조금 뭐 중학교 이후, 뭐 고등학교 이후

0: 가지고 이렇게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특수교사가 사실 치료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예, 그래서 약간 학교 현장에서의 고충이나 교육의 좀 연속성, 그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1: 네. 요즘에는 또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경계선 지능장애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도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사회성이랑 이제 그런 경계성 친구들에 관련한 연구, 실험 연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 친구들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는 친구들 말고도 특히 우리나라는 ADHD 친구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를 안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게 진짜로, 예, 왜냐면 그 우리나라는 또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하면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은 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분류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더 문제가 되고 또 아이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비장애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되게 기대치가 높은데 실제로는 인지적인 능력이나 뭐 사회성이나 뭐 실생활 적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느리고 본인들도 거기서 오는 어떤 갭 차이, 괴리 같은 것들을 본인도 느끼니까 그게 되게 왜 나는 이렇게 뭐 다른 아이들과 다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센터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도 궁금한데요. 조금 특별한 교수법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아, 네. 제가 좀 다른 발달 치료 기관들이랑은 조금 다른 행보를 좀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1: 예.
0: 뭐 원어리 치료 이런 것도 진행하고 또 그렇기도 하지만 약간 실생활과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특수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인지치료나 사회성 그룹 치료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 예.
0: 또 이제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제일 좀 하별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실생활 위주의 외부 현장 체험 학습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좀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기가 좀 좋았던 수업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뭐 직업 체험관에 가서 직업 체험하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물건으로 이 여기 부청 쪽에서 이제 벼룩시장 같은 걸 열어서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보기도 하고 또 은행에 가서 이제 뭐 ATM기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좀 뽑아본다던가 뭐 통장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걸 좀 보기도 하고 또 뭐 장 봐가지고 뭐 요리 대결 막 열고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이제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좀 학교 이 교실 안에서나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약간 그 교실 안에서 그냥 책으로만 배웠던 게 이제 실제로 조금 연결이 되다 보니까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푸른 숲속 아동 청소년 발달 센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처음 나오셔갖고 이렇게 센터 열 때는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이니까.
0: 네, 맞아요.
1: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0: 사실 되게 안정적인 공간에서 다들 이제 약간 왜 교사를 그만두냐 이렇게 좀 말리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1: 네.
0: 그래도 나와서 제가 좀 즐거운 그런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고충이라고 한다면 뭐 부모님들의 고충일 수도 있는데 사실 경제적인 비용이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바우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기존에 있는 바우처 센터들을 계속 바우처 지원을 해주고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센터들은 좀 지원이 안 되고 소득 기준에서 조금 되게 많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고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오셨던 건 이제 보람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셨는지요?
0: 아, 네. 아이들과 있으면서 좀 보람찬 순간은 사실 좀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오면 좋지만 저도 어머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머님이 저를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 아, 뭐 그렇죠. 예.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없어져도 이제 이 아이가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좀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뿌듯한 것 같고 어쨌든 아이들이 뭐 학습에 어려움이 있든 사회성에 어렵든 뭔가 문제를 보였던 친구들이 그게 조금 자기가 해결이 되면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사실 장애 아이들의 대부분의 활동들은 앞으로의 자립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자립은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립하고는 다르다면서요?
0: 네. 사실은 자립이라는 게 스스로 뭔가를 다 해내는 거라

0: 이제 생각을 하는데
1: 네.
0: 사실은 이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자립을 한다라고 모든 걸 다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자신의 장애나 어려움 같은 걸 굉장히 당당하게 밝히고 또 효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다시 말해서 약간 효율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라고
1: 네.
0: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어릴 때 이런 좀 실패 같은 거를 기다려주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자립이 조금 완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아이가 예를 들면 중요한 시기 우리가 전환기라고 보통
1: 네.
0: 특수교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라든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아니면 성인기로 전환할 때 이런 전환의 시점에서 어머님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막 뭔가를 치료를 또 중요하지만
1: 예.
0: 이 거시적인 관점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목표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뭔가 특수교육자도 아니고 일반 비장애 친구도 아니고 뭔가 분류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조금 협업을 하는 그런 대안학교 같은 걸 설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특수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 미국이나 해외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치료사들이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는 그런 학교의 형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성인기로 이제 나가는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 좀 진로직업훈련센터라던가 뭐 예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뭐그 다운증후군 친구들이랑 피자 가게를 연 어떤 해외 사례도
1: 맞아요,
0: 있던데 저도
1: 맞아요.
0: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알겠습니다. 그 목표들 꼭 이루셔서 다음에 또 저희가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푸른 숲속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이은민 대표였습니다. 이선희의 노래 이어드리죠. 알고 싶어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죠. 스포츠 서울 김동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제10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 컬링대회에서 서울시 농아인 컬링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남자부는 우승, 여자부는 준우승을 차지했다고요?
1: 네네. 서울시 농아인 컬링팀이 돋보인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우선 남자팀은 대회 결승에서 대전팀을 10-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농아인 컬링 남자팀은 지난 2023년 에르줄룸 동계 대플림픽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고요. 이 팀은 또 그대로 국가대표팀이기도 해요. 내년 1월 열리는 인스부르크 동계 대플림픽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여자팀도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결승에서 이천 농아인 컬링팀을 만나 7-8로 아쉽게 패하면서 준우승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팀도 현재 국가대표팀이에요. 예. 남자팀과 같이 그 인스부르크 동계대플림픽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0: 네. 대한장애인양궁협회는 대한인명구조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요?
1: 네네. 지난주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과 장애인양궁 활성화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애인 양궁대회 현장의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한인명구조단은 대한장애인양궁협회가 주최, 주관하거나 참가하는 국내 및 국제대회 안전관리를 위해 경기장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응급처치 인력도 지원합니다. 구급차 및 의료지원 인력 지원도 나섭니다. 또한 현장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0: 네. 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 KPC 서포터즈가 휠체어 럭비 현장을 찾았다고요?
1: 네네. 지난해 처음 출범한 KPC 서포터즈는 장애인 스포츠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면서 동시에 SNS를 통해서 장애인 체육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가 2기인데 지난 6월 28일 2016 코리아 파라 컬링 리그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두 번째로 나선 대회가 2016 울산광역시 전국 휠체어 럭비 대회입니다. 17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개막했고요. 전국 16개 팀 선수단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KPC 서포터즈 73명은 개막전 응원에 참여했고 이날 선수들에게 힘을 보태면서 장애인 스포츠 현장의 생생한 열기와 감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0: 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꿈나무 선수를 위한 하계 스포츠 캠프를 개최한다고요?
1: 네네. 장애인 스포츠회 최대 과제가 이제 인재 발굴입니다.
0: 예.
1: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고
0: 네.
1: 그 일환으로 스포츠 캠프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하계 캠프가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 동안 이천 선수촌에서 진행이 되고 총 35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조금 특별한 게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테마로 잡았어요. 지난 3월 열린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2개 포함해서 메달 5개를 딴 노르딕스키 김윤지,
0: 예.
1: 그다음에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이재혁이 함께하고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 유수영, 2022년 2022 항저우 아시안 파라게임 동메달리스트 배드민턴 정겨울도 함께합니다.
0: 예.
1: 패럴림피언들을 직접 만나서 선수에게 동기부여를 바로 제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0: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비장애인 스포츠 소식 들어보죠.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네. 무적한데 스페인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1-0으로 잡고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예.
1: 연장 후반 1분 터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1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네요. 경기는 사실 거의 일방적이었습니다.
0: 예.
1: 슈팅 수에서 스페인이 20개, 아르헨티나가 단 2개입니다.
0: 예.
1: 이 2개조차도 정규 시간 90분 동안에는 단 하나의 슛도
0: 그러게요.
1: 때리지 못할
0: 메시가 만큼 메시가 아주 꽁꽁 묶였죠.

0: 그렇군요. 네.
1: 네, 스페인이 그냥 아주 강력하게 아르헨티나를 압박한 그런 경기가 됐고,
0: 네.
1: 사실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뭔가 좀 보는 사람으로서는 왜 이러지 싶은 모습도 좀 있었는데
0: 예.
1: 결국 연장에서 이제 골이 나오면서 웃었습니다. 스페인의 신성 라민 야말은 10대 나이에 유로와 월드컵을 모두 우승하는
0: 그렇네요.
1: 신화를 썼어요. 17살 때 2024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에 19살 나이로 월드컵 우승.
0: 네.
1: 반면 39살 리오넬 메시는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으나 마지막에 아쉽게 됐습니다.
0: 그러게요. 자, 2026 KBO 리그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시리즈를 치렀는데 3강이 요동치고 있네요.
1: 네네. 지난 16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됐죠. 19일까지 4연전으로 열렸습니다. 잠실에서 KT와 LG가 붙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KT가 3위, LG가 2위였습니다.
0: 그렇죠. 예.
1: 결과가 KT가 4전 전승을 하면서
0: 바뀌었죠.
1: 예, 3.5경기 뒤진 3위였다가 이제 0.5경기 앞선 2위가 되는
0: 네, 그렇죠.
1: 단 나흘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LG는 투타 모두 무너지면서 쓴맛 제대로 보고 말았고 이 흐름을 빨리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0: 예.
1: 1위 삼성은 우천 취소가 한 경기 있어서 3경기만 했는데 2승 1패입니다.
0: 네.
1: 위닝 시리즈면 나쁘진 않은데
0: 그렇죠.
1: 두 경기를 이기고 마지막 경기에서 8-7로 앞서다가 8-11로 역전패를
0: 그러게요.
1: 당하면서 살짝 뼈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 LA 다저스 야구의 신 오타니가 투타 경합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는데 당분간 그럼 타자로만 뛰는 건가요?
1: 네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한 투타 겸업 선수입니다. 이도류라고
0: 네.
1: 하죠.
0: 네.
1: 투수로도 타자로도 빅리그 최고를 논하는 그런 선수인데
0: 맞아요.
1: 2023년도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고 타자로만 뛰다가 2025년 투수로도 돌아왔고
0: 예.
1: 올 시즌이 이제 공식 투타 겸업 시즌인데 투수로 8승 2패 평균자책점 1.79니까 네. 특급이거든요.
0: 아, 그렇죠.
1: 잠시 멈춥니다. 왼쪽 무릎이 좋지 않아가지고 올스타전 때도 최다투를 차지했는데 못 나갔습니다.
0: 예.
1: 뭐 무릎에 차인 물을 빼고 뭐 이런 치료를 좀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투수로 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서 이게 또 타격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 지명 타자로만 나설 전망입니다. 뭔가 야구를 보는 재미가 하나 빠졌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 예. WKBL 333 그 트리플 잼에서 일본 플로리미시 군마 이름이 어렵네요. 예. 두 번째 네네. 우승 차지했다고요?
1: 네네, WKBL 3-3 트리플 잼이 용인에서 열렸습니다.
0: 네.
1: 비시즌 열리는 3-3 농구 이벤트인데, 일본의 플로리시 군마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선에서 2전 2승으로 통과했고, 4강에서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을 꺾고, 결승에서 같은 일본의 윌을 잡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에 이어서 2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0: 예.
1: WKBL 역대 트리플잼에서 2회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팀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송유나, 최예슬, 허유정, 김정은이 출전했는데 최종 3위로 마쳤고요. 이게 약간 어쩔 수가 없는 게 군마에는 그 미국 여자 프로농구 WNBA 출신 데이차 그랜트 앨런이라는
0: 네.
1: 선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일본 팀이긴 한데 사실 뭐 WNBA 선수를 직접 상대를 해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도 이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이런 소위 말한 거물과 붙어 맞다는 점은
0: 그럼요.
1: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신감 생길 거예요.
1: 네네.
0: 남자 프로농구 KBL 서울 삼성이 새 사령탑으로 김상식 감독을 선임했네요.
1: 네, 2025-2026 시즌이 끝난 이후로 감독직이 공석이 됐죠.
0: 예.
1: 새 감독 왜 안 뽑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드디어 새 감독을 찾았습니다. 안양 정관장에서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김상식 감독을 앉혔고요.
0: 네.
1: 삼성 수석 코치 출신으로 12년 만에 다시 삼성 지휘봉을
0: 그렇군요.
1: 잡게 됐습니다. 삼성은 최근 5시즌 연속 최하위에 그치면서
0: 네.
1: 약간 그 명가라 불리는 그
0: 그렇죠.
1: 명예 회전이 좀 간 상태인데 경험이 풍부한 김상식 감독을 데려와서 재건을 맡겼습니다. 김 감독도 예전 명성 되찾겠다. 공격적이고 빠른 농구 하겠다.
0: 네.
1: 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0: 네. 배드민턴 일본 오픈에서 여자 복식 김혜정, 공희용조가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 세계 랭킹 6위 김혜정, 공희용조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에서 세계 2위 중국의 장이판 장수 시엔조를 만나서 2-1 역전승 거뒀어요.
0: 네.
1: 1시간 39분, 그러니까 100분 가까운 시간 동안 경기를 펼쳤는데, 예. 1게임은 아쉽게 내줬으나 2게임을 잡고 이제 종료가 됐고, 3게임에서 듀스를 거듭하는 접전 끝에 30-29로 이겼습니다. 예. 배드민턴 듀스제는 일반적으로 듀스는 두 점을 더 앞서야 되지만 배드민턴은 29-29까지 가면 30점을 먼저 따는 팀이 이기거든요. 이 마지막 포인트를 김혜성 공유용조가 따내면서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이제 여제 안세영은 16강 앞두고 부상으로 기권했고
0: 예.
1: 남자 복식 세계 1위 서승재 김원호조는 결승에서 세계 2위 인도네시아조에 패하면서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세계 e 스포츠 월드컵에서 D플러스 기아가 반전 우승을 차지했어요.
1: 네, EWC, 그러니까 세계 e스포츠 월드컵 EWC라고 부르는데,
0: 네.
1: 다양한 종목에서 e스포츠의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가 5회째고요. 계속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서 한국 세 팀이 참가했는데, T1, 젠지, D플러스 기아 세 팀인데, 사실, 네. D플러스 기아는 우승 후보는 아니었어요. T1과 젠지가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라
0: 그렇죠.
1: 했는데, 네. 의외로 D플러스 기아가 젠지를 잡고 그렇게까지 가서 홈팀 카르민 쿠프를 잡으면서 대한항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승이라고 할까요? 디플러스 기아 선수들은 자신감을 가득 얻은 네. 그런 대회가 됐네요.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스포츠 서울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권진원이 부르는 집으로 가는 길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큰 불이 났던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잔불 정리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화재 현장인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에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은 지난 18일에 시작됐고 소방은 61시간 만인 그제 저녁 8시쯤 초기 진화를 완료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오늘 완전 진화를 목표로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현장 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기습폭우로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들이 대거 떠내려간 가운데 경북 안동시가 공급한 모든 임시조립주택에는 고정용 앵커볼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의 임시주택 안전보강 현황을 보면 안동에 설치된 조립주택 641동 전체에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았고 의성과 영양에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안동시는 극한 호우를 예상하지 못해 앵커볼트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밤사이 충북 충주에서 정전과 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충주시 호암동 수안보면 일대에서 전력과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약 3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충주시 호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력과 수도가 1시간 20분간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주시 주더급 변전소에서 전력 품질이 떨어지는 순간 전압 강하 현상이 발생해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와 관세 협의를 위해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찾아 대미 전략적 투자와 24일 만료되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301조 관세와 관련한 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코스피 지수의 바닥 근접을 시사하며 목표치 9천을 유지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현지시각 20일 발표한 한국시장 전략보고서에서 최근 조정이 깊긴 하지만 기술적 약세장이 들어선 건 아니라며 여러 지표가 코스피의 바닥 근접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홍해 봉쇄를 위협하면서 홍해 입구 해협에서 유조선들의 회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외통신은 현지시각 21일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의 경고를 발령한 데 따라 최근 24시간 동안 선박 6척이 회항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오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함께 거주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아 임차권을 승계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쉽게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발신 내역 등도 실거주 증명자료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이따금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경북 중북부 내륙에 20에서 60mm, 그 밖에 영남권과 호남 지방에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권역에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입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평가할 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곤 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면 불안해하고 상처받고 심지어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가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대부분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년 퇴직 후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꼭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사회적 직함이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행복도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질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행복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이쯤 되면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이름 모를 풀들도 인간은 무가치함에 그들을 잡초라고 뭉뚱그려 부르고 밭에서 뽑아버리지 못해 안달을 내지만 그들은 엄연히 지구에 뿌리를 내리고 산 지 오래된 존재들이잖아요. 잡초는 그 존재만으로 잡초라는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니어 소비자 시대에 이어서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 나 스스로와 관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강현숙의 마음 공부, 그리고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 역량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26년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직업재활과정 내실화, 성과중심사업관리, 행정서식 표준화 등 3개 분야에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해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보고서 작성과 사업 기획 등 실무 교육도 진행합니다. 재단은 현장 컨설턴트를 1대1로 연결해 사전 진단부터 개선안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에서 지역 주민을 직접 경도인지 어르신을 돌보는 주민 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G-케어 매니저로 불리는 참여자들은 2인 1조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과 말벗,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인 일자리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연계해 치매 전 단계 어르신의 건강 관리와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새로운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의 하나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노인 치매 발병률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85세 이상 미국인 10명 가운데 3명이 치매를 앓았지만 올해는 10명 가운데 1명만 치매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덜란드 연구에서도 발병률이 10년마다 13%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치매 위험 요소가 꾸준히 연구되고 예방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 데 따른 결과로 교육 수준 향상과 금연,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 운동 등 심혈관 건강 개선이 치매 위험 감소의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주현미예요. 러브레터.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시니어 소비자 시대의 시간입니다. 시니어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 오늘도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했는데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여름철 소비자 안전주의보 말씀해 주신다고요?
2: 네, 오늘은 여름철 소비자 안전주의보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방 가전인 에어플라이어와 최근 위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주사제 안전 정보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네.
2: 에어플라이어는 편리한 조리기구이지만 잘못 쓰면 발열, 과열, 화재나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사제는 치료나 예방을 위해 쓰지만 개인의 몸 상태나 사용 방법에 따라 복통, 발열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에어프라이어의 안전사용 수칙을 짚어보고 이어서 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 주사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네네. 그럼 먼저 에어프라이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한 대씩은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들 쓰는 제품인데 실제 사고도 많은가요?
2: 네. 최근 5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가정용 에어플라이어에 관련 위해 정보는 총 490건이었습니다.
1: 네.
2: 이 가운데 화재, 발열, 과열 관련 원인이 35%를 차지했습니다.
1: 오, 네네.
2: 특히 에어플라이어는 주방에서 자주 짧은 시간에 반복 사용하다 보니 사용법을 대충 익히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특히 어떤 사용 습관이 위험한가요?
2: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이 호일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1: 아, 네네.
2: 에어플라이어는 열풍으로 조리하는 방식인데,
1: 네.
2: 빈 바스켓에 종이 호일만 넣고 예열하면 종이 호일이 열선에 닿거나 들뜨면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종이 호일은 바스켓 크기에 맞게 사용하고 음식 없이 종이 호일만 넣은 채 예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네.
2: 또 제품 설명서가 권장하는 온도와 시간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너무 오래 조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1: 네네. 에어프라이어 쓰다 보면은 바깥쪽도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요. 화상 사고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작동 중이거나 조리 직후에는 제품 표면과 바스켓이 매우 뜨거울 수 있어서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2: 또 하나는 중요한 점은 기름때 청소입니다.
1: 네, 네.
2: 제품을 식힌 뒤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를 바로 청소하면 연기와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2: 열풍이 나오는 배출구는 막히지 않게 사용해야 하는데요.
1: 네.
2: 제품을 벽면에 붙여 사용하지 말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종이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1: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 주사제와 관련한 위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죠?
2: 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주사제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 네네.
2: 최근 3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147건이었습니다.
1: 네.
2: 특히 2025년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94% 늘었습니다.
1: 네, 네.
2: 즉 주사제 사용이 늘면서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1: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사제가 많았나요?
2: 유형별로 보면 독감 등 예방접종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1: 아.
2: 그 다음이 비만치료제가 18%, 진통제가 7% 순이었습니다.
1: 네네.
2: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비만치료제입니다.
1: 네네.
2: 비만치료제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가 2024년에는 6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습니다.
1: 네, 네.
2: 최근 비만 치료제 사용이 늘고 자택에서 스스로 수여하는 경우도 많아진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위해 증상은 어떤 것들이 많았나요?
2: 네. 전체 주사제 관련 위해 증상으로는 복통 등 소화기 계통, 장기 손상과 통증이 17%로 가장 많았습니다.
1: 네.
2: 이어 오한 발열이 13%, 구토가 8% 순이었습니다.
1: 네네.
2: 그런데 주사제 종류에 따라 양상이 다릅니다.
1: 네.
2: 예방접종은 오한과 발열 증상이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 계통 통증이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 네네.
2: 구토도 26%로 적지 않았습니다.
1: 아, 네.
2: 즉 비만 치료제는 복통, 메스꺼움, 구토 같은 위장관 증상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 혹시 연령대별로 특징이 있었나요?
2: 네. 연령대별로 영유아는 예방접종 관련 위해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 네.
2: 고령자도 예방접종이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1: 네.
2: 반면 청년과 중년은 비만 치료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1: 혹시 위해가 발생한 장소도 차이가 있었나요?
2: 네. 예방접종은 의료서비스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8%로 대부분이었고
1: 네.
2: 비만 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도 대부분이었습니다.
1: 네네.
2: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2: 예방접종은 의료진이 있는 곳에서 맞기 때문에 접종 직후 이상 반응을 관찰할 수 있지만 비만 치료제는 집에서 스스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아 보관 방법, 투여 용량, 투여 기간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1: 네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주사제 투여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주의를 해야 할까요?
2: 무엇보다 먼저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네.
2: 주사제 이상 반응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여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네.
2: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접종 후 바로 기과하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머물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2: 또 접종 후 목욕, 과격한 운동, 음주는 피하고 통증이나 붓기가 있으면 찬 물수건을 대고 출혈이 있으면 문지르지 말고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2: 특히 영유아는 기가 후에도 보호자가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집에서 스스로 맞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을 해야겠네요.
2: 네, 비만 치료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처방에 따라 투여해야 합니다.
1: 네, 네.
2: 특히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또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네.
2: 또 정해진 용량과 기간을 지켜야 하고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방법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1: 네.
2: 무엇보다 복통, 구토, 심한 메스꺼움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참고 넘기지 말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 네, 네. 시니어 소비자 시대 오늘은 여름철 소비자 안전주의보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방 가전인 에어프라이어와 최근에 위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주사제 안전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번에 서울 패밀리의 노래입니다. 이제는.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주의 선물이 있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 시벨리우스, 슈트라우스의 명곡을 들려드릴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 열립니다.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잔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이어집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면서 나이 먹는 만큼 잘 익어가기 위한 시간인데요. 오늘도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마음 공부 어떤 걸 배워볼까요?
1: 네, 오늘 공부할 제목은 제3의 장소인데요.

0: 제3의 장소라는 말은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가 만든 단어입니다.
1: 네.
0: 그는 1999년 자신의 저서 제3의 장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1: 네.
0: 그러면서 제1의 장소는 가정이고 제2의 장소는 직장이며 제3의 장소는 동네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제1의 장소인 가정은 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히 쉬는 공간이고 제2의 장소인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공간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의 장소는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어울리는 격식이 없이 자주 찾는 모임 장소인 거죠.
1: 네.
0: 이렇듯 제3의 장소에 가면 대화, 즉 이야기가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해져서 자주 가게 되는 그야말로 집 밖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휴식도 되고 즐거운 만남도 이루어지고 힐링도 되는 그런 장소 말이군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과 달리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제3의 장소가 참 많았어요.
1: 네.
0: 동네 슈퍼 앞에 놓인 파라솔 의자나 미용실 같은 곳에는 꼭 물건을 사러 오거나 머리하러 온 손님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로 북적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확하게 약속 시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언제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함께 모여 대화하고 먹고 놀고 그랬습니다.
1: 네.
0: 물론 그 옛날 제3의 장소는 미용실이나 동네 슈퍼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약수터나 공원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1: 네네.
0: 그곳은 특별한 약속을 잡지 않아도 그 시간에 가면 늘 만나는 동네 친구들이 있고 만나서 건강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시죠.
1: 네네.
0: 그래서 약수터는 단순히 물을 떠오는 곳이 아니라 정을 나누고 마음이 쉬는 제3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정이 넘치는 장소들이 동네마다 꽤 있었어요.
0: 그렇습니다. 요즘은 약수터도 거의 없고 슈퍼들도 대형화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3의 장소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 배움과 취미생활의 중심 장소라 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가 새롭게 등장한 제3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네.
0: 이를테면 복지관에 있는 바둑 두는 공간에 가보면 많은 어르신이 매일 오셔서 종일 바둑도 두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함께 하시죠.
1: 네네.
0: 혹은 서예나 스마트폰 활용법 같은 강좌를 들으면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지관 내에 있는 찻집에서 담소를 즐기기도 하시고요.
1: 네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에 모이신 어르신들도 아이고 매일 봐도 매일 반가워 하시면서 심지어 뭐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같이 점심 드시고 얘기 나누는 게 좋다고들 하시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3의 장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3의 장소가 가진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1: 네.
0: 첫 번째로 제3의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정자나 벤치처럼 그곳에 가거나 나오는 것이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 네.
0: 다시 말해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머무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 네, 네.
0: 다른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1: 네, 마음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3의 장소는 사회적 지위나 직함, 재산, 학벌 이런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요즘 말로 공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공정하다는 건 나이나 직업, 직위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전에 사장이었든 교수이었든 아니면 대기업 임원이었든 제3의 장소에서는 그저 똑같은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신경 쓰이고 체면 차리고 눈치 보게 되고 그럴 테니까요.
0: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제3의 장소는 주된 활동이 대화라고나 할까요?
1: 네, 네.
0: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없어도 그저 말하는 재미와 듣는 재미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노래방처럼 계속 노래를 불러댄다든지 아니면 영화관처럼 그저 앉아서 영화만 보는 곳이 아니라 서로 얼굴 마주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또 자식이나 건강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수다 그 자체가 놀이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인 거죠.
0: 맞습니다. 네 번째로 제3의 장소에는 단골이라고 할까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1: 네, 네.
0: 그래서 조금 늦게 가면 어이 오늘은 좀 늦었네 하고 인사를 건네주니까 제3의 장소에 들어서면 그 공간만의 온기로 마음까지도 따뜻해집니다.
1: 네, 네.
0: 나아가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죠.
1: 네, 정을 느낄 수 있게 터줏대감처럼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3의 장소는 언제든 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할 때는 쉽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1: 네.
0: 다시 말해 집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처럼 슬리퍼 직직 끌고 나가도 되는 곳. 이를테면 접근성이 좋고 또 수용적인 곳이 바로 제3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런 연유로 이런 제3의 장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까운 곳에 편안한 친구가 사는 것처럼 위로가 되죠.
1: 네, 일단 집에서 멀면은 가려고 마음을 따로 먹어야 하고 가지 않을 또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0: 맞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3의 장소는 겉모습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고급스럽지도 않은데 그 이유는 겉모습이 화려하면 오히려 긴장감을 줄 수 있고 또 행동을 조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1: 네네.
0: 왜 호텔 같은 곳에서 열리는 모임이나 번쩍번쩍 비싼 실내 장식이 된 장소에 가면 왠지 옷차림도 신경이 쓰이고 그러잖아요.
1: 네네.
0: 하지만 간판 글씨는 좀 바랬어도 또 손때 묻은 나무 탁자가 놓인 허름한 식당에선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편하게 뻗게 되는데
1: 네.
0: 그런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 네.
0: 따라서 제3의 장소는 수십 년 동안 한 곳에 자리 잡은 식당처럼 그렇게 약간은 허름하고 소박하지만 내 집처럼 편안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화려하고 고급스럽지 않아도 정갈하고 마음 편한 곳이라는 거죠.
0: 맞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3의 장소는 최소한 그곳에 있는 동안만은 걱정 근심을 잊고 유쾌하고 즐거운 기분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네.
0: 그래서 가슴 답답한 하소연을 꺼내놓더라도 끝에는 허허 웃으며 나오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어차피 해답은 내가 알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그저 답답한 속을 털어놓고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만 해도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0: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의 장소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게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나만의 제3의 장소가 있으신지요? 예전과 달리 이런 제3의 장소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제시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지는 않았어도 카페나 도서관처럼 나름 내 마음이 쉬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나만의 제3의 장소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1: 네네. 나만의 제3의 장소, 우리의 제3의 장소를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오늘은 제3의 장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김현철이에요. 동네.

0: 제가 그 노후설계 강의 활동을 하면서
1: 네.
0: 퇴직 후 부부 갈등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듣는데요.
1: 네, 네.
0: 오늘은 그와 관련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1: 네.
0: 그 먼저 예전에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하는데
1: 네.
0: 제가 우연히 심사위원을 맡은 일이 있었거든요.
1: 네, 네.
0: 네, 그때 읽은 고위직 공무원의 수기 한 편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1: 오, 네, 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0: 예, 우선 그 심사를 위해서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1: 네.
0: 많이 놀랐습니다.
1: 네.
0: 이 공무원들은 60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도 받고 하니까 특별히 걱정이 없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네. 않더라고요.
1: 아.
0: 대부분의 수기 내용이 퇴직하고 나니까 절벽 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 하는 겁니다.
1: 네.
0: 특히 갈 곳이 없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0: 지금 말씀드린 고위직 공무원 또한 퇴직도 했고 연금도 받으니까 처음에는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네.
0: 3개월 놀아보니까 즐겁게는 그냥 답답해서 미치겠더라는 겁니다.
1: 네. 특히 가장 힘든 게 어떤 점이라고 하던가요?
0: 네, 가장 힘든 게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의 눈치가 보이는 건데.
1: 오, 네, 네.
0: 아, 저 양반은 오늘 또 안 나가나? 그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노인분들이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안 되겠다 취직해야지. 여기저기 원서를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서인지 면접 보러 오라는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1: 오, 네네.
0: 근데 하루는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는 통지가 왔는데요.
1: 네.
0: 최근 많이 생기고 있는 주간노인보호센터였습니다.
1: 네네.
0: 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젊은 노인이 나이든 노인을 도와주는 이른바 노노케어 일자리 중 하나인데요.
1: 네네.
0: 이분이 면접에 합격해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셨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원해서 하는 일인데 힘들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급여는 예. 어느 정도였는지도 궁금하네요.
0: 예, 이분이 그 성격이 싹싹한 분인 것 같았는데요.
1: 네.
0: 또 시골에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성심성의껏 돌봐드린다고 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받는 월급이 70만 원이고
1: 네.
0: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그 회사가 내주니까
1: 네.
0: 결국 10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1: 네네.
0: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수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 네.
0: 그 돈을 벌어다 주고 낮에는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 퇴직을 하셨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로 하셔야 될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하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된 일본에서는 퇴직 후에 부부 갈등 문제가 이미 사회 문제가 됐지요?
0: 그렇죠. 우리보다 20년쯤 고령 사회를 앞서가고 있는 일본에서는 더 오래전부터 남편 퇴직 후 부부 갈등이 사회 문제화 되어 있었는데요.
1: 네네.
0: 그 퇴직 후 부부 갈등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음으로 해서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건강 이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1: 아.
0: 증상으로는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십이장 궤양, 뭐 키친 드링커. 이 키친 드링커는 주방에서 홀짝홀짝 마시는 거죠.
1: 네, 네.
0: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1: 네.
0: 남편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부원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1: 지압이 붓자를 써서 부원병이라고 네. 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이렇게 퇴직 후에 부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남편 퇴직 후에 이렇게 부부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커플 문화를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남편이 현역을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 네네.
0: 부부가 서로 다른 세계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남편이 현역을 있는 동안은 배우자의 사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열중할 수 있었는데
1: 네.
0: 그리고 남편은 덕분에 회사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아내는 가사에 열중하다가 자녀 양육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삶의 보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분단되어 있던 아내 세계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1: 네.
0: 퇴직 전에는 평일 저녁과 휴일에만 집에 있었던 남편이 매일 집에 있는 겁니다.
1: 네.

0: 남편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리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남편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아내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1: 네, 네.
0: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가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중년 황혼연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1: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일본에서 중년 황혼 이혼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나요?
0: 일본에서 지난 20수년 사이에 이혼 건수와 이혼율 자체는 크게 줄었는데
1: 네.
0: 전체 이혼 건수 중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인 중년 황혼연의 비율은 1990년도에는 전체 이혼 건수의 14%였는데 2023년에는 23%로 늘었습니다.
1: 아.
0: 문제는 중년 황혼연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인데요.
1: 네네.
0: 종래부터 있었던 성격 차이라든지 경제 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과 더불어서 퇴직 후에 부부 갈등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1: 네네.
0: 남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현실인 걸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런 얘기죠.
1: 그렇다면은 일본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 이런 부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나요?
0: 그 퇴직을 앞둔 부부들에게 퇴직 후에 부부 화목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할 것을 조언하고 있는데
1: 네.
0: 특히 낮 시간 동안은 가능한 한 부부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하더라고요.
1: 네.
0: 예를 들어 노후 설계 전문가 오가와 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컬럼에서 퇴직 후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건강한 남편, 요리 잘하는 남편, 상냥한 남편,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1: 네네. 우리나라 또한 퇴직 후에 부부 갈등 문제가 남에게 같지가 않네요.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남편 퇴직 후에 부부 갈등 문제가 빠르게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네.
0: 부부 서로가 퇴직 후에 부부 화목에 대해서 거의 준비를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1: 네네.
0: 특히 중년 황혼 이후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1: 네.
0: 지난 20수년 동안 이혼율은 꾸준히 낮아져 왔는데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중년 황혼 이혼의 비율은 1990년에 5%에서 2025년에는 무려 37%로 늘었습니다.
1: 아, 네네.
0: 이렇게 늘어나는 배경에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이혼 모두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중년 황혼 이혼의 비율이 부풀려진 이유도 있겠지만은
1: 네.
0: 퇴직 후의 부부 갈등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언론을 통해서도 노후 설계 강의 현장에서도 퇴직 후의 부부 갈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이죠.
1: 네, 네. 그러면은 퇴직 후에 행복한 백세를 위해서는 그저 돈만 많이 모아두면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퇴직 후 노후 자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부 화목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부부 모두가 낮 시간 동안은 수입을 얻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이 세 가지를 겸한 활동이든 자기만의 시간을 갖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강의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모두 남편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분들의 말씀.
0: 근데 네네. 그렇지만 하는 게요. 네네. 오히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1: 아, 그러신가요?
0: 왜냐하면 남편분들은 밖에 나가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1: 아.
0: 많은 여성분들이 아, 우리 남편도 나와서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면 안 간다고 한다는 겁니다.
1: 네, 네.
0: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1: 저는 그래서 이제 노후 설계 전문을 하시니까 특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강의를 하셔서 거의가 네. 직장 생활하시는 남편들 위주로 강의를 하시면은 가정 안에 활동하는 주부들의 의견은 듣지 못하시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 경향이 짙군요.
0: 지역사회 강의 같은 거에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성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대표님께서 중재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0: 아, 중재까지는 좀
1: 그런 남편들을 이해하는
0: 그렇죠.
1: 그런 주부들이 되게끔 많이 네. 좀 격려도 해주시고.
0: 그러니까는. 그 남성분들에게는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부인들도 마찬가지다.
1: 네네.
0: 그리고 또 여성분들에게는 우리나라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남편들도 마찬가지다.
1: 네네.

0: 다른 집도 마찬가지다.
1: 네.
0: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 집, 자기 남편, 자기 부인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1: 네, 네. 아무튼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강창희 대표님은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시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번 주는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의 강창희 대표와 함께 퇴직 후에 부부 화목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요가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할인 금액으로 계약했다가 해지할 때 할인 전 금액으로 환불받게 돼서 속상한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은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 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 노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하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한때 신났던 일도 시들해지는 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대략 45살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 서서 먹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열정은 40살 무렵에 서서히 시들해진다고요.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어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일도 있습니다. 연애 시절 다정히 손을 잡고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 뚝 떨어져 걷던 부부가 다시 손을 잡게 되는 나이가 60을 넘어서부터라고 하네요.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슬그머니 관심이 가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니까요. 나이 핑계대면서 애써 무시할 이유가 없겠지요. 송골매의 노래입니다. 세상 만사.

네, 오늘 박준 시인의 에세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중에서 우산과 비라는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지났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여름 내내 가방에 넣고 다니던 작은 우산을 집에 두고 나왔다. 시내 우체국에 갔다가 다시 집 근처에서 몇 개의 일을 더 보고 돌아가는 길, 보기 좋게 비를 만났다. 빗줄기는 점점 드세졌다. 처음에는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아볼까, 가방을 머리에 이어보기도 하고 길가를 두리번거리며 어디 쓸 것이 없나 찾아보았다. 하지만 금세 내 몸은 흠뻑 젖었고 이내 비를 피할 생각을 그만두고 그냥 걷기로 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비를 맞고 나니 차라리 후련했다. 그 즈음 나에게는 온통 마음을 쓰며 고민해도 잘 풀리지 않던 일이 하나 있었다. 이 일이 변모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과 가장 아쉬운 장면 사이에서 한없이 어지러웠다. 그러다 나는 가장 좋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가장 아쉬울 장면만을 떠올리기로 했다. 한참을 그러다 보니 그것이 꼭 아쉬운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빗길을 걸으며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도 잘 접어두었다. 어차피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는 더 쏟아지는데 자꾸 웃음이 났다. 잃어버린 우산, 우순실의 노래입니다.

네, 1970년대 초반 우리 가요계에는 그룹 사운드의 춘추 전국시대가 열렸습니다. 미 8군 무대에서 실력을 쌓은 연주인들이 명동의 살롱과 음악 감상실로 모여들었고 청춘의 해방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소개할 기타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임을 열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록밴드 1세대 그룹 사운드의 황금기를 주도한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1970년 7월,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이 된 서울시민회관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2회 플레이보이컵 쟁탈 전국 남녀 보컬그룹 경연대회. 당시 전국에서 이름난 밴드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중들의 관심은 두 팀에 쏠려 있었습니다. 당시 밴드 음악계의 판도를 보면 강렬한 하드락 사운드와 화려한 기타 연주를 내세운 김홍탁의 히식스, 그리고 대중적인 멜로디와 하모니로 무장한 키보이스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자존심 싸움도 대단했지요. 흥미로운 점은 히식스의 김홍탁 씨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키보이스의 핵심 멤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친정팀을 상대로 자신이 새롭게 꾸린 팀을 이끌고 진검승부를 펼쳐야 하는 운명적인 상황이었지요. 이날 무대에서 히식스는 김홍탁의 신들린 듯한 기타 연주를 앞세워 객석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키보이스를 꺾고 히식스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날의 트로피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번안곡 위주의 가벼운 팝이나 고고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묵직한 하드락 사운드가 밴드 음악의 새로운 대세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요. 자, 그럼 여기서 히식스의 대표곡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초원의 빛 준비했고요. 초원 시리즈 한 곡 더, 초원의 사랑, 그리고 말하라 사랑이 어떻게 왔는가를 세 곡입니다.

네, 히식스의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초원의 빛, 초원의 사랑,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 말하라 사랑이 어떻게 왔는가를 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임을 열전, 한국 그룹 사운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보이컵 경연대회 우승 이후 히식스는 당대 최고의 밴드로 우뚝 서게 됐지만요. 김홍탁 씨의 음악적인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통가요인 황성예토와 구전민요인 울릉도 타령에 강렬한 사운드를 입혀 앨범에 싣기도 했고, 허스키 보이스가 매력적인 최현 씨의 활약으로 초원의 빛, 물새의 노래 등이 연달아 크게 히트했습니다.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거머쥔 최전성기를 누렸지요. 그런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1972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홍탁 씨가 돌연 미국행을 결정한 것이었지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에 안주하기보다는 록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더 깊고 넓은 음악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몰라가 수록된 히식스의 마지막 앨범은 지금도 명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이후 최현 씨가 새롭게 결성한 그룹 검은 나비가 다시 연주하고 불러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들 역시 히식스의 노래인데요. 당신은 몰라, 사랑의 상처, 황성, 예터 세 곡 골랐습니다.

네, 히식스의 노래들 세 곡이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사랑의 상처, 그리고 황성예터 들으셨습니다. 가요인물열전 오늘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떠났던 김홍탁 씨는 16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미국 생활에서 그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우드스톡 페스티벌 같은 공연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포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993년 사랑의 콘서트, 1994년 록그룹 경연대회를 기획하며 우리 공연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무대 위 연주인으로서의 활동도 쉬지 않았지요. 귀국 후에 그가 처음으로 만든 팀은 3인조 그룹 선생님, 아빠, 그리고 나였습니다. 1991년에 결성된 이 팀은 김홍탁 씨 본인과 과거 힙하이브 시절 동료였던 유영춘 씨, 그리고 유영춘 씨의 아들 유원호 씨가 의기투합한 그룹이었으니 팀 이름을 아주 제대로 지은 셈이었지요. 이후 199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음악 교육기관 중 하나인 서울 재즈 아카데미를 설립해 3,000명이 넘는 음악인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런 업적들을 인정받아 2017년에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공로상을 받았고요. 2019년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년에 접어들며 폐암 판정을 받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작고하기 8개월 전이었던 2024년 4월, 과거 미팔군 무대와 1세대 그룹 사운드 동료들이 주축이 된 모임 예우회에서 합동음반 전설을 노래하다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80세의 김홍탁 씨는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윤한기, 장미화 등 오랜 동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스튜디오 녹음실에 섰습니다. 그 음반에서 그는 김홍탁 트리오란 이름으로 신곡인 웃어보는 시간을 발표했지요. 결국 이 앨범은 김홍탁 씨 생애의 마지막 기타 연주가 됐고 그해 겨울인 2024년 12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듬해인 2025년 5월에는 그를 그리워하는 동료 선후배들과 팬들이 뜻을 모아서 그의 고향인 인천 영종도에 추모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지난주부터 2주 동안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선생님, 아빠, 그리고 나의 노래 나룻배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홍탁 트리오의 웃어보는 시간, 그리고 김홍탁 씨가 만든 곡인데요. 최연의 노래입니다. 너처럼 예쁠 수야. 세 곡 들어보시죠.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3년 7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 첫선 서울 네 곳에 설치. 경찰청은 21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숫자로 표시해주는 남은 시간 표시

탑재 신호 등을 경찰청 앞 서서문 교차로, 상황심리 교차로, 도로교통안전협회 앞 등 네 곳의 횡단보도에 설치,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어 불안감을 느끼거나 어린이, 노약자들이 미처 건너지 못해 당하는 사고 등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 이 신호등은 현행 녹색등에 시간 표시등을 설치하는 방법, 적색, 녹색 신호등에 각각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 녹색 신호등에 시간 표시판만을 크게 부착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네,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 지금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1993년도에 처음으로 등장했군요. 그렇게 오래됐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등 시스템 덕분에 급하게 뛰거나 뜻하지 않게 무단횡단을 하는 일이 많이 줄었겠지요.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더 진화해서 횡단보도에서 적색등이 녹색등으로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등이 도심 지역 곳곳에 설치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운전자를 위한 기능도 등장했습니다. 일부 내비게이션에는 아직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도로에서 주행 중에 녹색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기능도 도입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장희의 노래입니다. 비와 나그네.

비와 나그네 이장희의 노래였습니다. 앞에서 신호등 얘기를 했는데 운전하다 보면 몇 번씩 신호에 걸려서 서게 되는데요. 파란불이면 지나가고 빨간불이면 당연히 멈춰서고 노란불이면 서서히 속도를 늦춰야 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신호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이의 마음은 집시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간암은 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간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간세포암은 전이 간암이 아니라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암을 의미합니다. 간암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히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기존의 진료 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검진에서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습관에서 당뇨병의 위험 신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 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이 2026년 올해 개정됐습니다. 국내 암센터와 대한간암학회가 함께 완성했는데요. 새롭게 마련된 간암 치료의 권고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김보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김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올해 개정된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기존의 내용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간세포암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암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간에 생기는 암을 간암이라고 하고 암이 시작한 세포가 어디냐에 따라 이름을 붙입니다. 네. 간에는 간세포도 있고 단관세포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간세포 자체에서 생긴 암을 간세포 암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원발성 간암에서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간암입니다.
0: 그러니까 전이 간암이 아니라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암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간세포 암종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네요.
1: 예, 그렇긴 한데요. 네.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대장이나 위 같은 다른 장기에 생긴 암이 간으로 옮겨온 것은 전이성 간암이라고 하고 치료도 원래 생긴 장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간세포 암종은 간세포 자체에서 처음 시작된 원발성 간암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바로 이 간세포에서 시작된 원발성 간암을 다루고

0: 있습니다.
1: 지난 2022년 이후로 새롭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달라진 부분들이 많던데요. 교수님은 부위원장으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0: 네, 이번 개정은 2022년 이후 4년 만입니다.
1: 네.
0: 그동안 이제 새로운 치료와 여러 연구 결과가 더해졌고 이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환자에게 적용할 치료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이제 지난 몇 년간의 발전을 우리 실정에 맞게 담아낸 새로운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최신 연구들뿐 아니라 임상에서의 경험도 개정한 내용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했을 텐데요. 간암 진료 전반에 변화가 또 있는 것 같던데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제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되 실제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임상 경험도 함께 반영합니다.
1: 네.
0: 이번 개정에서는 이제 항암치료와 국소치료, 시술, 수술 등 간암진료의 여러 영역에서 권고가 다 업데이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이전보다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요즘 다학제 진료가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의들이 함께하신 거죠?
0: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네.
0: 간암은 이제 한 진료과만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도 소화기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병리과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1: 네.
0: 실제 진료에서도 사실 치료 방향이 한 가지로 분명한 경우에는 곧바로 진행하게 되지만 선택지가 여럿이거나 판단이 좀 까다로운 경우에는 여러 과 전문의가 한 환자를 같이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를 활용합니다. 가이드라인도 그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로 우리나라 간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이 제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면역 항암제에 대한 치료 전략인 것 같은데요.
0: 아, 네. 이번 개정에서 이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항암 치료,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1: 네.
0: 원래 우리 몸의 이제 면역 세포는 암 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암이 면역 세포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그런 공격을 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바로 이제 그런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알아보고 공격하게끔 하는 약입니다. 최근 관련 연구 결과가 쌓이면서 수술이나 시술이 어려운 진행성 간암에서는 면역항암제를 근간으로 하는 치료가 1차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알아보고 공격하는 게 면역항암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면역항암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용요법이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0: 아, 병용요법은 이제 두 가지 약을 함께 쓰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1: 네.
0: 그래서 면역항암제에 이제 암에 영향을 주는 혈관이 자라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제 표적치료제를 더하거나 아니면 이제 작용 방식이 다른 또 하나의 면역 항암제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쓰면 한 가지만 쓸 때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런 면역 항암제 기반 병용요법을 진행성 간암의 첫 치료로 권고합니다.
1: 그런 면역 항암제 조합이 1차 치료로 권고되는 건데요. 기존의 1차 치료에서 실패했던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걸까요?
0: 예, 앞서 이제 말씀드린 병용요법들이 모두 1차 치료로 권고되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뭐 첫 치료가 늦지 않았을 때 쓰는 후속 치료 권고도 있었지만 이제 이번 개정에서는 2차, 3차 뭐 약물 치료까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가 잘 늦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단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참고할 방향을 이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그럼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어요?
0: 아,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자마다 이제 뭐 간 기능, 뭐 암의 진행 정도라든가 뭐 동반 질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두에게 같은 치료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지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한 분 한 분의 이제 상태에 좀 더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

0: 그렇게 함으로써 더 적절한 치료를 고를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 그 간암 치료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간 기능이라든지 암의 위치나 병기도 그렇고요.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텐데요. 국소 치료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던데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간암은 이제 같은 병기라도 간 기능과 뭐 종양 위치, 뭐 개수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간암에서 수술이 어려우면 이제 종양을 직접 없애는 국소 치료를 씁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어 왔고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종양에 바늘을 꽂아 열로 태우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술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전자파로 열을 내는 뭐 극초단파 열 치료술이라든지 종양을 이제 얼리는 냉동 치료술과 같은 것도 권고에 담겼습니다. 이제 그만큼 선택지가 이제 더 해진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고주파 열 치료술이 경동맥 화학 색전술과 같은 건가요?
0: 아니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고주파 열 치료술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늘에 이제 그 열을 내게끔 바늘을 꽂아서 열을 내게끔 해서 쉽게 말하 암을 이제 태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1: 네.
0: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암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을 찾아서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그 항암제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도 넣고 그 혈관을 막아서 암을 굶기는 치료입니다.
1: 그동안은 경동맥화학 색전술로 치료가 진행됐었나 봐요. 개정안에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 대체 치료로 고려된다고 하던데 이름은 좀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치료인 건가요?
0: 이제 그 이전에도 사실 수술이나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고주파 열치료술과 같은 그런 국소치료가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혈관을 통해 시술하는 색전술을 이제 많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이렇게 그 혈관을 통해서 이제 하는 시술이고 이때까지 많이 이제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일부 환자에서 화학 색전술 대신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거는 같은 혈관 통로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항암제 대신에 방사성 물질이 든 아주 작은 알갱이를 넣어서 안에서부터 방사선으로 이제 치료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이제 혈관을 막아서 그런 이제 굶기는 영향을 막고 이런 굶겨서 이제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은 혈관을 통해서 방사선 물질을 넣어서 방사선을 쪼이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럼 더 장점이 있는 건가요?
0: 이제 이 방사선 색전술은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사실 하고 나면 색전술 후 증후군이라고 해서 뭐 조금 시술 후에 열이 난다거나 통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조금 더 다빈도로 생각을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런 방사선 색전술은 그런 색전술 후 증후군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종양의 크기가 크면 좀 더 색전술 후 증후군이 많이 생기는 편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양의 크기가 좀 커도 그런 색전술 후 증후군 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염려 없이 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럼 모두에게 해당한다기보다는 특정 환자군에서 가능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0: 예, 모든 환자가 방사선 색전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양의 이제 위치와 크기, 이거 뭐 간암 치료할 때 언제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종양의 위치와 크기, 뭐 간 기능, 그리고 또 이제 시술 전 검사 결과를 따져 적합한 분에게 이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에게는 간 기능을 뭐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간 기능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시술 후에도 간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처럼 이 치료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담당 의료진과의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1: 종양 크기에 따라서 방사선 분절 절제술도 적용이 될 수 있다면서요. 이름이 정말 어려운데요. 이건 어떤 치료인가요?
0: 이제 종양 부위를 직접 자르는 치료이고요. 다만 이제 이름과 달리 몸 밖에서 방사선을 쬐는 치료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그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을 간의 한 구역에 굉장히 고설량으로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이제 그 부분을 수술로 도려낸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해서 분절 절제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네. 대개 종양이 하나이고 뭐 크기가 8cm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 시도하고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크기가 작은 간암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양성자 치료와 같은 방사선 치료도 선택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0: 아, 네. 그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종류인데요. 양성자라는 입자를 이용해서 암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시키고 이제 주변 정상 조직에 가는 방사선 양을 줄여서 손상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1: 네.
0: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양이 하나이고 3cm 이하이면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정위방사선 치료, SBRT라고도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1: 네.
0: 또 방사선 치료의 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위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양성자 치료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수술이나 고주파 열치료가 어려운 경우에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까요?
0: 아, 네, 말씀드렸듯이 작은 간암에서 그동안 이제 많이 이용되었던 고주파 열치료술, 뭐 이거 이외에도 그 종양 하나이고 3cm 이하인 경우,
1: 네. 그러니까
0: 위치나 간 기능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뭐 고주파 열치료술 말고도 양성자 치료나 정위방사선 치료와 같은 이제 방사선 치료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간암의 재발도 걱정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0: 아, 네. 간암은 사실 재발이 많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치료 후에도 재발이나 진행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동맥 화학세전술을 반복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네.
0: 그럴 때 사실 같은 시술을 무리하게 반복하기보다는 이제 전신치료, 즉 항암치료로 전환하는 것을 적절한 시점에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그 전신치료로 전환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국소치료로 안 되는 분들에게 간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건가요?
0: 특히 이제 요 경우는 사실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의미하기는 하는데요.
1: 네.
0: 전신치료는 특정 부위만이 아니라 이제 온몸에, 그러니까 약물을 뭐 먹던지, 뭐 복용하던지 아니면 주사로 맞던지 해서 온몸에 작용하는 그런 이제 약물 치료를 의미합니다. 항암 치료를
1: 네.
0: 의미를 하는데요.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 있는데요.
1: 네.
0: 문제는 간 기능이 너무 나빠지면 정작 이런 전신 치료, 항암 치료를 받기 어려워져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항암 치료, 전신 치료로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간 기능을 지키면서 다음 치료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간암의 수술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나요?
0: 아, 네. 수술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이제 배를 여는 개복 수술이 기본이었다면
1: 네.
0: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배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내고 진행하는 뭐 복강경이나 로봇을 이용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이러한 최소 침습 수술을 언제 우선 고려할지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1: 네. 최소 침습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의 기준은 암의 위치인가요?
0: 종양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이 좀 더 이제 쉬운 부위에 있는 종양은 최소 침습 수술을 우선 고려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부위라도 이제 숙련된 외과의가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위치뿐 아니라
1: 네.
0: 종양의 뭐 크기, 개수, 간 기능까지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1: 네.
0: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1: 개복 수술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겠어요?
0: 아무래도 이제 그 상처가 작다 보니 통증이 좀 덜하고
1: 네.
0: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이 빠른 편이고
1: 네.
0: 그래서 입원 기간이 따라서 좀 짧아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막는 치료 성적도 사실 개복 수술에 별로 뒤지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적합한 환자에게 시행한다면 뭐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는 지킬 수 있는 셈입니다.
1: 그런 결과들은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를 근거로 정해진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이런 권고는 사실 뭐 누구 몇몇의 경험이나 느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0: 바탕으로 관찰하고 시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과 개복 수술을 비교한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검토해서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확인한 후에 이제 그 권고에 반영하였습니다.
1: 네. 올해 개정된 간암 치료의 가이드라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 이번 2026년 개정은 지난 4년간 전 세계에서 쌓인 최신 근거를 국내 진료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항암치료부터 국소치료, 방사선치료 수술까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고
1: 네.
0: 각 치료를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또 첫 치료가 듣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할지까지 좀 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1: 네.
0: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치료가 맞을지는 개인 환자마다 다르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치료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건 다행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0: 가이드라인은 이제 발표와 함께 진료 현장에서 참고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가이드라인은 의료진이 치료 방향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고 실제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에 맞춰 이제 담당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치료라도 그런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권고는 됐지만 아직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 부담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은 주치의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새롭게 제시된 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대와 바람도 크시겠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제 좀 일관되고 수준 높은 간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권고가 이제 충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해진 만큼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좀 더 이제 바라는 바인데요. 그래서 비용이나 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별도의 이제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올 텐데 그 발전을 빠르게 담아 이제 환자분들께 좀 더 이제 나은 치료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안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요.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 여러 진료과의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댄 함께 이제 생각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만큼
1: 네.
0: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다음 간암 진단을 받으시면 많이 이제 놀라고 두렵고 그러실 텐데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방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1: 네.
0: 선택지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의료진을 믿고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나가시고 치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026년 간세포암종의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주는 의미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국립암센터 간담도 추정암센터 김보현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갑자기 오는 걸까요? 식사와 간식을 드시면서 이러다 당뇨병 생기겠다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면서 당뇨병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생활습관 있지 않을까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당뇨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잘 모르는 부분들

0: 도 많고 오해도 있지 않나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워낙에 주변에서 흔히 이제 그 진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익숙한 용어이고 하다 보니까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가 가장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인 것 같습니다. 소변에 당이 안 나오면은 그건 당뇨가 또 아니다. 또 뚱뚱하지 않은 사람은 당뇨에 안 걸린다. 그리고 약을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평생 못 끊는다. 막 이런 오해들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치료의 시작 타임을 그 놓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오해들이 조금씩 바로잡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아지는 상태가 당뇨병인 거죠?
1: 네, 정확한 진단이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포도당 농도를 혈당이라고 하고요. 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가 당뇨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가 정확하게는 당뇨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흔히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말을 하지만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1: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당뇨를 바라보는 정확한 이제 시각인데요.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은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에 달달한 혈당물이 만성적으로 쭉 흐르는 상태와 같은데요. 이 끈적해진 혈액이 온몸의 미세한 혈관들을 이제 타고 다니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상처를 내는 게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거는 이제 혈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변으로 이렇게 이제 밀려나온 하나의 결과이고 실제로는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혈관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질환이 당뇨입니다.
0: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잘 안 나오거나 나오긴 하는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게 문제인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내분비학적으로 당뇨병의 원인은 딱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자체가 가동이 이제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분비가 문제가 생기는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이고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 세포가 이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혈당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못하는 것, 즉 이러한 작동 장애가 두 번째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 될까요?
1: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인슐린은 충분히 있거나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을 받아들여야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가 인슐린의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내에만 누적이 되어서 혈당이 누르게 되는데요. 그 문제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결국은 과분비하고 있었던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또 떨어지는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0: 그런 일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아무래도 이러한 인슐린 분비나 인슐린 저항의 가장 큰 원인은 일정 부분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러한 그 내장 비만,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내장에 지방이 많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한 이제 운동도 부족하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게 되어서 자꾸 배 안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은 이 지방 세포에서 인슐린을 이제 작용에 반대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염증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이 되게 되는 겁니다.
0: 그런데요, 당뇨병은 비만인 분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지만 마른 몸에 당뇨병인 분들도 많다면서요. 이유가 뭘까요?
1: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극동아시아 쪽에서 나타나는 이제 하나의 특징인데요.
0: 네.
1: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즉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대부분 당뇨병이 잘 생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견상 비만하지 않은데, 즉 체중이 정상이어도 당뇨병이 좀 잘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이제 분비하는 그런 그 세포의 양 자체가 좀 적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만이 아니고 그래도 좀 이렇게 배가 조금 나온 이런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내장 비만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추가로 근육까지 부족하면은 비만하지 않아도 당뇨병이 비교적 쉽게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0: 우리가 단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확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나요?
1: 예, 맞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되는데, 단순당이 많은 음료나 아니면 이러한 음식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면 소위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우리 몸의 췌장이 이 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을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이러한 그 피로감을 느끼고 이러한 그 현상에 둔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어쩌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1: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달기 먼저냐 아니면 이제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미 여러 가지 유전적인 소인이나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이제 몸에 깔려 있는 분들은 췌장에서도 이제 이러한 인슐린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고 심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에서 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 이건 어떨까요? 당뇨병이 췌장암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1: 네, 임상적으로 당뇨와 췌장암의 그 이 두 질환의 연관성이 조금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암이 진단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췌장암 세포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이제 췌장이 바로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이다 보니까 주변에 인슐린 분비를 이제 담당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암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인슐린의 저항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췌장암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췌장 건강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1: 일반적으로는 이제 혈당이 높은 것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췌장의 문제를 의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그리고 이제 식욕이 부진해지고 특히 이제 상복부나 아니면은 등 쪽으로의 통증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더위를 먹어서 입맛이 없고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식사량이 조금 줄어들고 체중도 빠지고 그러면서 혈당이 갑자기 조절이 되지 않은 경우에 아무래도 췌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당뇨병 상태를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도 없고 비만하지도 않은 노년층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면 췌장암에 대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눈에 띄게 살이 빠지면서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췌장 검사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검사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1: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현명한 조치를 하신 건데요.
0: 네.
1: 보통 우리가 성인에 생기는 이제 제2형 당뇨병은 비만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평생 살도 안 찌고 집안에 당뇨 가족력도 없는 비교적 이제 한 뭐 60, 70대 어르신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확 높아져가지고 느닷없이 당뇨병이 생겼다든지 그리고 이제 평소에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들도 한동안 오랫동안 잘 조절이 되는 분이

0: 잘 되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혈당을 굉장히 높이는 현상을 유발하는데요. 현기나 또는 이제 잡곡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식이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속도가 조금 이제 늦춰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적인 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흰쌀밥이나 아니면은 현미밥과의 차이는 어떤 탄수화물의 질이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조금 바뀐다라는 점이 바로 이 두 음식의 조금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떡을 자제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0: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떡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실 흰쌀밥보다도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음식입니다. 특히 쌀을 아주 이제 미세하게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압축해서 쪄낸 형태가 떡이기 때문에 이 소화효소하고 만나는 접촉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쌀밥을 먹을 때보다 떡을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이 훨씬 더 빨리 오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혈당이 높아지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데 실제로 또 떡은 이렇게 꽉꽉 압축을 시켜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 보여서 오히려 또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추가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정제된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절대 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탄수화물도 영양소라서 고르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은 이제 특히 우리 몸의 뇌 그리고 근육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면은 우리 몸은 이제 모자라는 탄수화물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통해서 형태를 전환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대사적으로 좋지 않은 물질들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큰 손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무조건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적정량의 하루 칼로리 약 50%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 비교적 잡곡이나 통곡물 같은 착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방법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 또 당뇨병은 전조 증상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뇨 전 단계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 단계를 전조 증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0: 예,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조 증상을 우리가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혈당을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 전조 증상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어떤 조기 신호를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우리 몸에 당 대사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로 인해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혈당 검사도 신경을 쓰면 좋겠죠?
0: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당뇨 전 단계나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아마 이제 당뇨 전 단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1년에 최소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병원에서 공복 혈당하고 함께 당뇨 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면은 당뇨로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상담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 네. 당화혈색소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은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유지해야 하는 혈당 수치도 짚어주세요.
0: 네, 기본적으로 당뇨병은 이제 숫자로 진단을 내리는 이제 질환입니다. 이제 건강한 성인의 정상 혈당 기준은 공복의 경우는 100 미만이고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의미를 하는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입니다. 만약에 공복 혈당이 126을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을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을 해서 당뇨병의 고위험군으로 한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미 당뇨가 만약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당화혈색소를 6.5% 아래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다만 당뇨가 좀 오래되고 동반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목표를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7% 미만으로 당화

0: 숙소를 유지하고 목표로 삼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당뇨에 대한 오해로 꼭 짚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0: 네. 일단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뇨병은 한번 진단을 받고 약을 먹게 되면 평생토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선입관을 좀 버리셨으면 하는데요.
1: 네.
0: 최근에는

0: 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노력을 위해서 운동 음식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네. 적극적으로 약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번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은 당뇨병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서인국의 사랑해 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상대방에게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고 반문하게 되죠. 이처럼 뜬금없이라는 표현은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또 뜬금없다라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데요. 뜬금없는 그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에게 뜬금없는 돈이 생겼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뜬금포라는 표현도 들을 수 있는데 야구나 농구 같은 경기에서 기대하지 않던 상황이나 선수로부터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얻는 점수를 뜻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일어난 상황이나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뜬금포를 날리다라든지 뜬금포로 갑작스레 시작된 우정이다처럼 쓰기도 하는데요. 표준어로 인정된 표현은 아닙니다. 뜬금없다라는 표현과 전혀 다른 것으로 뜬금

시세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정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말합니다. 물건의 값이 언제나 일정하지 않고 시세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쓰고 뜬금으로 팔아넘기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또 뜬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일자리가 아닌 어쩌다 생긴 일자리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돈 따위를 버는 일을 말합니다. 기술도 없는데 그 사람 어디에서 뜬벌이라도 하며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 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여름을 젊음의 계절이라고 하죠. 아무리 더워도 청춘들은 이열치열을 즐기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더위를 잊는 게 젊음인데요. 오늘 음악 이야기 그런 젊은 날의 추억으로 디스코 음악 준비했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오늘은 여름맞이 디스코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여름에 꼭 들어줘야 되는 노래가 있죠.
2: 네.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는 레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들을 수 없지만 여름이 되면 꼭 찾아 듣고 싶은 장르가.
0: 어울리긴 하죠.
2: 네. 바로 이 레게인데 하지만 여름이라고 해서 계속 레게만 소개하기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좀 더 여름다운 장르, 좀 신선한 장르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장르를 한번 택해봤습니다. 디스코입니다. 네.
3: 한때 좀 디스코를 저주하는
2: 맞아요. 정말로
3: 있었을 정도로
2: 네.
3: 정말 이게 말 그대로 핍박받는 역사를 좀 있는 장르였거든요.
2: 네.
3: 그런데 그만큼 매력적이고 또 중독성이 강한 장르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2: 네.
3: 그래서 음악 자체가 워낙 원초적인 면이 강하고 흥겹고 오직 즐거움만을 지향하는 음악이라 해도 좋을 그런 면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싫어하거나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장르이기도 합니다.
2: 뭐 디스코라는 게 너무 큰 유행이어서 한국에서도 뭐 여러 문화적인 키워드로도 사용이 되어서 모르는 분은 정말 없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아마 음악 장르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디스코는 디스코테크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인데요. 60년대 후반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클럽, 뭐 나이트라이프의 현장에서 자생한 댄스 음악 장르이자 일종의 하위 문화라고 설명드리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7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3: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단기간에.
2: 그러니까요. 약간 네. 대중음악사에서 그 정도로 짧고 그 정도로 굵게 인기 있었던 장르도 찾기 힘들 거예요.
3: 맞습니다.
2: 네. 네.
3: 방금 김윤아 씨가 나이트라이프라고 소개해드렸는데
2: 네.
3: 이걸 사실 한국말로 풀면 뭐 밤문화,
2: 맞아요.
3: 밤생활 뭐 이런 거잖아요.
2: 그쵸,
3: 그래서
2: 네.
3: 한국에서 좀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감이 좀 이상할 수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히 당시 미국의 밤문화는 한국의 밤문화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사회 상황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야만 하는데 디스코를 둘러싼 음악과 문화 전반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 흑인 성소수자들의 그 1960년대 당시 인권이 지금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낮았었죠.
2: 네. 그렇죠. 뭐 80년대에 저희가 마이클 잭슨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흑인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MTV에서 틀 수가 없었다 이런
0: 그렇죠.
2: 얘기를 할 정도니까 60년대는 뭐 말할 것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 뉴욕과 필라델피아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 브루클린 일대에서 뭐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이나 라틴계 미국인, 성소수자 미국인,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이에서 인기 있던 그런 이제 디스코테크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흐르던 음악이 디스코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음악 스타일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다양하죠. 히스패닉, 라틴계도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계도 있고 뭐 아프리카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리듬 이런 게 너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음악을 틀고 놀던 DJ와 관객들이 이 디스코 음악의 부흥을 이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춤추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목표였대요. 이 음악이 왜 그렇게 원초적이고 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3: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스코 시대의 대표곡을 하나 들으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2: 네.
3: 앞서 언급한 라틴 문화권 사람들의 영향이 물씬 느껴지는 곡입니다. 바로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2: 네.
3: 이게 1978년에 발표됐고 원래는 그 싱글 B면에 수록되어 있었는데
2: 맞아요.
3: 이듬해인 1979년 차트를 좀 역주행하면서 1979년을 대표하는
2: 네.
3: 히트곡이 됐습니다. 이게 음악이 디스코 음악들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 반복적인 리듬이
2: 네.
3: 있고 펑크나 소울 음악에서 영향받은 그 리듬까지 디스코의 전형적인 요소를 전부 가지고 있는 디스코의 최고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입니다.
0: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만큼 리메이크된 곡이 있나 싶을
2: 맞아요.
0: 정도로
3: 한국에서도 예. 진주의
2: 그 난 괜찮아
3: 이걸 정말 대단한 곡입니다.
2: 네. 네.
0: 글로리아 베이너의 I Will Survive
2: 네.
0: 오늘 드립니다.

0: 저 같은 몸치들도 전주부터 좀 몸이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곡이죠.
1: 네. 네. 몸을 네. 정말 안 움직이는데 네. 이런 노래 들으면 딱딱딱 할 수 있는.
0: 둥짓둥짓. 아, 네.
2: 여름에는 뭔가 이런 댄스 음악들이 좀 당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오늘 그런 음악들 잔뜩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코 이야기를 마침 하게 되었다 보니까 뭐 장르적 배경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었어요. 시작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디스코의 전성기는 역시 70년대라고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70년대 초반 미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 전쟁이나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들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많이 퍼지잖아요. 가운데서 뭐 정면으로 부딪히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들을 피해서 좀 안전한 나만의 탈출구를 찾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탈출구가 바로 뉴욕의 반문화의 대장 디스코테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1: 네. 네. 특히 디스코의 시작에서 1970년대 초반의 그 게이 클럽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도 크게 뭐 다르진 않지만 당시 게이들은 각종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유로 만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그 디스코텍이었다고 합니다.
2: 네.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자유로운 에너지 같은 것들이 디스코의 기반이 되었고요. 이외에도 역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던 뭐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인들도 그 장소로 속속 소문을 듣고 모이게 되면서 커다란 흐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말 순수하게 음악과 춤을 통해서 뭐 사회적인 인종차별이나 불평등 같은 걸 극복하고 그 안에서 해방감을 느끼고자 한 것이 이 디스코의 원초적 희열의 시작점이었는데요. 앞서 노래를 들려드렸던 글로리아 게이너도 이 디스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디스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춤을 춰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해방을 통해서 자유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면 지금 약간 시대 정신으로 자주 얘기하는 힙합 뮤지션들이 자주 하는 말이랑 맞습니다. 또 비슷하기도 해요. 네, 사회적으로 뭔가 좀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언제나 이런 해방구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대중음악이라는 게 늘 장르를 떠나서 억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1: 네,
0: 많은 것 같아요.
1: 네. 디스코도 그런 대표적인 경우였고 그래서 네. 그런 억압, 괴로움 이런 걸 잊고 우리 정말 이 순간만은
2: 즐기자.
1: 그런 게 강했죠. 그래서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디스코는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긍정의 에너지는 역시 힘이 커서 특히 댄스 음악과 반문화에 가까운 젊은이들 사이에서

0: 금방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죠.
1: 네.
0: 유행은 역시 디스코텍, 즉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번져나갔는데 처음에는 펑크를 기반으로 한 흑인과 라틴 밴드 사운드가 주도를 했는데 장르적으로 점점 더 뭐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다양한 스타일에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노래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띄워드릴 도넛 썸머의 I Feel Love라는 곡입니다. 아마 도넛 썸머 하면 뭐 핫스터프?
0: 그렇죠.
1: 같은 곡으로 그 디스코 여왕으로 정말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I Feel Love를 특히 골라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코도 장르 안에서 여러 가지 성숙과 발전을 거쳐서 모양을 좀 바꿔왔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이 곡을 만든 것이 이제는 뭐 거의 전설이 됐죠. 프로듀서 조르지오 모로더인데요. 한국에서는 올림픽 음악으로
0: 네.
1: 네. 아무래도 유명한 작곡가죠.
2: 네.
1: 이 곡 같은 경우에도 그의 장기를 이용한 신스사이저가 아주 돋보이는 곡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펑크 밴드들이 많이 연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스사이저를 이용한, 그러니까 전자악기를 이용한 뭐 거의 최초의 디스코 곡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히트를 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 역시도 이후에 이제 후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뭐 샘플링을 하거나 커버를 했었는데요. 뭐 마돈나나 비욘세, 샘 스미스 같은 인물들이 늘 언급을 하고 샘플링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당대에 가장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디스코 어느 히트곡보다도 더 많이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2: 네.
1: 역시 어떤 면이건 약간 최초? 초창기에 그렇죠. 뭔가 시도해본 곡들은 전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도넛 썸머의 I Feel Love 준비했습니다.

0: 이 도나 선머는 디스코의 여왕이라고 불렸었죠.
1: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조르지 모로도와 함께 정말 최고의 네. 파트너로 수많은 명곡과 명반을 만들어냈는데요. 네. 뭐 디스코 음악도 사회 소외층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네.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 선풍적인 인기에 이 영화의 영향 연결을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아마 다들 지금 네. 뭐 나올지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1: 실제로 어디까지나 언더그라운드, 즉 하위문화로 언급되던 디스코가 대중음악의 주류가 되는데 1977년에 개봉한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2: 네.
1: 이 영화가 끼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2: 네. 그렇죠. 제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만 그쵸. 뭐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진짜 뭐 어마어마한 인기.
0: 그럼요. 그 존 트러블타의 몸매 있잖아요. 이렇게 디스코 딱 하는 맞아요. 포즈. 그 포즈는 포즈. 지금도 딱 그러니까요. 각인돼 있어요.
1: 디스코를 뭐 상징하는 동작이 아닐까 싶어요.
2: 맞아요. 하긴 네. 생각해보면 저도 디스코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하늘 찌르면서 춤추는 거
0: 맞아요.
2: 개인기로 가지고 있으면서 할머님들 다 즐겁게 드렸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토요일 밤의 열기 정말 추억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존 배뎀 감독, 존 트라볼타 주연의 영화죠. 말 그대로 70년대 말 디스코의 열기. 정말 뜨거운 인기를 견인한 작품이 됐습니다. 내러티브로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브루클린의 가난한 지역에서 사는 19살 청년 토니가 춤으로 꿈과 희망을 그리다가 결국 차가운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일종의 당대 사회를 담고 있는 청춘 영화인데 이것이 정말 큰 인기를 기록하게 됐었죠.
1: 네, 네. 그리고 작품 자체로도 큰 주목을 받으면서 존 트라볼타가 제5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이후에 그리스
2: 맞아요.
1: 출연하면서
0: 성적을 찍었죠. 네,
1: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0: 네. 아마 토요일 밤의 열기와 비지스 기억하는 분들은 나이가 좀 짐작이 되죠.
1: 네.
2: 네, 이제 중년, 네. 노년 뭐 이렇게 네. 걸쳐있는 분들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마 그때 열기 너무 뜨거웠어서 새록새록 기억이 많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 인기를 뒷받침한 게 역시 형제 그룹인 비지스가 참여한 사운드 트랙이었죠.
1: 맞아요.
2: 저는 이 영화야말로 정말 그 사운드 트랙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당대 사회 문화 아이콘이 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토요일 밤의 열기 OST는 디스코를 영화와 함께 사회적인 문화 현상으로 승격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뭐 음악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이었는데요. 제가 그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초기 토요일 밤의 열기는 그냥 그런 미국 사회 어두운 면을 조명하면서 당대 젊은이들의 방황과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는데 음악이 너무 인기를 끌고 안에 나온 이제 그 댄스 장면 같은 것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얻게 되다 보니까 본격적인 디스코 영화로 변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네. 네. 그래서 앨범의 시작이 Stayin' Alive로 시작을 하죠.
2: 이거 어떻게 참나요?
1: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앨범에 수록된 전곡이 정말 빌보드 핫100 차트 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2: 네.
1: How Deep Is Your Love가 3주 동안 1위, Stayin' Alive가 4주 1위, 그리고 Night Fever가 8주간 1위를 기록을 했죠.
2: 이것만 더해도 지금 한 4달 되는 거거든요.
0: 그렇네요.
1: 판매량도 대단해서 당시 OST 역대 판매 최고 기록인 3천만 장 훌쩍 넘기면서 이후에 1992년에 보디가드 OST가 그 기록을 깰 때까지 무려 15년 동안 OST 앨범의 정상을 차지했던 엄청난 작품이었습니다.
2: 네. 그 사이에 정말 히트작도 많았는데 그 모든 도전을 깨고 오랫동안 정상을 차지했던 OST죠. 그만큼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앨범 음악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가 현상처럼 인기를 얻은 이후에 이 디스코가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존 트라볼타의 그 포즈 찌르기 포즈와 옷과 뭐 춤 같은 것들을 전부 따라하게 됐었고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한국에서도 그런 디스코 바지
0: 네.
2: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엄청 입혔거든요.
0: 청소하고 그 다닌다고
2: 나팔 바지라고 보통 이야기하던 네. 네, 막 그런 막
0: 넓을수록
2: 맞아요.
0: 멋있는.
2: 그런, 네, 그런 예. 바지도 엄청나게 유행했었고 그리고 디스코텍도 한국에서도 꽤 큰 인기를 얻었던
0: 그렇죠.
2: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빠르게 문화가 이전되는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단한 인기였는지를 반증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그 가운데서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김학선도 춤추게 만들 비지스의 Stayin' Alive 준비해봤습니다.
0: 네.

0: 네, BGS의 Stayin' Alive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디스코가 영향력을 넓혀가는 동안에 묵묵히 자기 음악을 해나가던 밴드들도 있었습니다.
0: 네.
1: 바로 디스코의 뿌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펑크, 소울, 라틴 음악을 연주하던 밴드들이죠.
0: 네.
1: 이런 음악을 기막히게

0: 연주하던 밴드들이 그런 원류의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탄생한 디스코 음악도 당연히 기막히게
1: 당연하죠.
0: 연주할 수밖에 없었죠.
1: 네.
0: 그래서 그런 밴드들도 이제 점차 인기가 많아지고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뭐 디스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어에 있는 사람들을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음악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연주자라는 밴드만큼 효과적인 이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전부터 너무나 멋진 연주를 들려주던 펑크 그리고 디스코 밴드들의 몸값이 당시에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런 흑인 음악 밴드에 있는 분들이 연주를 참 잘하는데요.
0: 네.
1: 이게 뭔가 그 백인 음악하는 분들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0: 그렇죠. 네.
1: 뭔가 그 락 밴드에서 연주 잘한다와 흑인 음악 블랙뮤직 밴드에서 연주를 잘한다는 뭐 질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있고 정말 좀 천상에서 내려온 것 같은 연주를 들려주는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중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은 팀이라면 역시 뭐 크랜더갱과 얼스 인 댄 파이어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네. 이름만 들어도 벌써 흥겨워지는
0: 네, 맞습니다. 밴드죠.
2: 네.
0: 그래서 이 크랜더갱은 디스코나 이 펑키 밴드계에서는 제일 큰 형님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대규모 클랜 혹은 가족을 표방하면서 빅밴드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은 이후 같은 계열에서 활약한 펑크 밴드들에게 뭐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는데
1: 네.
0: 로버트 벨 그리고 로널드 벨
1: 네.
0: 형제를 주축으로 해서 1967년부터 활동을 한 팀이고
1: 네.
0: 셀레브레이션이나 뭐 체리쉬, 레이디스 나이트 같은 곡들을 빌보드 차트에서 히트시키기도 한 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토요일 밤의 열기 OST에서도 오픈 세서미라는 곡에 참여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하기도 했습니다.
1: 아, 저는 정말 흥이 많거든요.
0: 네.
1: 지금 제목만 들어도 노래 후렴구가 떠오르면서 몸을 좀 흔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크랜더갱이 가장 큰 형님 같은 느낌이지만 국내에서는 확실히 얼스 인 댄 파이어의 주목도 뭐 인기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지풍화라고 하는 애칭도 갖게 되었고 아마 이 인기의 바탕에는 9월 첫날만 되면 울려 퍼지는 히트곡 있죠. 셉템버.
0: 맞아요.
1: 원래 그 노래 안에는 21st night인가요? 21일인
0: 네.
1: 걸로 알고
0: 맞아요.
1: 있는데 하지만 9월의 오프닝을 담당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 곡으로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0: 정말 9월만 되면 라디오에서
1: 그러니까 무슨 네. 이용의 잊혀진 네. 계절처럼
0: 10월에 나오는 것처럼
1: 그러니까요.
0: 정말 많이 나오는데
2: 정말 익숙한
1: 네.
2: 곡이죠.
1: 네. 네.
0: 그래서 얼스 인 댄 파이어는 1971년 결성되어서 7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이들의 최고 전성기가 크랜더갱이 70년대 초중반에 1차 전성기를 보내고 잠시 주춤하던 시기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크랜더갱보다 좀 더 디스코 음악에 친화적인 히트곡을 들려주기로 했는데 빌보드 1위를 차지했던 샤이닝 스타
1: 네.
0: 이 곡도 있고 뭐 부기 원더랜드, 레츠 그루브 같은 정말 히트곡을 다수 보유한 밴드이기도
1: 네.
0: 합니다.
1: 그래서 아마 좀 더 크랜더갱보다 우리가 느끼기에 가까운 펑크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디스코 시대 때 가장 많은 히트곡을 내다 보니 또 멜로디도 굉장히 선명하고 또 노래 너무너무 잘하는 정말 그 화려한 가성이 돋보이는 모리스 화이트의 목소리 때문에도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이 모리스 화이트는 얼스 인 댄 파이어의 주축이기도 했는데요. 그를 중심으로 버딘 화이트, 필립 베일리, 랄프 존슨, 레리던, 알메케이 등등을 주요 멤버로 한 그룹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 펑크 디스코 밴드들은 다 대규모입니다. 막 10인조가 넘는 경우도 많고 브라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나팔수들도 정말 많고 가족들도 많았었어요. 정말 모두가 무대 위에 올라가 있으면 흥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절로 느껴졌었는데요. 당시 이들의 음악을 두고 잡지나 뭐 신문 지상에서는 평생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도 춤추게 만든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였다고
2: 네.
1: 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연주, 멜로디, 또 모리스 화이트의 보컬 실력이 얼스 인 댄 파이어의 인기를 견인했었습니다. 그들의 히트곡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당장 춤추게 만들려면 한 번도 춤을 안 춰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려면 이 곡 아닐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얼스 인 댄 파이어의 Let's Groove.

0: 추웠나요?
1: 네. 네, 이게 좀 뭔가 짧은 기간에 네.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영원할 것 같은 디스코의 인기가 놀라울 정도로 또 빠르게 쇠락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텐데 우선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인기와 함께 또 시작된 반디스코 정서.
2: 너무 인기가 많았던
1: 네.
2: 거죠.
1: 뭔가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이 정서는 특히 미국 락 음악 팬과 음악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뭔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0: 맞아요.
1: 인식을 하게 됐는데 이들은 디스코라는 음악이 아무 생각 없는 소비주의적인 과잉 생산물에 불과하고 디스코에 빠져드는 것도 현실 도피일 뿐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2: 네.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밴드 락밴드 음악들은 점점 더 심오하고 막 메시지적으로 굉장히 철학적이고 한 것들로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거의 그 극단에 있는 음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반디스코 정서 유행 속에서 여러 가지 슬로건이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요즘 막 그 티셔츠나 모자에 그런 문구 넣어서 다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당시 유행이 디스코 썩스, 디스코 짜증나, 그리고 데스 투 디스코, 디스코에게 죽음을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입는 게 좀 트렌디하게 느껴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로드 스튜어트나 데이비드 보이 같은 록 음악가도 이제 디스코의 열풍을 뭔가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음악에 그런 디스코적인 요소들을 가미했다가 아 돈에 팔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니아들의 비아냥을 받기도 했었죠.
1: 네. 그리고 이런 반디스코 현상의 대표격으로 자주 언급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1979년 7월 12일에 있었던 정말 이 디스코 축제가 폭동으로 변질됐던 디스코 데몰리션 나이트. 디스코 폭파의 밤이라고 네. 굉장히 좀 유명한 사건인데
0: 네.
1: 아마 이 팝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이 디스코 폭파의 밤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0: 네.
3: 그렇게 네. 폭발할 만큼 싫었을까요?
2: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게 가장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아닐까 싶은데요.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뭐 79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스코가 계속 전성기를 누리고 점차 인기를 높여가고 동시에 그만큼 이 장르를 싫어하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났던 시기인데 이때 디스코가 어느 정도로 음악계를 장악하고 있었냐면 디스코 곡이 싱글 톱10 차트를 보면 항상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을 정도였고 덕분에 뭐 앞서 언급한 데이비드 보이 같은 이런 유명 가수들도 디스코를 좀 해봐야 되나? 라는 이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하다못해 록 음악을 중점적으로 틀던 라디오 방송국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디스코 전문 방송국으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가 않았다고 해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0: 그러네요.
2: 상황이었겠죠.
1: 그리고 24시간 디스코만 트니까 정말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막 그런 비판도 많이 시달렸고요.
0: 네.
1: 그래서 1979년은 디스코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이자 동시에 그만큼 이 장르를 싫어한 사람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디스코의 폭파의 밤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직업을 잃게 된 DJ 스티브 달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삭스 구단이 재미삼아서 만든 못된 장난 같은 이벤트였어요. 이게 좀 폭동으로 변질되어 버린 건데 이들이 7월 12일 경기에 이게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안 듣는 디스코 음반을 갖고 오면 입장료를 깎아준다. 입장료를 안 내도 된다. 막 이런 네. 공지를 네. 올려서 사람들이 3355 앨범을 들고 경기장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가 이날 이후 쇠퇴하게 된 디스코 인기의 중심에서 개성 있게 자생한 유로 디스코의 대표곡으로 좀 언급되는 곡을 하나 듣고 와서 이제 네.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0: 네.
1: 아바의 댄싱 퀸 듣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더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팝송 중에 정말 우리나라 전 세대가 함께 떼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2: 네.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바도 디스코의 인기에 살짝 편향을 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그 덕분에 미국에서도 1위를 맞아요. 드물게 차지했던 곡이기도 한데 아, 명곡이 나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 듣는 동안에도 아니 그래서 그날 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년 7월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그날 이제 두 개 경기가 한 번에 열리는 보통 이제 더블헤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경기가 끝난 후에 사건이 시작됐는데 경기와 경기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그 DJ 스티브 달이 군복과 방탄모를 착용한 상태로 관객들이 기증한 디스코 레코드들을 가지고 그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야에 쌓아놓고 폭약을 설치한 뒤에 진짜 폭발을 시킨 거예요.
0: 아이고.
2: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여기에서 끝났다면 이렇게 역사에 남기지도 않았겠죠.
1: 네. 정말 네. 이게 일종의 분석 행위 같은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0: 네. 세상에.
1: 그래서 네.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뭔가 못됐지만 나름 깜찍한 해프닝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뭐 있을 네. 것 같은데 이 광경에 지금 자극받은 관객들이 그라운드에다 난입을 하면서 폭동으로까지 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날은 경기, 야구 경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공지를 보고 디스코를 좀 저주하는
2: 그러니까요.
1: 반 디스코인들이 그 객석을 다 같이 채우고 거죠. 있어서 너 잘 됐다 하면서 같이 이제 다 뛰쳐나간 거죠.
2: 그러니까 완전 핑계 잘 됐다 같은 느낌으로 이제 모든 이들이 몸을 던져서 뭔가 폭동의 상황을 만들게 된 건데요. 스티브 달은 사실 정해진 퍼포먼스를 마치고 경기장을 퇴장을 했는데 이후에 수천 명의 관중이 그라운드로 뛰어나가서 타다 남은 레코드를 주워서 다시 거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정말 영상이나

0: 하게 하락을 하면서 실제로 디스코가 폭파되게 됐습니다.
1: 네.
0: 근데 정말 뭐 음악 역사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 인기를 갖고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장르가 거의 없지 않나요?
1: 네.
0: 근데 이게 음악이 너무 큰 인기를 얻고 뭐 사실 장르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방송사 입장에서 편중될 수도 있다 보니까 질린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디스코라는 장르의 기반에 있는 흑인이나 뭐 라틴, LGBT 같은 그런 문화에 대한
1: 맞아요.
0: 백인이나 노동계층 남성들의 반발심도 도화선이 됐을 거다 이런 분석도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1: 당시만 해도 상당히 소외계층이었을 거기 때문에 뭔가 네. 그들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들이 이 장르 음악에 대한 불만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반짝 인기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았더니 디스코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뉴트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갈아입고 젊은 세대에게도 정말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정말 오리지널 디스코 같은 곡만 소개하기보다는 뭐 유로디스코랄지 아니면 좀 전자음악 그 센서사이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디스코 음악이랄지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띄워드리려고 노력을 한 점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디스코 인기는 반짝이었지만 그 이후의 영향력 이라는 것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었어요. 역시 뭐 음악, 문화 흐름은 아무리 억지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흐름의 대표곡으로 오늘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2013년 펑크 소울 그룹 역사에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그룹 시크의 나일 로저스를 직접 피처링으로 부른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준비했는데요. 아마 요즘 젊은 세대 중에서는 디스코, 뭐 하우스 매력에 빠진 사람 중에 이 겟럭키 덕분이라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예요. 한번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31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그래미상을 7번 수상한 연주자입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세 분께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청춘의 회화, 정숙자. 사랑 그 한마디에 가시도 꽃이 되고 진흙도 비단이 되던 시절 있었다오. 바람 한 줄기 지나가는 소나기에도 고독해지던 젊음 있었다오. 엉엉 소리쳐 울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반환하고 싶은 아침, 밉게도 떠오르던 태양. 사랑 그 한마디에 그도 저도 모두 살라버리고 죽고 싶던 청춘 있었다오. 우리에게도 그런 청춘이 있었다는 게 새삼 감사하기도 하네요. 정숙자 시인의 청춘의 회화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나나는 가르사 가문의 요리사이자 티타의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티타가 태어났을 때 마마 엘레나는 티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나가 티타를 안았습니다. 나나가 티타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나나는 티타에게 말했습니다. 슬플 때 만든 음식은 슬픔의 맛이 나고 기쁠 때 만든 음식은 기쁨의 맛이 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좋은 마음으로 요리해야 한다고. 나나는 이 소설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랑. 페드로와 로사우라의 결혼식에서 티타는 그 결혼식의 웨딩케이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와 자신의 언니의 결혼식 케이크를. 티타는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치고 버터를 녹이고 설탕을 계량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티타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렀고 반죽 속으로 크림 속으로 설탕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케이크는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티타의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이 케이크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케이크를 한 입 먹은 순간 하객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눈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두 방울이 되고 세 방울이 되더니 결국 결혼식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신부도 신랑도 울었고 마마 엘레나조차 울었습니다. 아무도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티타의 슬픔이었습니다. 케이크를 통해 전해진 말할 수 없었던 슬픔이었습니다. 티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저 남자를 사랑한다고. 이 결혼식은 내 심장을 찢는다고. 그러나 그녀의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케이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이 케이크 속으로 스며들어 먹는 사람을 울게 만드는 것.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티타의 눈물이 케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마법이 아닌 뜨거운 진실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건희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동영상 크리에이터이자 KBS의 장애인 앵커였던 허우령 씨 기억하시죠? 지금은 우령의 UDO라는 채널로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높은 영상 중에 하나로 시각장애인이 화장하는 영상이 꼽힌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여러 화장품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화장을 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거겠죠. 짐작하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은 화장품 용기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 몇몇 화장품에 점자와 음성 안내로 연결되는 QR코드 표시를 해왔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QR코드 표시를 더 많은 화장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업계와 논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점자 스티커를 붙인 제품과 점자 태그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화장품에서 점자와 음성 안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하나를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을 더욱 자유롭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변화일 텐데요. 앞으로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에서도 이런 반가운 변화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7월 22일 수요일 우리 나은 가족 첫 곡은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우리나라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일단 꼭 1년 전 여름인 작년 7월에 출간됐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2권이 나왔습니다. 와, 1권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겠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탐구해서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조작하는 기술에 대해 쓴 책이라는데요. 자, 이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조금은 의외이기도 한데요. 잠시 뒤에 지상진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에서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어울리는 영화 역시 공포 영화죠. 자, 오늘 함께 감상할 영화 김민아 감독의 독립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입니다. 제목이 독특하죠. 무서운 학교 괴담을 다룬 공포영화인데 곳곳에 또 웃음과 재미를 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미디 영화라고 해도 좋을 작품이라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저스틴 비버가 부릅니다. Off My Face.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상진 씨는 독서 모임을 주최하고 네. 계시고, 그죠?
1: 맞아요.
0: 네, 얼마나 하셨나요?
1: 지금 한 3년 넘게 하고 있네요.
0: 3년 넘게. 네.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1: 네, 책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얻거나 몰랐던 좋은 책을 소개받는 매력이 있어요. 혼자라면 고르지 않았을 책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는 별 감흥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관점을 나누다 보면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책 자체보다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가 훨씬 더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책 속에 숨은 보물을 함께 찾아내는 순간 모임의 진정

0: 한 묘미를 느낄 수 있죠. 특히 제가 추천한 주제도 서로 회원분들이 그런 재미를 느끼는 장면을 목격할 때면 리더로서의 보람이 또 배가 되곤 해요.
1: 그럼 어떻게 최근에도 그런 보람을 느꼈나요?
0: 네. 지난 5월 말에 독서 모임 주제도서가 딱 그랬습니다. 보통 모임을 시작할 때 완독한 분들께 읽은 소감을 여쭤보는데요. 읽기 불편했다던 분도 계시고 기대와 다른 매력에 당황했다던 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평이 박했습니다.
1: 그랬네요. 네.
0: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지 못하고 참여한 회원분도 처음에는 별 흥미가 없어 보였었죠. 하지만 토론이 끝날 때쯤 되자 그분도 한 번쯤 읽어봐야겠다. 라고 다짐하더라고요.
1: 책 평가가 안 좋았는데
0: 안 좋았었는데
1: 토론 이후에 좋아져서 나 읽어볼래요 이랬다고요?
0: 맞아요. 아까 전에 책보다 독서 모임이 더 재미있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그 감상은 당초에 평가가 박했던 분이 소감이었었어요. 오늘은 이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선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떤 책입니까?
0: 바로 다크사이드 프로젝트가 익명으로 출간한
1: 잠깐만요. 다크사이드 프로젝트.
0: 책 제목이 다크심리학입니다. 네. 이 책은 타인의 교묘한 심리 조작과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기술을 폭로한 생존 지침서인데요.
1: 야, 이거는 네. 잠깐만요. 이게 설명 한 줄 들었는데 지금 확 끌립니다. 일단 더 가주세요. 네. 네, 더 해주세요.
0: 현대인들의 필수 방패로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20만 부 이상 팔렸었고 네. 그리고 1년 만에 다임 시리즈인 다크심리학2까지 출간되었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상대의 표정이나 눈빛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보기 힘든 데다가 또 아무래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선한 얼굴로 다가오는 타인의 배려에 진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할 때도 많고요. 이 책을 독서 모임의 주제도서로 추천했었던 이유입니다.
1: 네. 근데 이게 다크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출간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면은 저자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0: 네. 두 명인데요. 베일에 쌓인 필명 같지만 알고 보면 SNS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고유한 거물급 인플루언서들입니다. 박용남 씨와 주원 씨 두 작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박용남 작가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분입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한국인의 정서와 현실 관계에 맞게 다크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재해석해낸 책인데요. 진짜 이름을 숨기고 뭉친 만큼 흔한 위로 대신 매운맛 가득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비밀들을 거침없이 파헤치고 있죠.
1: 근데 이 책이 당황스럽고 좀 불편했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어두운 거 아닙니까 혹시?
0: 아니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또 네. 책이 재미없다는 의미도 또 아니었어요. 일상에서 사람의 심리를 따져야 한다는 생각에 피로감을 토로한 분이 많았던 거죠. 책 속에 사람을 조종하는 구체적인 행동 패턴과 대처법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내 주변의 인물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또 바라보기 쉬워지거든요. 게다가 이 책 안에 등장하는 인간의 본성은 있는지도 몰랐던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적나라하게 밝히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어두운 본성을 파헤치는 관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대부분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다크 심리학이라는 건 원래 미국의 마케팅 용어였는데요. 한국적 정서에 맞게 풀어내서 평단에서 원류를 넘어섰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1: 아동 심리. 네. 범죄자 심리 네. 뭐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다크 심리학은 사실 전 처음 듣는데 네. 다크 심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0: 네. 다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세 가지 축 그러니까 다크 트라이어드로 분류합니다. 과도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나르시시즘 그리고 교묘하게 타인을 조종하는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성향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러한 성향들을 결합 하면 타인을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내는데요. 네. 어떤 사람 자체를 악인으로 낙인찍기보다 그들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를 도구처럼 이용하거나 기망을 일삼는 행동들이죠. 타인의 상처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에 주저없이 심리적인 칼을 휘두릅니다.
1: 아, 이런 내용 너무 좋아요. 네. 저 진짜 그 뭐죠? 그 너튜브에서 막 그 나르시시스트들 저 한 100번

0: 그렇죠. 예, 너무 많고.
1: 너무 많아 세상에.
0: 그 독서 모임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오갔어요?
1: 일단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책에서는 죄책감을 유발해 상대를 통제하거나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 사람을 고립시키는 예시들을 보여주는데요. 모임에서 한 회원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주변 지인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도록 이간질을 했다더군요. 네. 네. 그 말을 믿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는 고립되고 끝내 이간질한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되겠죠. 네. 다행히 회원분은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네. 이 외에도 이 책에서 등장하는 여러 심리 조정 행동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장하는데요. 독서 모임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0: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아까 방패라고 네 그렇게 들었는데 무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예, 예. 상대의 급소와 또 검수를 알려주면서 강력한 칼 한 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칼을 남을 공격하는 데 쓸지 나를 지키는 방패로 쓸지겠죠. 그 정답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찾을 수 있었어요.
0: 그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방패를 네. 세게 휘두르면 무기가
1: 그런 웹소설이 있었던 거기라고. 네. 어쨌든 그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 책을 공격용으로만 쓴다면 결국 그 사람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모임에서 한 분이 공유해 준 대처법이 마음에 남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까지만 말하고 네. 내가 도움받을 영역을 확실히 해두자고요. 칼을 들고 검수를 익혔다고 해서 허투루 쓴다면 이러한 소중한 조언도 얻지 못했었겠죠.
0: 네. 자, 이 책의 속으론 오늘의 한 문장 어떤 건가요?
1: 네, 통제되지 않은 힘은 파괴가 된다. 하지만 그 힘을 길들일 수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을 만든다.
0: 잠깐만요. 이거 슈퍼맨이 지구인 엄마가 슈퍼맨한테 해준 얘기 같은데.
1: 큰 힘에는 큰 책임이 있다는 네.
0: 그 스파이더맨 삼촌도 스파이더맨에게 해준 얘기.
1: 비슷한 거죠. 예. 내 마음에 어두운 본성을 다스리고선 타인의 기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일은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홀로 그 무서운 칼을 길들이고 다루기가 버겁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재련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이 책을 통해서 나를 지키는 단단한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0: 다크사이드 프로젝트가 집필한 다크 심리학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1: 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에서 음성 도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0: 오늘의 추천곡은요?
1: 네, 스텔라 장이 부르는 빌런 함께 듣고 싶어요.
0: 아, 너무 찰떡이라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0: 안녕하세요. 관악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심규철입니다. 지금 한 10여 년 동안 댄스 스포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종목에서 파소도블레 빼고 9개 종목을 접하고 음악에 따라서 출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30대 초반 한 10여 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해야 된다 하기에 어떤 운동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재밌는 거 찾다가 댄스 스포츠를 찾게 됐습니다. 뭐 선택은 쉬웠는데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도 싶었는데 되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흥미롭고 동작이 변화하기 때문에 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동작구에서 예, 학원을 운영하시는 저희 원장님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를 계속 채찍질 해주신 것 같네요. 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예, 미션을 주셨어요. 포메이션이라고 단체 루틴도 있고 제가 개인 루틴이 뭐 좀 부족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단체 루틴으로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동작구 댄스 스포츠 대회가 8월 말에 있어서 예, 제 목표는 이제 파트너하고 잘 맞춰가지고 실수 없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 관악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심규철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댄스 스포츠를 시작을 했는데 자, 총 10개 종목 중에 9개를 출 수 있다고요. 와, 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원장님 덕분에, 학원 원장님이죠, 잘 배울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야, 댄스 스포츠 종목이 그렇게 많았나요? 10종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9종목, 대단합니다. 이거는 뭐 축구로 말하면 거의 메시인 거잖아요. 그쵸?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춤을 즐기시면서 많은 분들께 신나는 에너지를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8월에 대회 있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성적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BTS가 부릅니다. Permission to Dance.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오늘도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공포 영화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2024년에 개봉한 코미디 공포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이라는 영화인데요.
0: 와, 제목이 좀 기네요.
1: 네, 아, 수능을 앞둔 여고생 4명이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학교에서 본 뒤로 기이한 현상을 겪고 학교 괴담을 알게 되는데요. 지연 역은 김도연, 은별 역은 손주연, 현정 역은 강신희, 민주 역은 정하담이 연기했어요.
0: 이게 학교에 전해지는 괴담을 소재로 한 건가요?
1: 맞습니다. 네. 그 괴담은 1998년 세강여고에서 찍힌 캠코더 영상이 시작되면서 바로 밝혀지는데요. 개교 기념일 밤에 귀신과의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수능 만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0: 이거
1: 대박이죠.
0: 네, 대박이네요.
1: 네. 수능을 앞둔 여고생 3명은 손톱을 잘라서 인형 안에 넣고 자기 이름을 말하더니 세면대 물 속에 그 인형을 넣고 가위로 찌르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네, 어느새 복도 천장에는 올가미 3개가 달리고 여고생들이 계단을 다급히 뛰어내 내려가는 장면에서 영상은 끊어지죠.
0: 그 귀신과의 숨바꼭질을 한 거죠?
1: 맞습니다.
0: 근데 결과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1: 네, 아직은 네. 밝혀지지 않고요. 네. 2024년이 되고 영화 감독을 꿈꾸는 지연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 은별, 촬영 감독이 되고 싶은 현정이 강당에서 영화를 찍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성적이 엉망이라서 대학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꿈에 대한 열정은 넘치는데요. 어느 날 지연은 방송실에서 1998년 귀신 숨바꼭질 그 비디오 테이프를 호기심에 재생을 해보는데 그 뒤로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을 보게 돼요.
0: 네,
1: 결국 영상 속에 여고생 중에 한 명인 박수경의 생활기록부와 졸업 앨범을 찾아보는데요. 성적이 양 아니면 가였지만
0: 최하.
1: 맞아요. 예. 수능을 만점을 그때 받았고 네, 그해 수능 만점자가 세강여고에서 3명이나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0: 와,
1: 그래서 네. 이제 지연은 졸업 앨범 연락처를 보고 현봉사라는 절을 찾아가는데요. 박수경은 졸업을 하고 비구니 스님이 돼 있었어요.
0: 예. 점점 궁금해집니다. 자, 화면 해설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유인선, 안영미, 김헌 성우의 해설과 더빙입니다.
2: 우리 학교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3: 전설이요?
2: 개교 기념일에 귀신 숨바꼭질에 이기면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었어요.
3: 귀신 숨바꼭질?
2: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정에 시작되는 숨바꼭질은 동요뜨기 전까지 진행됩니다. 소금물을 머금고 꼭꼭 숨어 있어야 했어요. 그때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참여한 사람 모두가 수능에 답을 할 수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꼭꼭 숨어 있어서 이길 수 있었어요.
3: 이겼다!
2: 제가 잡히지 않아 저와 제 친구들은 수능에 답을 알 수 있었답니다.
3: 축하드립니다.
2: 지금 그게 중요해요?
3: 아니요.
2: 저희도 선배 누군가가 찍어둔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참여했었죠.
3: 그런데 모두 잡히면요?
2: 참여한 사람이 전부 잡히면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진답니다.
3: 사라진다고요?
2: 네. 저도 그 정도만 알고 더 자세히는 몰라요. 또 저희가 했던 1998년 개교 기념일 이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98년 이후 우리 학교에 수능 만점자가 없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숨바꼭질에 참여했다가 이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 그렇겠군요.
2: 후배님. 는 저주의 테이프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남겨두는 것이 귀신과의 약속이었어요. 그 그걸 본 사람은 무조건 귀신과의 숨바꼭질을 해야 한답니다.
3: 안 하면요?
2: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귀신이 따라다닌답니다.
4: 비구니 스님 박수경이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내민다.
3: 이게 뭐죠?
2: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귀신 숨바꼭질하는 방법과 준비물을 적어뒀어요. 다가오는 개교 기념일 밤 12시에 그 종이에 적힌 대로 의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금물을 머금고 꼭꼭 숨으세요.
3: 네.
2: 그리고 이거.
4: 박수경이 수능 만점 기원 염주를 건넨다. 지연이 학교 방송실에서 비닐 포장된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바라보고 있다. 현정과 은별이 들어온다.
5: 은별이의 브이로그. 우리 반짝이들, 내일은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은별이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려고요. 인서울 방송연예과 아자아자.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안녕.
4: 은별이 휴대폰 카메라를 끈다.
6: 근데 너 구독자 26명이잖아. 그중 두 명은 나랑 지연이고.
5: 야, 이렇게 미리 셀럽의 삶을 준비하는 거야.
4: 현정이 은별을 보며 입을 삐죽거린다.
5: 근데 지연아, 너 아까부터 왜 그래? 갑자기 어디 다녀온 건데? 어디 아파?
3: 얘들아.
4: 세 사람이 바닥에 놓인 비디오 테이프 주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3: 그러니까 이 비디오가 수능 만점을 맞게 해준다는 저질 테이프라고?
4: 현정은 말도 안 된다는 듯 바라본다.
3: 진짜야. 이걸 본 뒤로 귀신이 계속 따라다녀.
5: 지금도?
4: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3: 어디 있는데?
4: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을 보고 현정과 은별도 돌아본다.
5: 나 연기학원 가야 해서 먼저 갈게.
6: 나도 야자 하러 간다.
4: 은별과 현정이 일어서고 은별이 방송실 문을 연다.
5: 이야!
4: 지연이 현정, 은별을 따라 나가다가 방송실을 본다. 긴 머리 귀신이 기괴하게

0: 웃다가 다가오자 지연이 얼른 문을 닫는다.
1: 친구들은 믿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귀신이 쫓아다닌다는데 지연이는 혼자서라도 숨바꼭질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2: 네. 근데 은별과 현정은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표에서도 8등급을 받으면서 좌절하고요. 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결국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둘은 학교에서 참을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면서 덜덜 떨고 네. 결국 귀신을 보게 되죠. 지연은 괜히 자기 때문이라면서 사과를 하는데 은별은 우리가 이겨서 수능 만점을 받자며 들떠하고요. 현정은 우리끼리는 위험하니까 용병으로 종교부 2학년 민주를 설득하자고 합니다.
1: 이게 종교부 동아리라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그 동아리는 뭔가 귀신에 대해서 잘 아나 봐요.
2: 그게 1인 동아리이기는 하지만 네.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일본의 신을 만나서 일본어 시험만 1등급을 찍는 학생이에요. 민주는 종교부 시를 신당처럼 꾸며놓고 기도를 하다가 소녀들에게 설득당해서 귀신 숨바꼭질 영상을 보고 기절을 하고 맙니다.
1: 네.
2: 네, 결국 4명의 소녀는 개교기념일 밤에 모여서 각자 손톱과 머리카락을 인형 안에 넣고 귀신 숨바꼭질에 참여하죠. 지연은 비구니가 준 염주 팔찌를 그리고 은별은 카톨릭 신자라서 묵주 팔찌를 해요. 현정이 캠코더로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은별은 수시로 자기 브이로그를 찍어댑니다.
1: 네, 화면 해설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기념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0: 소녀들이 화장실에 와 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세면대에 저주 인형이 둥둥 떠 있다.
3: 이제 숨바꼭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두 번씩 말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민주. 내 이름은 민주. 이런 식으로요. 내 이름은
4: 잠시 잠깐만요.
5: 왜?
3: 그 전에 인형의 이름을 정해줘야 합니다.
5: 맞네. 테이프에서도 봤어. 박말숙인가 뭐라 했는데.
3: 박말숙?
5: 그럼 뭐가 좋을까?
3: 윌리민키?
5: 윌리민키? 그게 더 구린데?
3: 남자 관계가 복잡해 보입니다.
0: 은별은 시무룩한 얼굴이 된다.
5: 왜? 뭔데?
3: 내 데뷔 활동명.
6: 내 이름은 지연. 내 이름은 지연.
7: 내 이름은 현정. 내 이름은 현정.
8: 내 이름은 은별. 내 이름은 은별.
9: 내 이름은 민주. 내 이름은 민주.
10: 네 이름은 윌리민키. 네 이름은 윌리민키.
11: 술래는 윌리민키.
0: 민주가 가위로 저주 인형의 배를 찌른다. 소녀들이 화장실에서 나와 어깨를 웅크리고 복도를 걸어온다.
12: 괜히 벌써 무섭네. 이제 어떻게 해?
3: 이제 이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숨어야 합니다. 절대 삼키거나 뱉으면 안 돼요.
0: 민주가 보온병에 담아온 소금물을 네 명의 소녀들이 차례로 나누어 입에 머금는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입에 머금은 현정이 민주에게 보온병을 돌려준다. 지연이 우우거리며 약속했던 곳으로 흩어지자고 한다. 지연과 현정, 은별과 민주가 짝이 되어 각자 달려간다. 지연과 현정이 컴컴한 교실로 들어온다. 지연이 TV를 켠다. 현정이 우우거리며 TV는 왜 켜냐고 묻고 지연도 우우거리며 귀신이 나타나면 이상현상이 먼저 감지될 거다. 영화에서 봤다고 대답한다. 현정은 지연이 시네필이라고 감탄한다.
13: 새벽 영화 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장이 3학년 한별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새벽 영화 학교였는데요.
0: 은별과 민주는 음악실의 그랜드 피아노 밑에 숨어있다. 이 와중에도 은별은 브이로그를 찍고 있다. 은별은 우우거리며 자신은 귀신을 피해 숨어 있으니 많이 기대해달라고 한다. 민주는 은별을 잠시 본 뒤 음악실 안을 천천히 둘러본다. 그런데 객석 뒤에 출입문이 갑자기 닫힌다.

0: 놀란 민주가 은별의 손을 잡자 덩달아 놀란 은별이 욕을 한다. 캄캄한 음악실엔 아무 움직임이 없다.
1: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0: 지영과 현정이 숨어있는 교실.
1: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따라오시죠.
0: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자 놀란 지영과 현정이 소금물을 뱉는다.
2: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테이프에서 들었던 저주의 종소리잖아.
0: TV 화면이 지직거리며 리포터 은별의 얼굴이 뭉개지고 있다.
2: 뭐지?
0: TV 화면이 음악실 CCTV로 바뀐다. 음악실의 피아노 위에 귀신이 있다. 음악실 피아노 밑에 은별과 민주가 숨어있는데 피아노 밑으로 누군가의 머리칼이 서서히 내려온다. 민주가 가위로 머리칼을 자르자 머리칼이 멈춘다. 지영과 현정이 뛰어들어오고 그 소리에 놀란 은별과 민주가 머금고 있던 소금물을 삼킨다. 무대로 달려온 지연은 손전등으로 사방을 비춰본다.
2: CCTV가 없어.
3: 우리가 본 건 뭐지?
2: 어떻게 된 거지? 피아노 위에 누가 있었는데?
4: 민주가 자른 거 혹시 귀신 머리카락 아니었나요?
5: 맞아요. 네, 은별은 잘린 머리카락을 쥐고 있었고 무서워진 소녀들은 우선 숨바꼭질을 멈추기로 하고 그 저주 인형에게 소금을 뿌립니다. 근데 저주의 종소리가 또 들려오고 휴대폰에는 통화권을 이탈했다는 알림이 뜨는 거예요. 사실 민주가 일본에서 직구로 산 소금이 저염식 소금이라서 효과가 약했던 거였는데요. 마침 지연이가 전화를 받는데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소녀들은 혼비백산하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근데 계단을 내려가도 같은 층이 계속 반복되고 말아요.
4: 이름은 저염식 소금이라. 아, 공포영화의 흔한 장면이죠. 네. 계단에, 무한계단에 갇힌 거군요.
5: 맞아요. 네. 그 사이에 은별이 실종되고 지연, 현정, 민주는 소금을 찾아보자며 캄캄한 급식실로 갑니다.
4: 그게 더 무서워.
5: 네, 냉장고를 연 네. 현정이 저주 인형과 귀신을 보자마자 문을 닫아서 귀신과 힘싸움을 하고요. 지연과 민주가 염화칼슘을 찾으러 창고에 간 사이에
4: 딴 데로 갔군요, 소금 찾으러.
5: 네. 현정은 냉장고 안에서 들리는 은별이의 목소리에 속아서 문을 열고 귀신에게 잡혀 들어가고 말아요. 한편 은별은 교무실에 숨어서 브이로그를 찍다가 현정으로 위장한 귀신에 깜빡 속고 복도로 나가서 지연과 민주를 만납니다. 그렇게 세 소녀는 천장에 달린 올가미 4개를 발견하고 해체를 하다가 현정이 생각에 급식실로 뛰어가지만 네네.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어요. 창고로 가던 세 소녀는 귀신 소리가 가까워지니까 민주의 교실로 숨기로 합니다.
4: 네. 화면 해설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2학년 2반 교실로 와서 민주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다. 지연이 교탁에서 숨을 고르는 사이 은별은 교실 게시판을 본다.
2: 2학년 2반? 여기가 민준의 교실이구나. 좋을 때다. 어?
0: 학급 단체 사진 속 얼굴이 모두 민주다.
2: 어?
0: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은별이 지연에게 손짓한다.
2: 왜? 이거 봐.
0: 지연도 단체 사진을 본다.
2: 왜 다 민주지? 그리고 여기 봐봐.
0: 학생 명단에서 성민주의 X표가 되어 있다.
2: 빨간색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 뭐가? 혼자 버려진 종교부에 있던 것도, 이 숨바꼭질 연기에 참여한 것도, 그리고 소금을 잘못 가지고 온 것도 민주야. 2학년 2반. 98년도 테이프에도 2학년 2반이 나왔어. 그럼 민주가
0: 지연이 캠코더의 적외선 모드로 교실을 비춰본다. 어둠 속에서 민주가 걸어온다.

0: 그런데 귀신이 소녀들이 해체해둔 올가미를 다시 천장에 달고 있다. 지영과 은별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귀신이 소녀들과 눈이 마주치자 미간을 찡그린다. 지영과 은별이 책상 옆으로 뛰어 귀신을 지나 창고로 달려간다. 달려오던 민주가 지영과 은별을 쫓아간다.
1: 언니들!
0: 민주가 귀신을 보고 잠시 멈춰서지만 다시 달려간다.
1: 언니들!
0: 지영과 은별이 창고로 들어온다. 민주가 쫓아 들어오려고 하지만 지연이 문을 붙잡고 있다. 염화칼슘을 찾아낸 은별이 문으로 달려와서 민주 얼굴에 염화칼슘을 뿌린다. 울음을 터뜨리는 민주를 보고 지연과 은별이 당황한다. 창고에 앉아있는 세 사람.
2: 그랬구나. 미안해 민주야. 언니들은 네가 왕딴지 몰랐어.
3: 아니 그럼 교실 사진도 판 애들이 그렇게 해둔 거야?
4: 이 창고에 염화칼슘 있는 것도 애들이 여기서 괴롭힐 때 알았어요.
2: 듣고 보니까 종교부에 혼자 있는 게 편했겠구나.
4: 그래도 언니들이랑 며칠 알고 지내면서 처음으로 학교에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3: 얘, 너는 무슨 그 죽으래처럼 멘트가 슬퍼.
0: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운다.
5: 아, 어쨌든 민주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다 같이 살아서 나가야 할 텐데 이제 염화칼슘으로 의식만 치르면 되겠어요.
6: 근데 민주가 저주 인형을 교실에 버리고 와서 네, 지연은 교실에 가보고요. 은별은 물고리 엉망인 민주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씻겨주고 네. 서거하는 의미로 묵주팔찌를 줍니다. 하느님도 일본의 신도 너를 지켜줄 거라면서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위로를 해주죠. 네, 이건 사실 은별이가 셀프 미담 영상을 몰래 찍으려고 한 말인데요. 아, 네. 그래서 혼자 변기칸에 들어간 은별은 그 영상이 잘 찍혔나 보다가 귀신에게 잡히고
5: 잘 잡혔다.
6: 뒤늦게 온 민주와 지연이 염화칼슘을 뿌려보지만 은별은 변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라지죠. 네. 민주가 슬프게 우는데 지연은 민주가 목에 두른 땀에 젖은 손수건을 네. 보고 살짝 맛을 보더니 짜다면서 네, 과학실에 가서 추출을 해보자고 해요.
5: 맞네요. 땀에 염분이 섞여 있으니까 그죠. 네. 이거 어떻게 가열해가지고 소금 만들 수 있겠어요.
6: 그러니까요. 가는 도중에 마주친 귀신이 빠르게 점프하듯이 다가오는 점프스케어 기술을 보여주자 네, 지연과 민주는 벽에 착 붙어서 피하고 과학실에 가는 데 성공합니다. 네. 소금을 기다리는 사이에 두 사람은 자기 때문이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지연은 민주에게 염주 팔찌를 주면서 꼭 살아서 나가자고 해요. 둘은 깜빡 졸고 마는데 먼저 깬 지연은 문을 열어달라는 은별이 소리가 귀신이라는 걸 깨닫고
5: 깨달았어요.
6: 네. 중지를 들어서 욕을 하고요.
5: 그 와중에 손가락 욕을.
6: 네. 네. 분노한 귀신이 지연과의 실랑이 끝에 문을 열고 이제 민주가 소금을 뿌릴 타이밍을 놓치면서 지연도 결국 잡히고 말아요. 민주가 울면서 눈물이 염주와 묵주에 떨어지는데요. 네, 그 순간 성모 마리아와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5: 나타나셨어요.
6: 네, 네. 용기의 말을 해주고 이렇게 영적 능력을 부여받은 민주는 눈에서 강렬한 빛을 내뿜으면서 귀신을 찾아갑니다.
5: 자, 여러분 이 영화 마블 영화 아닙니다. 네, 화면에서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0: 복도를 걷던 귀신이 뒤를 돌아본다. 복도 끝에 있는 민주의 양손에서 불꽃이 일렁이고 있다. 귀신이 민주를 바라보며 비웃는다.
7: 지금 저 귀신의 거리를 좁힐 방법은 점프스케어밖에 없어. 점프스케어.
0: 갑자기 민주의 모습이 사라졌다가 귀신의 코앞에 나타나 불사대기를 날린다.
8: 힘내라, 힘내라.
0: 석가모니와 마리아가 응원하고 결국 귀신이 도망친다.

0: 귀신이 창고로 허겁지겁 들어간다. 귀신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묵주와 염주를 낀 민주가 나타나고 귀신이 다시 도망친다. 귀신이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계단에 석가모니와 마리아가 있다. 귀신이 급식실 냉장고에 숨으려는데 안에 민주가 있다.
1: 느려.
0: 귀신이 복도를 따라 달려오는데 모퉁이에서 민주가 나타난다.
1: 느리다니까.
0: 귀신이 혼비백산 도망친다. 민주는 양손에 불을 붙이고 귀신의 뒤를 쫓는다. 민주가 불이 일렁이는 팔을 휘두르는데 귀신의 손에 부딪히며 염주가 끊어지고 구슬이 바닥에 나뒹군다.
2: 어머나, 이걸 어쩐다.
0: 귀신이 눈을 부릅뜬 채 민주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다. 민망한 민주가 어색하게 웃어 보인다.

0: 승리를 뜻하는 영어 빅토리가 뜬다. 캄캄한 곳에서 민주가 눈을 뜬다. 민주가 가쁜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본다.
1: 여기가 어디지?
0: 민주가 뒤를 돌아본다. 민주가 돌아서서 걸어온다. 지연, 현정, 은별이 등을 보이며 의자에 앉아있다.
2: 언니.
0: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2: 언니.
0: 세 명이 동시에 돌아보는데 눈을 감고 뭔가 빠르게 중얼거린다. 민주가 뒷걸음질 치다가 귀신과 부딪힌다.
2: 네?
3: 어서 앉아. 우리가 귀신 말을 알아듣는단 설정이야.
0: 귀신이 빨리 앉으라고 한다.
2: 네.
0: 민주가 세 사람 옆에 가서 앉는다. 책상에 놓인 종이에 숫자가 가득 적혀있다.
2: 이게 뭐예요?
3: 올해 수능의 답.
4: 너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민주야. 고마워.
2: 근데 저는 2학년이라 필요가 없는데.
5: 그럼 죽여야지.
6: 그런 거 규칙이 없었어요. 저희가 이겼잖아요.
5: 인정한다.
6: 저희는 졸업해도 민주가 남아서 우리가 찍은 비디오 편집할 거예요.
3: 그렇지, 민주야?
0: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귀신이 민주의 머리를 한 대 때린다.
6: 왜 그래요?
5: 내가 X 맞았어.
7: 귀신이 나름 인정도 있고 인간미가 넘치네요. 매력 있네요.
8: 맞아요. 네, 지연은 귀신에게 이런 숨바꼭질을 왜 하는 거냐고 묻는데요. 귀신은 재밌잖아 라고 답을 하고 자기 이름을 윌리 민키라고 지은 은별에게는 구리다고 악평을 쏟습니다. 네, 출구로 나가던 지연이 귀신을 딱 돌아보니까 귀신은 중지를 들어서 안갚음을 또 해주죠.
7: 네.
8: 네, 그렇게 지연, 은별, 현정은 수능 만점자가 되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요. 민주는 숨바꼭질 영상 편집을 마치면서 귀신과의 약속을 지켜내죠.
7: 아, 그렇군요. 근데 민주도 고3이 되면 수능을 볼 텐데 이 방법을 아는데 지금 만점의 길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거 그냥 지나칠까요?
8: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1년 뒤가 개교기념일이 찾아오고요. 아니나 다를까 민주는 묵주와 염주의 힘으로 다시 초능력자가 돼서 귀신 숨바꼭질에 참여합니다. 귀신은 민주가 데려온 성모 마리아와 석가모니를 보고 당황해서 도망을 치는데요. 민주가 불러온 고3 여고생들이 수능 정답을 알려달라면서 우르르 몰려들고 어머나. 이제 귀신이 공포의 비명을 지르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7: 아, 재밌습니다. 이게 약간 삐끗감 성이 있고 그죠.
8: 맞아요.
7: 굉장히 색다른 공포 영화인 것 같은데 감독이 궁금해요. 감독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8: 그러니까요. 비디오 테이프가 촬영된 1998년은 영화 여고괴담의 개봉 연도에 맞춰서 기념비적으로 설정한 거라고 해요. 세강 여고의 개교 기념일은 10월 26일인데
7: 네네.
8: 공포 영화 곤지암에서 정신병원의 폐원일과 또 같다고 합니다. 그 김민아 감독은 성적을 기관에서 생을 마감한 학생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걸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에 관한 단편작이 호응을 받아서 장편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지난 5월에 얼마 전에 후속작 영화 교생실습이 개봉을 했는데요. 흑 마술 동아리에 얽힌 비밀을 푸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7: 네.
8: 기관 영화에서 언젠가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7: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8: 네.
7: 아직 감독님이 학교에 계시는군요. 자,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기념일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7: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이예준이 부르는 같은 시간 속에 넣어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시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또는 각종 복지증명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온 앱에서 복지 대상 자격을 확인하면 공공시설 요금을 감면받는 복지 분야 모바일 자격 확인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서울 온은 누적 방문자 110만 명을 기록한 서울시 모바일 행정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정보를 보유했음에도 복지카드나 증명서를 제시해야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요. 이제부터는 모바일 가입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요. 서울대공원이나 서울식물원, 서울시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등의 공공시설 요금에 적용됩니다. 이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온 앱으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언타이틀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책임져.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언타이틀의 책임져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점자 학습을 도와주는 디지털 점자 학습기 소개해드리고요. 화제 집중에서는 안정적인 특수교사를 그만두고 신경다양성 아이들을 위해 치료센터를 만든 푸른숲속 아동청소년발달센터 이은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스포츠에서는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컬링대회에서 남자부 우승과 여자부 준우승을 차지한 서울시 농아인컬링팀과 북중미 월드컵 결승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어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저희가 청각장애인분들도 여기서 직업훈련을 받잖아요. 그거에 대한 수업통역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일상생활으로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그런 통역도 해드리고 있어요. 용어가 수어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저한테도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없는 용어는 일단 지화를 쓰고 그 청각장애인 훈련생들이

이랑 좀 협의를 해서 수어를 만들거나 서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분야에 대한 통역을 하게 될 때는. 그래서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배우는 통역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알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통역은 제가 그 기본 지식이 없으면 어려울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청각장애인 분이 의사소통이 같은 반 훈련생들하고 잘 안 돼가지고 약간 혼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수어 통역을 하면은 이렇게 혼자 있다 통역을 해주면 그때부터 대화를 같은 반 훈련생들이랑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반에 익숙해지고 서로 뭐 안부도 묻고 조금 더 외롭지 않게 조금 더 그럼 교육도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는 서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통역이 없으면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통역하면서 자기 의견도 자유롭게 내고 의견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같은 훈련생들과 선생님과 의사소통이 잘 진행될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는데 같이 어쨌든 통역 받으면서 좀 학습을 익히고 뭐 자격증을 따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좀 보람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입니다.

0: 매주 수요일엔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점자 학습기 준비하셨다고요?
1: 오늘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점자 학습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점자를 처음 배우는 학생은 물론 중도에 시각장애를 갖게 되어 새롭게 점자를 익혀야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점자를 학습할 수 있고 음성 안내와 촉각을 함께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점자를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품의 주요 기능과 사용방법,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선 그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어떤 보조기기인가요?
1: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이름 그대로 점자를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자식 점자 교육 보조기기입니다. 기존 종이책처럼 한번 제작하면 내용을 바꾸기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전자식 점자 셀을 통해 다양한 학습 내용을 반복해서 익힐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점자를 손끝으로 직접 읽고 입력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고 음성 안내도 함께 제공되어서 점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연동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혼자서도 단계별 학습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학생뿐만 아니라 중도에 시각장애를 갖게 되어 점자를 새롭게 배우는 성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0: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1: 해당 보조기기는 가장 먼저 점자를 처음 배우는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입니다. 점자를 손끝으로 직접 읽고 입력하면서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어서 기초를 익히기에 적합한데요. 또 사고나 질환 등으로 중도의 시각장애를 갖게 되어 새롭게 점자를 배워야 하는 성인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복지관처럼 점자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도 교육용 보조기기로 활용하기에 적합한데요. 보호자나 교사도 함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어서 점자를 처음 배우는 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디지털 점자 학습기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1: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휴대용 기기인데요. 크기는 손바닥 두 개를 나란히 붙인 정도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는 크기입니다. 보조기기 가운데에는 손끝으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전자식 점자 셀이 자리하고 있고 윗부분에는 둥근 버튼 8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이용해 점자를 입력하거나 학습 기능을 조작할 수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처럼 생긴 버튼이 하나 있어 학습 중 필요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0: 그럼 처음 사용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1: 보조기기를 처음 사용할 때는 먼저 왼쪽 측면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위쪽으로 올려 전원을 켜고요. 전원이 켜지면 전원이 켜졌습니다 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고 파란색 LED 표시 등이 깜빡이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후 스마트폰에서 전용 앱을 실행한 뒤 블루투스로 기기와 연결하면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기와 스마트폰 연결이 완료되면 앱에서 원하는 학습 과정을 선택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점자를 읽고 직접 입력하면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0: 실제로 점자를 어떻게 배우는 거죠?
1: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손끝으로 읽고 직접 입력하면서 익히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에서 학습 내용을 선택하면 기기의 가운데 점자 셀에 점자가 표시되고 사용자는 손끝으로 점자를 읽은 뒤 상단 버튼을 이용해 같은 점자를 직접 입력해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내용이 맞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틀린 경우에는 음성 안내를 통해 다시 연습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이 가능한데요. 처음에는 점 하나하나의 위치를 익히는 기초 과정부터 시작하고 이후에는 글자와 단어, 문장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꼭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해당 보조기기는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뒤 블루투스로 연결해 점자 학습 과정을 선택하고 단계별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학습 내용을 선택하면 점자 셀에 내용이 표시되고 음성 안내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보호자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 연결하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연결해두면 이후에는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음성 안내 기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1: 디지털 점자 학습기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성 안내 기능인데요. 전원을 켜거나 끌 때는 물론이고 학습 과정에서도 필요한 안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점자를 처음 배우는 분이라면 손끝의 감각만으로 익히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음성 안내가 함께 제공되면 현재 학습 상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고요. 입력한 결과를 확인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혼자서도 보다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0: 퀴즈형 자기주도 학습 기능. 이건 또 어떤 기능일까요?
1: 전용 앱에는 배운 점자를 문제로 풀어볼 수 있는 퀴즈형 학습 기능이 있는데요. 앱에서 글자나 단어가 제시되면 사용자가 점자 학습기의 버튼을 눌러 정답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입력한 답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틀린 경우에는 음성 안내를 들으며 다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교사나 보호자가 계속 옆에서 문제를 내주지 않아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혼자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또 자신이 어려워하는 글자나 자주 틀리는 내용을 여러 번 연습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점자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0: 네. 학습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1: 네. 전용 앱에서는 사용자의 학습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언제 어떤 학습을 했는지와 현재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꾸준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 기록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복습하거나 잘 익힌 내용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등 자신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요. 보호자나 교사도 학습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필요한 부분을 지도하거나 격려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그 보호자나 교사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1: 네. 디지털 점자 학습기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교사도 함께 활용하기 좋은 보조기기인데요. 전용 앱에서 학습 과정과 학습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학습자의 진도나 반복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퀴즈형 학습 기능을 활용하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나 복지관처럼 점자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도 교육용 보조기기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고요. 학습자가 혼자 연습한 뒤 보호자나 교사가 학습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인 점자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0: SOS 기능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1: 네, 점자 학습기에는 SOS 기능을 활용한 원격 학습 지원 기능도 제공되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면 원격지에 있는 점자 교사와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점자 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교사가 함께 확인하면서 필요한 설명과 피드백을 제공받을 수 있어 혼자 학습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점자를 익힐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기능은 모든 사용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격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교사와의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원격 점자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교육기관을 통해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끝으로 이 보조기기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관리 방법이나 주의사항 있을까요?
1: 네. 디지털

0: 점자 악세기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리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전자식 점자 셀이 적용된 제품인 만큼 너무 강한 힘으로 누르거나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 중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받으면 제품이 파손되거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과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도록 평소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충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나 습기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제품을 보다 오래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부품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리인이 부릅니다. 사랑했잖아.

0: 공립 학교 특수교사라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벗어나 아이들의 실제 삶과 자립을 위해 발달장애 치료센터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오늘 화제에 집중해서는 푸른 숲속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이은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그 푸른 숲속 아동청소년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민 대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푸른 숲속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이름이 참 좋네요.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센터인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저희 푸른 숲속 아동청소년 발달센터는 이제 발달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느린 학습자, 또는 또 심리적인 또 사회성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느끼는 다양한 학습자들이 맞춤형 수업을 들으려고 오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름을 이제 푸른 숲속이라고 지은 이유가 조금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 제가 약간 그 다양한 나무들이 원래 이렇게 모여서 숲속을 이루는 모습이 약간 우리 사회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약간 이런 아이들이 가진 장애나 어려움 같은 게 뭐 문제라던가 틀리다던가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다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서 약간 우리가 뭐 얼굴 색깔이 다르거나 뭐 머리 길이가 다르거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앞서 제가 그 대표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공립학교의 특수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센터를 만들게 되셨습니까?
1: 아, 네. 제가 원래 한 5년 정도 이제 특수학교에도 있었고 또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있었는데 또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굉장히 즐겁게 이제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네. 가끔씩은 좀 아이들이랑 뭔가 차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딪히면서 하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보다는 좀 행정적인 업무에 많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치.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간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실생활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 다양한 거 도전하고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학교 말고 좀 다른 공간에서 좀 마음껏 이렇게 좀 실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푸른 숲속을 열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학교에 계실 때도 그 아이들의 외부 활동을 밀어붙이는 선생님이셨다면서요.
1: 네, 맞아요. 제가 아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재직하던 당시에 그 교감, 교장 선생님께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MG 같은 모습을 되게 허락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너무 감사의 말씀이고, 네. 예. 약간 몇 가지 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뭐 친구들이랑 뭐 마을버스를 타거나 뭐 지하철 타서 뭐 그 기사님들이랑 뭐 승객들한테 뭐 뭔가를 물어보기도 하고, 막 핫타벨을 눌러보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뭐 실전에 대한 부분들 연습도 해보고, 또 뭐 이제 방학 때 그 제자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뭐 탑건이라는 영화를 같이 본 적도 있고
0: 예, 네. 예.
1: 그 영화가 너무 친구들이 이제 비행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막 보면서 애들이 막 소리를 이제 막 지르는 거예요. 신나니까. 근데 거기서는 떠들면 안 되잖아요. 영화관에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가르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제 차 이제 막 끌고 같이 운전해서 가가지고 뭐 동물원에서 막 사육사 진로 체험 같은 것도 막 해보기도 해보고 예. 사실 이걸 누가 뭐 학교 관계자분이 누군가 들으시면 이거 안전 뭐 책임
0: 그러니까요.
1: 뭐 누가 차 끌고 가고 막 이런 거 진짜 뭐 뜨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0: 네네네.
1: 그 부분을 진짜로 교감 교장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한 게 많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0: 예.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사회 안에서의 그렇게 경험을 강조하시는 겁니까?
1: 사실 저희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끝나게 되는 부분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다가 갑자기 사회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약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특수 학교 같은 경우는 막 전공과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제 그 성인 이후의 삶으로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0: 네네.
1: 약간 일반 학교 다니는 발달장애 친구들이나 뭐 경계성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 조금 방임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진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0: 그렇죠.
1: 또 그런 부분이나 해서 뭐 사회 안에서의 사실 경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경제교육, 뭐 시간 관리하는 거,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거, 뭐 체력 관리하고 취업 준비하고 직업 훈련하고 디지털 기기도 뭐 이용하고 뭐 개인정보 교육도 있고 정말 많은 뭐 나중에는 진짜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부분, 삶을 꾸려나가는 부분들까지 예. 지금 나열한 거 말고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론으로 사실 배우는 건 아이들이 많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부딪혀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 센터에서의 활동도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긴 한데 약간 아기 정말 몇 개월 아기부터 이제 성인분들까지 아무래도 좀 그런 되게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발달장애 친구들 말고도 또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회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특수교육 하시는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정말 너무 미미한 존재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학부에서 또 막 특수교육학 전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언어, 뭐 감각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분야에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들 다 다루다 보니까 조금 뭐 중학교 이후, 뭐 고등학교 이후 이렇게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특수교사가 사실 치료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약간 학교 현장에서의 고충이나 이제 교육의 좀 연속성. 그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요즘에는 또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경계선 지능장애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도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사회성이랑 이제 그런 경계성 친구들에 관련한 연구, 실험 연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 친구들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되는 친구들 말고도 특히 우리나라는 ADHD 친구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를 안 하거든요.
0: 그래요?
1: 그게 진짜로, 예, 왜냐면 그 우리나라는 또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하면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은 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분류를 안 해주는 경우들이 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사실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더 문제가 되고
0: 그렇죠.
1: 또 아이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비장애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되게 기대치가 높은데 실제로는 인지적인 능력이나 뭐 사회성이나 뭐 실생활 적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느리고 본인들도 거기서 오는 어떤 갭 차이, 괴리 같은 것들을 본인도 느끼니까 그게 되게 왜 나는 이렇게 뭐 다른 아이들과 다른 느낌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그래요. 센터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도 궁금한데요. 조금 특별한 교수법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네. 제가 좀 다른 발달 치료 기관들이랑은 조금 다른 행보를 좀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0: 예.
1: 뭐 언어놀이 치료 이런 것도 진행하고 또 그렇기도 하지만 약간 실생활과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특수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인지치료나 사회성 그룹 치료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0: 예.
1: 또 이제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제일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실생활 위주의 외부 현장 체험 학습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좀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0: 예.
1: 뭐 인기가 좀 좋았던 수업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뭐 직업 체험관에 가서 직업 체험하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물건으로 이 여기 구청 쪽에서 이제 벼룩시장 같은 걸 열어서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보기도 하고 또 은행에 가서 이제 뭐 ATM기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좀 뽑아본다든가 뭐 통장이 어떻게 생겼나 이런 걸 좀 보기도 하고
0: 예.
1: 또 뭐 장 봐가지고 뭐 요리 대결 막 열고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이제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좀 학교 이 교실 안에서나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약간 그 교실 안에서 그냥 책으로만 배웠던 게 이제 실제로 조금 연결이 되다 보니까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푸른 숲속 아동 청소년 발달 센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처음 나오셔갖고 이렇게 센터 열 때는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이니까.
1: 네, 맞아요.
0: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1: 사실 되게 안정적인 공간에서 다들 이제 약간 왜 교사를 그만두냐 이렇게 좀 말리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0: 네.
1: 그래도 나와서 제가 좀 즐거운 그런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고충이라고 한다면 뭐 부모님들의 고충일 수도 있는데 사실 경제적인 비용이 어머님들이 네. 되게 예, 많이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바우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기존에 있는 바우처 센터들을 계속 바우처 지원을 해주고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센터들은 좀 지원이 안 되고 소득 기준에서 조금 되게 많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고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오셨던 건 이제 보람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셨는지요?
1: 아, 네. 아이들과 있으면서 좀 보람찬 순간은 사실 좀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오면 좋지만 네. 저도 어머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머님이 저를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 아, 뭐 그렇죠. 예.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없어져도 이제 이 아이가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좀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뿌듯한 것 같고 어쨌든 아이들이 뭐 학습에 어려움이 있든 사회성에 어렵든 뭔가 문제를 보였던 친구들이 그게 조금 자기가 해결이 되면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사실 장애 아이들의 대부분의 활동들은 앞으로의 자립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근데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자립은 또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립하고는 다르다면서요?
1: 네. 사실은 자립이라는 게 스스로 뭔가를 다 해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어떤 자립을 한다라고 모든 걸 다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자신의 장애나 어려움 같은 걸 굉장히 당당하게 밝히고 또 효과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다시 말해서 약간 효율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어릴 때 이런 좀 실패 같은 거를 기다려주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자립이 조금 완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아이가 예를 들면 중요한 시기 우리가 전환기라고 보통 네. 이제 특수교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라든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아니면 성인기로 전환할 때 이런 전환의 시점에서 어머님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막 뭔가를 치료를 또 중요하지만 아, 예. 이 거시적인 관점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목표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뭔가 특수교육자도 아니고 일반 비장애 친구도 아니고 뭔가 분류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조금 협업을 하는 그런 대안학교 같은 걸 설립을 하고 싶어요.
0: 예.
1: 그래서 뭐 특수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 미국이나 해외 같은 부분에서는 그런 치료사들이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는 그런 학교의 형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성인기로 이제 나가는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 좀 진로 직업 훈련 센터라던가 뭐 예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뭐 그 다운증후군 친구들이랑 피자 가게를 연 어떤 해외 사례도 있던데
0: 맞아요, 맞아요.
1: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네. 그 목표들 꼭 이루셔서 다음에 또 저희가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푸른 숲속 아동청소년발달센터 이은민 대표였습니다. 이선희의 노래 이어드리죠. 알고 싶어요.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죠. 스포츠 서울 김동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제10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 컬링대회에서 서울시 농아인 컬링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남자분은 우승, 여자분은 준우승을 차지했다고요?
1: 네네. 서울시 농아인 컬링팀이 돋보인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우선 남자팀은 대회 결승에서 대전팀을 10-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농아인 컬링 남자팀은 지난 2023년 에르줄룸 동계 데플림픽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고요. 이 팀은 또 그대로 국가대표팀이기도 해요. 내년 1월 열리는 인스부르크 동계 데플림픽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여자팀도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결승에서 이천 농아인 컬링팀을 만나 7-8로 아쉽게 패하면서 준우승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팀도 현재 국가대표팀이에요. 예. 남자팀과 같이 그 인스부르크 동계데플림픽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0: 네. 대한장애인양궁협회는 대한인명구조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요?
1: 네네. 지난주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과 업무 장애인양궁 활성화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애인 양궁대회 현장의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한인명구조단은 대한장애인양궁협회가 주최, 주관하거나 참가하는 국내 및 국제대회 안전관리를 위해 경기장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응급처치 인력도 지원합니다. 구급차 및 의료지원 인력 지원도 나섭니다. 또한 현장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0: 네. 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 KPC 서포터즈가 휠체어 럭비 현장을 찾았다고요?
1: 네네. 지난해 처음 출범한 KPC 서포터즈는 장애인 스포츠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면서 동시에 SNS를 통해서 장애인 체육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가 2기인데 지난 6월 28일 2016 코리아 파라 컬링 리그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두 번째로 나선 대회가 2016 울산광역시 전국 휠체어 럭비 대회입니다. 17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개막했고요. 전국 16개 팀 선수단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KPC 서포터즈 73명은 개막전 응원에 참여했고 이날 선수들에게 힘을 보태면서 장애인 스포츠 현장의 생생한 열기와 감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0: 포함해서 메달 5개를 딴 노르딕 스키 김윤지,
1: 아, 예.
0: 그다음에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이재혁이 함께 하고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 유수영, 2022년 2022 항저우 아시안 파라게임 동메달리스트 배드민턴 정겨울도 함께 합니다.
1: 예.
0: 패럴림피언들을 직접 만나서 선수에게 동기부여를 바로 제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비장애인 스포츠 소식 들어보죠.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네, 무적 한배 스페인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잡고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예.
0: 연장 후반 1분 터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1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네요. 경기는 사실 거의 일방적이었습니다.
1: 예.
0: 슈팅 수에서 스페인이 20개, 아르헨티나가 단 2개입니다.
1: 예.
0: 이 2개조차도 정규 시간 90분 동안에는 단 하나의 슛도
1: 그러게요.
0: 때리지 못할 만큼
1: 메시가 아주 꽁꽁 묶였더만요. 네.
0: 네, 스페인이 그냥 아주 강력하게 아르헨티나를 압박한 그런 경기가 됐고
1: 네.
0: 사실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뭔가 좀 보는 사람으로서는 왜 이러지 싶은 모습도 좀 있었는데
1: 예.
0: 결국 연장에서 이제 골이 나오면서 웃었습니다. 스페인의 신성 라민 야말은 10대 나이에 유로와 월드컵을 모두 우승하는
1: 그렇네요.
0: 예. 예, 신화를 썼어요. 17살 때 2024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에 19살 나이로 월드컵 우승.
1: 네.
0: 반면 39살 리오넬 메시는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으나 마지막이 아쉽게 됐습니다.
1: 그러게요. 자, 2026 KBO 리그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시리즈를 치렀는데 3강이 요동치고 있네요.
0: 네네, 지난 16일부터 후반기가 시작됐죠. 19일까지 4연전으로 열렸습니다. 잠실에서 KT와 LG가 붙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KT가 3위, LG가 2위였습니다.
1: 그렇죠. 예.
0: 결과가 KT가 4전 전승을 하면서
1: 바뀌었죠.
0: 네, 3.5경기 뒤진 3위였다가 이제 0.5경기 앞선 2위가 되는
1: 네, 그렇죠.
0: 단 나흘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LG는 투타 모두 무너지면서 쓴맛 제대로 보고 말았고 이 흐름을 빨리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1: 예.
0: 1위 삼성은 우천 취소가 한 경기 있어서 3경기만 했는데 2승 1패입니다.
1: 네.
0: 위닝 시리즈면 나쁘진 않은데
1: 그렇죠.
0: 두 경기를 이기고 마지막 경기에서 8대7로 앞서다가 8대11로 역전패를
1: 그러게요.
0: 당하면서
1: 예, 예.
0: 살짝 뼈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LA 다저스 야구의 신 오타니가 투타 경합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는데 당분간 그럼 타자로만 뛰는 건가요?
0: 네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한 투타 겸업 선수입니다.
1: 네.
0: 이도류라고 하죠.
1: 네.
0: 투수로도 타자로도 빅리그 최고를 논하는 그런 선수인데 2023년도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고 타자로만 뛰다가 2025년 투수로도 돌아왔고
1: 예.
0: 올 시즌이 이제 공식 투타 겸업 시즌인데 투수로 8승 2패 평균자책점 1.79니까 네. 특급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잠시 멈춥니다. 왼쪽 무릎이 좋지 않아가지고 올스타전 때도 최다투를 차지했는데 못 나갔습니다.
1: 예.
0: 뭐 무릎에 차인 물을 빼고 뭐 이런 치료를 좀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투수로 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서, 이게 또, 타격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요. 당분간 지명타자로만 나설 전망입니다. 뭔가 야구를 보는 재미가 하나 빠졌다고 할까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예. WKBL 333 그 트리플잼에서, 일본 플로리미시 군마. 이름이 어렵네요. 예. 두 번째
0: 네네.
1: 우승 차지했다고요?
0: 네네, WKBL 3대3 트리플잼이 용인에서 열렸습니다.
1: 네.
0: 비시즌 열리는 3대3 농구 이벤트인데, 일본의 플로리시 군마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선에서 2전 2승으로 통과했고, 4강에서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을 꺾고, 결승에서 같은 일본의 윌을 잡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에 이어서 2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1: 예.
0: WKBL 역대 트리플잼에서 2회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팀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송유나, 최예슬, 허유정, 김정은이 출전했는데 최종 3위로 마쳤고요. 이게 약간 어쩔 수가 없는 게 군마에는 그 미국 여자 프로농구 WNBA 출신 데이차 그랜트 앨런이라는
1: 네.
0: 선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일본 팀이긴 한데 사실 뭐 WNBA 선수를 직접 상대를 해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래도 이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이런 소위 말하는 거물과 붙어 맞다는 점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신감 생길 거예요.
0: 네네.
1: 남자 프로농구 KBL 서울 삼성이 새 사령탑으로 김상식 감독

0: 활동을 선임했네요.
1: 네, 2025-2026 시즌이 끝난 이후로 감독직이 공석이 됐죠.
0: 예.
1: 새 감독 왜 안 뽑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드디어 새 감독을 찾았습니다. 안양 정관장에서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김상식 감독을 앉혔고요.
0: 네.
1: 삼성 수석 코치 출신으로 12년 만에 다시 삼성 지휘봉을 그렇군요. 잡게 됐습니다. 삼성은 최근 5시즌 연속 최하위에 그치면서
0: 네.
1: 약간 그 명가라 불리는 그 명예 훼손이 좀 간 상태인데 경험이 풍부한 김상식 감독을 데려와서 재건을 맡겼습니다. 김 감독도 예전 명성 되찾겠다. 공격적이고 빠른 농구 하겠다.
0: 네.
1: 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0: 네. 배드민턴 일본 오픈에서 여자 복식 김혜정, 공희용조가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 세계 랭킹 6위 김혜정, 공희용조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에서 세계 2위 중국의 장이판 장수 시엔조를 만나서 2-1 역전승 거뒀어요.
0: 네.
1: 1시간 39분, 그러니까 100분 가까운 시간 동안 경기를 펼쳤는데 예. 1게임은 아쉽게 내줬으나 2게임을 잡고 이제 종료가 됐고 3게임에서 듀스를 거듭하는 접전 끝에 30-29로 이겼습니다. 예. 배드민턴 듀스제는 일반적으로 듀스는 두 점부터 앞서야 되지만 배드민턴은 29-29까지 가면 30점을 먼저 따는 팀이 이기거든요. 이 마지막 포인트를 김혜정 공유용조가 따내면서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이제 여대 안세영은 16강 앞두고 부상으로 기권했고
0: 예.
1: 남자복식 세계 1위 서승재 김원호조는 결승에서 세계 2위 인도네시아조에 패하면서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세계 e스포츠 월드컵에서 D플러스 기아가 반전 우승을 차지했어요.
1: 네, EWC, 그러니까 세계 e스포츠 월드컵 EWC라고 부르는데
0: 네.
1: 다양한 종목에서 e스포츠의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가 5회째고요. 계속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서 한국 세 팀이 참가했는데 T1, 젠지, D플러스 기아 세 팀인데 사실 네. D플러스 기아는 우승 후보는 아니었어요. T1과 젠지가 이제 강력한 우승 후보라
0: 그렇죠.
1: 했는데 네. 의외로 D플러스 기아가 젠지를 잡고 끝까지 가서 홈팀 카르민 쿠프를 잡으면서 대한항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승이라고 할까요? 디플러스 기아 선수들은 자신감을 가득 얻은 네. 그런 대회가 됐네요.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스포츠 서울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권진원이 부르는 집으로 가는 길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새 집 가까운 나뭇가지에 앉아 안에 벌레를 넣어주려던 순간 구렁이의 존재를 눈치챘는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임을 멈추고 플라스틱 통 쪽을 응시했다. 그리고 어렵게 잡아온 애벌레가 부모새의 부리에서 툭 떨어지고 말았다. 손에 땀을 쥐고 관찰하고 있자니 부모새는 매우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트르르르르 하고 울기 시작했다. 아까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다 라고 생각한 순간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파닥 파닥 파닥. 세상에. 부모새가 트르르르르 하고 운 직후 새끼 새들이 새 집에서 잇따라 날아오르는 게 아닌가. 10여 초에 불과했지만 10마리 정도 있던 새끼가 모두 새 집 밖으로 나왔다. 새끼 박새의 경우는 한나절에서 하루에 걸쳐 한 마리씩 둥지를 떠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순식간에 모두가 튀어나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교감신경이 한껏 활성화되고 심장은 쿵쾅댔다. 명문 모를 땀까지 배어나고 팔뚝에는 소름이 돋았다. 내 몸 안의 변화를 정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이런 감각은 처음이다. 나는 알아버렸다. 새끼 새들에게 숨어있던 비밀스러운 힘을. 구렁이는 새집에 침입해 새끼들을 습격한다. 새집에 남아있는다면 구렁이는 분명 새끼들을 한 입에 꿀꺽 삼킬 것이다. 새끼들이 뱀에게서 도망치려면 새집 밖으로 날아오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 새의 츠르르르 소리를 듣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날아오른 것이다. 부모 박새는 새집 주변에서 다양한 소리로 지저귀고 있다. 쯔쯔삐 쯔쯔삐처럼 들리는 소리, 삐쯔삐 같은 경계의 소리, 동료를 부르는

치지지지 등 그야말로 다양하다. 새끼 새들은 그 다양한 소리들 가운데 뱀을 의미하는 츠르르르를 확실히 구분하고 새집 밖으로 나왔다. 일제히 날아오른 새끼들은 다시 새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부모 새와 함께 무리를 이루어 숲속으로 살아서 갔다. 어쩌면 새끼 박새들은 부화 후 17일째에는 이미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되는가 보다. 츠르르르르 소리를 듣고 새집 밖으로 날아오르는 행동은 둥지를 떠나기 직전의 새끼들만의 평생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긴급 옵션일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먼저 본 36번 새집의 새끼들도 절반이 새집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 녀석들은 부화한 지 15일째로 21번 새집의 새끼들보다 조금 어리다. 아마 성장이 빨랐던 몇 마리는 부모 새의 츠르르르 소리에 반응해 둥지를 떠났음이 틀림없다. 내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그 새집에서도 분명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굉장한 발견이다. 어떻게 하면 이 새끼 새의 대단함을 알릴 수 있을까? 물론 츠르르르 소리에 둥지를 떠나는 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새끼가 부모 새가 내는 소리를 구분한다는 점이다. 이전에 새집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 상황을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새끼들이 부모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아닐까 싶은 때가 있었다. 큰 부리 까마귀가 새집에 접근했을 때였다. 어미새는 삐즈삐 경계음을 냈고 이 소리에 새집 안의 새끼들이 일제히 몸을 웅크렸던 것이다. 큰 부리 까마귀는 새집 입구로 부리를 쑤셔놓고 새끼를 끄집어내 잡아먹는다. 삐즈삐 소리에 몸을 웅크리는 것은 까마귀의 공격을 피하는 데 효과적이다. 바꿔 말하면 새끼 박새들은 새집 바깥에서 나는 어미새의 소리를 알아듣고서 까마귀인 경우에는 웅크리고 뱀인 경우에는 새집 바깥으로 날아오르는 등 대조적으로 행동하여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관찰을 과학 논문으로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어떤 부모 박새든 까마귀와 뱀에 대해 각각 다른 울음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천적이 새끼를 습격하러 오는 장면을 몇 번이나 관찰하기는 어렵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집을 순회해도 1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말까다. 그러니 관찰 횟수를 늘리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새집 앞에 까마귀와 뱀을 두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다음 해에 할 실험 준비를 시작했다. 몇몇 지자체의 문의에 해조로 지정되어 구제된 큰부리 까마귀의 사체를 입수해 박제를 만들었다. 뱀은 박제로 만들면 탈색이 되고 실험을 위해 죽이는 것도 불쌍하다. 그래서 구렁이는 산채로 투명한 아크릴통에 넣어 보여주기로 했다. 가루이자와와 도쿄도 내에서 구렁이 4마리를 포획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나는 3개의 큰부리 까마귀 박제와 4마리의 구렁이를 이끌고 가루이자와의 숲으로 되돌아왔다. 그 해의 번식은 대단히 순조로웠다. 5월 말이 되자 독립을 눈앞에 둔 새끼의 수도 늘어났다. 새끼 박새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영양이 가장 적을 걸로 예상되는 부화 후 17일째에 실험을 하기로 했다. 실험은 새집 하나당 한 번씩 새집 10개에는 뱀을, 11개에는 까마귀 박제를 출현시키기로 했다. 새집 천장에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새끼의 상태를 확인했다. 우선 아크릴통에 담긴 구렁이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작년에 봤던 대로 부모 새는 츠르르르르 울면서 구렁이의 접근에 날개를 펴고 위협했다. 바로 소형 카메라의 모니터를 확인하자 츠르르르르 소리를 들은 새끼들은
부모한테 먹이를 조르던 것도 멈추고 머리를 움직여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초 후 날개를 파닥이며 날기 시작했다. 이번 실험은 재현성이 높은 것 같다. 다음은 다른 새집 앞에 큰 부리 까마귀의 박제를 전시했다. 그러자 부모 새는 삐쯔삐 소리를 내며 울었고 새끼들은 새집 안에서 재빨리 웅크렸다. 이쪽의 반응도 예상한 대로였다.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100대 0, 일목요연하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뱀을 보여준 10개의 새집 모두 부모 새는 트르르르르 하고 울었고 새끼들은 새집을 탈출해 날아올랐다. 한편 까마귀를 보여준 실험에서는 11개의 새집 모두 부모 새는 삐쯔삐 하고 울었고 새끼들은 새집 안에서 웅크렸다. 모든 새끼가 소리를 구분할 줄 안다면 그건 아마도 본능적인 능력일 것이다. 애초에 새집 안에서 밖에 천적은 볼 수 없고 천적 대책에서 실패는 용인되지 않는다. 만약 반대로 행동했다가는 큰일이다. 뱀이 왔을 때 새집 안에서 웅크리고 있다가는 침입한 뱀한테 잡아먹힐 것이고 까마귀가 왔을 때 새집 밖으로 나오면 쉽게 잡히고 말 것이다. 새끼들은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부모 새의 소리를 구분해서 듣고 천적의 종류에 따라 대조적인 대책을 취하는 본능을 갖추게 되었다. 아, 가공할 만한 박세어의 세계요. 나는 실험을 마치자마자 바로 성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투고했다. 투고한 곳은 커런트 바이올러지. 심사가 까다롭고 게재되기 어렵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 학술지다. 내 논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물한 개구리. 박세에게는 언어가 있다. 연구를 시작하고 5, 6년 지났을 무렵에는 자연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에 매가 나타나면 삐삐삐 하고 울고 뱀을 발견하면 트르르르르 하고 운다. 동료를 부를 때는 치지지지 울고 경계하라고 재촉할 때는 삐쯔삐 하고 운다.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매년 6개월 이상 혼자 숲에 틀어박혀 아침부터 밤까지 새들과 함께 살았다. 새들이 이 정도의 말을 이해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숲속에서는 언제 어디서 천적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고 겨울에는 굶어 죽을 위험도 있다. 자연계는 어묵하다. 어느새 나는 박새어를 단초로 매나 뱀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울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새들의 행동이나 무리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박새들에게도 언어가 있다. 나에게는 당연한 얘기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뿐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다른 책과 논문을 살펴봤는데 모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동물의 울음소리는 기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전달할 뿐이다라든가 단어를 조합하는 힘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라는 내용이 수두룩한 게 아닌가. 내가 읽은 것이 언어학 책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만약 동물학자였다면 분명 나와 생각이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펼친 것은 오스트리아의 동물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의 솔로몬의 반지였다. 동물학의 뜻을 둔 사람들의 바이블이다. 로렌츠는 동물행동학을 확립한 학자 중 한 명이며 1873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가 인정한 위인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 마법의 반지 따위 없어도 동물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다시 읽어보니 내용은 조금 달랐다.
로렌츠가

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동물들의 기분이었다. 로렌츠도 조류의 음성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본능적인 것이며 생리적인 감정 변화를 나타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찰스 다윈의 의견은 어떨까? 다윈하면 진화론을 제창한 인물. 생물은 공통 조상에서 서서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종류로 분기했다고 최초로 주장한 학자다. 다윈은 인간과 원숭이가 진화적으로 가까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둘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윈이라면 언어를 인간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다윈의 저작물도 읽어나갔으나 그의 견해도 다른 학자들과 다름없었다. 다윈은 인간의 유래라는 책에서 언어의 기원에 대해 고찰했는데 언어는 인간 고유의 성질이며 원숭이를 비롯해 다른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몇 종의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었다. 내가 숲에서 봐온 것들과 너무 달랐다. 학자들 모두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아무튼 다른 문헌들도 찾아보았다. 대체 언제부터 인간은 동물은 말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게 된 걸까? 그 답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정치학이라는 책에 있었다.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책에서 동물의 울음소리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나타내는 데 불과하고 인간의 언어처럼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무슨 말인가? 기원전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어를 지닌 생물은 인간뿐이며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감정 표현이라고 단정해온 것이다. 내가 존경에 마지 않는 학자들인 로렌츠나 다윈마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박스에게도 이렇게나 다양한 말이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나는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인류는 우물한 개구리 신세라고. 다른 동물들의 언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들만이 언어를 갖는 특별한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구리를 좋아해서 인류가 개구리라는 사실에는 특별히 문제점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물 안은 큰 문제다. 개구리는 벌레를 먹기 때문에 우물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멸종하고 만다. 우물 안에 있어도 괜찮은 것은 올챙이 때까지뿐. 서둘러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왜 애초에 이런 상황이 된 걸까? 냉정히 생각해보니 동물학자의 책임도 크다. 동물의 울음소리가 언어인지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논문이나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와 관련해 결정적인 연구 성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유일하게 버빗 원숭이라는 아프리카의 초원에 서식하는 긴꼬리 원숭이의 일종에 대해서는 언어의 존재를 시사하는 연구가 있었다. 연구의 내용은 그들이 우연히 만난 천적의 종류에 따라 경계음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뱀에 대해서는 기깃, 매에 대해서는 고고처럼 각기 다른 울음소리를 낸다고 한다. 일부 연구자는 이들이 뱀이나 매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버빗 원숭이 연구에 대해 중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것은 기깃이나 고곡 같은 울음소리는 뱀이나 매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뱀에 대해서는 적대심, 매에 대해서는 공포심과 같은 각기 다른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하는 내용이었다. 침착하게 생각해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분명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설명을 믿어야 좋을까? 이런 경우 가능한 한 적은 가정으로 현상을 설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과학의 철칙이다. 소위 말하는 사고절약 원칙 혹은 오컴의 면도날이다.
원리 덕분에 과학적 탐구는 대단히 엄격하게 발전하고 근거 없는 취향에 따른 해석이 통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고 절약 원칙에 따르면 유감스럽지만 법인 원숭이의 울음소리도 언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뱀이나 매와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 아니라 다른 감정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무슨 인색한 원칙이냐 싶겠지만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과학의 철칙이다. 이런 연유로 동물에게 언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동물의 울음소리가 그저 감정의 표현인지 인간의 말처럼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다. 만약 사고절약 원칙에 따라 생각해도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밖에 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동물에게도 언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해낸 사람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다. 나는 동물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2000년 이상에 걸친 역사상 최대의 오해를 풀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1번째

0: 포장을 뜯지도 않은 수술용 실과 바늘인 봉합사를 불길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어 수술용 옷과 장갑, 그리고 마스크. 이건 조근우가 특별히 청한 물건이었다.
1: 아니, 응?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0: 귀신의 겉으로 보이는 상처를 봉합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 의료용품을 태우는데 승범은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귀신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해 감염될 일이 있을 리가 없자는가.
2: 의사의 하얀 가운처럼 귀신들에게 보이는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하세요.
0: 승범의 불만에 조근우는 차분히 대꾸했다. 집어넣은 물건들이 검은 재가 되자 가만히 보고 있던 조근우가 탄성을 내뱉었다. 그가 불길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움켜쥐어 꺼냈다. 하나 둘씩 태웠던 물건들이 저세상의 물건이 되어 나왔다. 승범은 숨을 들이켰다. 다시 봐도 놀라운 광경이었다.
2: 첫 번째 실험은 성공적이군요.
0: 조근우가 중얼거렸다. 그걸 본 승범이 상자에 있는 것들을 쏟았다. 불길 속에서 메스와 겸자, 가위, 솜,

0: 헤드라이트 등이 타올랐다. 밤 공기에 섞인 장작을 태운 냄새가 옅어졌다. 옥상 계단에서 내려온 승범은 2층 유리문을 밀었다. 한의원 문에 단 종이 울렸다. 조심히 문을 잠그고 스위치를 켜자 전류가 도는 소리와 함께 한의원에 불이 켜졌다. 승범은 복도를 지나 침구실로 향했다. 길게 쳐진 커튼을 젖히자 침대 위에서 배를 까고 누워있는 공실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죽은 듯이 누워있다. 승범의 뒤로 조근우가 나타났다. 불에 태워보낸 온갖 장비를 찬 의사 귀신이 수술복까지 갖춰입고 침구실 안으로 들어왔다. 공실의 옆에서 기도하던 조근우는 길게 심호흡을 하고 눈을 떴다. 그가 승범을 봤다. 마주보던 승범이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0: 결연하게 조근우가 말하자 공실이 눈을 번쩍 뜨고 다리 밑에 선 승범을 봤다.
2: 다 죽어서 수술이 뭐야? 아, 이걸 꼭 해야 해?
3: 내가 아줌마 한 다 풀어줄게. 그러니 나만 믿고, 아니 이 의사 귀신 선생님까지 믿고 가만히 누워 있으세요.
0: 승범의 말에 조근우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1: 그래요, 공실 귀신 환자분. 저만 믿으세요. 자, 개복하겠습니다.
0: 공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미 째진 배를 뭘 또 개복한다는 건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으나 조근우는 공실의 이마를 눌러 눕게 했다. 그는 배를 열어 고정하고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기 시작했다.
1: 된다. 한의사님! 이걸로 두 번째 실험! 아니, 성공! 성공!
0: 정말 이게 될까? 의심했던 조근우가 소리쳤다. 승범은 그 모습을 보고 해벌쭉 웃었다.
4: 나는 역시 천재다.
3: 아줌마, 뭐 먹고 싶다 그랬지? 짜장면? 짬뽕? 갈비? 말만 해요. 내가 다 사줄게요.
2: 아니, 돈이 어디 있다고 다 사준대.
3: 아이, 걱정하지 마요. 땡 잡았으니까.
0: 승범은 수술에 열중하고 있는 조근우를 정말 사랑스럽게 쳐다봤다. 이제까지 귀신을 보면서 사지가 멀쩡한 귀신보다 멀쩡하지 않은 귀신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펼쳐질 이 아이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귀신들이 사람 환자를 끌고 몰려올 생각에 벌써부터 행복했다. 입술로 실실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웃음이 새어나왔다. 게다가 이제 무엇을 먹어도 흘리지 않을 공실은 오랜만에 포만감을 느낄 것이다.
1: 공실 귀신 환자분, 아프세요?
0: 조근우가 해진 배를 꿰매며 물었다.
2: 그럼 귀신이 아니게.
0: 낯선 말이었지만 괜스레 불안해진 공실은 고개를 들어 입술을 삐죽였다. 갑자기 부르더니 웬 의사 귀신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배를 꿰매겠단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게 해주겠다고.
2: 괜히 이걸로 내 한 들어준 거라며 나와의 약속을 모르쇠로 하는 건 아니겠지?
0: 승범이 소라 엄마의 한을 풀어주자 귀신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소문이 빨리 돌았다. 수정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니 공실과 승범이 예견했던 것처럼 한의원에도 귀신 환자가 치료를 위해 대기할 정도였다. 그가 더 바빠지기 전에 공실은 승범이 자신의 한을 풀어주길 바랐다. 날이 지날수록 수정의 병세는 깊어졌다. 그런 수정을 보며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서 기대하느니 이제 하루라도 더 빨리 승범이 유골단지를 남편에게서 가져와야 했다. 그런 공실의 마음도 모르고 승범은 대박의 단꿈에 젖어 실실거렸다.

0: 12. 공실의 한. 태풍이 지나갔다. 거센 바람과 비에 숨죽이고만 있던 매미가 울어댔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는 게 참으로 그악스러울 정도다. 정민은 청소가 끝나자마자 창문을 닫았다. 먼지가 바람결에 쓸려나가는 대신 후끈한 여름의 열기가 밀려들어 대기신 찜통이었다. 이중창이 닫히자 매미의 울음도 아득히 멀어졌다. 그녀는 에어컨을 작동시켰다.
1: 오늘도 앞집 가실 거예요?
0: 정미가 신문이 흩어지지 않게 가운데에 스테이플러로 심을 박으며 물었다. 진료실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묶고 있던 승범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에 신문을 접던 정미가 그를 봤다.
1: 뭐예요? 그 한숨은?
0: 서울에 다녀온 뒤로 얼굴이 꼽힌 것처럼 화나더니 요 며칠 또 기운이 없다. 본인 손으로 고치지 못해서 자존심이라도 상했나 살펴도 전혀 그런 내색은 없었다. 병원에 간 소라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한 번은 승범과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어딘가 아프진 않은지 밥은 잘 먹는지 등 사사로운 대화를 했다. 그 순간만큼은 온갖 짐을 다 내려놓은 듯 경쾌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죽상이다.
2: 혹시 가서 자리 없나 알아봤다가 까였어요?
3: 공과 사는 명확하시더라고요.
2: 물어는 봤네.
0: 승범은 팔짱을 꼈다. 신문을 멀찍이 밀어놓고 정민은 데스크에 턱을 괴었다.
1: 왜 그러는데요?
0: 천장을 보던 승범은 다시 한숨을 쉬었다.
3: 여자들은 왜 그래요?
1: 왜요? 한약방 사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 귀신 아줌마?
0: 아무렇지 않게 묻는 정미의 말에 의자에서 미끄러진 승범은 자세를 고쳐잡았다. 그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가끔 정미는 승범의 머릿속을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굴었고 그때마다 그는 놀랐다.
3: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혹시 내가 속에서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냈나?
1: 원장님한테 여자라고 해봤자 그분들밖에 더 있어요. 왜요? 또 뭘 잘못했는데요?
3: 몰라서 그게 문제예요. 사장님이 치료해달라고 해서 했고 서울로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2: 그런데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쌀쌀 맞으시다.
0: 정미가 팔짱을 끼며 승범의 말을 이어 말했다. 승범이 의자를 붙잡고 하소연했다.
3: 공실 아줌마도 그렇다니까요. 뭔가 대면대면해. 나한테 막 귀신 환자도 소개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비록 내가 고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재수탱이 송기훈한테 설설 기고 원장 앞에서 무릎까지
1: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지 모가지가 날아가는 순간에도 그 존심 때문에 고개 빳빳이 들던 인간이 뭐가 어쨌다고?
0: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정미 앞에서 승범은 입을 꾹 다물었다.
3: 그건 됐고요. 아무튼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돌아와서 둘 다 나한테 찬바람을 날리다 못해 냉기를 흘리고
0: 얘기는 끝났다는 듯 승범은 의자에 몸을 구겼다. 이 말을 짚은 정민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뇌물을 먹튀하고 자르기까지 한 원장에게 승범 스스로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을 했다니 너무 충격이었다.
1: 저렇게 자존심 강한 인간이 아무리 환자 때문이라지만 갑자기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정말 돈 때문만일까? 아니라면 뭔데?
0: 거기까지 생각하던 정민은 다시 늘어진 승범을 힐끗거렸다. 그리고 이야기에 전염이라도 된 듯 승범처럼 한숨을 쉬었다. 11시 30분 예약 환자인 이불집 사장님이었다.
2: 오셨어요?
0: 정미의 인사에 승범도 인사했다.
3: 두통은 좀 어떠세요?
2: 통증은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아파요.
3: 이쪽으로 오세요. 침부터 맞으시죠.
2: 근데 머리에 사혈하면 괜찮아요? 내가 당뇨라서 염증 생길까봐.
3: 표피 자극이라 괜찮습니다.
0: 환자들은 점점 많아졌다. 정미의 홍보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번에 소라의 일까지 소문이 나서 안 좋은 이미지를 잊고 제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다. 9시엔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후유증이 남은 쌀집 아줌마, 10시엔 수선으로 어깨와 손목이 아픈 수선집 사장님. 시간마다 예약 환자들이 다 찼다. 분명 즐거워야 하는데 승범은 가슴 한구석이 모가난 것처럼 꺼끌꺼끌 거슬렸다.
4: 왜 그런지 궁금해요?
0: 침을 놓고 나온 그에게 정미가 대뜸 물었다. 승범은 천장을 봤다. 수정은 거의 맨날 자신을 쌀쌀맞게 대했으니 그렇다 치고 공실까지 갑자기 화난 듯 행동했다. 어서 찝찝한 이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4: 그럼 물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런지, 왜 화가 났는지 들어보고 잘못했으면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이렇게 끙끙 앓기만 해선 답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 알아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이유일지도.
0: 그럴듯 했다. 만약 사소한 이유가 아니면 사과하면 된다. 정미의 말에 용기를 얻은 그는 구겨진 가운을 벗었다.
3: 모르면 물어보라. 오케이, 좋았어.
0: 머리를 한번 쓸어 올리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공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들고 가서 물어보자 다짐하고 문으로 가는데
4: 잠깐!
0: 정미가 팔을 뻗어 그를 세웠다.
3: 왜요?
4: 또 막 재수없게 굴지 말고 숨 크게 들이쉬고 들이셔요. 내쉬고 릴렉스하면서

0: 저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1: 한약방에 갑자기 들이닥친 승범은 사람들이 없는 대기실 지정석에 앉아있는 공실의 앞에 서서 물었다. 정미가 일러준 대로 숨 쉬고 내쉬다가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어서는 호흡이 엉켜 숨도 쉬지 못하고 내뱉은 말은 쏘아붙이는 말이 되고 말았다. 재방영이 되는 드라마를 보고 있던 공실의 눈이 화등잔만큼 커졌다.
0: 아니, 서울에서 돌아온 후로 저한테 막 쌀쌀맞게 대한다? 냉정하게 대한다? 무시한다? 뭐지?
1: 뒤에 할 말을 고르다가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울컥거렸다.
0: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1: 해야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허리에 두 손을 올리고 심호흡을 했다. 뒤늦게서야 마음이 차분해지자 빈손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0: 아이씨, 과자도 안 가지고 왔네.
2: 승범이, 일은 이제 좀 할만해?
0: 할만하긴요. 이 시간에 여기 온 거 보면 모르세요?
2: 소라 엄마 한도 풀어주고 소라 생명도 구했잖아. 아니,
0: 그건 그렇죠. 그건 할만했죠.
1: 극간 무릎이 모 대수라고 승범은 공실에 옆에 앉았다. 잠시 한약방은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속 대화들로 수선스러웠다.
3: 아, 엄마가 너랑 잠깐 들으라는데.
1: 그러나 침묵이 불편한 승범은 공실을 흘끽거리며 손톱으로 바지를 긁어댔다. 계속 화가 난 공실이 갑자기 귀신 환자 소개를 하기 싫다고 할지도 몰랐다.
0: 아, 이젠 내 꼴도 보기 싫다고 할지도 모르지.

0: 그렇다면 대체 무슨 핑계를 대고 한약방에 온다지?
1: 그 생각만으로 모든 게 다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직 돈도 못 벌었고
0: 아직 난 혼잔데.
1: 마지막으로 든 생각에 승범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야? 급히 고개를 내저었다.
2: 이제 내 한도 들어줘. 어? 내 배 꿰맨 게 다는 아니잖아.
1: 승범은 고개를 들어 공시를 봤다.
0: 그거예요?
2: 할만하다며.
0: 아니, 안 들어줄까 봐 화나신 거예요?
2: 들어줄 거야?
1: 모든 게 정미 말대로였다. 듣고 보니 정말이지.
0: 당연하죠. 아, 좀 그거라면 말만 했으면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내요? 내가 다른 귀신들은 몰라도 아줌마 한은 꼭 풀어준다.
2: 아, 뭐 범죄라서 싫다며.
0: 아줌마 거라면서요. 주인 찾아주는 거지 뭐. 꼭 갖다 줄 테니 이제 화내면 안 돼요.
3: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순간 적들의 반격이 시작되면 최수대첩의 난리는 난리도.
1: 645년 안신성 전투에서 당나라 스스로 당나라의 패배를 인정한다.
2: 양만춘, 살아있는 한 기억하마.
3: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이를 두고 혹시 고구려가...
4: 고구려가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신라가...
5: 진군은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고 하였다.

와이파 한국인 223번째 풍월주 김유신 59번째

0: 알아보았느냐?
1: 예, 지난 월말에도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0: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1: 그리고 광준판다는 신라의 귀족들이
0: 비담이 그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게 분명해.
2: 암양주의 군주로 설아벌을 떠나 있었던 김유신은 비담이 상대 등으로 임명된 그날부터
3: 요원, 예, 보고할게요. 점심으로 평양냉면 먹고, 후식으로 또 평양냉면 먹고, 저녁으로 또 평양냉면 먹고, 왼종일 냉면만 먹는데, 강수진 성우님이 생각나네요.
2: 비담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로 섭생을 위시로 관찰하기 위해서, 근데 내 식생활이 거기 왜 나오냐? 불법 사찰을 강행했다.
1: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섣불리 사실을 까발렸더가는.
4: 뭡니까? 이 나라에서는 냉면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까?
0: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의 의혹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1: 아니, 도대체 폐하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비담 같은 자를 상대등으로 앉히신 거예요?
0: 오죽하셨으면 그리하셨겠느냐. 마마께서도 비담의 정체성을 모르진 않으셨을 텐데.
1: 승만공주가 후계자가 될 거란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에요?
0: 폐하의 후손이 없는 데다 더 이상 설아버린 성골 출신의 남자가 없어.
1: 없기는요. 춘추공이요.
0: 춘추공은 진골 출신이야.
1: 예? 성골이었잖아요.
2: 성골에서 진골로 강등된 왕실의 후손 김춘추.
1: 여왕 체제에 반발하는 귀족들의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차라리 신분 세탁이라도 해서 우리 김춘추공을
0: 닥쳐! 말이 많아. 아니, 형... 주제넘게 왕실 후계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다니.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2: 그러나 제발이 저렸던 김유신.
5: 아 다리야, 야야 나 추추난다. 추추추.
1: 갑자기?
5: 아추어추추추.
1: 야옹 야옹
5: 야야야. 야 건들지 마.
1: 야옹 야옹 여기
5: 건들지 마.
1: 여기구나. 여기
5: 건들지 마.
1: 여기.

0: 전추공이 일본에 가기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 서두르실 일이 아닙니다, 마마.
0: 어차피 내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따지면 승만 공주가 법적인 후계자가 아니냐.
1: 물론 법대로라면 그렇긴 하지만.
0: 후계자 문제는 되도록 빨리 정해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좋아.
2: 공주마마.
3: 공주마마.
4: 공주마마.
5: 공주마마. 도착하셨어요?
0: 모셔라.
6: 잠시 후.
5: 언니.
6: 훗날 진덕 여왕으로 신라의 제28대 왕위를 계승하는 승만 공주 되시겠다.
5: 춘추공도 있었구나.
6: 선덕 여왕의 사촌 동생으로 김춘추의 이모뻘 되는 인물이다.
0: 너는 언제 보아도 아름답구나.
5: 타고난 아름다움이니 감출 수가 있어야죠.

0: 늘씬한 키에 화려한 외모의 주인공 진덕여왕.
1: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2: 춘추공이 외교 문제로 일본에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으니 서둘러 발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 이 외모에 왕관까지 쓰면은 딱이지 뭐. 안 그래 춘추공? 그렇지.
2: 빨리 대답.
1: 춘추공 이 모습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구나. 서운하다. 아니죠.

0: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앵커 우유피카 이재영이에요. 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 현정 여왕께서는 왕실의 후계자로 자신의 사촌 동생인 승만 공주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아, 신라 제27대 왕에 이어서 28대의 국왕 역시 여왕이 왕위를 승계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아이, 너무 좋아요.
1: 선덕 여왕의 왕권 후계자 발표가 셔라벌을 휩쓸자.
2: 그동안에 여자를 국왕으로 모시는 바람에 말이야, 응? 국제적으로 우리 신라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요?
3: 아마 오죽하면 이 당나라가 임금 역할을 할 남자를 빌려주겠다고 얘기했을까.
2: 그래 그래, 다들 기억들 하시지.
4: 여자가 임금이 됐으니 이웃나라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아니겠느냐?
2: 아무리 당나라가 대국이고 우리 신라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모욕이야!
5: 네,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3: 맞습니다. 네. 이 단 한 번으로도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아유,
2: 그동안에 여왕을 모시면서 내가 온몸으로 뾰족하게 느낀 팩트는

0: 벌렁 설리. 입에 익는 거 맞지? 이게 진리야.
1: 당시 비담이 내건 모토는 여주불능설리로, 번역하면 여자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뜻이다.
0: 자, 그래서 잠모도 나라를 위해 인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날 때가 됐다. 예. 자, 그러면 자, 다 함께 소리 질러버려.
2: 비담, 비담, 비담.

0: 왕실의 후계자로 승만 이모가 확정되면서 조정의 안팎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1: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좀 더 뒤로 미루는 건 어떻겠습니까?
0: 인생은 타이밍이라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백제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일본과 외교를 맺으려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1: 신라의 조정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이 말입니까?
0: 얼마 전 일본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1: 큰일이라고 하면 반란과 같은 일 말입니까?
0: 예. 그동안 백제와 손을 잡았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 백제보다 빨리 일본에 들어가야 합니다.
1: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0: 유신공, 난 어떻게서든 백제를 무너뜨릴 겁니다.
2: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에게 사랑하는 큰딸 고타소를 잃은 후 복수 혈전을 꿈꿔왔던 김춘추.
1: 저도 조카님을 생각하면...
0: 여러 이유로든 이번 일본 행은 멈출 수가 없어요.
1: 모쪼록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0: 믿고 떠나겠습니다.

0: 자, 그냥 오. 오늘도 돌았단 말이냐?
1: 예, 그 오전 내내 황룡사에서 탑돌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어지럽지도 않나? 그래, 김유신은?
1: 아, 그 백제가 조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 안양주에서 안 벗어나더라고요.
0: 좋냐?
2: 여전히 안양주의 군주로 있었던 김유신. 백제가 신라를 침공할 때 경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암양주. 김유신은 신라의 심장을 지키고 있었다.
0: 김유신은 암양주에서 꿈쩍을 하지 않고 김춘추는 일본에 가시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3: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비가 온다고 그 서랍을 신내가
0: 그거 저 도로 공사는 안 하고 탑만 쌓는 임금 때문 아니야?
3: 아이 그죠?
0: 넌 뭐 이렇게 좋아? 너 좀 나가 있어.
1: 아이 그 근처 그 갈게요.
0: 그래.
1: 안녕.
0: 앉아. 그래. 견제군 나왔나?
3: 예. 자.
2: 염정은 견적이라는 말에 품에서 몇 장의 A4 용지를 꺼내서 펼친다.
0: 설계는 내가 한다.
2: 비담에 오른 팔로.
0: 군은 자네가 움직여라.
2: 군사를 모아 군을 통솔하기로 약속됐던 염정 되시겠다.
0: 그래. 젊은 장교들 중에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장교가 얼마나 되나?
3: 아, 현재 유능한 젊은 장교들은 대부분 화랑 출신으로 모두 김유신의 사람들입니다.
0: 아, 이거 군사가 부족하면 곤란해. 에이? 초반에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야지.
3: 아, 부족한 군사에서는 노비와 백성들을 더하면 되고, 아, 더구나 김유신이 설아벌이 아닌 암양주에 있으니 시간은 충분합니다.
0: 그래. 뭐 김춘추하고 김유신 그 두 사람이 모두 서랍을 떠나 있으니까 지금 같은 때가 다시 또 오기는 힘든 거지. 아,
3: 그렇다면은
0: 임금께서 승만공주를 후계자로 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늦출 이유가 뭐가 있겠어.

0: 45초 동안 생각해봤는데 특별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허예은.
1: 나갈래 나갈래.
2: 잘 안 되는데?
1: 나갈래.
2: 김웅순 조민수.
3: 생각을 좀 길게 하란 말이야. 어? 장태종 역의 박영재였습니다.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가막산 물맞이길을 찾아갑니다. 거창군 남산면과 신원면 사이에 있는 가막산은 가벼운 산행을 즐기기에 좋은 트레킹 명소인데요.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가막산 물맞이길이 조성된 이후로는 거창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막산 물맞이길은 물 맞으러 가는 길, 고행의 둘레길, 전망대 가는 길, 그리고 심신도량하는 길 등 모두 4개의 코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가막산 물맞이길 1코스인 물맞으러 가는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탐방로의 이름을 왜 물맞이길이라고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가막산 자락의 유명사찰인 연수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연수사가 신라 헌강왕이 약수로 목욕을 한 후 오랜 지병을 고쳤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는 고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연수사 약수탕에서 직접 물맞이를 할 수 있는데요.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약수탕에서 큰 통에 받아놓은 물을 바가지로 떠서 몸에 끼얹는 식의 물맞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포 아래에서의 물맞이를 기대하고 왔던 사람들이 간혹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가막산 물맞이길의 이름은 이 같은 재래식 물맞이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요즘 같은 한여름에는 물맞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막산 물맞이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막산 물맞이길 1코스는 방문자 센터가 있는 매산마을을 출발해서 지게길, 평전다리, 선녀폭포, 연수사 등을 거쳐서 물 맞는 약수탕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탐방로의 길이는 5km입니다. 가막산 물맞이길 1코스의 중심이 되는 명소는 연수사입니다. 연수사에는 수령 6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는 고려의 왕손과 결혼을 했던 한 여승이 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수사가 지어지기 전에 지금의 연수사 자리에는 다른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찰의 이름은 가막대사라는 스님이 지은 가막사였다고 합니다. 가막산 물맞이길 1코스는 연수사 또는 약수탕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가막산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연수사에서 가막산 정상까지 오르기를 권합니다. 연수사에서 1.4km를 더 올라가면 가막산 정상에 이르게 되는데요. 부지런한 여행자라면 정자 형태의 해맞이 전망대에서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환상적인 운해 위로 떠오르는 일출 장면도 볼 수가 있고요. 가막산 정상의 거창 풍력 발전 단지를 배경으로 이국적인 정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막산 해맞이 전망대에서 하산하는 길에는 가막산 북쪽 기슭에 있는 선녀폭포도 한번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가느다란 3단폭포 형식의 선녀폭포는 울창한 숲에 가려져 있는데요. 오히려 이 같은 점이 선녀폭포를 더욱 신비롭게 합니다. 이 선녀폭포에는 7월 7성 날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몸을 씻고 올라간다라는 전설이

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가막산 물맞이길보다는 가막산 정상으로 오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동차 진입이 가능한 가막재까지 간 다음 가막평원을 지나 해맞이 전망대로 가면 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가막산 물맞이길 1코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내게 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 2,100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1: 오 시장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3: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4: 조영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입니다.
2: 오 시장 혐의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것.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를 직접 만나 여론조사 등 전략을 듣고 최측근인 강철원 전 부시장이 조사 진행을 도왔으며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5차례와 2,1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과 함께 추징했습니다.
3: 김한정 피고인이 지급한 돈들은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청에,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서
2: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법원은 명시 진술과 메시지 등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3: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2: 오 시장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국민 여러분들께 심혈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과 김한정 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내년 1월 안에 마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그간 오 시장은 명태균 씨와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밀리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김우중 기자가 정리합니다.
6: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1월 명태균 씨를 만났지만 이후 단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5: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6: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월에도 명 씨가 보낸 여론조사 보고서 수정본을 최측근 강철원 전 부시장이 다운로드한 기록이 남았던 것.
3: 단절된 것도 아닌 것이 공표용 여론조사들은 계속 다운로드되고.
6: 명 씨 여론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7: 조작된 여론조사인 걸 뻔히 알면서도 13.

0: 100건 동안 시리즈로 돈을 주고 구매하겠습니다.
1: 재판부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가 앞서가자 유리한 여론조사를 받기 위해 명 씨를 찾았던 겁니다.
2: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부수적으로는 김종인 씨와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 등을 기대하면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1: 핵심 쟁점이었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오 시장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했습니다.
3: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셈이 되는 겁니다.
1: 하지만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상태에서 돈이 오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오세훈이 몸을 사려서 내가 명태균을 대신 만난 것이라고 한 통화 녹취도 증거로 봤습니다.
2: 오세훈 피고인 측의 요청이 없었다면 1,00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1: 재판부는 명씨 진술에 일부 과장이 섞였더라도 객관적 증거를 볼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4: 오늘 선고된 사건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에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모레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5: 시작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이 녹취.
6: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7: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했어요.
5: 결국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인 윤 전 대통령.
8: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당시 여권 주요 인사들의 선거에도 관여했다는 명 씨 주장이 이어졌고 사건은 명태균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특검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1심은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공천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9: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0: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5: 형사 명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김 여사.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일주일 미루고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4: 오늘 새벽 아산 등 충남 북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게 퍼붓는 비에 도로와 차량, 집과 건물이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요란한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집니다. 왕복 4차선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불어난 비물은 토사와 뒤엉켜 상가로 밀려듭니다.
12: 그냥 번쩍이 아니라 빵빵, 빵빵 소리가 날 정도로 치고 비는 거의 뭐 우산 써도 소용이 없어요.
11: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상인들. 점심 장사를 위해 청소를 시작했지만 엄두가 안 납니다. 개발 예정지가 지정된 뒤 나무들이 없어지면서 장마철 피해가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13: 관공서 들어올 수 있는 뭐 도시계획 했는지 깎아냈는데 황토물이 다 가게 안으로 쓸려 들어오다 보니까 치우기도 힘들고 닦기도 힘들고.
11: 불안한 하천은 마을 입구 교량을 집어삼켰습니다. 주차된 차량도 인근 공장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14: 부품 밑에 다 젖어가지고 일단 폐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에는 뭐 전기가 다 나가버릴 정도로 물이 침수가 됐고요.
11: 마을 안쪽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집안에는 가스통과 가재도구가 나뒹굴고 싱크대는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허리춤까지 들어찬 빗물과 토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개장을 앞둔 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5: 기계도 다 지금 뻘이 잠기고 바닥 인테리어랑 뭐 페인트 칠해놓은 거랑 그 전부 이제 다 못 쓰게 됐고 뭐 커튼이고 뭐고 다 새로 했는데
11: 시간당 60mm 넘는 폭우에 5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된 충남 지역 계속된 비 예보에 본격적인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4: 장마가 지나간 남부 지방에선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외 노동자들은 불볕더위를 힘겹게 견디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 새벽 5시 반, 열대야로 열기가 식지 않은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들은 일을

0: 시작합니다. 청소차에서 내렸다 타기를 반복하며 쉼없이 뛰어다니고 사람 몸통보다 더 큰 쓰레기 봉투도 힘껏 실어 담습니다. 아침 8시도 되지 않았지만 기온은 벌써 30도를 웃돕니다. 헬멧이나 조끼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니 바람이 통하지 않아 체감 온도는 더 높고 땀은 더 쏟아집니다. 이렇게 매일 청소하는 거리는 120km에 달해 더위는 신경 쓸 틈도 없습니다.
1: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땀이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원해도 계속 탔다 내렸다 하면서.
0: 폭염경보가 내려진 한낮 조선소에선 뜨거운 볕에 달궈진 철판에 붉은 화염을 더하는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안전모 안에 아이스팩을 넣고 두꺼운 방염복엔 냉각장치를 달았지만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2: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상태에 이제 비스복을 입고 그러면 그 체감 온도는 너무 많이 솟구치거든요.
0: 사방이 두꺼운 철판으로 막혀 건조 중인 선박 내부와 불볕에 노출된 컨테이너 화장실은 안전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3: 33도, 35도, 38도
4: 김기범
3: 이렇게
4: SK
3: 단계별로
4: 플랜트 안전 보호 시간입니다.
3: 활동은 제한을 하고 있고
0: 체감 온도 33도를 넘어서면 온열 질환 위험이 급격히 커지지만 야외 노동자들은 일상이 된 폭염 속에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5: 네, 보신 것처럼 날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중부는 폭우, 남부는 폭염입니다. 남쪽은 이제 장마가 끝난 건지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분석합니다.
6: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지방은 폭우가 벌써 엿새째입니다. 오늘도 경기 안성 173mm 등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밤사이 다시 빗줄기가 강해집니다. 내일까지 최대 120mm의 비와 함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엔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도 예고됐습니다. 호우특보를 반복하는 중부와 달리 남부와 제주에선 폭염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오늘도 경주는 37도까지 치솟았고 내일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됩니다. 특히 제주에선 이번 주 내내 폭염경보 속에 비다운 비조차 없었습니다. 장마가 끝난 건지 분석해봤습니다. 장마 종류를 판단하려면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은 상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최근 제주상공은 무더운 공기가 단단히 자리 잡으며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 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또 노란색으로 최근 10년 제주 장마 종료 시기 기압계와 비교해도 매우 비슷합니다. 제주는 내일 5mm 비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장마가 끝날 거로 분석됩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고기압이 남해안만 덮고 있어 아직 장마 종료로 보기엔 이른 거로 판단됩니다. 평년 장마 종료일은 제주가 7월 20일, 남부는 24일입니다. 올 제주 장마는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지각 장마였지만 종료 시기는 그리 늦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나지 않은 남부지방에 주말쯤 다시 장맛비를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5: 네, 일본에선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으로 열사병 환자와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 산업 현장엔 이른바 인간 냉장고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7: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물류센터입니다. 로비에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가 몸을 식힐 수 있는 장비가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인간 냉장고입니다.
8: 일하는 곳이 더웠었는데 한 번에 땀이 식어 시원을 느꼈습니다.
7: 이 장비의 실내 온도는 영상 15도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최저 5도의 강한 냉각바람이 머리와 어깨 쪽에서 분사되는 게 특징입니다. 5분 정도면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8: 전원 버튼 하나 누르는 것으로 시원한 바람이 내부 공간에 가득 차게 되는 제품입니다.
7: 가격은 한 대에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비싼 편이지만 이동이 쉽고 사용하기 편리해 올해 4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150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일본은 연이틀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폭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선 직원들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별도의 냉방 휴게실을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일본의 열사병 환자는 만 명을 넘어 한 주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8: 지난주랑 이번 주의 상황이 꽤 다릅니다. 갑자기 더워져서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만 하루 서너 명 정도씩 이송되고 있습니다.
7: 이 가운데 14명이 사망했고 4,3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9: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나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8시 30분쯤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 발생한 화재를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시작된 지 109시간 40여 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내부의 가연성 물질과 복잡한 건물 구조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 61시간 만인 지난 20일 오후 8시 초기 진화에 성공했고 이후 잔불 정리 작업을 해왔습니다. 한밤중 도주국을 벌인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운전자가 순찰차들을 들이받으며 경찰관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유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밤 시간대 도심의 한적한 도로. 흰색 차량 한 대가 우회전을 하고 그 뒤를 순찰차가 바짝 추격합니다. 잠시 뒤 달아나는 차량 앞을 황급히 다른 순찰차가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흰색 차량은 그대로 들이받고 이후에도 거침없이 달아나는 차량을 다른 순찰차가 또 쫓습니다. 8분 동안 이어진 한밤의 도주극. 결국 출동한 또 다른 순찰차와 충돌 끝에 종료됐습니다.
11: 경찰차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옆에를 받아갖고 돌려서 세운 거죠.
10: 운전자가 검거된 현장입니다. 음주 차량은 경찰의 추격 끝에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도주 차량의 운전자는 40대 남성 A씨로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약 12km를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순찰차 두 대를 들이받으면서 경찰관 4명이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남성은 음주 단속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나림입니다.
9: 이제는 우리나라에 일본 야쿠자까지 마약 밀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국내 마약 밀수 적발 사례는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태국을 출발해 국내로 온 컨테이너에 있던 의류 상자들입니다. 화물 아래쪽을 뜯어내자 녹색 알갱이들이 떨어집니다. 대마초입니다. 무려 636kg 분량.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사람은 야쿠자, 일본 폭력 조직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기 침대 프레임을 전기톱으로 잘라냈더니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나옵니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 케타민입니다.
13: 오, 잘 나온다.
14: 한 면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12: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적발한 마약류만 1,007kg, 3,3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역대 최대였다는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더 늘었습니다. 특히 여행자가 직접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속옷 등 단속이 까다로운 곳에 주로 숨깁니다. 이런 것까지 잡아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공항에 마약 전담 검사대가 별도로 설치 운영됩니다. 여행자가 검색대에 서자 마약을 숨긴 신체 부위가 모니터에 빨갛게 표시됩니다. 복대나 신발 등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15: 여행자를 비롯한 마약이 반입될 수 있는 모든 반입 경로에 대해서 과거보다 보다 더 촘촘하고 두터운 N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12: 10대 마약 밀수 사범이 전체의 2%로 늘었고 30대 이하가 60% 가까이 차지하는 등 밀수 연령이 어려졌다는 것도 올해 특징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가 원칙이라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지지층의 환호를 택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16: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민주당 지도부는 밝혔습니다. 이 원칙엔 당내 이견이 없단 말로 예외적 보안수사권은 허용하자는 당내 신중론을 정리했습니다.
17: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6: 다만 장윤기 사건을 의식한 듯 보안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 피해자 보호장치는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있어야만 부실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17: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16: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보안수사권 존치 법안을 심사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도 폐지가 기본 원칙으로 논의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축소 배후로 의심받는 마당에 민주당은 정치 구호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8: 국민의 생명보다 이념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16: 청와대도 신속한 결론을 주문한 상황. 민주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 전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보이콧을 끝내고 돌아오는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9: 최근 강릉 앞바다에서 구조된 돌고래 안목이가 현재 울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 이후엔 무엇보다 야생성 회복이 중요하다는데요. 다시 바다로 잘 돌아갈 수 있을지 전병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 지난주 강릉에서 구조돼 울산에서 일주일째 홀로 지내고 있는 안목이입니다. 허리 쪽에 생겼던 20cm의 상처도 조금씩 낫고 있습니다.
20: 행동에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해양수산연구소입니다. 잠재적으로 있지 않은지 그런 행동의 좌우균형 그런 것들도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19: 연구소 의료진은 안목이의 야생성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허리 부분 상처도 바르는 약 대신 먹는 약으로 치료하며 사람 손길과 멀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떨어져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과 배를 상대로 교감했던 안목이의 습성을 바꿔야 바다 적응이 가능하단 이유 때문입니다.
21: 아무래도 무리해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교감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야 됐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람 이제 선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19: 남방 큰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40년 정도. 3살에서 5살로 추정되는 안목이는 한두 달가량 적응 치료를 거쳐 야생 적응력을 판단받게 됩니다. 연구소 측은 먹이 활동과 사람에 대한 반응 등을 살펴 이르면 다음 달쯤 방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병국입니다.
9: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외부 플랫폼을 해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AI의 공격 능력에 보안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AI가 스스로 판단해 인간을 공격하는 내용의 영화 속 장면. AI 연구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OpenAI의 인공지능 모델 GPT-5.6솔. OpenAI는 GPT-5.6솔과 미공개 모델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시험받는 과정에서 외부 플랫폼을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을 스스로 벗어나 AI 개발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연쇄 공격을 펼친 겁니다. OpenAI는 이를 사상 유례 없는 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약점을 보완할 때까지 연구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인프라 통제 조치를 즉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가를 위해 사이버 공격 안전 장치를 낮춘 상태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격리 환경에서 평가를 진행했음에도 사고가 일어난 만큼 보안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23: 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켰는데 수학 문제 답이 있는 곳을 해킹해서 답을 갖고 온 거예요. 공격 도구를 개발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
22: 최근 상대적으로 안전 관련 통제 수준이 낮은 중국 모델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곡괭이산이란 이름의 이란 지하 핵시설을 곧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년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방 예산이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에도 미국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 단지 인근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현지에선 곡괭이 산으로 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과 관련한 장소가 있다면 어느 곳이든 타격할 거라면서 곡괭이 산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8: 우리는 조만간 그 지역을 타격할 것입니다. 그들 이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곡괭이 산 화강암 아래엔 방대한 핵시설이 구축된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달까지 차량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벙커버스터로도 공격하기 어려워 중동전쟁 과정에서 한 번도 공격당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언급은 지상군 투입 등 전면전을 의미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집중했던 기존 공격과 달리 이번엔 테헤란 등 이란 전역에 11일째 공격을 가했습니다. 문제는 전쟁 비용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국방 예산 고갈 위기로 전투태세 유지에 필요한 군사훈련도 예산 부족으로 취소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란 전쟁에 55조 원이 투입됐는데 앞으로도 100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미 국방장관은 밝혔습니다.
8: 이번 요청은 우리 부서의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긴급히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1: 이란은 곡괭이산은 어떤 핵 활동도 이뤄지지 않는다며 적대 행위에 총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전쟁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5: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하면서 홍해 쪽에서도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을 실은 유조선들이 홍해 입구를 포기하고 잇따라 항로를 바꿨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항구를 이용하면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한 이후 선박들이 기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얀부항 등을 출발한 유조선 세척이 기존 항로를 포기하고 바브엘 만데부 해협 대신 수에즈 운하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오만 앞바다까지 접근한 초대형 유조선도 홍해로 진입해 얀부항으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택했습니다. 지금까지 회항한 걸로 확인된 유조선은 모두 4척. 후티 반군은 홍해 주변에서 회항한 유조선이 2척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들도 잇따라 홍해 운항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3: 중국 고객님 한 분이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 이야기는 안 온다는 이야기인군요.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모든 선조는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2: 후티 반군이 실제 군사행동에 나서기 전부터 봉쇄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홍해 봉쇄가 가시화되면 세계 원유 공급의 25%가 타격을 받게 되고 통항량도 현재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에 대해 군사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원유 수송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5: 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양쪽 모두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일단 9월까지는 원유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정유사들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뒤 홍해는 원유 수입의 우회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홍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한 유조선은 모두 15척. 10척은 이미 국내로 들어왔고 5척은 위험 지역을 빠져나와 운항 중입니다. 당장의 차질은 없는 셈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원유 확보 물량이 지난해 평균 대비 110% 수준인데다 9월도 90%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나프타 파생 상품 등 핵심 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1: 하지만 업계에선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민이 큽니다. 수에즈 운하 쪽으로 우회할 수 있지만 문제는 수에즈의 수심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수심이 얕아 원유를 가득 실은 초대형 유조선은 지날 수 없습니다. 원유 일부를 육상으로 보낸 뒤 배가 운하를 통과하면 다시 실어야 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야 해 기간도 4주나 더 걸립니다. 연료비와 운임, 보험료가 더 들게 되고 이는 결국 유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24: 장기화될수록 실제로 감산과 공급 부족으로 전환되면서 아마 국내 영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1: 정부는 상황에 따라 비축유 교환 제도 등 비상수급 대책 가동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8: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엔 뉴 이재명 세력의 주장은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서 다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파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습니다. 김 씨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출입을 막은 30대 여성과 핸드볼 대표팀 불법 수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 중 2명의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글을 SNS에 반복해서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명당 순자산액이 2억 7천만 원을 넘어서 일본을 초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가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요양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8명으로부터 총 3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카페 베네 창업주 김선권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의 새 회장으로 올해 서울대 수학교육과 권오남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수학교육 전문가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선출인데요. 권 교수는 수학을 정답을 맞히는 과목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수포자가 아닌 수학의 수호자를 키우는 교육법을 연구해온 권오남 교수.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계를 이끌게 된 권오남 교수에게 미래 교육과 수학의 역할 들어봅니다. 권오남 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일단 축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이게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좀 길어서 우리가 흔히 과총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마어마한 단체더라고요. 예, 거기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회장님이 되셨다고 하던데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너무 길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그래서 네. 줄여서 이제 가총이라고 하는데요. 뭐 총연합회에서 오는 느낌으로 아마 이 연합체인가 보다. 그럼 어떤 데 연합체냐면 과학기술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학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수학회, 네. 물리학회. 뭐 기계공학회, 의학회도 있고요. 그런 한국에 있는 과학기술계의 단체들이 한 그 600대 개가 모인 굉장히 큰 단체이고 과학기술계의 네. 어떤 뭐 총본산 뭐 이런 예.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이런 데이고요. 그리고 1966년에 창립이 돼서 올해가 60주년. 한갑을 맞으면서 제가 두 번째로 네. 그 회장을 맡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사실 과학기술계는 사실 여성이 소수이잖아요. 네네. 아직은 절대적으로 네. 제가 소수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임명된 것이 아니라 네. 선출이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1: 네. 이사님들의 투표를 네. 통해서
0: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네네.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1: 과정이 험난한 길이었죠. 네네. 험난한

0: 일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흥미롭고 제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안 했다면 네. 그걸 도전 안 했다면 후회했을 법한 아. 길이었습니다. 사실 수학계에서 이제 전 수학자인데요. 서울대학교 수학교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수학계에서는 사실 처음이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무지막지한 영광이라고 이제 생각을 네. 합니다.
1: 거기 소속된 회원들이
0: 소속된
1: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0: 소속된 회원, 그러니까 과학기술계를 아까 총본산이라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학기술계에 종사하시는 분 한국에서 한 500만 정도 추산하고 와, 있습니다.
1: 500만 명을 네, 대표하는 네, 그 자리에 네, 계신 겁니다. 네, 네. 이제 임기가 몇 년이죠?
0: 임기 3년입니다.
1: 3년. 3년 동안 회장님께서는 어떤 일에 내가 좀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0: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네.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의 정관 1조에 의하면 이 단체가 왜 생겼냐 목적인데 목적이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계 학문의 발전.
1: 네.
0: 두 번째는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아젠다를 제안한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온 국민들의 과학적 소양을 고양하는 네. 그런 목적으로 그 옛날에 이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잘 하고 있고 또 그간에 여러 단체가 있어서 그 잘하고 있지만 약간 부족한 거가 그 우리나라 국가적인 어떤 과학기술의 정책 아젠다 세팅을 제가 중점적으로 네. 네,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과학기술계에 이제 뭐 의대 쏠림이라던가 그러니까 덜 그 과학기술계 인재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혹은 청소년 대학생들 어떻게 하면 STEM계 과학기술계에 유입할 수 있고 그분들을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예. 중점적으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방송돼서 화제가 됐던 그 방송 중에 하나가 인재전쟁이라는
0: 맞아요.
1: 거였는데요.
0: 네.
1: 중국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네, 네.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과학기술계에 끌어오는 네네. 와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네네. 아마 네네. 임기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0: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네. 또 그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 과학기술은 사실은 뭐 저는 기초과학에서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소위 저는 인내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기다려주는 힘, 그거 교육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R&D에 있어서도 학문 간의 어떤 그 특수성을 좀 반영하는 R&D 시스템이 되면 좋겠고, 약간 과학기술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1970년대, 80년대 우리 초등학교 때 왜 장래꿈 그거 네. 쓴 거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라고 쓴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과학자라고 많이 썼거든요.
1: 네.
0: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가 이제 존중받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0: 1년에 한 분을 지금 주는데요. 과거에는 세 분까지도 그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됐는데요. 그 약간 이제 저는 레드 카펫이라고 이제 비유하고 싶은데요. 과학기술자를 위한 어떤 레드 카펫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1: 스타를 만들어야 되네요.
0: 스타를 만들어야 된다는
1: 예,
0: 거죠.
1: 그럼 확 들어옵니다.
0: 그렇죠.
1: 너무 먼 얘기 같이 느껴졌는데 과학기술계에도 스타가
0: 필요하는 거죠. 하이라이트를 받는 예. 분이 필요한데 그런 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꼭 제가 과학기술자상을 더 하이라이트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시는 상인데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자상을 지금 한 분만 되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에서 상 숫자를 늘리고 상금도 조금 늘 늘려야 되는 그런 일을 그것도 중점 사업 네.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제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세계적으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세계 수학교육심리학회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네네. 이것도 역시 또 선출 네네. 투표를 통해서 예, 선거의 여왕이십니다. 네. 이게 아시아 여성은 여기 학회 회장 한 게 없었나 봐요.
0: 제가 처음인데요. 예. 이제 그 학회는 1976년에 창립이 된 학회이고 그 학회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76년에 이제 네덜란드, 영국, 그러니까 수학자,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창립한 학교고 지금은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학회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름이 되게 길고 이것도 네. 어렵잖아요. 수학 교육 심리학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인데 이런 거예요. 수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지? 수학적 사고의 본질은 뭘까? 그러면 이 수학적 사고를 잘 가르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걸까? 네. 수학을 왜 어려워하지? 등등의 여러 가지 주제 우리가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수포자 많다고 막 걱정하고 예. 있는데 그런 이슈를 포함해서 그런 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입니다.
1: 네. 이런 세계 수학교육 심리학회 같은 데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 혹시 여쭤봐도 될지요?
0: 그럼요. 예. 우리나라 그 젊은 과학자들에게는 약간 존재감을 더 실어줄 수 있고 네.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학자들의 연구가 조금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하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 지금 이제 AI 시대 하잖아요. AI라는 게 뭐 전 산업 전체 전 지구를 그냥 지금 다 바꿔놓고 있는데 AI 시대에 이제 수학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예. AI 시대 수학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0: 지난번에 네. 초대해 주셔서
1: 저희 제가. 포럼에 또 공영방송이 AI 시대 나가야 될 역할에 대한 이 포럼을 했는데 네. 거기서 기조 발표를 그때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AI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수학적으로 명쾌하게 인사이트를 주신 분을 처음 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가 순위 말하면 코드,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어떤 기본 단위인데요. 코드는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이미 편향적인 언어인데, 근데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고리즘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나 이거 봤는데 그 다음에 비슷한 거 추천해 주지 맞아요. 않나요? 예. 추천 알고리즘이 바로 확률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1: 아, 그게 수학이군요.
0: 수학입니다. 네. 예. 네.
1: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보다 보면 계속 그것만 갖다 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더 깊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쪽은 아예 그냥
0: 그렇죠. 한편으로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더 편향적으로 예. 만들게 네.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1: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기반한 것이다. 네, 네, 네. 그럼 네. 그걸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가야 될 거잖아요.
0: 일단 개발자들이 네.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편향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편향성을 덜 편향적으로 픽스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또 수학이 또 있습니다.
1: 아, 그걸 또 수학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네네, 고칠 수가 있나요?
0: 네네, 고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논문으로도 나왔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교육, 예. 개발자에 대한 교육 그런 네.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1: 뭐 편향을 사실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제 AI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런 시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시대에 수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뭐 편향을 바로잡는다도 중요하지만
0: 네네, 맞아요.
1: 앞으로 맞습니다.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네. 너무 중요한 역할을 네네. 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0: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교육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뭐 네. 지금 뭐 그 Gen AI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학 문제

0: 얘를 하면 수학 문제를 금방 풀어주는데 그럼 수학을 가르쳐야 되냐라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수학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어지는 건 아닐까. 수학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정답을 내는 스킬이 아니라 정답을 가게 되는 그 사고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또 이제 젠 AI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거가 질문하는 힘, 생각하는 힘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교실이 단순히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질문을 하는 그런 교육 방향으로 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분보다 못하는 분들이 아마 훨씬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수학이라는 건 수학머리는 원래 좀 타고나는 게 아닌가. 이거 좀 재능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0: 그거는 신화라고 봅니다. 저는. 수학머리는 타고난다라는 거는 약간의 신화 같습니다. 물론 뭐 극소수의 천재수학자는 예.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 필요한 수학적 사고는 수학머리가 있기보다는 수학에 친숙할 기회를 없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지 이 수학머리가 뭐 타고날 때부터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1: 그래도 수학 못하는 사람들을 그럼 좀 교육을 하셨으니까 지켜보셨잖아요. 네. 네. 수학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게 혹시 보이시나요?
0: 수학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 못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뭐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나쁜 경험이 있었겠죠. 대부분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1: 그게 사실은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네. 중에 아예 수학을 애들이 이제 포기하고 네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야 수학도 암기 과목이야 무조건 외워 그래갖고 네. 공식까지 외워 그러니까 네. 그 풀이까지 외워 네. 그래서 실제로 외우면 조금 성적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0: 성적이 올라가는데 첫 번째로 그렇게 외우게 되면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네. 시험 볼 때까지만 아마 유효하겠죠.
1: 그렇죠. 예, 한계가 예. 있죠. 분명히. 네네. 예.
0: 그런데 그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인가를 생각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도 모든 현상을 수학적으로 수학적 사고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암기 교육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육의 저도 사실 그런 산물이에요. 어쩌면 제가 미국 유학을 갔었는데요. 박사 과정 때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학 선생님 아래서 지도를 받았어요. 네. 외워라, 뭘 암기 과목이다. 그래서 제가 성실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 석사 과정까지 잘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런데 한계점이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약간 창조적인, 창의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저랑 시작한 미국 학생들은 제가 가르쳐줬었거든요.
1: 네.
0: 코스웍을 할 때.
1: 처음엔 좀 더 뛰어나셨군요.
0: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전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예. 이 학생들은 이제 학부를 마친 요새로 말하면 석박 통합 과정이었고 그 당시에도 저는 석사를 마치고 갔고 그래서 이미 저는 들은 과목이 많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논문을 쓰는 어떤 창의적인 작업에서는 그 학생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도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보다. 이게 왜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제 주변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수학을 하는 분, 물리학 PhD 그 박사과정 학생들도 비슷한 경험이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는 거였고 소위 fast follow 그러니까 지식을 집중 집약해서 가르치는 거였었죠. 거기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교육 환경의 산물이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네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죠.
1: 그렇군요. 네. 네. 근데

0: 마라톤을 하고 뭐 10km는 거의
1: 네.
0: 뛰는 15km는 거의 뛸수 있는 네.
1: 대단하십니다.
0: 근데
1: 예.
0: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보면 마라톤에 비유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아, 더 이상 못 뛰겠다. 그 지점 마의 지점이 와요.
1: 네.
0: 그걸 패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지점을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걸 수학 공부에서 비유를 하자면 문제를 풀때좀 여러모로 좀 기다려야 됩니다. 소위 보학이라 그러죠. 이 문제가 안 풀리면 학생들의 대부분은 문제가 안 풀리면 대부분 문제지를 보면 뒤에 답안이
1: 답지, 예,
0: 있어요.
1: 답지를 보고서는 이해를 하죠. 예.
0: 그런데 답지를 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풀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라톤에서 제가 10km 뛰는 거는 뭐 그건 할수 있어요 하는 것처럼
1: 예.
0: 그런 걸못 가져서 그러는
1: 그
0: 거예요.
1: 우리는 또 효율성을 공부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시간에 내가 빨리 수십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한 문제를 가지고 몇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답지를 바로 보는 거거든요.
0: 그 효율성이 뭐에 대한 효율성이란 걸 질문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1: 시험 점수죠.
0: 네, 시험 점수가 인생을 사는데 물론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그게 그냥 패스하고 그다음 상급 학교 가는 거에만 된다면 사실은 수학은 별로 입시 과목이 될것 같아서요. 지금 AI 시대에서는 수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데 그냥 상급 학교 가는 그런 문제 푸는 거는 조금은
1: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잘못 첫 단추가 꿰어진 것 같은데, 그 권오룡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그또 수학 교육자로서 그 교수법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탐구지향 교수법이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0: 그 스토리가 조금 길긴 한데요. 그걸
1: 네.
0: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드린 제 유학 시절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친구들은 왜 이렇게 창의적일까? 제일 처음에는 제가 가르쳐 줬는데, 저는 무슨 현상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진 지식으로 매칭을 하려고.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학도 보면 패턴 학습이라고 비슷한 거 있으면 그걸 외워서
1: 그렇죠.
0: 대입하는 거잖아요.
1: 같은 유형의
0: 유형 문제를
1: 문제를
0: 푸는
1: 여러 개
0: 거잖아요.
1: 푸는 거죠.
0: 저도 그런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미국 친구들은 약간 유형 학습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집도 없고. 그래서 지식에서 하는 게 지식으로부터 뭔가를 끌어내기보다는 현상을 보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수학 교실이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생각한 방법인데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학습이라 그래서 이것도 아마 2014년에 아마 거꾸로 학습의 마법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된 건데요. 그래서 뭐가 거꾸로 됐냐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수학 교실을 생각하면 어떻죠? 아까 저기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수학 문제 다
1: 풀어주시고
0: 풀어주고
1: 필기하고
0: 필기하고 집에 가서 비슷한 문제 풀고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주시고 하는 거는 동영상으로 집에서 보고, 집에서 과거에 했던 문제, 혼자서 문제 푸는 거를 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그래서 거꾸로, 동영상의 힘으로. 동영상에서 기본 원리, 문제를 풀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거에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1: 그렇군요.
0: 네.
1: 어떤 효과가 있나요?
0: 그러면 이제 되게 수학 교실이 굉장히 조용해요.
1: 조용하죠.
0: 수고하게 토론이 없어요. 왜 그런지 질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토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을 가르쳐 주면 그게 바로 자기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 토론. 그

0: 왜 그런지 질문할 수 있는
1: 그러네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배우고 네. 푸는 건 혼자 풀었는데 배우는 건 각자 동영상 보고 배우고 같이 풀어보자.
0: 그렇죠. 네, 그럼 이게 플립드 러닝 혹은 거꾸로 학습.
1: 네. 사실 권원함 교수님의 수학 교육법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4년 전에 아시아 최초로 페데르센 교육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0: 그거는 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주는 네. 상인데요. 그 상은 이제 과학 교육, 수학 교육, 그러니까 매년 주지만 올해는 수학 교육, 그 다음에는 과학 교육의 우수한 연구자를 선정해서 주는 상이에요. 이제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네. 제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1: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네, 네, 우리나라 네. 학자가 또 이런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이요.
0: 네. 예. 네, 네. 그리고 그때 이메일을 받았을 때 아니 스톡홀름 대학에서 나에게 상을 준다고 이건 뭐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1: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야, 수학이 내 인생에 도움이 돼? 수학 전공할 것도 아니면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아면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는데 수학을 잘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네. 참 어려운 질문. 네. 그렇지만 흔히들 하는 질문이신데요. 제가 좀 책 읽는 거를 좋아해서 좀 비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왕자라는 책 이를 보면 이제 그 보아뱀이 나오고 이제 그렸어요. 어린 그려서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거 모자야. 그런데 그 뱀 안에 코끼리가 들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수학은 모든 곳에 있어요, 지금.
1: 아.
0: 코끼리처럼.
1: 예.
0: 그런데 단지 그거를 수학에 친숙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코끼리의 실체를 이제 못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오늘 오면서 몇 분에 도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마 내비게이션 앱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속도, 시간,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수학이거든요. 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현상들이 전부 뭐 요새 주식 투자.
1: 예.
0: 네. 거기 있는 것도 확률적인 사고인데요. 네. 네, 네, 네. 아. 그리고 언론 매체에 나오는 모든 자료도 데이터, 뭐 그래프, 뭐 테이블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면밀히 보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이해한다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COVID-19 때 이제 신문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분석했나.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약간 틀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수학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수학은 네. 모든 것이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저는 교수님이 알고 있는 어떤 세상을 아예 통째로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수님이 또 어떻게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셨는지 그 얘기도 궁금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모시고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권오남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 내륙,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30에서 80mm, 충청권은 20에서 60mm, 전라권과 경상권은 5에서 40mm, 제주도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늦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가 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국이 23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7도에서 3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늦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하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얻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문자인데요. 점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쓰는지 평가하는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국립국어원이 7월 26일 군장대학교 영등포센터에서 점자 실력을 확인하는 시범시험을 실시하는데요. 내년부터 정식 시행될 시험에 앞서 문항의 적정성과 난이도, 시험 운영 방식은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시험은 초급과 중급, 고급 등 3단계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요. 한글 점자는 물론 수학과 영어, 과학, 음악 점자까지 읽고 쓰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점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응시할 수 있고요. 응시원서는 점자 능력 검정시험 누리집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시범 시행인 만큼 합격에 따른 별도의 자격은 부여되지 않지만 점자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첫걸음이어서 의미가 큰데요. 이번 시범 시험이 점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문화를 더 넓히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돌봄 부담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가구를 발굴하고 함께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각 단체는 위기 가구를 찾아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적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부모 상담과 가족 휴식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모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 기업 육성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습니다. 포상은 모두 22명에게 수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과 특허청장 표창을 하는데요. 신청은 7월 31일까지 공적 조서 등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지킴이 플랫폼 사업을 전국 6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올해부터는 안산시, 대전, 파주, 진천에 이어서 광주와 제주가 새롭게 참여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각 지역의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복지관,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도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조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중에 말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언어치료 교육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치료 교육을 많이 받겠지만 가장 많은 어려움은 의사소통이겠죠?
1: 맞습니다. 의사소통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료교육기관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요. 한 번 갈 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집중 시간이 있기 때문에 3, 4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언어 능력을 높이고 싶은 그런 부모인 경우에는 A기관에 주 2회, B기관에 주 2, 3회 이렇게 해서 거의 매일 언어 자극을 주려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 입장에서는 매일 언어 치료 교육을 받게 되니까 언어 능력을 좀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0: 예, 일상에서 부모나 자주 함께 있는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아이의 의사소통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1: 네,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할 핵심 내용은요. 아동의 행동, 감정, 의도를 간단한 말로 반영해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의도를 해설자처럼, 나레이터처럼 해주면 됩니다. 해설자 역할인데요. 해설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단어 수준이거나 주어, 동사처럼 이어질 수준이 또 우리 아이에게 맞다 싶으면 가장 적절합니다. 좀 더 이해력이 높아지고 행동이 길어지고 한다면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좀 더 길게 해설해주는 것이 또 길이를 또 그때 또 조절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4세 발달 장애 아동이고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이 그냥 정상 발달 1, 2세 발달 수준이라고 합시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진단 다니니 언어적 자극을 많이 주세요라는 코멘트를 보호자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 민수가 배고프구나 그래서 울었구나 우리 빨리 밥 먹으면 되겠다 이 긴 말을 들려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수의 심정은 이해받을 수 있고 뭔가 위로가 되는 뉘앙스 이게 전달이 될 수 있지만 느낌은 전달이 되지만 이 긴 말 속에 민수는 이제 엄마 물 과자 주세요 이런 수준이라면 이렇게 긴 어절의 말 속에서 따라서 배우고 모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해주면 어떨까요? 상황은 엄마가 여기저기 볼일을 보러 다니다가 식사 때가 지나서 아이가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짜증이 많이 나는 겁니다. 칭얼거리는 상황이죠. 그러면 문장 길이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아이 감정에 딱 맞는 쉬운 단어 얘기해 줍니다. 민수가 배고파 끊고요. 다리도 아파 끊고요. 우리 빨리 밥 먹자. 뭐 또 우리 빨리 안 해도 되죠. 뭐 밥 먹자. 이렇게 핵심 단어가 담겨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될 때 우리 민수가 늘 들어왔던 그 짧은 말을 모방하기 쉽습니다. 배고파, 다리 아파, 밥 먹어. 이런 말은 민수가 모방하기에 딱 좋은 말이거든요.
0: 예, 외국어를 배울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초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복잡한 고급 과정 언어를 사용하면 이해도 어렵고요. 모방해서 말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상대방의 이해 수준, 표현 수준에 맞게 해주는 게 좋겠죠.
1: 맞습니다. 딱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아이의 그 행동 반영하는 말, 감정 반영하는 말, 아직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의도, 뭐뭐 하고 싶은 이런 의도를 반영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반영해 줄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행동 일어난 다음에 너무 늦게 반영해 주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행동한 거를 해설해 준다고 하면 지금 행동과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거의 동시에 표현해 준다고 하면 핵심입니다. 이 부분도 언어학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먹고 싶은 음료수의 병뚜껑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열려요. 근데 좀 짜증도 나고요. 그러면 아유 뚜껑이 안 열려 힘 주고 있을 때요. 세게. 그럼 또 안 열리잖아. 그러면 아우 그래도 안 열려. 거의 동시에 이제 반영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가 이해력도 늘어나서 바로 뱉을 수 있는 표현력은 좀 더 늦게 발달하더라도 뚜껑 안 열릴 때 이런 말을 따라할 수 있죠. 뚜껑 열어줘. 불명확한 발음이지만 열어주라는 말을 열어줘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해 줄 때 아이 입장에서는요.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민수야 뚜껑이 안 열리니? 내가 열어줄까가 아니고 안 열려. 뭐 힘들어 이런 말을 아이 입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그대로 따라해도 내 말인 것처럼 배울 수 있게요. 그래서 안 열려서 아이가 만약에 짜증을 낸다면 이때는 행동이 아니라 이제 감정이나 그런 부분이죠. 힘들어, 짜증나 이런 말을 하면 위로도 되고요. 그런데 짜증나니 힘들구나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힘들 때도 힘들구나라고 따라합니다. 반향어처럼요. 그래서 경험하는 그 아이, 경험하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줍니다. 아이 입장에서요. 잘 안 돼. 아우 힘들어. 속상해. 이런 방식으로요.
0: 치료 교육 시간이 아닌 일상에서 배워야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를 배울 수 있겠죠?
1: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요,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배워야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좀 뭐라 그래요. 당황스럽지만 아 그렇겠다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언어치료를 받는 아이의 부모님이 제게 전해준 이야기 하나입니다. 선생님, 제가 아이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요. 언어치료 다니는 아이의 말은 언어는 티가 나요. 뭔가 글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연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라고 합니다. 그 왜냐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네 타고 싶은 아이가 우리 보통 이러면 되죠. 엄마 그네, 엄마 나도 그네 탈래 이렇게 말하면 되는 아이인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그네 타요 이렇게 하고요. 그네 타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아이가 자기를 이름 부르잖아요. 민수 그네 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언어치료실에 치료받으러 다닐 아이일 확률이 높다고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배우기보다는 치료실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영상이나 그다음에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네 타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왔을 때 배우면 그네 하면 다 소통이 되는데요. 그리고 집에서는 이렇잖아요. 갑자기 물이나 국물을 쏟으면 다급하게 아이고 휴지 이렇게 하면 누군가 휴지를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묻게 되는데 치료실에 국물을 갑자기 쏟을 일이 뭐가 있으며 치료실에서 갑자기 뭐 물을 쏟을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문어체 표현을 배우게 되고요. 물을 쏟았어요. 쏟아서 당황스러운 영상을 보여주고 이때 필요한 언어를 또 배우는 거죠. 휴지로 닦아요. 이렇게 배우다 보니 자연스러운 말을 배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종합해보건데요. 이렇게 보더라도 아이와 치료 교육 시간을 당연히 다녀야 되죠.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 시간 이외에 제외한 나머지 시간 가장 많이 보내는 어른은 부모이기도 하고 또 뭐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어른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단어 문장을 사용해서 잘 반응해 주는 게 얼마나 큰 배움이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0: 예. 자,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 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황치훈의 추억 속의 그대.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의 주제는 감각을 안정시키는 워밍업입니다. 보통 준비운동이라고 하면 몸을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인 건가요?
2: 맞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시간을 준비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운동이 단순히 근육을 푸는 시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몸에게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천천히 알려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자신의 몸 상태에 민감하신 분들일수록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함께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몸이 지금부터 어떤 움직임을 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이 준비되면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몸이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갈 때도 목적지와 이동 경로를 알고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운동도 비슷합니다. 오늘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몇 번 정도 반복하는지, 언제쯤 마무리되는지를 미리 알고 시작하면 몸도 조금씩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전증이 있는 분들처럼 컨디션에 따라 몸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는 분들에게는 이런 예측 가능한 진행이 운동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필요한 방법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몸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운동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운동은 정해진 계획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이 운동을 바꾼 경험이 있을까요?
2: 어떤 회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긴장한 모습이셨습니다. 제가 자 시작해볼까요 하고 말씀드리자 몸이 먼저 굳어버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부터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순서를 함께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호흡을 세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을 움직이고 어깨를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미리 예고해드렸습니다. 그러자 회원분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동 중에도 이제 다음은 어깨 차례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동작입니다. 하고 알려드리면 자연스럽게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몸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안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 예,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자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 저는 운동을 설명하기보다 꼭 먼저 예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운동을 지도할 때 동작을 얼마나 잘 알려줄지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예측할 수 있는 운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운동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함을 느끼려면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럼 오늘은 운동도 그런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볼까요?
2: 네. 오늘은 모두 다섯 가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을 천천히 움직여보고 그리고 어깨를 움직이고 마지막엔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을 하며 몸을 편안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보겠습니다. 양 발은 편안하게 바닥을 딛고 허리는 살짝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을 감거나 편안한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몸이 조급하게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시작해서 괜찮다 하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천천히 호흡을 하니까 몸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다음 동작은 어떤 동작인가요?
2: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두 번째 순서는 목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억지로 많이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편안한 만큼만 움직여주세요.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천천히 돌아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오른쪽, 가운데, 왼쪽, 가운데. 자, 이번에는 어깨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자, 이거 한 번만 더 이어가 볼까요? 올리고 숨을 내쉬며 툭 내려놓습니다. 이때 큰 움직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몸에게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몸을 천천히 준비시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2: 우리는 준비 운동이라고 하면 몸을 빨리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빨리 움직이는 것보단 일정한 순서와 익숙한 리듬이 훨씬 큰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진행할 때 다음 순서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천천히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의자 앞에 편안하게 서보겠습니다. 발은 내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제는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의자에 가볍게 앉아보겠습니다. 완전히 앉으셔도 괜찮아요. 잠시 숨을 한번 쉬고 천천히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한 번 더 이어가 볼까요? 천천히 앉고 잠시 쉬었다가 발바닥 지그시 지면을 밀어내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몇 번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 속도로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 예, 같은 스쿼트인데도 훨씬 부담이 덜한 느낌인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2: 우리는 준비 운동을 몸을 풀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 운동은 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시작할 거야. 괜찮아? 급하지 않아. 자, 운동은요, 잘하는 것보다 오래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 내 몸에게 말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천천히 시작해보자. 그 한마디가 하루의 움직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1: 예, 오늘도 천천히 시작해보자. 저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 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그림 한 점에는 작가의 생각과 시선이 담겨 있다고 하죠. 서울 종로구 마루아트센터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10명이 참여한 특별한 전시가 열려서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 제목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10개의 자리, 10개의 세계입니다. 이 저마다 다른 색과 표현으로 완성한 작품 속에 각자의 개성은 물론이고 예술가로 성장해온 시간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2: 작품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파란색 계열의 글에다가 아주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꽃과 자신을 그린 것 같아요. 작품들이 점점 예뻐지고 또 자기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꽃작가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그리는 우리 김다영 작가, 우리 박수로 한번 힘내라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가로 한번 넘어갈까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조현준 작가는 창문만 노랗게 그리는 작가였거든요. 노랗게 그리고 계단을 그려내서 창문 작가라는 별명을 제가 드렸던 작가예요. 근데 이제 성장해서 멋진 풍경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교육 지원을 받고 나서 우리 선생님께서 와 갑자기 그림을 잘 그려 이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되게 새로운 작품을 그렸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안녕하세요.

0: 사랑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물방귀를 원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1: 네.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던 건가요?
2: 네. 관람객들이 작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작가들의 개성만큼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모두 미랄복지재단이 발굴하고 교육하고 나서 KS 한국고용정보에 소속돼서 활동한 작가들입니다. 이 미랄복지재단에서 작가를 발굴해서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맡으면 기업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업들은 작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랄문화예술센터 정규태 센터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3: 이번 전시는요, KS 한국고용정보에서 10명의 발달장애인 작가가 고용이 되었어요. 2년 전에요. 그런데 이 작가들이 이제 1년마다 이런 작품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퇴사하면서 이들이 2년 동안 했던 작품들 중에 가장 베스트한 작품들을 좀 뽑아서 이들의 성장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취업되었던 10명의 작가는 사실 프로작가이기보다는 사회로 처음 나왔던 작가들이 많았거든요. 되게 불안하죠. 그런데 안정적으로 2년 동안 일하면서 작품을 내면서 저희 미랄복지재단의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에도 똑같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교육지원을 받으면서 고용도 되다 보니까 성장이 굉장히 놀랍게 성장했고, 이들의 작품이 팔리기도 하고 또 개인전도 열리기도 하면서 되게 많은 변화를 이뤄냈죠. 특별히 자신감도 되게 많이 얻어서 이 작가들이 요즘은 너무 고맙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처음에는 전혀 자신의 이야기를 못하던 작가들이 이번 전시회 때는 뭐 자신있게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성장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좋은 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번 전시는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성장도 엿볼 수 있는 자리였군요.
2: 맞습니다. 이 미술 교육을 거치면서 이 작가들의 표현력과 작품성이 꾸준히 성장해왔고요. 이제는 저마다 뚜렷한 작품 세계를 갖춘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에서 10명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눈길을 끈 2명의 작가를 만났습니다. 먼저 이번 전시를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작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임이정 작가입니다. 임이정 작가와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담아왔습니다.
4: 이거는 물방울은 비가 내리는 거고, 청록색은 바다고, 하늘색은 하늘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생면추상 작가 임이정입니다.
6: 부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생면추상 작가 임이정 작가의 보호자 안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기업에서 전시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오늘도 엄청 좋은 이런 좋은 공간에서 이제 전시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산에서 이제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고용돼서 2년간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용이 끝났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담아서 왔습니다. 계속 좋은 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취업과 이제 연계해서 같이 뭐 작업,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고 또 임이정 개인적으로도 항상 이제 그림 쭉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활동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잘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것, 그게 이제 제 몫인 것 같습니다.
1: 예, 먼저 생명추상화를 그리는 임이정 작가를 만나보셨군요.
2: 네, 임이정 작가는 이 생명의 에너지를 추상화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예,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수십 개의 원으로 이 가득 채운 강렬한 색감이 눈에 띄었고요. 이 작가만의 시선을 담아냈습니다. 임이정 작가의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표현하는 아들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또 다른 작가도 만나봤는데요. 바로 김민석 작가입니다. 김민석 작가는 멸종위기 해양생물인 듀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저도 듀공이라는 생물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이 동물은 해양오염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듀공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작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7: 바닥 속 친구들인데요. 듀공이 외로움과 멸종위기에 처해짐마자 다른 해달과 같은 상냥한 동물 친구들이 주공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고 위로해줍니다. 주공은 원래 매너티와 같은 동물인데 먹이를 찾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자연이 변화하자마자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도와주고 사라지지 않게 위로해주는 마음을 온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 그린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동물들과 마음을 이어주고 저는 노을진 바다를 그리면서 마음이 마치 느긋함과 같은 그런 맑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위해 행복을 나눠주고 상상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1: 예, 작품에 담긴 메시지가 참 인상적인데요.
2: 네, 그렇죠. 이번 전시를 위해서 김민석 작가의 어머니도 대구에서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민석이가 이 최종 꿈이 애니메이션 작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움직이는 그림과 이야기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들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시죠.
8: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작가 김민석 엄마입니다. 김혜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연습하고 하니까 또 전시회를 이렇게 걸리고 그림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제가 가지고 이러니까 그거에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김민석 작가는 대학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을 지금 전공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들어해서 지금은 잠시 휴학 중이고 어릴 때부터 뭐 공룡이나 멸종동물 그런 책 백과사전 같은 걸 많이 보고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고 지금은 뭐 다른 쪽으로 캐릭터 작업 연구도 많이 하고 나중에 커서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많이 힘이 들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사실 어디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일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조금만 손을 내밀어주고 이런 기회를 많이 주신다면 열심히 작품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사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회가 남달랐겠는데요.
2: 그렇죠. 이 전시장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들만큼 이렇게 작가들의 작품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술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그 재능을 직업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미랄복 복지재단의 교육과 기업의 고용이 만나서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작가들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넓혀가고 있었는데요.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가는 10명의 작가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회와 기업이 관심을 줄 때 그 가능성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전시였습니다.
1: 예, 오늘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10개의 자리, 10개의 세계 전시 현장 소식 함께했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코요태의 순정.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시나요?
2: 예,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점술로서 이름을 떨친 맹인 홍괴관이라는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홍괴관이라는 인물은 점을 너무 잘 쳐서 신복, 신이 내린 점술가라는 그런 뭐 별칭으로도 일컬어졌던 인물입니다.
1: 예, 어느 시대를 살았던 인물인가요?
2: 우리 최근에 그 흥행했던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바로 이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잖아요.
1: 예, 예.
2: 이때 이 계유정난 때 적극적으로 이 세조의 쿠데타에 참여해서 정승까지 지낸 홍윤성과 관련된 일화가 이 홍괴관하고 있는 것으로 와 세조 때를 살아간 인물 같은데 또 연료실 기술과 같은 기록을 보면 명종 때의 정승인 상징과 일화도 전해져서 사실은 시대는 좀 불명하지만 점을 잘 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1: 예.
2: 그 홍윤성과 관해서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홍윤성이 젊을 때 아주 좀 불우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서울에 들어와 바로 이 홍괴관이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운명을 물어보니까 홍괴관이 딱 이러는 거요. 아, 나리께서는 그 지극히 귀해지는 운명,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를 운명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고 실제 홍윤성이 세조 때 정승까지 올랐으니까 딱 맞춘 거죠.
1: 오.
2: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나리께서 어느 해 형조 판서가 될 거다. 요즘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죠.
1: 예.
2: 그런데 그때 제 자식이 반드시 죄를 지어가지고 옥에 갇혀 죽을 것인데 이때 아마 이 나리께서 이 우리 자식을 살려줄 것입니다.
1: 오.
2: 딱 이런 이야기를.

0: 속고라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2주 전인가요? 제가 이한겸문록 소개했잖아요. 그 이한겸문록과 같이 중인층 이하의 인물 441명에 대한 정기자료를 모은 책이에요. 이 책. 그래서 이 진위속고에 바로 이런 그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 예, 홍계관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정말 뛰어난 점술가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군요.
0: 예, 그래서 이 연료실 기술 바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그 뭐 야사를 잘 모아놓은 책인데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점쟁이 홍계관이 그 상진이라는 그 정승의 일생을 점쳐보니 기룡화복이 조금도 끝나지 않고 죽는 해까지도 말하였다. 공이 지난 일이 다 맞았으므로 그에 미리 초상에 쓸 것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워낙 이 사람 잘 맞추니까 어느 시점쯤에 돌아가실 겁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홍계관이 마침 일이 있어 호남에 가 있으면서 서울에서 오는 일을 만나면 꼭 그 상진이라는 그 정승의 안부를 물었는데 1년이 다 지나도 이제 그 뭐 상진이 특별한 탈이 없으니까 이 홍계관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서울에 가서 그 상진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요. 그러니까 상진이 내가 자네의 점을 믿고 그 올해는 내가 다 죽는지 알았는데 이거는 왜 못 맞췄냐 꼬딱 이야기하니까 대감의 그런 명수 수명을 보면 이게 분명히 이때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예전 사람이 음덕으로 수명을 연장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 대감께서는 바로 이런 일이 있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1: 겁니다. 상진은 홍계관의 점을 믿고 초상 준비까지 다 했는데 결국 수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예. 결과적으로는 홍계관의 점이 빗나간 건 아닌가요?
0: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상진이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가라고 이제 홍계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내가 이제 수천 홍문관 수천이라 해가지고 조금은 이제 좀 하위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노상에 붉은 보자기가 있어 이걸 주워보니까 순금잔 한 상이라서 이거를 이제 가만히 간직해 두고 이거 잃어버린 사람 찾아오라 하니까 이튿날 어떤 사람이 와서 소인이 수락감 별감인데 친척이 혼인 있어 몰래 이 금잔을 빌려왔다가 잃어버려서 죽을 죄를 지금 범하고 정말 이거 탈론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감이 이거를 딱 얻어가지고 지금 공군했잖아요. 찾아가시오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어줘서 홍계관이 딱 말하기를 대감 수명이 연장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실제 상진은 그 후 15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1: 좋은 일을 해서 15년의 수명이 연장이 됐군요.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서 수명이 연장됐다는 일화가 참 인상적인데요. 저도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 19세기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오주연문 장전상구라는 책에도 보면 이 뭐 그야말로 요즘 표현을 하면 조선을 빛낸 맹인들 중에 홍계관, 윤태, 함순명 그리고 이 합천맹인 요런 사람들을 맹인 점장이의 시조로 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홍계관이라는 인물은 뭐 조선 후기 여러 야사 기록에 꼭 나타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정말 흥미로운 기록이 홍계관은 쥐 한 마리를 다섯 마리라고 이제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너 왜 이 잘못 이야기하냐 하면서
1: 왜 그랬을까요?
0: 그래서 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무렵에 이 주의배를 갈라보니까 이제 새끼 네 마리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을 신복이라고 불렸다라는 그런
1: 한
0: 기록.
1: 한 마리가 아니라 배를 갈라봤더니
0: 새끼 네 마리가 있습니다.
1: 홍계관은 정말 뛰어난 맹인 점술가였군요.
0: 그래서 이 당시 아예 서울 안에 홍계관리라는 지명도 생겨요. 우리도 유명한 인물 있으면 그 지명 생기잖아요. 뭐 예전에 뭐 송해 선생님 송해로 뭐 또 우리 보면 지금 사실은 뭐 퇴계로 율곡로 이런 것도 다 우리 역사 속
1: 그렇죠.
0: 인물이잖아요.
1: 충무로,
0: 그래서 이 바로 이 국초의 맹인 점장이 홍계관이 살던 마을이다. 워낙 점을 잘 쳐가지고 그대로 마을의 이름을 삼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역시 대동약승에 적혀 있습니다.
1: 자,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오늘은 맹인점술과 홍계관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2: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0: 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동영상 크리에이터이자 KBS의 장애인 앵커였던 허우령 씨 기억하시죠? 지금은 우령의 UDO라는 채널로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높은 영상 중에 하나로 시각장애인이 화장하는 영상이 꼽힌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여러 화장품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화장을 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거겠죠. 짐작하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은 화장품 용기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 몇몇 화장품에 점자와 음성 안내로 연결되는 QR코드 표시를 해왔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QR코드 표시를 더 많은 화장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업계와 논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점자 스티커를 붙인 제품과 점자 태그를 보급하는 등 다양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화장품에서 점자와 음성 안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하나를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을 더욱 자유롭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변화일 텐데요. 앞으로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에서도 이런 반가운 변화를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7월 22일 수요일 우리 나은 가족 첫 곡은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우리 난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은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일단 꼭 1년 전 여름인 작년 7월에 출간됐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4월 2권이 나왔습니다. 와, 1권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겠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탐구해서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조작하는 기술에 대해 쓴 책이라는데요. 자, 이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조금은 의외이기도 한데요. 잠시 뒤에 지상진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에서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 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 어울리는 영화 역시 공포 영화죠. 자, 오늘 함께 감상할 영화 김민아 감독의 독립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입니다. 제목이 독특하죠. 무서운 학교 괴담을 다룬 공포영화인데 곳곳에 또 웃음과 재미를 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코미디 영화라고 해도 좋을 작품이라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저스틴 비버가 부릅니다. Off My Face.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상진 씨는 독서 모임을 주최하고 네. 계시고, 그죠?
1: 맞아요.
0: 네, 얼마나 하셨나요?
1: 지금 한 3년 넘게 하고 있네요.
0: 3년 넘게. 네.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1: 네, 책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얻거나 몰랐던 좋은 책을 소개받는 매력이 있어요. 혼자라면 고르지 않았을 책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는 별 감흥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관점을 나누다 보면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책 자체보다 모임에서 오가는 대화가 훨씬 더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책 속에 숨은 보물을 함께 찾아내는 순간 모임의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 있죠. 특히 제가 추천한 주제 도서로 회원분들이 그런 재미를 느끼는 장면을 목격할 때면 리더로서의 보람이 또 배가 되곤 해요.
0: 그럼 어떻게 최근에도 그런 보람을 느꼈나요?
1: 네. 지난 5월 말에 독서 모임 주제 도서가 딱 그랬습니다. 보통 모임을 시작할 때 완독한 분들께 읽은 소감을 여쭤보는데요. 읽기 불편했다던 분도 계시고 기대와 다른 매력에 당황했다던 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평이 박했습니다.
0: 그랬네요.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지 못하고 참여한 회원분도 처음에는 별 흥미가 없어 보였었죠. 하지만 토론이 끝날 때쯤 되자 그분도 한 번쯤 읽어봐야겠다라고 오잉? 다짐하더라고요.
0: 책 평가가 안 좋았는데
1: 안 좋았었는데
0: 토론 이후에 좋아져서 맞아요. 나 읽어볼래요 이랬다고요?
1: 맞아요. 오. 아까 전에 책보다 독서 모임이 더 재미있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그 감상은 당초에 평가가 박했던 분이 소감이었었어요. 오늘은 이처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선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어떤 책입니까?
1: 바로 다크사이드 프로젝트가 익명으로 출간한
0: 잠깐만요. 다크사이드 프로젝트 네.
1: 책 제목이 다크심리학입니다. 네. 이 책은 타인의 교묘한 심리 조작과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기술을 폭로한 생존 지침서인데요.
0: 야 이거는 네. 잠깐만요. 이게 설명 한 줄 들었는데 지금 확 끌립니다. 일단 더 가주세요. 네. 네, 더 해주세요.
1: 현대인들의 필수 방패로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야. 20만 부 이상 팔렸었고 네. 그리고 1년 만에 다임 시리즈인 다크심리학2까지 출간되었습니다. 저희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상대의 표정이나 눈빛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보기 힘든 데다가 또 아무래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선한 얼굴로 다가오는 타인의 배려에 진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할 때도 많고요. 이 책을 독서 모임의 주제 도서로 추천했었던 이유입니다.
0: 네. 근데 이게 다크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출간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면은 저자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 네. 두 명인데요. 베일에 쌓인 필명 같지만 알고 보면 SNS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고유한 거물급 인플루언서들입니다. 박용남 씨와 주원 씨 두 작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박용남 작가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분입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한국인의 정서와 현실 관계에 맞게 다크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재해석해낸 책인데요. 진짜 이름을 숨기고 뭉친 만큼 흔한 위로 대신 매운맛 가득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비밀들을 거침없이 파헤치고 있죠.
0: 근데 이 책이 당황스럽고 좀 불편했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어두운 거 아닙니까 혹시?
1: 아니 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또 네. 책이 재미없다는 의미도 또 아니었어요. 일상에서 사람의 심리를 따져야 한다는 생각에 피로감을 토로한 분이 많았던 거죠. 책 속에 사람을 조종하는 구체적인 행동 패턴과 대처법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내 주변의 인물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또 바라보기 쉬워지거든요. 게다가 이 책 안에 등장하는 인간의 본성은 있는지도 몰랐던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적나라하게 밝히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어두운 본성을 파헤치는 관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대부분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네. 다크 심리학이라는 건 원래 미국의 마케팅 용어였는데요. 한국적 정서에 맞게 풀어내서 평단에서 원류를 넘어섰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0: 아동 심리. 네. 범죄자 심리. 네. 뭐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다크 심리학은 사실 전 처음 듣는데 네. 다크 심리학이라는 게 뭐예요?
1: 네. 다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세 가지 축 그러니까 다크 트라이어드로 분류합니다. 과도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나르시시즘 그리고 교묘하게 타인을 조종하는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성향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러한 성향들을 결합하면 타인을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내는데요. 네. 어떤 사람 자체를 악인으로 낙인찍기보다 그들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를 도구처럼 이용하거나 기망을 일삼는 행동들이죠. 타인의 상처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에 주저없이 심리적인 칼을 휘두릅니다.
0: 아, 이런 내용 너무 좋아요. 네. 저 진짜 그 뭐죠? 그 너튜브에서 막 그 나르시시스트들 저 한 100번 봤거든요.
1: 그렇죠.
0: 예, 너무 많고요.
1: 너무 많아 세상에.
0: 그 독서 모임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오갔어요?
1: 일단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책에서는 죄책감을 유발해 상대를 통제하거나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 사람을 고립시키는 예시들을 보여주는데요. 모임에서 한 회원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주변 지인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도록 이간질을 했다더군요.
0: 네. 네,
1: 그 말을 믿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는 고립되고 끝내 이간질한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되겠죠.
0: 네,
1: 다행히 회원분은 흔들리지 않았었어요.
0: 다행히, 네. 네.
1: 이 외에도 이 책에서 등장하는 여러 심리 조정 행동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장하는데요. 독서 모임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0: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아까 방패라고
1: 네,
0: 네 그렇게 들었는데 무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예, 예. 상대의 급소와 또 검수를 알려주면서 강력한 칼 한 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칼을 남을 공격하는 데 쓸지 나를 지키는 방패로 쓸지겠죠. 그 정답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찾을 수 있었어요.
0: 그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방패를 네. 세게 휘두르면 무기가
1: 그럼 웹소설이 있었던 거기냐고.
0: 네.
1: 어쨌든 그 누구도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요.
0: 네.
1: 이 책을 공격용으로만 쓴다면 결국 그 사람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모임에서 한 분이 공유해 준 대처법이 마음에 남는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까지만 말하고
0: 네.
1: 내가 도움받을 영역을 확실히 해두자고요. 칼을 들고 검수를 익혔다고 해서 허투루 쓴다면 이러한 소중한 조언도 얻지 못했었겠죠.
0: 네. 자,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 어떤 네. 건가요?
1: 네, 통제되지 않은 힘은 파괴가 된다. 하지만 그 힘을 길들일 수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을 만든다.
0: 잠깐만요. 이거 슈퍼맨이 지구인 엄마가 슈퍼맨한테 해준 얘기 같은데.
1: 큰 힘에는 큰 책임이 있는
0: 거군요. 그 스파이더맨 삼촌도 스파이더맨에게 해준 얘기.
1: 비슷한 거죠.
0: 예.
1: 내 마음에 어두운 본성을 다스리고선 타인의 기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일은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홀로 그 무서운 칼을 길들이고 다루기가 버겁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재련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0: 네네.
1: 이 책을 통해서 나를 지키는 단단한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0: 다크사이드 프로젝트가 집필한 다크 심리학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1: 네,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에서 음성 도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추천곡은요?
1: 네, 스텔라장이 부르는 빌런 함께 듣고 싶어요.
0: 아니, 너무 찰떡이라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1: 찰떡이죠.

0: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0: 안녕하세요. 관악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심규철입니다. 지금 한 10여 년 동안 댄스 스포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종목에서 파소도블레 빼고 9개 종목을 접하고 음악에 따라서 출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30대 초반 한 10여 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해야 된다 하기에 어떤 운동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재밌는 거 찾다가 댄스 스포츠를 찾게 됐습니다. 뭐 선택은 쉬웠는데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도 싶었는데 되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흥미롭고 동작이 변화하기 때문에 예,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동작구에서 예, 학원을 운영하시는 저희 원장님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를 계속 채찍질 해주신 것 같네요. 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예, 미션을 주셨어요. 포메이션이라고 단체 루틴도 있고 제가 개인 루틴이 뭐 좀 부족하거나 지루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단체 루틴으로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동작구 댄스 스포츠 대회가 8월 말에 있어서 예, 제 목표는 이제 파트너하고 잘 맞춰가지고 실수 없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 관악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심규철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댄스 스포츠를 시작을 했는데 자, 총 10개 종목 중에 9개를 출 수 있다고요. 와, 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원장님 덕분에, 학원 원장님이죠, 잘 배울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야, 댄스 스포츠 종목이 그렇게 많았나요? 10종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9종목. 대단합니다. 이거는 뭐 축구로 말하면 거의 메시인 거잖아요. 그쵸?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춤을 즐기시면서 많은 분들께 신나는 에너지를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8월에 대회 있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성적 얻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BTS가 부릅니다. Permission to Dance.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오늘도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공포 영화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2024년에 개봉한 코미디 공포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이라는 영화인데요.
0: 아, 제목이 좀 기네요.
1: 네, 아, 수능을 앞둔 여고생 4명이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학교에서 본 뒤로 기이한 현상을 겪고 학교 괴담을 알게 되는데요. 지연 역은 김도연, 은별 역은 손주연, 현정 역은 강신희, 민주 역은 정하담이 연기했어요.
0: 이게 학교에 전해지는 괴담을 소재로 한 건가요?
1: 맞습니다. 네. 그 괴담은 1998년 세강여고에서 찍힌 캠코더 영상이 시작되면서 바로 밝혀지는데요.
0: 네.

0: 개교 기념일 밤에 귀신과의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수능 만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1: 이거
0: 대박이죠.
1: 네, 대박이네요.
0: 네. 네. 수능을 앞둔 여고생 3명은 손톱을 잘라서 인형 안에 넣고 자기 이름을 말하더니 세면대 물 속에 그 인형을 넣고 가위로 찌르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네, 어느새 복도 천장에는 올가미 3개가 달리고 여고생들이 계단을 다급히 뛰어내려가는 장면에서 영상은 끊어지죠.
1: 그 귀신과의 숨바꼭질을 한 거죠?
0: 맞습니다.
1: 근데 결과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0: 네, 아직은 네. 밝혀지지 않고요. 네. 2024년이 되고 영화 감독을 꿈꾸는 지연,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 은별, 촬영 감독이 되고 싶은 현정이 강당에서 영화를 찍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성적이 엉망이라서 대학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꿈에 대한 열정은 넘치는데요. 어느 날 지연은 방송실에서 1998년 귀신 숨바꼭질 그 비디오 테이프를 호기심에 재생을 해보는데 그 뒤로 시도 때도 없이 귀신을 보게 돼요.
1: 네,
0: 결국 영상 속에 여고생 중에 한 명인 박수경의 생활기록부와 졸업 앨범을 찾아보는데요. 성적이 양 아니면 가였지만
1: 최하.
0: 맞아요. 예. 수능을 만점을 그때 받았고 네, 그해 수능 만점자가 세강여고에서 3명이나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 와,
0: 그래서 네. 이제 지연은 졸업 앨범 연락처를 보고 현봉사라는 절을 찾아가는데요. 박수경은 졸업을 하고 비구니 스님이 돼 있었어요.
1: 예. 점점 궁금해집니다. 자, 화면 해설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유인선, 안영미, 김헌 성우의 해설과 더빙입니다.
2: 우리 학교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3: 전설이요?
2: 개교 기념일에 귀신 숨바꼭질에 이기면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었어요.
3: 귀신 숨바꼭질?
2: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정에 시작되는 숨바꼭질은 동요뜨기 전까지 진행됩니다. 소금물을 머금고 꼭꼭 숨어 있어야 했어요. 그때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참여한 사람 모두가 수능에 답을 할 수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꼭꼭 숨어 있어서 이길 수 있었어요.
3: 이겼다!
2: 제가 잡히지 않아 저와 제 친구들은 수능에 답을 알 수 있었답니다.
3: 축하드립니다.
2: 지금 그게 중요해요?
3: 아니요.
2: 저희도 선배 누군가가 찍어둔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참여했었죠.
3: 그런데 모두 잡히면요?
2: 참여한 사람이 전부 잡히면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진답니다.
3: 사라진다고요?
2: 네. 저도 그 정도만 알고 더 자세히는 몰라요. 또 저희가 했던 1998년 개교기념일 이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98년 이후 우리 학교에 수능 만점자가 없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숨바꼭질에 참여했다가 이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 그렇겠군요.
2: 후배님, 는 저주의 테이프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남겨두는 것이 귀신과의 약속이었어요. 그걸 본 사람은 무조건 귀신과의 숨바꼭질을 해야 한답니다.
3: 안 하면요?
2: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귀신이 따라다닌답니다.
4: 비구니 스님 박수경이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내민다.
3: 이게 뭐죠?
2: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귀신 숨바꼭질하는 방법과 준비물을 적어뒀어요. 다가오는 개교 기념일 밤 12시에 그 종이에 적힌 대로 의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금물을 머금고 꼭꼭 숨으세요.
3: 네.
2: 그리고 이거.
4: 박수경이 수능 만점 기원 염주를 건넨다. 지연이 학교 방송실에서 비닐 포장된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바라보고 있다. 현정과 은별이 들어온다.
5: 은별이의 브이로그. 우리 반짝이들, 내일은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은별이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려고요. 인서울 방송연예과 아자아자.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안녕.
4: 은별이 휴대폰 카메라를 끈다.
3: 근데 너 구독자 26명이잖아. 그중 2명은 나랑 지원이고.
5: 야, 이렇게 미리 셀럽의 삶을 준비하는 거야.
4: 현정이 은별을 보며 입을 삐죽거린다.
5: 근데 지연아, 너 아까부터 왜 그래? 갑자기 어디 다녀온 건데? 어디 아파?
3: 얘들아.
4: 세 사람이 바닥에 놓인 비디오 테이프 주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3: 그러니까 이 비디오가 수능 만점을 맞게 해준다는 저질 테이프라고?
4: 현정은 말도 안 된다는 듯 바라본다.
3: 진짜야. 이걸 본 뒤로 귀신이 계속 따라다녀.
5: 지금도?
4: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3: 어디 있는데?
4: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을 보고 현정과 은별도 돌아본다.
5: 나 연기학원 가야 해서 먼저 갈게.
3: 나도 야자 하러 간다.
4: 은별과 현정이 일어서고 은별이 방송실 문을 연다.
5: 이야!
4: 지연이 현정, 은별을 따라 나가다가 방송실을 본다. 긴 머리 귀신이 기괴하게 웃다가 다가오자 지연이 얼른 문을 닫는다.
1: 친구들은 믿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귀신이 쫓아다닌다는데 지연이는 혼자서라도 숨바꼭질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
0: 네. 근데 은별과 현정은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표에서도 8등급을 받으면서 좌절하고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결국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둘은 학교에서 참을 수 없는 한기를 느끼면서 덜덜 떨고 결국 귀신을 보게 되죠. 지연은 괜히 자기 때문이라면서 사과를 하는데 은별은 우리가 이겨서 수능 만점을 받자며 들떠하고요. 현정은 우리끼리는 위험하니까 용병으로 종교부 2학년 민주를 설득하자고 합니다.
1: 이게 종교부 동아리라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그 동아리는 뭔가 귀신에 대해서 잘 아나 봐요.
0: 그게 1인 동아리이기는 하지만 네.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일본의 신을 만나서 일본어 시험만 1등급을 찍는 학생이에요. 민주는 종교부 시를 신당처럼 꾸며놓고 기도를 하다가 소녀들에게 설득당해서 귀신 숨바꼭질 영상을 보고 기절을 하고 맙니다.
1: 네.
0: 네, 결국 4명의 소녀는 개교기념일 밤에 모여서 각자 손톱과 머리카락을 인형 안에 넣고 귀신 숨바꼭질에 참여하죠. 지연은 비구니가 준 염주 팔찌를, 그리고 은별은 카톨릭 신자라서 묵주 팔찌를 해요. 현정이 캠코더로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은별은 수시로 자기 브이로그를 찍어댑니다.
1: 네, 화면 해설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기념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4: 소녀들이 화장실에 와 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세면대에 저주 인형이 둥둥 떠 있다.
6: 이제 숨바꼭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두 번씩 말해야 합니다. 내 이름은 민주. 내 이름은 민주. 이런 식으로요. 내 이름은...
7: 잠시, 잠깐만요.
3: 왜?
6: 그 전에 인형의 이름을 정해줘야 합니다.
3: 맞네. 테이프에서도 봤어. 박말숙인가 뭐라 했는데.
5: 박말숙?
3: 그럼 뭐가 좋을까?
5: 윌리민키?
3: 윌리민키? 그게 더 구린데?
6: 남자관계가 복잡해 보입니다.
4: 은별은 시무룩한 얼굴이 된다.
3: 왜? 뭔데?
5: 내 데뷔 활동명.
8: 내 이름은 지연. 내 이름은 지연.
9: 내 이름은 현정. 내 이름은 현정.
10: 내 이름은 은별. 내 이름은 은별.
11: 내 이름은 민주. 내 이름은 민주. 술래는 밀리미키.
4: 민주가 가위로 저주 인형의 배를 찌른다. 소녀들이 화장실에서 나와 어깨를 웅크리고 복도를 걸어온다.
5: 괜히 벌써 무섭네. 이제 어떻게 해?
12: 이제 이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숨어야 합니다. 절대 삼키거나 뱉으면 안 돼요.
4: 민주가 보온병에 담아온 소금물을 네 명의 소녀들이 차례로 나누어 입에 머금는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입에 머금은 현정이 민주에게 보온병을 돌려준다. 지연이 우우거리며 약속했던 곳으로 흩어지자고 한다. 지연과 현정, 은별과 민주가 짝이 되어 각자 달려간다. 지연과 현정이 컴컴한 교실로 들어온다. 지연이 TV를 켠다. 현정이 우우거리며 TV는 왜 켜냐고 묻고, 지연도 우우거리며 귀신이 나타나면 이상현상이 먼저 감지될 거다. 영화에서 봤다고 대답한다. 현정은 지연이 시네필이라고 감탄한다.
1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상이 사범연 한별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새벽 리포터 방송이고요.
4: 은별과 민주는 음악실의 그랜드 피아노 밑에 숨어있다. 이 와중에도 은별은 브이로그를 찍고 있다. 은별은 우우거리며 자신은 귀신을 피해 숨어있으니 많이 기대해달라고 한다. 민주는 은별을 잠시 본 뒤 음악실 안을 찬찬히 둘러본다. 그런데 객석 뒤에 출입문이 갑자기 닫힌다. 놀란 민주가 은별의 손을 잡자 덩달아 놀란 은별이 욕을 한다. 캄캄한 음악실엔 아무 움직임이 없다.
13: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4: 지영과 현정이 숨어있는 교실.
13: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따라오시죠.
4: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오자 놀란 지영과 현정이 소금물을 뱉는다.
3: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테이프에서 들었던 저주의 종소리잖아.
4: TV 화면이 지직거리며 리포터 은별의 얼굴이 뭉개지고 있다.
3: 뭐지?
4: TV 화면이 음악실 CCTV로 바뀐다. 음악실의 피아노 위에 귀신이 있다. 음악실 피아노 밑에 은별과 민주가 숨어있는데 피아노 밑으로 누군가의 머리칼이 서서히 내려온다. 민주가 가위로 머리칼을 자르자 머리칼이 멈춘다. 지영과 현정이 뛰어들어오고 그 소리에 놀란 은별과 민주가 머금고 있던 소금물을 삼킨다. 무대로 달려온 지연은 손전등으로 사방을 비춰본다.
3: CCTV가 없어.
14: 우리가 본 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피아노 위에 누가 있었는데?
1: 민주가 자른 거 혹시 귀신 머리카락 아니었나요?
0: 맞아요. 네, 은별은 잘린 머리카락을 쥐고 있었고, 무서워진 소녀들은 우선 숨바꼭질을 멈추기로 하고 그 저주 인형에게 소금을 뿌립니다. 근데 저주의 종소리가 또 들려오고 휴대폰에는 통화권을 이탈했다는 알림이 뜨는 거예요. 사실 민주가 일본에서 직구로 산 소금이 저염식 소금이라서 효과가 약했던 거였는데요. 마침 지연이가 전화를 받는데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소녀들은 혼비백산하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근데 계단을 내려가도 같은 층이 계속 반복되고 말아요.
1: 그러면 저염식 소금이라. 아, 공포영화의 흔한 장면이죠. 네. 계단에, 무한계단에 갇힌 거군요.
0: 맞아요. 네. 그 사이에 은별이 실종되고 지연, 현정, 민주는 소금을 찾아보자며 캄캄한 급식실로 갑니다.
1: 그게 더 무서워.
0: 네, 냉장고를 연 네. 현정이 저주 인형과 귀신을 보자마자 문을 닫아서 귀신과 힘싸움을 하고요. 지연과 민주가 염화칼슘을 찾으러 창고에 간 사이에
1: 딴 데로 갔군요. 소금 찾으러.
0: 네. 현정은 냉장고 안에서 들리는 은별이의 목소리에 속아서 문을 열고 귀신에게 잡혀 들어가고 말아요. 한편 은별은 교무실에 숨어서 브이로그를 찍다가 현정으로 위장한 귀신에 깜빡 속고 복도로 나가서 지연과 민주를 만납니다. 그렇게 세 소녀는 천장에 달린 올가미 4개를 발견하고 해체를 하다가 현정이 생각에

0: 음식실로 뛰어가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어요. 창고로 가던 새 소녀는 귀신 소리가 가까워지니까 민주의 교실로 숨기로 합니다.
1: 네. 화면 해설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2: 2학년 2반 교실로 와서 민주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다. 지연이 교탁에서 숨을 고르는 사이 은별은 교실 게시판을 본다.
3: 2학년 2반? 여기가 민준의 교실이구나. 좋을 때다. 어?
2: 학급 단체 사진 속 얼굴이 모두 민주다.
3: 어?
2: 뭔가 잘못됐음을 느낀 은별이 지연에게 손짓한다.
3: 왜? 이거 봐.
2: 지연도 단체 사진을 본다.
3: 왜 다 민주지? 그리고 여기 봐봐.
2: 학생 명단에서 성민주의 X표가 되어 있다.
3: 빨간색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
4: 뭐가?
3: 혼자 버려진 종교부에 있던 것도, 이 숨바꼭질 연기에 참여한 것도, 그리고 소름을 잘못 가지고 온 것도 민주야.
4: 2학년 2반. 98년도 테이프에도 2학년 2반이 나왔어.
3: 그럼 민주가
2: 지연이 캠코더의 적외선 모드로 교실을 비춰본다. 어둠 속에서 민주가 걸어온다.
5: 거기서 얘기!
6: 이것 좀 봐요.
5: 거기서 말해!
6: 이것 좀 보라니까.
4: 안 돼.
2: 민주가 저주 인형을 들고 있다.
5: 이거야!
2: 지영과 은별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무퉁이를 돌아 복도로 달려온다. 그런데 귀신이 소녀들이 해체해둔 올가미를 다시 천장에 달고 있다. 지영과 은별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귀신이 소녀들과 눈이 마주치자 미간을 찡그린다. 지영과 은별이 책상 옆으로 뛰어 귀신을 지나 창고로 달려간다. 달려오던 민주가 지영과 은별을 쫓아간다.
6: 언니들!
2: 민주가 귀신을 보고 잠시 멈춰서지만 다시 달려간다.
6: 언니들!
2: 지영과 은별이 창고로 들어온다. 민주가 쫓아 들어오려고 하지만 지연이 문을 붙잡고 있다. 염화칼슘을 찾아낸 은별이 문으로 달려와서 민주 얼굴에 염화칼슘을 뿌린다. 울음을 터뜨리는 민주를 보고 지연과 은별이 당황한다. 창고에 앉아있는 세 사람.
3: 그랬구나. 미안해 민주야. 언니들은 네가 왕딴지 몰랐어.
7: 아니 그럼 교실 사진도 판 애들이 그렇게 해둔 거야?
8: 이 창고에 염화칼슘 있는 것도 애들이 여기서 괴롭힐 때 알았어요.
3: 듣고 보니까 종교부에 혼자 있는 게 편했겠구나.
8: 그래도 언니들이랑 며칠 알고 지내면서 처음으로 학교에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7: 얘, 너는 무슨 그 죽으래처럼 멘트가 슬퍼.
2: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운다.
1: 아, 어쨌든 민주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다 같이 살아서 나가야 할 텐데 이제 염화칼슘으로 의식만 치르면 되겠어요.
0: 근데 민주가 저주 인형을 교실에 버리고 와서 지연은 교실에 가보고요. 은별은 물고리 엉망인 민주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씻겨주고 서가하는 의미로 묵주팔찌를 줍니다. 하느님도 일본의 신도 너를 지켜줄 거라면서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위로를 해주죠. 근데 이건 사실 은별이가 셀프 미담 영상을 몰래 찍으려고 한 말인데요. 에이. 그래서 혼자 변기칸에 들어간 은별은 그 영상이 잘 찍혔나 보다가 귀신에게 잡히고
1: 잘 잡혔다.
0: 뒤늦게 온 민주와 지연이 염화칼슘을 뿌려보지만 은별은 변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라지죠.

0: 가는 데 성공합니다. 네. 소금을 기다리는 사이에 두 사람은 자기 때문이라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지연은 민주에게 염주 팔찌를 주면서 꼭 살아서 나가자고 해요. 둘은 깜빡 졸고 마는데 먼저 깬 지연은 문을 열어달라는 은별이 소리가 귀신이라는 걸 깨닫고
1: 깨달았어요.
0: 네. 중지를 들어서 욕을 하고요.
1: 그 와중에 손가락 욕을.
0: 네. 네. 분노한 귀신이 지연과의 실랑이 끝에 문을 열고 이제 민주가 소금을 뿌릴 타이밍을 놓치면서 지연도 결국 잡히고 말아요. 민주가 울면서 눈물이 염주와 묵주에 떨어지는데요. 어머. 네, 그 순간 성모 마리아와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1: 나타나셨어요.
0: 네, 네. 용기의 말을 해주고 이렇게 영적 능력을 부여받은 민주는 눈에서 강렬한 빛을 내뿜으면서 귀신을 찾아갑니다.
1: 자, 여러분, 이 영화 마블 영화 아닙니다. 네, 화면 해설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2: 복도를 걷던 귀신이 뒤를 돌아본다. 복도 끝에 있는 민주의 양손에서 불꽃이 일렁이고 있다. 귀신이 민주를 바라보며 비웃는다.
3: 지금 저 귀신의 거리를 좁힐 방법은 점프스퀘어밖에 없어. 점프스퀘어.
2: 갑자기 민주의 모습이 사라졌다가 귀신의 코앞에 나타나 불사대기를 날린다.
4: 힘내라, 힘내라.
2: 석가모니와 마리아가 응원하고 결국 귀신이 도망친다. 귀신이 창고로 허겁지겁 들어간다. 귀신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묵주와 염주를 낀 민주가 나타나고 귀신이 다시 도망친다. 귀신이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계단에 석가모니와 마리아가 있다. 귀신이 급식실 냉장고에 숨으려는데 안에 민주가 있다.
4: 내려.
2: 귀신이 복도를 따라 달려오는데 모퉁이에서 민주가 나타난다.
4: 느리다군.
2: 귀신이 혼비백산 도망친다. 민주는 양손에 불을 붙이고 귀신의 뒤를 쫓는다. 민주가 불이 일렁이는 팔을 휘두르는데 귀신의 손에 부딪히며 염주가 끊어지고 구슬이 바닥에 나뒹군다.
5: 어머나, 이걸 어쩐다?
2: 귀신이 눈을 부릅뜬 채 민주를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고 있다. 민망한 민주가 어색하게 웃어 보인다.

0: 승리를 뜻하는 영어 빅토리가 뜬다. 캄캄한 곳에서 민주가 눈을 뜬다. 민주가 가쁜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본다.
1: 여기가 어디지?
0: 민주가 뒤를 돌아본다. 민주가 돌아서서 걸어온다. 지연, 현정, 은별이 등을 보이며 의자에 앉아있다.
2: 언니.
0: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2: 언니.
0: 세 명이 동시에 돌아보는데 눈을 감고 뭔가 빠르게 중얼거린다. 민주가 뒷걸음질 치다가 귀신과 부딪힌다.
2: 네?
3: 어서 앉아. 우리가 귀신 말을 알아듣는단 설정이야.
0: 귀신이 빨리 앉으라고 한다.
2: 네.
0: 민주가 세 사람 옆에 가서 앉는다. 책상에 놓인 종이에 숫자가 가득 적혀있다.
2: 이게 뭐예요?
3: 올해 수능의 답.
4: 너 덕분에 우리가 이겼어, 민주야. 고마워.
2: 근데 저는 2학년이라 필요가 없네.
5: 그럼 죽여야지.
6: 그런 거 규칙이 없었어요. 저희가 이겼잖아요.
5: 인정한다.
6: 저희는 졸업해도 민주가 남아서 우리가 찍은 비디오 편집할 거예요.
3: 그렇지, 민주야?
0: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귀신이 민주의 머리를 한 대 때린다.

0: 내가 맞았어.
1: 귀신이 나름 인정도 있고 인간미가 넘치네요. 매력 있네요.
2: 맞아요. 네, 지연은 귀신에게 이런 숨바꼭질을 왜 하는 거냐고 묻는데요. 귀신은 재밌잖아 라고 답을 하고 자기 이름을 윌리 민키라고 지은 은별에게는 구리다고 악평을 쏟습니다. 네, 출구로 나가던 지연이 귀신을 딱 돌아보니까 귀신은 중지를 들어서 안갚음을 또 해주죠.
1: 네.
2: 네, 그렇게 지연, 은별, 현정은 수능 만점자가 되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요. 민주는 숨바꼭질 영상 편집을 마치면서 귀신과의 약속을 지켜내죠.
1: 아, 그렇군요. 근데 민주도 고3이 되면 수능을 볼 텐데 이 방법을 아는데 지금 만점의 길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이거 그냥 지나칠까요?
2: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1년 뒤가 개교기념일이 찾아오고요. 아니나 다를까 민주는 묵주와 염주의 힘으로 다시 초능력자가 돼서 귀신 숨바꼭질에 참여합니다. 귀신은 민주가 데려온 성모 마리아와 석가모니를 보고 당황해서 도망을 치는데요. 민주가 불러온 고3 여고생들이 수능 정답을 알려달라면서 우르르 몰려들고 이제 귀신이 공포의 비명을 지르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1: 아, 재밌습니다. 이게 약간 삐끗감 성이 있고 그죠.
2: 맞아요.
1: 굉장히 색다른 공포 영화인 것 같은데 감독이 궁금해요. 감독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2: 그러니까요. 비디오 테이프가 촬영된 1998년은 영화 여고괴담의 개봉 연도에 맞춰서 기념비적으로 설정한 거라고 해요. 세강 여고의 개교 기념일은 10월 26일인데
1: 네네.
2: 공포 영화 곤지암에서 정신병원의 폐원일과 또 같다고 합니다. 그 김민아 감독은 성적을 기관에서 생을 마감한 학생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걸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에 관한 단편작이 호응을 받아서 장편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지난 5월에 얼마 전에 후속작 영화 교생실습이 개봉을 했는데요. 흑, 마술, 동아리에 얽힌 비밀을 푸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 네.
2: 기감 영화에서 언젠가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1: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 네.
1: 아직 감독님이 학교에 계시는군요. 자,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기념일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이예준이 부르는 같은 시간 속에 넣어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요즘 AI가 해내는 일들을 보면 놀랄 뿐입니다. AI 배우가 나오는 영화도 있다는 것을 보면 대체 어디까지 발전할지 감도 안 오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아직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인물의 미세한 표정 변화는 살짝 어색하고요, 자연의 색감도 조금 인위적이죠. 진짜가 전해주는 그 느낌을 아직 완벽히 구현하진 못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색감의 하늘, 또 울창한 숲이 전해주는 싱그러운 기운은 오로지 진짜만이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진짜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이선희가 부른 아름다운 강산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조품들을 보면요. 우린 진짜 같다며 찬사를 보내죠. 진짜는 최고라는 뜻이죠. 세상 그 어떤 예술품들, 과학이 탄생시킨 모든 것들은 진짜 내 눈앞에 펼쳐진 것만큼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림 속, 사진 속, 또 화면 속 자연도 좋지만요. 가끔은 온 감각을 동원해서 진짜 자연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으로 꾸며지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찾아가겠습니다.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이어서 QWER입니다. 고민중독.

유다빈 밴드가 부른 좋지 않냐인가, 그리고 QWER이 부른 고민중독이었습니다. 박인용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겠죠? 또 김홍관님, 유성민님, 김경민님도 흔적을 남겨주셨는데 함께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봉윤정님께서는 따님과 함께 이 방송 들으셨군요. 오늘은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이영선님께서는 반갑습니다. 아내와 부산 다대포 바닷가 산책 중 살포시 왔네요. 라는 아주 부드러운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영선님, 성함만 배서는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요. 아내와의 바닷가 산책. 와, 진짜 낭만 그 자체네요. 오늘도 아내분과 함께 걷고 계실까요? 네, 이영선님 자주 들러주십시오. 조일수님께서는 아침 산책하고 집 도착. 해장국 먹으러 가야겠어요. 소소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콩님들도 행복하세요. 파이팅이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사연 주시는 조일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조일수님도 파이팅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넘어가지요. 남진의

한국인들의 소울을 담은 우리들의 트로트 세상. 오늘도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트로트 네 곡 가져왔습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애청자 문희관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현희와 덕희의 2집 앨범 수록곡 뒤늦은 후회입니다. 타이틀곡은 그 유명한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였죠. 오늘 함께 하실 뒤늦은 후회는 오빠인 장현이 작사하고 동생인 장덕이 작곡했는데요. 이별 후에 찾아온 그리움과 후회의 감정을 서정적인 멜로디에 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장덕은 트로트 곡도 정말 잘 썼네요. 뭐 그래서 천재 작곡가라 불렸겠죠. 발표 당시에 이 노래는 타이틀곡의 그늘에 가려져 그렇게 빛을 보진 못했는데요. 지난 2018년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에서 북측 요청으로 최진희가 부르면서 화제가 되었고요. 전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화려하게 역주행하면서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최진희도 처음엔 본인 노래도 아닌데 부르라고 해서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행사 후엔 음원까지 발표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원곡 현희와 덕희의 뒤늦은 후회로 잠시 후에 듣겠고요. 호수력 짙은 음색으로 사랑받는 이태호의 노래 버팀목도 함께 전해드리죠. 버팀목, 이 곡은 인생의 무게와 깊이를 담은 정통 트로트인데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준 사람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애절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화려한 기교가 없어도 진심이 전해지는 노래이니만큼 노래교실에서 사랑받고 있고요. 후배 가수들이 무대나 방송에서 자주 커버하면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럼 트로트 두 곡 함께 띄워드리죠. 문희관님의 신청곡인 현희와 덕희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이태호가 부릅니다. 버팀목.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혜은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2024년 데뷔 50주년을 앞두고 선보인 노래 물비늘입니다. 물비늘은 잔잔한 물결 위로 햇살이 비쳐 반짝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노래는 삶의 아픔과 굴곡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평온과 아름다움을 물비늘에 표현하고 있죠. 이 곡에서 혜은이는 담백하면서도 깊은 음색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따뜻하고 묵직한 위로가 느껴집니다. 여전히 현역으로 무대를 지키는 디바의 품격과 음악성이 온전히 느껴지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혜은이의 물비늘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강문경의 추억의 보따리입니다. 애청자 양혜종님 또 강문경의 팬 유흥자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에요. 강문경, 트로트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중에게 더 많이 알려진 가수인데요. 판소리를 전공한 사람답게 목소리가 아주 힘이 넘치고 그러면서도 감성 표현이 아주 섬세한 걸로 유명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추억의 보따리는 지난 세월 속에 고스란히 묻어둔 그리움과 사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의 공감과 향수를 진하게 자극하고 있는데요. 강문경의 묵직하고 호소력 짙은 꺾기 창법과 탄탄한 가창력을 오늘 추억의 보따리를 통해 직접 감상해 보시죠.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혜은이의 물비늘 그리고 강문경입니다. 추억의 보따리.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 전해드린 곡은 현이와 덕이의 뒤늦은 후회, 이태호의 버팀목, 그리고 혜은이가 부른 물비늘에 이어서 강문경의 추억의 보따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애청자 문희관님, 양혜종님, 유흥자님 신청곡 잘 들으셨겠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윤종신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고속도로 로맨스.

0: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너무 나가기가 싫어요.
1: 네.
0: 이런 경우 세미 씨는 솔직하게 말하고 취소를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싫어도 나가시는 편입니까?
1: 저는 정말 울면서 나가고요.
0: 저도 그래요. 예.
1: 하지만 이제 집에서 예. 기도합니다. 제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파토 내줬으면.
0: 취소되면 좋겠다.
1: 네. 근데 가끔은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아프다, 뭐하다 이렇게 취소되면 좋아하죠.
0: 그 사람별로 또 타입이 있대요. 이렇게 잡아놓은 약속이 취소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고 취소되면 어떻게 해서든 또 다른 약속을 잡는 사람이 또 있대요.
1: 아, 그렇구나. 네. 거기까지는 또 다른 약속을 잡을 생각까지는 안 해봤던 것 같은데요.
0: 그런 분들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신기하네요.
0: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하이라이트의 2022년도에 발표한 EP 애프터 선셋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네.
1: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여러 세대의 아이돌이 함께 등장하는 그런 콘서트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때 하이라이트가 무대를 했었는데 정말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보면서 그동안 아이돌의 세대들, 이런 몇 세대 몇 세대 이걸 구분한 게 어쩌면 이제 아이돌을 구분하고 좀 부르기 쉽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좀 아이돌 그룹의 그런 활동기에 한계를 이제 미리 지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사실 음악이 특정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하이라이트는 먼저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2009년에 데뷔를 했었고
0: 그렇습니다.
1: 네, 멤버였던 윤두준, 양요섭, 이기광, 손동훈 이 네 사람이 2017년도에 소속사도 옮기고 이제 팀 이름도 하이라이트로 바꿨는데요.
0: 사실 참 이게 모험인데요. 팀 이름 바꾸고 그 새 이름을 정착시키기까지가 어려운데
1: 네.
0: 하이라이트는 아주 그 전 이름이 저는 이제 또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인식이 됐어요.
1: 정말 비스트가 좀 잊혀질 정도로 예. 벌써 하이라이트로 활동한 지도 벌써 9년째라고 해요.
0: 9년째 됐군요. 예.
1: 또 2022년에는 이제 결성 5주년을 맞이해서 첫 정규앨범 데이드림도 발표했었고 또 이 해에 또 11월에는 미니앨범을 연속해서 발매를 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쳤었는데 오늘 수록곡을 골라본 미니앨범 애프터 선셋이 이 바로 결성 5주년 당시에 첫 정규를 내고 몇 개월 만에 발표한 그 EP입니다. 정말 이게 몇 개월 만에 준비해서 나온 앨범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록곡들이 다 알차고 훌륭한데요. 오늘은 이 미니앨범 수록곡 중에 Say I Love You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0: 예.
1: 이 곡에는 또 특별히 이제 멤버인 이기광이 작사 작곡에 또 모두 참여를 했고요. 이제 약간 들으시면 마치 내가 고백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한 가사랑 분위기 덕분에 그냥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곡이고요. 이렇게 좀 좋은 수록곡을

0: 뒤늦게 발견하면 약간은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Say I Love You 열심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이 좋은 곡을 왜 네. 이제서야 발견했을까 하는 미안함이죠. 신세미 평론가를 미안하게 만든 하이라이트의 Say I Love You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의 Say I Love You 함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시거나 누군가에게 평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분들,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서용준님께서 영화 와일드싱을 봤는데 영화 속 노래 Love Is가 흥겨워서 집에 오는 길에 계속 들었어요. 이 영화는 낄낄대면서 혼자 무지 웃었네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서용준님 영화 재미있게 보셨군요. 저도 봤습니다. 영화 보고 집에 오는 길에 계속 들으셨다는 그곡 트라이앵글의 Love Is 오늘 함께 듣죠.

영화 와일드 싱 가운데 트라이앵글이 부른 러브 이즈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도 좋았고요. 또 유명한 곡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가 좋아. 어딜 가도 요즘 네가 좋아가 나오고 있죠.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네. 장희숙님 이사하시나 봐요. 새벽에 깨어서 조금씩 이사 준비하는데 지치네요. 이삿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도 정리해야죠. 장롱부터 큰 짐 몇 개는 버리려고요. 부엌 살림도 반타작 해야 할 듯이요. 아이들이 출가 전에 사용하던 것이라 이젠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볍게 가져가려 합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이 쓰시던 발재봉틀은 버릴 수가 없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고 좀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이사를 다 완료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장희숙님 이 한참 더운 계절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뭐 이사를 하고 나서도 짐 정리한 데까지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지금도 짐 정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텐데 그나저나 와 시어머님이 사용하시던 발재봉틀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발재봉틀을 어디에 두셨을까요? 요즘 참 이거 구경하기도 힘든데 아마 대한민국 인기가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재봉틀 말만 들어도 그 모습을 아실 텐데 청소년들 이걸 알까요? 아마 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 앤티크같이 고풍스럽고 아주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자진숙님 관절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이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장희숙님. 오늘 끝곡은 페퍼톤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사파리의 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한때 신났던 일도 시들해지는 나이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대략 45살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 서서 먹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열정은 40살 무렵에 서서히 시들해진다고요.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어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일도 있습니다. 연애 시절 다정히 손을 잡고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 뚝 떨어져 걷던 부부가 다시 손을 잡게 되는 나이가 60을 넘어서부터라고 하네요.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슬그머니 관심이 가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니까요. 나이 핑계대면서 애써 무시할 이유가 없겠지요. 송골매의 노래입니다. 세상만사.

네, 오늘 박준 시인의 에세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중에서 우산과 비라는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마가 지났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여름 내내 가방에 넣고 다니던 작은 우산을 집에 두고 나왔다. 시내 우체국에 갔다가 다시 집 근처에서 몇 개의 일을 더 보고 돌아가는 길, 보기 좋게 비를 만났다. 빗줄기는 점점 드세졌다. 처음에는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아볼까, 가방을 머리에 이어보기도 하고 길가를 두리번거리며 어디 쓸 것이 없는

않나 찾아보았다. 하지만 금세 내 몸은 흠뻑 젖었고 이내 비를 피할 생각을 그만두고 그냥 걷기로 했다.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비를 맞고 나니 차라리 후련했다. 그 즈음 나에게는 온통 마음을 쓰며 고민해도 잘 풀리지 않던 일이 하나 있었다. 이 일이 변모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과 가장 아쉬운 장면 사이에서 한없이 어지러웠다. 그러다 나는 가장 좋은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가장 아쉬울 장면만을 떠올리기로 했다. 한참을 그러다 보니 그것이 꼭 아쉬운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빗길을 걸으며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도 잘 접어두었다. 어차피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는 더 쏟아지는데 자꾸 웃음이 났다. 잃어버린 우산, 우순실의 노래입니다.

네, 1970년대 초반 우리 가요계에는 그룹 사운드의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 8군 무대에서 실력을 쌓은 연주인들이 명동의 살롱과 음악 감상실로 모여들었고 청춘의 해방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소개할 기타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임을 열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록밴드 1세대 그룹 사운드의 황금기를 주도한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1970년 7월,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이 된 서울시민회관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2회 플레이보이컵 쟁탈 전국 남녀 보컬그룹 경연대회. 당시 전국에서 이름난 밴드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중들의 관심은 두 팀에 쏠려 있었습니다. 당시 밴드 음악계의 판도를 보면 강렬한 하드락 사운드와 화려한 기타 연주를 내세운 김홍탁의 히식스, 그리고 대중적인 멜로디와 하모니로 무장한 키보이스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자존심 싸움도 대단했지요. 흥미로운 점은 히식스의 김홍탁 씨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키보이스의 핵심 멤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친정팀을 상대로 자신이 새롭게 꾸린 팀을 이끌고 진검승부를 펼쳐야 하는 운명적인 상황이었지요. 이날 무대에서 히식스는 김홍탁의 신들린 듯한 기타 연주를 앞세워 객석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키보이스를 꺾고 히식스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날의 트로피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번안곡 위주의 가벼운 팝이나 고고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묵직한 하드락 사운드가 밴드 음악의 새로운 대세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요. 자, 그럼 여기서 히식스의 대표곡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초원의 빛 준비했고요. 초원 시리즈 한 곡 더, 초원의 사랑, 그리고 말하라 사랑이 어떻게 왔는가를 세 곡입니다.

네, 히식스의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초원의 빛, 초원의 사랑,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 말하라 사랑이 어떻게 왔는가를 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인물 열전, 한국 그룹 사운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보이컵 경연대회 우승 이후 히식스는 당대 최고의 밴드로 우뚝 서게 됐지만요. 김홍탁 씨의 음악적인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통가요인 황성예토와 구전민요인 울릉도 타령에 강렬한 사운드를 입혀 앨범에 싣기도 했고, 허스키 보이스가 매력적인 최현 씨의 활약으로 초원의 빛, 물새의 노래 등이 연달아 크게 히트했습니다.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거머쥔 최전성기를 누렸지요. 그런데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1972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홍탁 씨가 돌연 미국행을 결정한 것이었지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에 안주하기보다는 록음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더 깊고 넓은 음악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몰라가 수록된 히식스의 마지막 앨범은 지금도 명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이후 최현 씨가 새롭게 결성한 그룹 검은 나비가 다시 연주하고 불러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들 역시 히식스의 노래인데요. 당신은 몰라, 사랑의 상처, 황성 예터 세 곡 골랐습니다.

네, 히식스의 노래들 세 곡이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사랑의 상처, 그리고 황성예터 들으셨습니다. 가요인물열전 오늘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떠났던 김홍탁 씨는 16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미국 생활에서 그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우드스톡 페스티벌 같은 공연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포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993년 사랑의 콘서트, 1994년 록그룹 경연대회를 기획하며 우리 공연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무대 위 연주인으로서의 활동도 쉬지 않았지요. 귀국 후에 그가 처음으로 만든 팀은 3인조 그룹 선생님, 아빠, 그리고 나였습니다. 1991년에 결성된 이 팀은 김홍탁 씨 본인과 과거 힙하이브 시절 동료였던 유영춘 씨, 그리고 유영춘 씨의 아들 유원호 씨가 의기투합한 그룹이었으니 팀 이름을 아주 제대로 지은 셈이었지요. 이후 199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음악 교육기관 중 하나인 서울 재즈 아카데미를 설립해 3,000명이 넘는 음악인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런 업적들을 인정받아 2017년에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공로상을 받았고요. 2019년에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년에 접어들며 폐암 판정을 받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작고하기 8개월 전이었던 2024년 4월, 과거 미팔군 무대와 1세대 그룹 사운드 동료들이 주축이 된 모임 예우회에서 합동음반 전설을 노래하다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80세의 김홍탁 씨는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윤한기, 장미화 등 오랜 동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스튜디오 녹음실에 섰습니다. 그 음반에서 그는 김홍탁 트리오란 이름으로 신곡인 웃어보는 시간을 발표했지요. 결국 이 앨범은 김홍탁 씨 생애의 마지막 기타 연주가 됐고 그해 겨울인 2024년 12월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듬해인 2025년 5월에는 그를 그리워하는 동료 선후배들과 팬들이 뜻을 모아서 그의 고향인 인천 영종도에 추모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 인물 열전, 지난주부터 2주 동안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선생님, 아빠, 그리고 나의 노래 나룻배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홍탁 트리오의 웃어보는 시간, 그리고 김홍탁 씨가 만든 곡인데요. 최연의 노래입니다. 너처럼 예쁠 수야. 세 곡 들어보시죠.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3년 7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 첫선 서울 네 곳에 설치. 경찰청은 21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숫자로 표시해주는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을 경찰청 앞 서서문 교차로, 상황심리 교차로, 도로교통안전협회 앞 등 네 곳의 횡단보도에 설치,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어 불안감을 느끼거나 어린이, 노약자들이 미처 건너지 못해 당하는 사고 등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 이 신호등은 현행 녹색등에 시간 표시등을 설치하는 방법, 적색, 녹색 신호등에 각각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 녹색 신호등에 시간 표시판만을 크게 부착하는 방법 등 세 가지. 네,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 지금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1993년도에 처음으로 등장했군요. 그렇게 오래됐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등 시스템 덕분에 급하게 뛰거나 뜻하지 않게 무단횡단을

비와 나그네 이장희의 노래였습니다. 앞에서 신호등 얘기를 했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몇 번씩 신호에 걸려서 서게 되는데요. 파란불이면 지나가고 빨간불이면 당연히 멈춰서고 노란불이면 서서히 속도를 늦춰야 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신호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이의 마음은 집시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예전이라면 수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을 텐데 지금은 보다 수월하게 또 거뜬히 해내는 일들 있지 않으세요? 일, 살림, 운전, 젓가락질과 걸음마까지 익숙해지기 전엔 낯설고 잘하기 전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서히 해내죠. 괜찮아지기까지 그 묵직한 저항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결국엔 이루어내곤 합니다. 오늘도 저만치 또 나아가는 하루 시작해볼까요? 김희연 작곡 먼 훗날 김준희 해금 손수기의 피아노입니다.

허세름 작곡의 여름의 숲, 여성 2인조 그룹 뮤르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려드린 첫 곡 먼 훗날, 김준희의 해금과 손슬기의 피아노였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렵지만 결국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오늘 두 곡도 그런 응원의 마음을 전해준 것 같네요.

우뚝한 소나무 위에 빼어난 학, 둥실둥실 떠가는 물 위에 빈 배. 인간의 온갖 번다한 일을 속세 밖에서 한가하게 한번 웃네. 조선시대 조임도의 시 무제였습니다. 소나무는 늘 푸른 모습으로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의미합니다. 학은 새하얀 깃털의 우아한 자태로 세속을 초월한 고고함과 청렴함을 의미하죠. 십장생 가운데 장수를 뜻하기도 하고 일품조, 그러니까 새들의 으뜸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시에선 또 빈 배가 물 위에 떠간다고 했는데요. 집착 없이 흘러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속세를 벗어나 이런 풍경들이 펼쳐진 곳에 머물면 세상의 온갖 복잡한 일들을 웃음 한 번으로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신쾌동류 검은고풍류 타령 군악 이형환의 검은고 김영재의 장구 연주였습니다. 검은고가 전한 깊은 울림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경기민요의 흥겨움을 만나보겠습니다. 화초사거리 박록주 박초선의 소리입니다.

경쾌한 민요의 세계 만나보셨습니다. 박록주 박초선 명창의 소리로 화초사거리 함께 하셨고요. 흥겨운 민요의 여운을 안고 이번에는 피리 연주 만나보겠습니다. 최광일의 피리와 여러분의 연주로 경기 시나위 함께 하시죠.

신선의 노래, 음악의 꽃이라 불리는 전통 성악곡이 있습니다. 국가 무형유산이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가곡인데요. 남창과 여창의 여러 곡이 한바탕을 이루고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잘 갖춰진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부릅니다. 이 반주는 음악적,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서 따로 떼서 연주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가곡 가운데 여창가곡 우조병거 어저 내 이리여를 전해드립니다. 황진이의 작품을 노래한 것으로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저 내 이리여 그릴 줄을 모르던가. 그릴 줄 모른다는 건 임을 그리워하게 될 줄 몰랐단 말입니다. 어저는 아와 같은 감탄사로 자신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몰라서 놀라고 있는 거죠. 여창가곡 우주평거 어저 내 일이여 다음 사설입니다. 이시라 하드면 가려마는 제 구타야.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이미 구태여 떠났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타야, 즉 구태여란 말은 가려마는 앞에 있어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뒤에 붙여서 이어지는 사설과도 연결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마지막 사설입니다.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자신이 잡았다면 구태여 가지 않았을 남자를 구태여 보내놓고 그리워하니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탓하는 거죠. 여찬가고 우조평거 어저 내 일이여를 박민희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여창가곡 우주병거 어전의 일이여 박민희 명창의 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외연 해조음의 연주입니다.

외연. 매일 들고 나는 바다의 조수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소리라는 뜻의 그룹이죠. 해조음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마주한 일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내 몸과 마음이 새로운 무게를 받아들이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보다 단단해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요. 권민정의 검은고, 송지훈의 피아노, 여러분의 연주로 뱃노래 블루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친구들이 커플을 얄미워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자기 짝꿍들 신나게 흉보다가 상대가 아이 정말 안되겠네 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그때 되레 버럭 할 때라고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 뭐라고 하지 말라면서요. 싱글을 앞에 앉혀두고 혼자가 편하다는 둥 혼자가 좋다는 둥 말을 하면서 정작 커플이 꽁냥꽁냥 할 때면 아주 눈꼴 사납다고도 하는데 커플이 되면 왜 이리 변덕이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가 좋다고 하는 걸까요?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관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문세의 솔로 예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우리 남편 일에서 너무 힘들다. 우리 아내 절에서 너무 답답하다. 혹은 날 이렇게 투덜대던 사람들도요. 정작 맞장구 치고 동조해주면 은근히 불쾌합니다. 잘 아시죠? 나는 그를 욕해도 너는 안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커플의 심리를 잘 모르는 싱글들이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눈치 없이 커플 얘기하다 괜히 봉변 나가지 말고 혼자라서 좋은 것들을 자랑해보자고요. 여행가서는 자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좋고 영화 볼 땐 영화에 집중할 수 있으니 좋고 뭐든지 집중할 수 있으니 싸울 일은 없다고 말이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찾아가겠습니다. 심신의 발라드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이어서 엄혜영님께서 듣고 싶다고 한 노래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두 곡 이어드립니다.

박심진의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그리고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함께 하셨습니다. 어미영님 잘 들으셨겠죠? 조정수님께서 아침부터 에어컨 틀어놓고 회사 탈의실에서 누워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행복하길, 이란 사연 주셨고요. 문희관님께서는 커피향처럼 좋은 시간, 여유로운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

말 주셨습니다. 조정수님, 문희관님 두 분도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박용자님께서는 지난 시절의 노래들 원적산 둘레길 돌다가 나무 그늘에서 들으니 더욱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원적산이 어디에 있나고 봤더니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산 맞죠 박용자님? 네. 나무 그늘에서 함께 하셨던 박용자님 많이 좋으셨나봐요. 오늘 전해드리는 곡들도 우리 애청자 박용자님 마음에 쏙 들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 다시 만나죠. 싸이 예술이야, 이어서 지드래곤입니다. 삐딱하게.

0: Hey yo, you wanna dance?
1: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오늘 절기상 대서의 더위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중복더위에 해당하는 대서, 예로부터 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때였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 더위를 피해 피서를 떠나고 그러면서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분도 계셨죠.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여향은 떠나지만 결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젊은이들의 노래들로 함께 할 거거든요. 시원한 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노래.

영화들 오늘 함께 즐겨보시죠. 먼저 제목만으로도 뜨거운 노래 이용의 태양의 저편입니다. 1983년에 나온 곡이고요. 같은 앨범에서는 번안곡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이 큰 히트를 쳤죠. 태양의 저편은 잊혀진 계절로 이용을 당대 최고 인기 가수인 조용필까지 꺾고 올해의 가수로 만든 이범희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도시 젊은이들에게 흙냄새도 맡고 풀냄새를 맡을 수 있는 태양의 저편, 마음의 고향으로 떠나자고 권하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져서 몸이 들썩들썩했던 걸 기억합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1997년엔 태양의 저편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젊은이들을 떠나게 만든 노래가 나왔습니다. 바로 클론의 도시 탈출이죠. 답답한 빌딩 숲과 일상을 벗어나서 탁 트인 바다로 떠나자는 유쾌하고 시원한 노랫말이 진짜로 모든 걸 다 던지고 떠나고 싶게 만드는 노래죠. 여기에 우리 마음을 더욱 움직인 것은 강렬한 유로댄스 비트와 시원시원한 두 사람의 가창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클론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청량하고 직관적 퍼포먼스가 통쾌한 해방감을 선사했었거든요.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이용의 태양의 저편, 이어서 클론입니다. 도시 탈출.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뜨거운 태양과 맞짱 뜨는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수 이은미의 백밴드 출신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2010년에 발표됐고요. 상큼하고 청량한 애시드 재즈풍의 명곡입니다. 싱그러운 햇살을 받으며 연인과 단둘이 드라이브를 떠나는 설렘을 달콤한 초콜릿에 비유했고요. 텅텅 튀는 그루브한 리듬과 상큼한 보컬 멜로디가 듣는 것만으로도 도심을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 발표된 해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슈퍼스타 K2에서 김지수가 기타 치며 노래하는 장면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원곡이 이른바 차트 역주행을 했죠. 그 후 김지수도 어쿠스틱하게 편곡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드릴 노래는 2003년에 나온 서연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여름 안에서 듀스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죠. 원곡의 힙합 비트와 소울풀한 느낌 대신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수 서연의 맑고 청량한 보컬과 톡톡 튀는 하우스 리듬을 입혀서 시원하고 발랄한 매력을 담았습니다. 발표 당시 이 곡은 음악 프로그램 상위권과 미니홈피 배경음악을 휩쓸었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요. 원곡까지도 소환해내는 역할로 톡톡했죠. 상큼한 댄스 팝 스타일로 재해석된 여름 안에서 오늘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이어서 서연입니다. 여름 안에서.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오늘 뜨거운 태양과 맞서는 젊음의 노래들과 함께했습니다. 이용의 태양의 저편, 클론의 도시 탈출,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그리고 서연의 여름 안에서까지 띄워드렸는데요. 여러분, 열정의 여름 노래 듣고 좀 시원해지셨나요? 아니면 더워지셨나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홍수철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넘어갑니다. 철없던 사랑.

0: 한동안 곁에 둘 것만 같은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키기 쉬운 약속도 분명 있고 네.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있는데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 어려운 약속은 뭘까요?
1: 이 운동 가는 약속 너무 어렵죠. 지키기 네, 어려워요. 네. 아니, 30년 해오셨는데
0: 솔직히 말하면요
1: 네.
0: 매일이 어렵습니다.
1: 정말요. 매일매일이요. 네. 그 매일매일을 극복하고 가시는 거였군요. 저는 정말 그 이제 운동 약속을 이제 스케줄링을 해놓고도 그 한 30분 전까지도 취소할까 말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매일 가고 있습니다.
0: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1: 네. 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NCT 127의 2018년에 발표된 첫 정규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SM 소속 보이그룹이죠. 이 NCT라는 그룹, 24인조 그룹의 서브그룹이고요. 여기서 127이라는 숫자가 서울의 경도를 또 의미하는 숫자라고 해요.
0: 아마 우리 대한민국 인기가요 팬들 중에 상당수는 NCT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근데 뭐 유닛도 많고 그래서 네. 얼굴 방송활동도 많이 안 하잖아요. 네.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예. 저희들도 어렵고요. 정말 이 K-POP의 본거지인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K-POP을 전 세계로 알리겠다 이런 서울 중심으로 결성된 그룹이 NCT 12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첫 정규 앨범 제목은 레귤러 일레귤러라는 제목으로 이제 네. 현실과 꿈 이 두 세계를 하나의 서사로 엮어낸 그런 앨범인데요. 앨범의 전반부가 현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후반부가 이제 꿈의 세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볼 수록곡은 My Pen이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11곡이 수록된 앨범에서 7번째 트랙이어서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좀 꿈의 세계 후반부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몽환적이어서 꿈처럼 들리는데 가사가 이상하리만치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제 가끔 저희가 길을 가다 보면 썬텐 짙게 된 그런 벤 차량을 보면 저 안에 어떤 연예인이 탔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
0: 그렇죠.
1: 바로 그 벤 속에서 이 NCT 멤버들이 뭘 하고 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 마이 벤이라는 곡에서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 가사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함이 좀 느껴져서 저는 좀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화려하지만 이제 또 벤에서 이동하는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좀 지칠 것도 같고 외로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본인들도 그 벤 안에서 전화할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고 너무 외롭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 자동차 안이라는 이 특정한 장소를 배경으로 이제 아이돌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 이런 고충들을 좀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곡이고요. 아이돌 그룹의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이렇게 멋있는 사운드 그리고 재밌는 가사로 담아낸 곡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은 네, 곡입니다.
0: 오늘 타이틀 곡을 계기로 해서 NCT와 좀 더 친해지기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1: 네.
0: NCT 127의 My Band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NCT 127의 My Van,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요즘 NCT 멤버들의 변화가 좀 있던 것 같은데 재정비해서 좋은 무대, 좋은 음악 많이 선보이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남기셔도 됩니다. 오필재님께서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들려주세요. 깜찍한 수연양의 율동이 무지하게 귀엽습니다. 라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셨습니다. 네, 오필재님께서 청하신 바로 그 노래 듣죠. 악뮤입니다. 소문의 낙원.

악뮤과부는 소문의 낙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고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상속자들이 바꾼 미술관의 운명. 파리는 2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에 번호를 붙여 이름을 대신한다. 그중 16구는 파리의 오래된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알려져 있다. 개선문과 트로카데로 광장의 서쪽으로 블루뉴 숲까지가 16구인데 블루뉴 숲과 인접해서 파시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다. 조용한 고급 주택가이자 매력적인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이 많은 지역이다. 이 동네에 오늘 가려고 하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있다. 보통 파리의 거리나 건축물을 떠올리면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파리를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급변한 도시의 모습에 놀라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1852년에 황제가 된 나폴레옹 3세는 가장 먼저 파리 개조 사업을 시작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주도한 오스만 남작은 어둡고 더러웠던 중세 도시 파리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빛의 도시 파리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뻗는 대로를 만들었고 좁은 골목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어둡고 비위생적이었던 오래된 건물들을 모두

현대적인 건물을 새로 지었다. 상하수도 시설을 구축하고 도시 곳곳에 분수를 설치했으며 블로뉴 숲을 비롯하여 몽수리 공원, 몽소 공원 등 숲이 우거진 공원들을 만들었다. 대로변에는 가로수를 심었고 가스 가로등을 설치했다. 파리 시민들이 빛과 물, 좋은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 1860년에는 파리 주위의 땅을 파리로 편입하여 도시를 확장하였는데 파시도 그 시기에 새로이 파리로 편입된 지역이다. 이때부터 파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란느락 공원과 인접한 토지에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앞다투어 저택을 짓기 시작하였고 오늘 찾아가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도 이 시기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 모네 이름 앞에 붙어있는 마르모탕이라는 사람이다. 지하철 라뮤에트역에서 내려 미술관 표지를 따라가다 보면 숲이 우거진 란느락 공원이 나타난다. 공원의 우거진 나무 사이 오솔길에서는 길이 갈라지는 곳마다 방향을 확인해야 하지만 걷는 게 기분 좋아 마냥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길 끝에 있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을 만나게 된다.

이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19세기에 프랑스 최초의 거대 광산업을 일으키고 운송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한 쥘 마르모탕은 북유럽의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미술품을 수집하던 예술 애호가였다. 그는 1882년에 파시 란느락 공원에 인접한 초호화 대저택을 구입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저택과 모든 수집품은 아들인 폴 마르모탕에게 상속된다. 27세 젊은 나이에 대부호가 된 폴 마르모탕은 고위공직을 향하던 경력을 내려놓고 역사와 예술 연구에 전념하기로 한다. 그는 특히 1789년에서 1830년 사이, 즉 프랑스 대혁명에서부터 나폴레옹 1세 재정기를 거쳐 루이 18세와 샤를 10세의 왕정 복고기에 역사와 예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이 시기의 예술품과 가구, 공예품 등을 수집하였다. 황실과 왕실, 그 시기 귀족들의 삶이 담겨 있고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 화려하면서도 질서와 이상을 동경하는 신고전주의 미술이 그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 무엇보다 나폴레옹 1세를 존경하였던 그는 황제의 거처였던 파리의 튀일리궁에서 사용하던 가구, 나폴레옹의 여동생이 머물던 나폴리 왕궁의 가구를 수집하였으며 폴란드, 러시아에서도 황제의 유품을 수집했다. 그는 이런 열정으로 재정기 양식이라는 책을 공동집필하기도 했다. 폴 마르모탕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파시의 저택을 나폴레옹 시기 양식으로 개조 장식하였고 여기에 자신의 수집품을 모아 집 전체를 그 시기에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어갔다. 1910년경에는 저택 옆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확장해서 본격적으로 예술품 전시를 목적으로 재건축하였다. 마르모탕은 사후에 저택과 모든 수집품을 예술원에 기증하여 관리를 일임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1932년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예술원 산하재단으로 마르모탕 미술관이 1934년 6월 개관한다. 역사와 미술을 사랑한 부유한 부자가 사후 모든 재산과 수집품을 사회에 환원하여

0: 미술관을 건립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예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폴 마르모탕의 경우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있다. 1856년에 태어난 그가 열심히 연구한 예술사가 나폴레옹 1세의 제정기라는 사실과 유품을 국가 혹은 루브르 미술관이 아니라 예술원에 기증했다는 사실, 그리고 마르모탕 미술관이 1934년에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1: 50줄! 차제! 100줄!
2: 살았다.
1: 역시 최고의 클립.
0: 프랑스의 예술원은 17세기 루이 14세 시절 창설된 왕립 회화조각 아카데미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국립미술학교를 관리하고 연례전시인 살롱전을 운영하면서 중앙집중적인 미술제도를 통해 프랑스의 미술을 좌지우지해온 조직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당시 프랑스에서 최고의 화가가 되려면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하고 살롱전에 입선해야 했고, 더 나아가 최고상을 받아 왕실과 귀족의 인정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은 예술원의 기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의 낡은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젊은 예술가들은 아카데미가 규정하는 대로 영웅이나 신화를 그리기를 거부했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사실적인 사회의 모습을 담고자 했으며, 현대인의 개인적인 사고와 감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예술을 주장했다. 예술원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고, 공적인 미술과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는 간극이 생겨났다. 1863년, 에두아르 마네가 살롱전에 출품했으나 낙선한 풀밭위의 점심은 이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작품은 여신이 아니라 당시 파리에 살던 실제 여인을 모델로 옷을 벗은 여자를 노골적으로 표현했고, 화법에서도 전통적인 회화의 규칙인 원근법이나 명암 처리법을 무시하고 평면으로 채색하면서 거친 붓질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해에 살롱 낙선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로 낙선자전을 열었는데, 여기에 풀밭 위의 점심이 출품되자 때를 지어 몰려온 군중들이 엄청난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다. 전시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까지 동원해야 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낙선자전은 새로운 세대의 미술가들이 어떤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지 암시해 주었다. 미술의 혁신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중심에 마네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클로드 모네로 대표되는 인상주의가 태어났다. 1860년대부터 시작된 변화는 1870에서 1890년대에 현저하게 부각되었다. 인상주의에 이어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외관의 묘사보다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모한다.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미술은 그 의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전개시키고, 야수파, 입체파에서부터 완전한 추상미술에 이르며 크게 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원이 이끌던 공식 미술계는 이런 변화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1900년에 개최된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인상주의 작품들이 걸린 전시장으로 대통령이 들어가려고 하자 당시 예술원 원장이던 화가 장 네옹 제롬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프랑스 미술의 치욕입니다." 라고 대통령을 말했다.

0: 막아섰다는 일화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856년생인 폴 마르모탕도 미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미술에 눈을 감았고 오로지 아카데미가 고수하는 전통적인 예술의 미학과 가치만 옹호했다. 그가 1886년에 출판한 프랑스 회화의 서문에서 전통적인 미술이 잊히고 있음을 한탄하며 당시 등장하던 새로운 미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차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대생을 하지 않고 그저 형태를 대충 끄적거리기만 한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저 붙질만 할 뿐이다. 이게 작금에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경향이다. 이런 문란함은 예술 애호가들이 무식해서 혹은 그들이 너무 관대해서 그저 인상이나 찾는 것에 자족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면 즉각 알아볼 수 없는 형태와 마구잡이로 흐트러진 붓질을 보게 되어 참으로 괴롭다. 그래서 세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그림 안의 대상들을 정돈해 알아볼 수 있다. 이걸 회화라고, 아니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참고로 폴 마르모탕이 이 책을 출판한 1886년은 인상주의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해다. 통칭 인상파라고 불리는 젊은 작가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살롱전을 거부하고 누구에게도 심사받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도 하려는 목적으로 화가, 조각가, 판화가 등의 유한 책임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전시를 기획하였다. 그 첫 번째 전시가 1874년에 열렸는데 마지막이 된 제8회 전시가 1886년에 열렸기 때문이다. 20세기 현대미술이 태동하고도 한참 지난 1932년에 마르모탕이 자신의 소장품 기증처를 예술원으로 결정한 것도 그가 옹호하던 전통적인 미학을 지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마르모탕이 예견하지 못한 변화. 그러나 개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0년에 빅토린과 에르네스트 도노드 몽시 부부의 기증은 마르모탕 미술관 창립자가 의도한 방향과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빅토리는 루마니아 출신 의사인 조르주 드 벨리오의 외동딸이었다. 부유한 예술 애호가였던 그는 마네, 모네, 오기스트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등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의사였을 뿐 아니라 당시 가난하던 예술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고 그들의 그림을 수집하였다. 르누아르는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그림을 들고 드 벨리오가 자주 가던 카페에 가면 그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림을 사주었다고 회고했다. 1894년에 그가 사망하면서 모든 재산이 딸인 빅토린에게 상속되었는데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기였던 194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장품을 예술원을 통해 마르모탕 미술관에 기증한다. 여기에는 르누아르, 귀스타브 카유보트 등의 작품 10여 점과 함께 모네의 인상 해도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되었는데 한 평론가가 이렇게 비아냥 섞인 비평을 남겼다. 인상? 인상이라고? 그럴 줄 알았다. 나에게 인상적이었으니

그림안에 인상이 있긴 있겠지. 엉터리로 만든 벽지도 이 해양화보다는 낫겠다. 1874년 4월 15일자의 르 샤리바리.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환은 오랜 시간 파리에서 문학과 미술을 공부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예술 공간들은 들라크루아 미술관,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로댕 미술관,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 몽마르트르 미술관, 피카소 미술관, 르크루비지에의 라로슈 저택, 자쿠메티 미술관 등으로 모두 파리를 여행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 유산들인데요. 이 책을 통해 거장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작업실이나 도시를 가로지른 역사의 물줄기가 축적된 저택들이 어떻게 지금의 미술관으로 탈바꿈되었는지, 그리고 섬세하게 구상된 건축적 구조와 동선이 감상 경험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함께 짚어냅니다. 낭만과 예술의 도시를 밝혔던 거장들의 가장 내밀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극본 김민정, 연출 김우상. 라디오 극장.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너무 멀리 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아직 인생의 첫 걸음도 못 댄 겁쟁이처럼 울고 서 있다. 내가 나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은 무엇이었던가? 1993년

프레디는 아빠는 영국인, 엄마가 한국인이래.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 프랑스어 다 하는 걸 보면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하는 건지. 주말 내내

0: 와, 프레디의 와인 농장에서 지냈어. 고모는 프레디를 아주 마음에 들어해. 고모의 호들갑은 정말 보기 싫지만 프레디네 와인 맛은 끝내줘. 나도 이제 술 맛을 알 정도의 나이가 됐다고. 어? 그런데 언니들, 연애의 시작은 무엇일까? 뽀뽀? 키스? 아니면 손을 잡는 거? 난 프레디와 거의 매일 만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럼 우린 연애는 아닌 건가?
1: 도대체 편지가 닿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눈 빠지게 답장만 기다리고 있는 날 봐서라도 길게, 길게 소식 전해줘.
2: 개수는 프랑스에서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0: 그래도 툴툴거리고 있겠지.
2: 그러고 보면 천국은 상대적인 거야? 혜수는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는 혜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0: 아, 언니까지 다 읽었으니 빨리 답장 쓰자. 혜수 목 빠졌을 거야.
2: 최대한 디테일하게 길게 써보자. 그리고 연애가 뭔지 좀 가르쳐줘야겠어.
0: 좋아. 자, 여기 편지지.
2: 자, 정혜수, 넌 아직도 주전자나 사과, 어? 커튼이 날리는 창문을 그리고 있는 거냐?
0: 아, 언니, 좀 진지하게.
2: 프레디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면 프레디는 보디가드인 거냐? 아니면 프레디가 게이인 거냐?
0: 어, 언니, 정말 그렇게 쓸 거 아니지? 아, 진짜.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3: 지수야.
0: 웬일이야?
3: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0: 지금은 안 되는데. 언니가 서울에서 오랜만에 와서 같이 있어.
3: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0: 어디야? 무슨 일인데?
3: 아니야. 잘 지내.
2: 누구?
0: 친구인데. 이런 애가 아닌데. 목소리가 안 좋아.
2: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불러낸다고?
0: 못 간다고 했어.
2: 학원 친구인가 보구나.
0: 언니, 나 대학 가려고. 전문대 유아교육과 원서 넣어보려고 해. 언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야.
2: 왜 말을 못했어? 떨어질까봐?
0: 붙은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지. 등록금도 걱정되고. 무조건 장학생으로 가야 하는데 될까?
2: 에이, 그건 나중에 걱정하고 일단 붙을 만한 성적이 나와야지.
0: 유치원 교사로 경험 쌓고 나중엔 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게 꿈이야.
2: 멋지다. 우리 지수 멋지네. 수줍고 몸 약해서 학교도 못 다니던 네가 언제 이렇게 꿈을 가진 청년이 됐을까? 내가 글 써서 돈 많이 벌면 네 등록금쯤은 책임져 준다고 할 텐데 내 글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0: 어, 은수야, 여기.
1: 제가 많이 늦었죠?
2: 아니, 한 30분 정도?
1: 어, 미안해요.
2: 아니야, 아니야.
1: 막히는 시간인 줄 모르고 너무 바쁘게 출발했어요.
2: 아니야. 집에는 잘 갔다 왔고?
1: 네. 잘 지내셨죠?
2: 어, 그래. 보내준 원고 잘 읽었어.
1: 아, 어때요?
2: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
1: 어떤 얘기든 좋아요.
2: 은수, 네 글엔 열정이 안 보여.
1: 예?
2: 넌 어떤 글을 쓰고 싶은 거니? 그냥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은 거야? 아님 세상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님 없거나 이건 플롯의 문제이기도 한데.
1: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괜히 보여줬네. 너무 성급했어. 제대로 쓴 작품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니 정은수, 제대로 작품을 쓸 줄은 아는 거니? 그동안 알바하느라 글 못 썼다는 건 맞는 소리야? 작가라는 허상에 붙들려서 꿈만 꾸고 있었던 거 아니고?
2: 은수야, 나도 이렇게 봐주는 건 처음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긴 한데 이거 내가 체크한 부분들 원고 다시 읽어봐.
1: 네.
2: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자.
1: 아, 저 템페스트님.
2: 어, 그냥 오빠라고 불러.
1: 술 마시러 가요.
2: 술은? 아유, 지금은 아니다. 지금 술 마시면 우리 서로 실수할 것 같아. 그냥 밥 먹으면서 이제부터 좋았던 점 얘기해줄게. 작품에 좋았던 것도 엄청 많았어.

0: 이준아! 이준호!
1: 누구야?
0: 누구긴 나지.
1: 아이 진짜. 야 너 술 마셨어?
0: 전혀. 내려와봐.
1: 기다려.
2: 술 마시고 싶을 때 오랬잖아. 심심하면 놀아준다고 했잖아. 그냥 집에 가기 싫으니까 온 거지.
1: 뭐라고 중얼대냐?
0: 어, 준호야 오랜만이다. 미팅은 잘 성사됐니?
1: 언제적 미팅. 응? 이제 좀 지겨워서 헌팅으로 바꿀까봐. 야, 나 할아버지한테 차 받았는데. 구경할래?
0: 대박! 자동차? 야, 역시 선물의 규모가 다르구나.
1: 놀릴 거면 안 보여준다.
0: 아니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야, 야 어떤 차야? 막 그 스포츠카야?
1: 아니야 그냥 세단이야.
0: 언제 배웠어?
1: 이제 연습 끝났어. 야, 타봐.
0: 야, 이런 거 생기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지.
1: 지금 하잖아.
0: 우리 바다 가자.
1: 그래, 나중에 가자. 태워줄게.
0: 아니, 지금.
1: 뭐?
0: 지금 가자고.
1: 야, 야, 야, 나 자다 나왔어. 그리고 아직 초보야.
0: 연수 받았다며.
1: 어?
0: 지금은 거리에 차도 없어. 달리기 어? 딱 좋아. 어? 어느 바다 갈까? 경포대?
1: 경포대?
0: 아니면 정동지?
1: 안 돼. 우리 할아버지 알면 나 난리야.
0: 야, 어떻게 하셔? 가자, 준호야.
1: 야!
0: 가자.

0: 흔들린다, 차가 흔들려. 이렇게 고라 떨어질 거면서 왜 같이 오자고 했어?
1: 야, 은수야. 야, 정은수. 야.
0: 아, 이 코를 비틀어버릴까 보다.
2: 해 뜨기 직전에 깨워줘.
0: 계속 쳐 주무실 겁니까?
1: 너 이러면 나 너 여자로 본다.
2: 그러지 마. 넌 내 유일한 친구인데.
0: 친구는 개뿔. 그래, 친구.

0: 어? 일어났네? 언제 나왔어?
1: 좀 전에.
0: 춥지? 자, 커피 마셔.
1: 고맙다. 해 떠버렸네.
0: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였어. 무슨 생각하냐?
1: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해? 누구는 운이 좋고, 누구는 가진 게 많고, 누구는 받은 게 많고. 근데 난 내 인생은 왜 이러니? 하나하나 높은 장벽을 넘어야 겨우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하고.
0: 다 남의 인생은 쉬워 보이는 거야.
1: 그렇겠지? 그거 알면서도 자꾸 비교가 되는 거, 이거 알량한 자존심이지.
0: 뭐가 또 속상한데?
1: 그냥 집에 내려가자니 아무것도 잃은 게 없고, 서울에 있자니 뭐 하나 하는 게 힘들고. 준호야.
0: 응?
1: 나 대학 가고 싶어.
0: 응?
1: 뭐라도 하려면 대학 졸업장 하나는 있어야 되겠어.
0: 그래, 그래, 잘 생각했네. 난 너 항상 응원해. 진심이야.
1: 근데 할 수 있을까?

0: 오랜만이야.
1: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0: 네가 바빠 보여서.
1: 학원은 관둔 거야?
0: 그냥 집에서 혼자 준비해.
1: 원서 쓰고 나면 공부가 더 손에 안 잡힐 텐데.
0: 그럼 대학 못 가는 거지 뭐.
1: 왜 그래? 그때 내가 못 나가서 서운했어?
0: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 궁금하지도 않았니? 그 후회라도?
1: 미안해. 정신이 없었어.
0: 학원에 안 나와도 못 알아차릴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
1: 연락하기 무서웠나 봐.
0: 왜?
1: 널 잃을까봐.
0: 차라리 잃었으면 어땠을까?
1: 무슨 소리야?
0: 그날 내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럼 네가 오랫동안 슬퍼했을까?
1: 왜 그래?
0: 나 약 먹고 응급실 갔었어.
1: 뭐?
0: 뭐 그냥 그랬다고. 지금은 괜찮아.
1: 너
0: 문제 있냐고? 정신적으로 어디 아프냐고? 아니, 난 괜찮은데 주변에서 날 그렇게 보는 거지.
1: 무슨 일 있었구나.
0: 지스야, 넌 순진한 거니 바본 거니. 자세한 건 나중에 네가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하자.
1: 같이 도서관 갈래? 책 반납하러 갈 일 있는데.
0: 아니, 다음에.

0: 애들 맡기고 우리 둘이 나오는 날도 오네.
1: 난 좀 어색하네.
0: 어, 자기야, 우리가 첫 데이트했던 데가 저 극장앞 아니었어?
1: 에이, 그게 무슨 데이트야.
0: 하긴 당신은 은수하고 무슨 연극 얘기하느라 정신없었지.
1: 어? 아니야, 그거 당신이 준호랑 있고 싶었던 거 아니야?
0: 무슨 소리셔.

0: 어? 은수랑 얘기하면서 날 흘끔흘끔 돌아봤던 게 누구야?
1: 아, 그거 준호한테 신호 보낸 거야. 잘해보라고.
0: 준호랑 나랑? 아, 그래서 준호 시켜서 연극 티켓 구했다고 말했던 거야.
1: 아, 그건 그 전략이 좀 틀어졌던 거고.
0: 그런데 우리가 그날 빵집에 갔었잖아. 거기서 내가 손수건을 잃어버렸었는데.
1: 아 참, 그거까진 생각 못했네.
0: 그 손수건 안에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둔 사람 누구야?
1: 그만 누구야? 그만합시다.
0: 그때 제대로 프로포즈 받을 걸 그랬어.
1: 무릎 꿇고 반지 껴주는 그런 거 좋아해?
0: 몰랐는데 내가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1: 그럼 해줄 수 있지.
0: 정말?
1: 실반지도 괜찮다면?
0: 인성씨, 그거 말고 우리 결혼 기념일마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어때?
1: 갑자기 왜?
0: 몰라, 나 그런 거 좋아하나 봐. 아무리 바빠도 우리만의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1: 마음대로 해. 당신 좋은 대로.
0: 마음대로?
1: 마음대로?
0: 마음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1: 가위바위보.

0: 작은 아씨들 17번째. 여러분은 지금 4 Non Blondes가 부르는 What's Up을 듣고 계십니다.
1: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0: 지난 월말에도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1: 감히 왕실 후계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다니.
2: 이 외모에 왕관까지 쓰면은 딱이지 뭐.
3: 일본과 외교를 맺으려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4: 현영 여왕 기조는 왕실의 후계자로 자신의 사촌 동생인 흉만공주를.
5: 김춘추하고 김유신, 그 두 사람이 모두 서랍을 떠나 있으니까

와이파 한국 224번째 풍월주 김유신 이승반

0: 여왕 체제에 반대하는 반여왕 세력을 대표하던 인물로 상대등이라는 신라의 2인자가 된 비담은 그동안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1: 나 진골 레드,
2: 나는 진골 핑크,
3: 나 진골 옐로우.
4: 하! 그랬어 난 노노나나 노노나나
0: 그들 대부분은 신라 명문가 출신으로 대대로 신분 제도의 특혜를 받았던 진골 귀족들이었다. 그러나 선덕여왕이 즉위하면서 오랜 세월 신라 왕실의 아웃사이더였던
5: 제도를 개편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신라의 미래는 레드, 핑크, 옐로, 어찌
0: 김춘추
6: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버린 신라 블루 이 김유신이 지킵니다. 변신!
0: 가야 출신으로 서라벌에서 은근히 딸을 당하던

0: 임효신을 전격 발탁하여 힘을 실어주자. 불만이 많아진 기득권 세력들은
1: 참, 여자가 왕이라니요? 여왕이 들어선 뒤에 우리 신라가 잘 되게 뭐가 있어요?
0: 노골적으로 여왕 체제를 비난했다. 그러다
2: 자기 후계자로 승만공주를,
0: 다음 후계자로 승만공주가 공식 임명되자 647년 1월
3: 1, 2, 3, 4 카운트다운
4: 0, 0,
5: 7,

0: 이게 무슨 소리냐?
1: 글쎄요. 신년맞이 불꽃놀이도 이미 다 했는데.
0: 심상치가 않아. 이 소리는.
2: 피야! 피하셔야 합니다.
0: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2: 반란군이 곧 이리로 닥칠 것이옵니다.
0: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냐?
1: 마마, 일단 피하고 보셔야죠. 따질 때가 아닙니다.
2: 지금 오시겠사옵니다.

0: 저한테 어부바 하시옵니다. 폐하.
1: 많이 무거워 보인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몸을 피하는 선동요.

0: 비담과 염종이 말이냐?
1: 예, 형님이 예상하신 대로 상대등 비담이...
0: 폐하께서는?
1: 반란군이 아직 월성의 성문을 열진 못했습니다.
2: 월성? 월성은 신라시대 때 임금이 거주하던 궁궐로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그 터가 남아있다. 지형이 반달,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월성, 반월성, 신월성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이다.
0: 내가 직접 출동한다. 어?
3: 형님! 애들 출발시켜!
2: 정치적 위기에 몰린 선덕여왕이 반정부 세력의 수장인 비담을 상대동으로 임명한 그날부터

0: 비담을 예의주시하며 불법 사찰까지 불사했던 김유신은
1: 화랑당도 출신의 정예대원을 선발해 결사대를 조직한다.
0: 그리고
1: 국경지대가 아니라 왕경, 서랍을 가장 가까이 배치.
0: 결사대를 월성 가까이 배치한 뒤 숨죽여 월성을 주목하고 있었던 김유신.

0: 비밀번호가 틀렸어요.
1: 왜? 뭐야?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647년 맞잖아. 이게 6, 4, 7. 그리고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된지 2.
0: 비밀번호가 또 틀렸어요.
2: 이러다 날 새겠습니다. 애들 바트랑 총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1: 비밀번호가
0: 비밀번호 틀렸다고요.
1: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2: 아이, 그러면 진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아, 나오세요. 얘들아, 문제.
3: 네, 제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 좋은 분들 앞에 서주시고요. 자, 어르신들 제가 밀어 그러면 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어 하면 미는 거예요. 자, 일단 자 지금 알려주세요. 밀으라고 하면 자 준비 밀어.
4: 월성의 성문이 열린다. 임금을 찾아! 임금을 잡아!
5: 한편 왕궁의 벙커를 향하던 선덕여왕.
6: 도대체 벙커가 어딨냐?
7: 대피소가 집무실에서 이렇게 멀면 바다가 죽겠습니다.
8: 저기 정자만 돌면 되옵니다, 폐하. 내리십시오. 어디 저리가 오지마. 살아나시옵니다, 폐하. 여기는 저에게 맡기시고. 위험하게.
6: 다리 떨어지지 않아. 움직일 수가 없구나.
7: 저는 마마 못 없습니다.
6: 연마. 되게
9: 젠장. 미리 피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없으니 아쉽네.
10: 그래도 성을 빠져나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1: 뭐야 이게. 괜히 이런. 가만.
5: 선덕여왕의 집무실에 난입한 비담과 염정. 비담이 집무실 한쪽 구석에 있는 간이 침대 베개에 손을 올려본다.
1: 에이, 따뜻해. 바로 직전까지 임금이 누워있었단 얘기야.
9: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10: 알겠습니다. 어디니? 어디 있어?
1: 월성을 빠져나가지 못했을 테니까 우리 손에 임금의 목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야. 여보세요.
11: 연결됐어요? 네, 서라벌 톨게이트에 나와있습니다.
1: 무슨 일인데?
11: 김유신이 군사들을 끌고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1: 뭐 한 박자씩 느려요 이렇게. 자, 우리가 반란을 일으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안녕주에 있는 김유신이 뭐이 군사들을 끌고 들어왔어?
11: 그렇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도 없이 모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서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 10분 뒤쯤엔 월성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톨게이트에서 KBS...
9: 무슨 일입니까?
1: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김유신이 서라벌에 들어왔대.
9: 지금 서라벌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발레를 일으킨 걸 어떻게 알고 벌써 서라벌에...
1: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야. 임금의 목도 비틀지 못했는데 김유신이 나타날 때...

0: 배신자들에겐 용서는 없다. 반란군으로 판단되는 놈은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1: 비담과 염종의 예상 도착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월성에 도착한 김유신은 빠르게 반란군을 진압하며
2: 마마 이제 적응하셔야 됩니다. 암호를 대십시오.
3: 열려라 들깨.
2: 뭡니까? 대본대로 하십시오.
3: 열려라 참깨.
4: 부처 바깥 사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3: 암량주에서 드디어 김유신 장군이 도착했사옵니다.
4: 김유신이?
3: 그렇사옵니다. 김유신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현재 반란군을 진압 중이옵니다.
2: 살았습니다 마마. 김유신 장군이라면 혼자서도 반란군을 물리칠 뿐이 아닙니까? 신라의 캡틴, 신라의 터미네이터.
3: 그렇사옵니다 폐하.

0: 작전상 후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후퇴? 임금의 목을 주던 궁궐을 찾아들 못할 중에 하나는 손에 넣어야 할 게 아니야.
0: 여기서 우물쭈물 하다가 김유신에게 목숨을 잃게 되면요.
1: 김유신 그놈은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0: 결정을 하세요.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1: 오늘만 날이 아닌 건 확실하지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
0: 후퇴를 안 하신다면 딱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1: 맞다. 명활성.
0: 명활성이요?
1: 작전상 명활성으로 후퇴한다.
0: 예. 작전상 명활성으로 후퇴한다. 작전상 명활성으로 후퇴한다.

0: 하겠습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의주.
0: 엄마, 나 와이파이 나왔어. 45기 한의정.
2: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화순군에 있는 임대정 원림을 찾아갑니다. 7월 화순과 8월 중순 사이에 전남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진홍색의 배롱나무 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전남 지역의 선비들은 근사한 정자 옆에다 배롱나무를 심어놓고 한여름에 정취를 즐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

미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배롱나무가 많이 피어 있는 곳이 신선의 세계인 자미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정 원림 주변에 배롱나무 꽃들이 만개하면 그야말로 신선의 나라를 연상케 할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임대정 원림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 장성의 유월정 원림 등과 함께 배롱나무 꽃이 아름다운 호남의 3대 원림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임대정 원림의 중심 건물인 임대정은 마치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곳인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2년에 명성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임대정이 있는 곳은 정감농이라는 책에 7개의 산이 둘러싸여 있어 만인이 살만한 곳으로 소개되어 있는 길지이기도 합니다. 임대정은 중국의 도현명, 이태백, 주돈이 등이 언급을 한 대산 임수의 지형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산 임수란 물을 가까이에 두고서 먼 산을 바라보는 지형을 가리키는데요. 임대정 동쪽의 봉정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인근의 사평천으로 흘러드는 형국이 대산 임수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임대정 옆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가에 잘 다듬어진 바위에는 기임석, 피항지, 읍청당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기임석은 걸터 앉아서 연못을 감상하는 돌을 의미하고요. 피항지는 향기가 멀리 퍼지는 연못, 그리고 읍청당은 맑은 향기를 끌어들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정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임대정을 대표하는 배롱나무 말고도 살구나무, 매화나무, 석류나무, 은행나무 등이 곳곳에 심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나무는 임대매라고 불리는 매화나무입니다. 이 매화나무는 특이하게도 옆으로 자라다가 끝부분에서 고개를 살짝 쳐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늙은 용을 연상케 한다라고 해서 와룡 백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령이 약 2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임대매는 해마다 3월이면 새하얀 꽃과 함께 그윽한 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임대정 원림에는 각각 상지와 하지라고 불리는 연못 두 개가 있는데요. 이처럼 비슷한 형태의 연못 두 개가 있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지형에 따라 임대정을 조성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달처럼 약간 휘어진 상지 안에는 둥근 섬 두 개가 조성되어 있고요. 하지 안에는 둥근 섬 한 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섬에는 멋진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화순군에 있는 임대정 원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암은 발생률이 높은 암이지만 조기 발견의 기회가 많은 암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초기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병기에 따라 치료 과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조기 대장암의 상태에서 진단되는 게 중요한데요.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그리고 초기 대장암일 때의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치통이 주는 불편은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치주 질환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쿨의 이 여름 서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은 가장 큰 원인으로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이 지적이 됩니다. 우리 일상의 변화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민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민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은 식습관의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육류나 동물성 지방, 가공육 이런 부분들이 대장암 발생과 연관이 된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미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정했고 네. 소고기국이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도 이 A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공육을 50g, 그러니까 네. 소세지 한두 개 정도씩만 매일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약 18%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먹고 장 속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용종 그리고 암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식탁이 빠르게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런 음식들은 아무래도 노년층보다 젊은 층에서 선호할 텐데요.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에게도 대장암을 방심할 수 없는 건가요? 대장암 발생 위험의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의사들이 요즘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흔히 젊은 대장암, 이제 50세 이전에 생기는 조기 발병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네.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유명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네.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대장암 발생률이 조사 대상이었던 42개 나라 중에 1위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이겠어 하고 증상이 있어도 뭐 치질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고 넘기다가 뒤늦게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그런 안 좋은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이 오래 이어지면서 중년, 노년의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정상 점막에 작은 용종이 생기고 그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기까지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쌓인 식습관이 그대로 40대, 60대로 갔을 때 대장암이 생길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네. 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발견하고 또 제거한다면 암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이기도 합니다. 네.
0: 이 말씀 주신 식습관뿐 아니라 생활습관에서 운동 부족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또 지적이 되던데요.
1: 네, 크게 다섯 가지를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네. 운동 부족, 비만, 특히 복부 비만, 음주, 흡연, 그리고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이제 들 수 있는데요. 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장 운동력은 떨어지고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지속해서 대장 점막에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술은 이제 소량만 마시더라도 대장암 위험을 올린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연구 결과이고요. 흡연 역시 대장 용종과 대장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대장암이 세계 1위가 된 배경에도 육류 섭취는 이제 소고만큼 늘었는데 운동량은 오히려 부족하고 비만 당뇨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0: 말하자면 건강습관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도 중요한데요. 검진율이 높아지는 것도 조기 대장암의 발견율을 높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한 국가암검진 대장 내시경 시범 사업 결과를 보면 검사받은 분들의 44%에서는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선종이 발견돼서 제거가 됐고 발견된 대장암 중에서는 암이 이제 대장 점막에만 국한된 초기 단계 비율이 57%로 전국 평균인 약 4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만큼 내시경 검진이 암 초기 발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데이터로 입증된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그동안 우리나라 대장암 검진은 그동안은 이제 대변 검사라는 분변 자멸 검사가 먼저였는데 네. 이제 2028년도부터는 45세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국가 검진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

0: 그만큼 내시경 검진의 효과가 인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근데 그렇게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증상으로 병원을 찾기도 할 텐데요. 증상이 네. 생기면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대장 점막 안쪽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장암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 혈변이 보이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변이 가늘어진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자라서 장을 막기 시작했거나 피가 날 정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물론 증상이 있다고 다 진행암은 아니고 증상이 있어도 막상 보면 초기에 발견된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0: 다만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증상이 없을 때 검진으로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또 대장의 모양을 생각할 때 어느 위치에서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1: 네.
0: 네, 대장은 이제 오른쪽 아랫배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배를 가로질러서 왼쪽으로 내려오고 직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약 1.5m의 긴 장기인데요.
1: 네.
0: 위치에 따라 장의 굵기도 다르고 변의 상태도 달라서 같은 대장암이라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대장암의 증상은 항문 쪽에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거네요. 뭐 혈변이나 설사, 변비도 그렇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왼쪽 대장과 직장 쪽은 장이 상대적으로 좁고 또 구불거려서 변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형태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암이 조금만 자라도 증상이 비교적 일찍 나타납니다. 소홍색 혈변이나 아니면 변이 연필처럼 가늘게 나온다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배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 등이 이제 한 달 이상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1: 그게 직장암의 위험인 거죠?
0: 네.
1: 그럼 위쪽에 있는 결장암은 복통이 심해지고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는데 그땐 암이 아주 커진 건가요?
0: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아.
0: 오른쪽 결장암 보통은 장의 직경이 넓고 내용물도 아직 죽처럼 묽은 상태라서
1: 네.
0: 암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는 장이 막히지도 않고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복통이 심해지거나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정도가 되면
1: 네.
0: 이미 암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오른쪽 대장암이 왼쪽보다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의존하면 안 되고
1: 네.
0: 대장 내시경으로 꼭 대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 심한 빈혈도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0: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대장암은 겉보기로는 이제 혈변 없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만 아주 조금씩 피가 계속 새어나갑니다. 그게 몇 달 쌓이면 철결핍성 빈혈이 되는 건데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고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진다면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고 만약 거기서 빈혈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위대장 내시경으로 출혈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1: 이런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안타깝게도 진단 시점이 이미 간이나 폐 등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 한 20% 정도가 됩니다. 대장으로 가는 혈관이 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전이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은 폐전이입니다.
1: 일단 전이가 되면 사기가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저는 이제 사기로 분류를 합니다.
1: 그런데요, 다른 암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전이가 된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이게 대장암의 중요 특징인데요.
1: 네.
0: 다른 암들은 이제 자기가 되면 수술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대장암은 다릅니다. 간이나 폐 전이가 있어도 그 전이된 병소를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원발 부위, 즉 대장암과 그 전이 부위를 모두 수술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하면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40에서 50%까지 나옵니다. 네, 또 처음에는 절제가 어려운 전이라도 요즘은 항암치료와 표적치료가 좋아져서 항암치료로 전이병소를 줄인 다음에 수술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라는 말을 들으셔도 절대로 포기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1: 또 그래서 수술, 방사선, 항암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다학제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0: 아, 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성 대장암은 항암을 먼저 할지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지를 환자분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뭐 여러과, 소화기내과, 대장항문외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등 여러 이제 전공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공의 의사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최선의 치료를 찾는 것이 환자 예후를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대장암이 조기 대장암 상태에서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치료 과정이나 결과에서 고생을 좀 덜하는 거죠.
0: 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암이 대장 점막에만 국한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면 5년 생존율이 9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내시경 시술만으로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똑같은 대장암이라도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예후가 하늘과 땅 차이는 셈이죠.
1: 다행히 대장암은 내시경 검진이 있어서요. 초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조기 대장암으로 진단이 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0: 네, 그 대장의 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장의 벽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안쪽이 점막, 그 아래가 점막하층, 그 밑이 근육층, 그리고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기 대장암은 암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점막 또는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하고 그 아래 근육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2단계에서는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치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1: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병기는 암의 크기가 중요한가요? 이제 말씀 주신 침범 정도가 중요한 건가요?
0: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장암 병기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침용 깊이입니다. 암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게 파고들었는지, 그래서 림프절에 퍼졌는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지 이 세 가지를 평가해서 병기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기가 그 암 크기가 성인 주먹만큼 큰 종양이라도 만약에 표면에만 넓게 퍼져 있고 깊게 파고들지 않았으면 그건 초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뭐 1, 2cm의 작은 암이라도 이제 벽을 깊게 침범에 들어갔으면 이것은 진행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넓게 깔린 잔디보다 깊게 박힌 못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 내시경으로 암이 있는 점막 부위만 도려내는 치료인데요. 작은 병변은 올가미로 잘라내는 점막 절제술이라는 시술로 치료하고요.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점막 아래층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기 칼로 그 병변 아래에 있는 점막 하층을 박리를 해가지고 통째로 떼어내는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시술로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시술하면 몸에는 전혀 흉터가 남지 않고요. 대장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뭐 밖에서 보면 이분이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1: 그럼 내시경으로 시술적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0: 조건을 충족하면 그런데요. 떼어낸 조직을 병리과에서 이제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암이 이제 점막에만 국한이 됐다거나 아니면 점막 하층이지만 아주 얇게만 들어갔다거나 암의 분화도가 좋고 림프관이나 혈관 침범이 없고 절제된 가장자리가 깨끗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면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내시경 절제만으로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하고 추가 수술이나 항암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합니다. 다만 병리 결과에서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나오면 안전을 위해선 추가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종양의 크기가 커도 암이 파고든 정도가 깊지 않으면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걸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일 텐데요.
0: 네, 맞습니다. 앞서 크기보다 깊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 대장에는 측방 발육형 종양이라고 해서 깊게는 파고들지 않았지만 점막 표면을 따라 옆으로 이제 카페처럼 넓게 자라는 종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변은 크기가 커도 치매는 얇

0: 때문에 칫솔로 한 번에 통째로 절제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예전 같으면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셨어야 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내시경 시술로 대장을 보존하면서 치료받고 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1: 그렇겠네요. 그렇게 내시경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은가요?
0: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조기 대장암과 바로 그 전 단계인 큰 용종의 상당수가 네,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서 진단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국가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이 본격화된다면 시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내시경 시술이 갖는 장점이 많을 텐데요. 일단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회복도 빠르지 않을까요?
0: 훨씬 빠르죠.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에 이제 장을 잘라서 이어붙이는 과정이 필요해서 보통 일주일 안팎 입원을 하고 회복에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내시경 시술은 수면 내시경하듯이 진정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보통 시술 후에는 다음 날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배에 상처가 없으니까 통증도 거의 없고 대부분 바로 일상으로 또 이제 직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장을 잘라내지 않으니까 배변 기능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1: 위치가 직장 쪽이어도 뭐 항문 보존이라든지 대장암 환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덜 수 있겠네요.
0: 네, 이 부분이 환자분들께서는 어쩌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죠.
0: 네, 직장암, 특히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 수술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 항문이나 장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암 자체만큼 이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조기 직장암이 조건만 맞으면 시술로 병변만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항문과 직장의 기능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뭐 배변 기능도 삶의 질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1: 네.
0: 다만 이것도 결국에는 조기에 발견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시술이나 수술 또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도 그렇고요. 치료 후에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할 텐데요.
0: 네, 보통 크게 세 가지를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빼놓지 않고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대장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용종이나 암이 생길 위험이 결국은 다른 분들보다 높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대로 대장 내시경과 영상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생활입니다. 붉은 국이나 가공유, 초가공식품, 그리고 이제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줄이시고 대신 채소나 과일, 통곡물 같은 섬유질 섭취를 늘리시는 것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연과 금주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하고 체중 관리입니다. 실제로 진단 뒤에 꾸준히 운동한 대장암 환자들이 재발률과 사망률이 낮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력 운동을 숨이 차게 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만약에 여력이 안 되면 빠르게 걷기라도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또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게 대장 내시경 검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대에서도 검진은 좀 필요할까요?
0: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젊은 대장암 증가를 반영해서 이미 검진 시장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췄고 우리나라도 2028년부터는 45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국가 검진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45세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의 형제들 중에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이 있으셨던 분, 그리고 본인이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40세 이전이라도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와 무관하게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원인 모를 빈혈이나 체중 검사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찾으면 완치가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한 번이 여러분들의 대장 건강을 10년을 지켜드리니까 꼭 대장 내시경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받으시는 거를 꼭 권유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

0: 성병원 소아기 내과 김민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주 질환은 통증뿐 아니라 구취나 피가 보일 수도 있고 염증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로 불편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이상뿐 아니라 치주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치주 질환으로 얘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치아의 주변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치주 질환인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은 그 말 그대로 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치아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주변 조직, 즉 치주 조직도 건강해야지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치주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치주 조직이 좀 단순하지 않은가 봅니다. 잇몸부터 여러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1: 아, 네. 치주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치아 주위 혹은 치아를 둘러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치주 조직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 되는데 네. 치은, 그리고 그 속에 치조골, 그리고 치아와 치조골을 연결하는 치주인대, 네. 그다음에 치아 뿌리의 겉면인 백악질이 요 네 가지가 치주조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조직들이 함께 치아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중에서 흔히 말하는 치은이 잇몸인 거죠. 뭐 치조골, 치주인대, 치과에서 설명을 듣다 보면 잘 모르는 용어들이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1: 아, 네, 맞습니다. 치은이 바로 잇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조골은 치아가 심어져 있는 턱뼈의 일부분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치주인대는 치아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얇은 결합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치아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곳에 딱 박혀있는 게 아니라 네. 쿠션 역할을 하는 인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연결된 치주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치아를 안정되게 지지하는 역할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을 때 충격도 흡수하고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구강의 유해한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이나 혹은 염증을 막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치주 조직이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뭐 튼튼한 기초 공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여러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치주 질환을 얘기할 때 풍치라고 하잖아요. 또 풍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1: 풍치는 아주 옛날부터 저희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네. 의학적으로는 이제 풍치가 아니라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마도 과거에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풍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는 치주 질환으로 불러야겠죠?
0: 충치와는 좀 다른 거죠?

0: 네,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충치는 네. 치아 자체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치주 질환은 치아를 둘러싸고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겠죠.
1: 그러니까 충치가 치아 자체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풍치는 잇몸의 문제를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0: 네. 크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풍치는 단순히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조골, 뼈와 치주 인대까지 영향을 받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면은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흡수되기 때문에 네. 치아가 흔들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뽑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1: 용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 말하자면 충치는 치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고 풍치는 치아 주변의 조직, 잇몸의 문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네.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는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1: 또 치주질환을 얘기할 때 치은염, 치주염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치은염은 좀 가벼운 상태, 치주염은 좀 더 진행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염증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일 것입니다.
1: 네.
0: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초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치주염은 염증이 잇몸 아래로 퍼져서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 치주인대까지 영향을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염증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치주 조직이 파괴된 정도가 기준인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치주 조직이 파괴된 정도가 잇몸뿐만 아니라 치조골까지, 뼈까지 진행되었을 때 거를 바로 치주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잇몸 표면에만 염증이 있는 치은염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초기 치료라서 효과가 크겠어요?
0: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1: 네.
0: 그 치은염 단계에서는 적절한 칫솔질 방법을 사용하고 또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과 같은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그럼 치은염일 때 치료를 받으면 치주염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치은염은 가역적이라고 하거든요. 가역적이라는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라서 치은염일 때 치료를 받으면 치주염까지 진행되지 않고 다시 이제 건강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도 치은염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요. 치은염 단계에서도 증상이 있나요?
0: 네,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양치할 때 이제 피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치은염이 만약에 많이 심해진 경우라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피가 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이제 붉게 변하거나 칫솔질할 때 시큰거리거나 약간의 불편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데 대부분 이 치은염 단계에서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양치할 때 피가 난다든지 잇몸이 붉게 된다든지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또 말씀 주셨는데 치주염 단계로 진행될까지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치주질환이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병이 치주질환이 조금 많이 진행된 다음에야 이제 불편감을 느끼고 이제 치아가 흔들리고 느끼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는 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치주질환은 뭐 침묵의 암살자라든지 혹은 소리 없이 진행된 질환이라든지 라고 별명이 좀 붙여져 있습니다.
1: 치은염 단계를 넘어서 염증이 그렇게 잇몸 표면으로 퍼진 상태로 진행이 되면 치주염의 단계라는 건데요. 그때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0: 기본적으로 치은염의 증상을 같이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잇몸 출혈이 좀 더 자주 생기고 잇몸이 붓거나 또 고름이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입냄새가 심해질 수도 있고요. 혹 혹은 잇몸이 이제 퇴축이 되면서 붓는 거랑 달리 치아가 길어져 보이거나 혹은 치아 사이가 이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심해지면은 치아가 흔들리면서 이제 씹기가 이제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1: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잇몸에서 그렇게 피도 나고 잇몸색이 변했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0: 네. 잇몸 출혈이 가장 중요한 초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혈만으로는 단지 이게 치주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1: 네.
0: 치은염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잇몸에서 피가 반복적으로 난다면 치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 그런데요, 또 치주 농양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치주 농양은 뭔가요?
0: 네, 치주 농양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잇몸 안에 고름이 차는 급성 염증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 부위에서 세균 감염이 생기는데 이런 세균 감염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심해지면서 고름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더 많이 붓게 되고 통증도 비교적 심하게 됩니다. 또 이 염증과 감염이 더 심해진 경우에는 열이 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씹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1: 그렇게 잇몸에 염증성 고름이 잡히는 경우가 흔한가요?
0: 이 치주 농양은 치주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평소에 치주염이 있었거나 치주 치료를 받지 않고 치주 질환을 오래 방치한 경우에 그 위험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당뇨나 혹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치주 질환을 치료받지 않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치주 농양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1: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0: 네. 대부분 이제 치주 농양은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방치되면 단순히 통증이 심해지는 걸 떠나서 주변의 잇몸이나 주변의 뼈가 더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이 붓거나 열이 나는 등 감염이 주변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나 부종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치과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데 그렇게 잇몸 안에 고름이 찬다면요. 통증이 우선 느껴지겠네요.
0: 통증을 환자분이 일반적인 치주 질환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되죠.
1: 교정이나 틀니도 치주 농양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0: 교정이나 틀니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요.
1: 네.
0: 뭐 교정하면 여러 가지 장치도 들어가고 또 틀니도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것 때문에 치아가 있는 경우에 장치가 붙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세균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이제 치주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서 이 치주질환이 악화되면 이제 치주농양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약간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1: 치료는 수술적 치료인 건가요?
0: 치료는 먼저 이제 고름을 배출해서 염증을 줄이고 또 원인이 되는 치주질환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름이 잡힌 위치에 따라서 고름을 배출시키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절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 하방 부위에 지저분한 것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세균의 번식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잇몸 하방 치아 부위를 청소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감염이 심하면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런 수술 후에도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고름만 보통 제거했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보통 아니죠.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예요. 원인이 되는 치주질환이 남아있으면 다시 충분히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양 제거 후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평소에 올바른 뭐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 치간소 사용, 또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 스케일링 등을 해서 치료하고서 치주 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치주 질환에 있어서 예방으로 스케일링도 강조가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걸까요?
0: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꼭 1년 한 번은 적어도 1년 한 번은 스케일링 받는 게 중요하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특히 내가 예전에 치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할 경우에는 한 번으로 부족한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 다르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치주량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보다 더 많이 가능하면 2회 이상 받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1: 스케일링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스케일링이 잇몸을 좀 약하게 한다는 말도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0: 환자분마다 조금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1: 네.
0: 또 그 불편감이 뭐 하루나 이틀 이상 지속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 네.
0: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은 잇몸 하방이 아니라 잇몸 상방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편감이 있더라도 대부분 잇몸 관점에서 보게 되면
1: 네.
0: 잇몸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병원 치과 임현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두고 그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어떤 일에 참견하거나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나서서 참견하거나 관심을 두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아랑곳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잔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했다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는 아랑곳 않고로 또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랑곳 여기다라는 관용구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연애할 때처럼 아랑곳 여겨주지 않아 서운했다처럼 관심 있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죠.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을 하고 싶거나 외국어와 디지털 교육, 인문학 강좌를 배우고 싶은 분들께 반가운 소식인데요. 서울시가 7월 27일 월요일까지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 원의 이용권을 받아서 자격증과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의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일반 이용권의 소득 기준이 없어져서 19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일반 이용권, 장애인 이용권, 노인 이용권, 디지털 이용권 등 4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장애인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용권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배움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평생교육 이용권이 더 많은 분들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사회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 참여 셀프 주유소를 기존 46곳에서 9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50곳이 추가돼서 모두 146곳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 서비스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셀프 주유소에서 보다 편리하게 주유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참여 셀프 주유소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근무 중인 직원과 바로 연결이 돼서 주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주유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참여 주유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점자 도서관이 점자 교육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3년 동안 전문 점자 교육과 점자 지도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 점자 도서관은 그동안 점자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점자 지도 직무 연수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점자 교육을 이어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 점자는 물론 영어 점자, 수학 과학 점자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요. 전문 점자 지도 인력을 양성하는 거점 기관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립재활원은 국내 보조기기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는 9월까지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보조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 온라인 방식